막 가로수길도 있는데 그 동네들은 진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불과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었던 가게들이 다 없어져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우리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잘 보세요.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수복 재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자,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 그래서 여기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를 풀었다면 우리가 49번 문제 같은 문제는 아주 익숙하게 당연히 맞지 하고 지나갔겠죠. 자,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리을을 보시면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서,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의 상권으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네,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기역은 니은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계속 나오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성수동은 기역 대신 니은으로 선택을 했다고 했었죠. 어쨌든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이고요. 2023 3학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우리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약간 필독서 같은 국어책에도 지문이 실려 있었던 그러한 소설이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만 한창 산업화 시기 그리고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이촌향도 도시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 중에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 우리 급하게 먹은 밥은 어떻게 되죠? 체하게 되죠. 우리 도시화 단계,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가 가속화 단계입니다. 급하게 먹은 밥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도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 너도 나도 막 이촌향도를 하고 있어요. 야, 도시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월급도 많이 준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도시는요. 주택도 부족하고요. 학교도 부족하고요. 병원도 부족하고요. 심지어 도로와 상하수도도 부족해요. 사회 간접 자본도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이런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선지 기억부터 봤는데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소설에 나타나는 1970년대. 자, 근데 여러분, 이두 번째 선지가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근데 이거는 딱한 번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선지인데요. 이게 몇번 나왔거든요. 지금 1970년대죠. 니은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그래도 이 선지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시행된 데가 1971년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1971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1970년대에 지정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쉬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계속 풀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선지가 나오냐면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해서 이게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시행이 되었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요. 1972년부터 198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불과 1년 차인데. 자, 이것과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완전히 개통되었는지 이것도 또 물어보는 선지가 있거든요. 참고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뭐 다음에 또 문제 나오지만 1970년 7월 7일이에요. 네, 정확하게. 일부러 그 날짜를 좀 맞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고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요. 그거는 1900

1971년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쉽죠. 1970년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게 맞는데 앞으로 나올 선지들 좀 조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도시 재개발로 터전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철거 재개발 방식의 어두운 면을 묘사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거주지가 강제로 철거되고,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터전을 잃은 가족이 발생을 했겠죠. 왜냐면 철거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이주율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철거 재개발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후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높일 수 있는 수복 재개발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철거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 이런 거 나온다고 했죠? 낮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리을은 디귿보다 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본의 규모는 디귿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기억하고 니은에서 이미 맞았죠.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도시계획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능 특강도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 또 적혀 있을 텐데, 이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이 도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적은 산업화, 도시화가 너무나도 이제 급속하게 일어났을 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도시를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1970년대부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를 구분하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인데요. 용도 지역은 이제 그야말로 이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주거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좀 체크를 할까요? 다시. 개발 제한 구역, 1970년대로 묶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1971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설정이 되었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제1차부터 5차까지 국토 종합 개발 계획 혹은 국토 종합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루어졌구나. 라고 읽어만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그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이고요. 2023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3월이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고요. 앞에서 봤던 그 내용 형태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례 또 읽어볼게요. 가와 비교한 나아야 재개발 방식의 상대적 특성. 항상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이 동네는 서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하면서 생긴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거의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달동네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건물들이 전면 철거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냥 철거 재개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쵸? 자, 나를 보시면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왔던 사례예요. 이게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었는데요. 부산의 이 마을은 2000년대 선박 수리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와 거주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주민, 예술가 등이 중심이 되어 과거 산업시설에 공공예술품을 설치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거듭났다. 여기가 대표적인 수복 재개발의 사례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 거기 약간 좀 스머프 마을처럼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예쁜 벽화 마을처럼 조성된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비교한 나재개발 방식이니까요. 철거 재개발과 비교한 수복 재개발의 특징 찾아보면 됩니다.

것 같아요. 자, 기업. 투입 처분의 규모가 크나요? 아니죠.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요. 거의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본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훨씬 크죠. 자, 니은. 기존 건물의 활용도는, 네, 말 그대로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되 용도만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디귿. 재개발 후에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아니죠. 물리적 고도 변화, 층수의 변화는 이게 훨씬 더 뚜렷하게, 네, 변화하고요. 여기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아주 쉽게, 네, 니은만 맞는 2번입니다. 자, 55번 문항이고요. 20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는데, 이것도, 네, 똑같은 유형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 자, 일단 가나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자, 가를 보시면, 이 지역, 이 마을일 때는 낙후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0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이 네, 개선되었다. 네, 앞에서 바로 풀었던 문제 두 번째 지문하고 같은 결이죠. 그래서 수복 재개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를 보시면 이 동네일 때는 또 마찬가지 낙후 지역이었어요. 낙후 지역인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거죠. 그러나 2001년부터 어떤 이그뭐 주택 지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기존의 달동네 지역은 전면 철거되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었겠죠.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나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지, 결국은 철거에 대한 수복 재개발의 상대적 특징을 찾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이종훈 선생님과도 연습을 해보셨을 테지만, 선생님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이 X축, Y축, Z축, 세 축이 나왔을 때는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딱 정하세요. 나는, 위아래부터 볼 거야. 자, 건물 평균 층수가 높은지 낮은지 이 축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부터 볼 거야. 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복에 비해서 철거에 비해서 수복은요. 평균 건물 층수는 어때요? 네, 낮겠죠.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세요. 그럼 정답이 벌써 D 아니면 E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좌우로 할래요? 앞뒤로 할래요? 선생님, 먼저 좌우로 먼저 볼게요. 자본 투입 규모가 어떻다고요? 네, 철거에 비해서 수복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자, 여기 저라고 돼 있는 요거 보셔야 돼요. 저고. 그래서 요쪽으로 옵니다. 그럼 정답이 벌써 D가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존 건물 활용도가 어떻죠? 수복은? 네, 높죠. 낮고 높고 높아요. 한번더 확인이 되죠. 정답이 D로 딱. 네,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D입니다. 자, 우리 56번이고요. 다음 글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도시재개발은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 미관 개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서 개념 살짝 정리했을 때, 이 도시 계획 혹은 도시 재개발의 가장 중대한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에서 살짝 좀요 기역 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지만 도시의 미관 개선, 아주 좀 이제 아름답게,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거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재개발 방법에는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존재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존재개발.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만 수리 혹은 개조하는, 네, 누가 봐도 수복재개발이겠죠?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철거재개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들 선생님이 미리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봤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건 보존 재개발이니까

약간, 자, 니은 선지에서 이게 뭔지 읽어봐야겠네요. 자, 보존지 개발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느니 들어갈 수 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보존지 개발은 보통 한옥 보존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지 맞죠. 네. 그 다음, 요 디귿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수복 재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수복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네, 끊임없이 나오는 이거네요. 네, 자본의 규모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거에 비해서 낮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미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 지역 내 원거 주민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 거주민들조차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원래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슈퍼마켓 가게를 운영했던 주인이 임대료가 네, 너무 높아지니까 그 집의 그 가게 주인이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임대료를 냈다면 임대료 계속 높아지니까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기출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생소하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그럼 기출 문제를 안푼 거예요. 그래서 원거 주민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2학년도 6월 모평 1번, 14번 문제, 57번 문항인데요. 자, 다음은 도시단원의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출제된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보시면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 단원의 수업 장면인데요. 뜨는 동네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서울 서촌인데요. 서촌의 변화, 전형적인 그 한옥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서촌이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와 상업 공간으로 바뀌면서 변화의 몸소를 앓고 있다.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 꽃가게 SC, 세탁소 KC가 떠나게 되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네, 요 사례로 나와 있고요. 자, 내수동의 변화. 종로구 내수동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된 도심부로 한옥 등 노후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례가 정확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이런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네, 기존에 여기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둘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사례였고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갑을 보시면 가는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가가 뭐죠?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은요, 기존의 도심 혹은 원래는 발달되어 있었던 뭐 상업지구나 공업지역이 일단 낙후가 됐어요. 됐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이제 사람들 뭐 예술가들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자본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재활성화가 돼요. 일단 원래는 활성화가 됐다가 낙후화 됐다가 낙후된 지역의 임대료가 좀 낮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개성적인 공간으로 바꿔요. 그랬더니 입소문이 나요. 특히 요즘에 뭐 SNS가 발달한 그런 세상에서는 이 입소문이 정말 빠르게 날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되게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맛집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예,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원래 땅 주인들이 임대료를 막 높이는 거야. 보니까 장사가 잘 되네. 임대료 높여도 되겠다. 임대료를 높이는데 사실 원래 거기서 그 지역을 재활성화시킨 사람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네,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게뭐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인데 방금 이야기했죠. 이거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혹은 어떤 도시의 주변, 교외 지역이 아니라, 도시 내라니까요. 네, 도시 내에서. 그래서 기존의 도심이나, 원래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상업지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네, 교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자, 나를 보시면 서촌인데요. 서촌은 주로 철거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네, 철거 재개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곳이다. 이 변화가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 한옥을 활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복 재개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병을 보시면 다로 인해, 자, 다는 내수동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다로 인해 건물의 평균 층수가 네, 높아졌겠죠. 네, 병 맞습니다. 자, 정을 보시면 다는 주로 보존 재개발 아니죠? 철거 재개발입니다. 철거 재개발. 자, 무는 다는 나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니죠. 철거는 없어져요. 그곳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병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58번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과 지역 개발의 방법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58번 문항을 보시면 다음 자료에 갓 또는 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때 A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이거 오늘 제일 그 앞부분에서 풀었던 50번 문항 기억나시나요? 그 50번 문항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10월달 또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2025학년도 10월 학평, 그리고 2026학년도 6월을 같은 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원 그 앞에 적혀 있는 학년도하고 학력평가 그 학년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가 맞아요. 이것도 헷갈리는 막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에 나오고 10월달에 또이 똑같은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갓 또는 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 문제점. 자, 일단 이거는 국토종합개발계획 토론회인데요.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할까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사회자의 물음에 이 왼쪽에 남성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네, 균형개발. 이렇게 미리 적을게요. 균형개발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내용 자체가. 하지만 오른쪽에 여성은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아주 오래전에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네, 성장 거점 개발이죠. 혹은 불균형 개발이라고도 합니다. 성장 거점 개발 혹은 불균형 개발 이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그 입장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골랐고요. 그러면 가를 옹호하는 입장, 균형 개발을 옹호하는 입장이 이 성장 거점 개발을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투자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이 성장 거점 개발의 가장 핵심이 뭐죠? 효율성 추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B로 네,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근데 니은을 보니까 역류 효과가 클 경우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예, 역류 효과가 뭐죠? 우리 꾸역꾸역 막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막 토할 것 같잖아요. 역류할 것 같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인구나 기능이 중심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그 대도시만 막 인구, 기능, 자본이 넘쳐 흐르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성장 거점 효과에서, 성장 거점 개발에서 보통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원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해요. 이 성장 거점을 성장을 시키면 주변 지역으로 이 효과가 파급되겠지? 그래서 파급 효과를 기대는 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1970년대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했을 때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가 더 크게 나타났죠? 역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개발된 수도권, 남동임의 공업 지역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그 지역만 막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역류 효과인데요. 이 역류 효과 때문에 이 지역 격차가 커지죠.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을 비판을 할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성장 거점의 균형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지역만 개발해달라고
핀피.

결국은 개발하지 말라고 님비 뭐 이런 지역 이기주의 초래하지 않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니까 균형 개발은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사업의 속도도 느리지 않냐. 뭐 이러한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조금 챙겨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균형 개발은요.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는 산업은 혹은 사업은 막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핀피죠. Please. 그쵸? 근데 막좀 혐오시설이라든지 왠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그런 시설들은 절대 안 돼. 님비죠. Not in my backyard.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 있는 게 바로, 네, 바로 균형 개발에서의 문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리을,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죠.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균형 개발에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이 종종, 네, 출제가 되잖아요. 방금 문제처럼. 그래서 지역 개발 방법은 크게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성장 거점 개발은 정부에서 이 거점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를 개발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자본이잖아요. 이 얼마 안 되는 자본을 그래도 어디에 투입해야 이 효과가 빨리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잠재력이 있는 곳. 여기서 잠재력이란 인구와 자본,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 그래도 좀 갖추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이 얼마 안 되는 돈의 효과를 빨리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성장 거점 개발은 정부에서 이 거점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이런 사업해, 이런 거 건설해, 이런 거 만들어 하는 식으로 의사 전달 방식이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이 별로 없는, 아직은 좀, 그렇게 풍부한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때 저런 거한 거죠. 그래서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합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효율성,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적은 투입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효율적 투자. 그래서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요.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무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매우 크다? 역류 효과. 주변 지역의 인구나 기능이 네, 대도시로 집중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주민 참여도는 매우 낮죠. 균형 개발은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서 그래도 자본이 풍부한 낙후 지역에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요. 균형과 형평성, 이런 키워드.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을 하지만 효율성은 낮을 수 있어요.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님비, 핀피, 이런 게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과 관련된 58번 문항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우리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24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우리 도시단원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권윤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26번째 시간이고요. 또 계속 이어서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있는 문항들도 꼭 먼저 강의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확인하고 또 강의 이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24쪽이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림은 갑국에서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에서 병국은 모두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기존에 봤었던 그런 문항들은 결국에 A, B, C가 특정이 되거든요. A가 뭐 상이든 중이든 하로 특정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문항은 매번 선택지에 따라서 A, B, C의 계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문항이 틀릴 수가 있고요. 또 난이도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그러면은 C가 하층이 되는 거죠. C가 하층인데 병국의 계층 구조,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B가 여러분 B가 중층이죠? B가 중층인데 을을 봤더니만 을에서 비중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 근데 병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비중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합에 유리라고 하는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해당하는 특징이자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국의 계층 구조보다는 을국의 계층 구조로 연결시켜야지 옳은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고 한다면은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중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을국의 계층 구조는, 자, 을국의 계층 구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을국은요, A가 중이야. A가 중. A가 중이고 B가 하지. 여기가 하야. 그 다음에 C가 상이야. 그러면은 중이 지금 가장 적습니다. 뭐 어떤 계층 구조가 되는 거야?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 선택지에 한해서요. 자, 갑국의 계층 구조는 지금 B가 하층이고 B가 하고요. 그다음에 C가 상. 그다음에 A가 중이죠. 얘가 중이죠. 어때요?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계층 구조예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다시 읽으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갑국의 계층 구조보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 개념적으로 계층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부각되는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과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선택지. 자, 갑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고 한다면, 모래시계형의 특징도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죠. 뭘 찾아라? 중층을 찾아라. 중층. 중층이 가장 적잖아요. 중층이 가장 적은데, 갑국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적은 비율은 요 20%에 해당하는 거죠? 20%는 B였어요, B. 따라서 그러면은 중이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가장 많은 게 하죠, 하. 그러면은 요 50%가 가장 많죠? 그럼 A가 뭐가 된다? A가 하가 되고, C가 뭐가 된다?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콤마 2절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국과 병국은 모두 중층 비율이 가장 작냐고 말하고 있는데, 중이 지금 비잖아요, 비. 그러면은 을국에서는 요 비인 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층의 비율이 가장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을국에서는 중층이 가장 많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한다면, 을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다. 요것도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피라미드형은 삼각형 모양을 떠올려라. 삼각형이어서 상보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의 구성 비율보다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표에서 요 그림에서 결국에 요 가장 많은 비율인 B,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하가 되는 거지. 하. 그 다음에 요 C가 뭐가 되는 거고, 요 중이 되는 거고, 10%인 얘가 이제 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이 결국에 A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이 C고, 그 다음에 B는 하다. 요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병국에서 상층 비율, 병국에서 상은 여러분 A죠. 여기서 A 살았으니까. 병국에서 A인 상층 비율과 얼마인데요? 25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은 C죠. 중은 C인데 중은 얼마입니까? C니까 50이죠? 50. 요것의 비율이 동일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다. 4번 오답이고요. 오히려 상층 비율과 중층 비율은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은데, 그럼 어떤 계층 비율과 어떤 계층과 동일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 B 하층이죠. B 하층. 하층 똑같이 얼마입니까? 25%. 오히려 동일한 거는 A 상층과 B 하층이 동일한 거고요. 상층과 중층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4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고, B가 하층이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형이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뭐가 포인트예요? 중이 포인트지, 중. 중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병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50%죠? 그럼 중이 C가 되는 거네요. B가 하층이래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건데? A가 상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을국의 중층 비율. 을국의 중층 비율은 중층은 C잖아요. 그렇죠? 얘가 중인데, 을국의 중층 비율 40%. 갑국의 상층 비율. 상층은 A죠? A. 요게 A죠. 그렇죠? 상. 얼마입니까? 5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을국의 중층 비율 40%는 갑국의 상층 비율 50%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갑국, 을국 표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옆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자, 상, 중, 하. 얘는 다행히 뭐 알파벳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900, 갑국 1990년, 2020년. 각각 갑국과 을국이. 그러면은 1990년, 그 다음에 2020년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갑국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1990년과 2020년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을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국부터 한번 채워 가보도록 할게요. 갑국의 1990년에 여러분 상층은요,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5%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하층은 얼마입니까? 50%. 그러면은 중층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와야 돼요. 45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어떤 계층 구조예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죠. 2020년 해볼까요? 2020년 갑국의 상은요 15, 그 다음에 하층은요 60%가 옵니다. 100을 기준으로 얼마가 더 필요해요? 25%인 중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계층 구조 어때요? 마찬가지로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아서 여기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을국 해보겠습니다. 을국 1990년 상층 10%. 다음에요. 하층은요, 65%. 중은 얼마가 필요해요? 25%가 필요하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을국의 1990년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2020년을 보시면은요, 상 10%, 하는요, 20%, 그다음에요, 나머지 중은요, 70, 요렇게 와서, 여기는 계층 구조가 좀 다르네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변화하였다. 90년에서 2020년 아니죠. 피라미드형에서 그대로 피라미드형이 된 거죠. 그쵸? 또 변하지 않았네요. 그쵸? 모래시계형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내용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발문 이 문제의 발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갑국과 을국 시기에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폐쇄적 계층 구조냐, 개방적 계층 구조냐라고 하는 것은 계층 이동 가능성, 수직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정보가 지금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즉, 계층 구성 비율의 변화가 계층 이동의 결과다. 수직 이동의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2번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2번, 3번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만약에 3번을 문제 풀 때, 이 계층 구성 비율, 즉, 계층 구성 비율의 변화가 90년에서 2020년으로 변화했잖아요. 이 변화가 수직 이동의 결과다. 계층 이동의 결과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3번을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갑국에서 지금 90년에서 2020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생각해 봐봐. 어떤 경우일 수가 있어?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쵸? 요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 종착지가 어디야? 상승 이동의 종착지는 상 아니면은 중으로 종착지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90년에서 2020년 갔었을 때 여기 최대 40%의 상승 이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최대 40%. 그런데 을국을 보시면은요, 을국은 하층을 한번 봐보세요. 원래 65였는데 20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최소 나머지 65에서 얼마? 45%는 하로 가지 않고 중이나 상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럼 하에서 중이나 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세대 간 상,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여긴 최소 45%가 결국에 하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즉, 상승 이동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예측해 볼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최대 40, 여기는 최소 45. 근데 어때요? 지금 최소 45가 더 값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었던 선택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사회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각국은 지금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 하지만 을국은 피라미드에서 사회 안정성이 높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높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입니다. 5번에 1990년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중분의 상을 말하는 거죠. 갑국은요, 45분의 5죠. 갑국은 45분의 중분의 상 5고요. 을국은요, 지금 90년 비교하는 겁니다. 25분의 10이죠. 25분의 10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커요? 갑국보다 을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8번입니다. 자,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각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층 중 하나이며 각국의 계층은 이들로만 구성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힌트가 등장하고 있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부모 세대의 각 계층에서 50%씩은 부모 세대의 각 계층, 기준이 부모 세대야. 50%씩은 자녀 세대로 계층이 대물림 일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라미드형이다라고 말하니까는 상보다는 중에, 중보다는 하의 구성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지금 A는 10, 가장 적네요, 그쵸? 그럼 나머지 C는 결국에 C는 100을 기준으로 하면 60이 나올 거 아니야. 10, 30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C가 A가 가장 적은 10이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 했잖아, 부모 세대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건데? 얘가 A가 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은 C가 뭐가 되는 거고? C가 하가 되는 거고, B가 뭐가 되는 거고? 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세대 같은 경우도 상 A가 20이야. 그 다음에 C가 여기는 이제 C라고 표현되어 있네. 여기 하 C가 30이야. 그러면은 B가 중인데 중이 얼마야? 50이네요. 그럼 중이 50이 가장 많네요. 그럼 자녀 세대는 어떤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본표 조금 넓게 하겠습니다. 자, 상, 중, 하, 개. 자, 위에서 아래로 부모. 자, 가로로 있는 게 자녀입니다. 자, 상, 중, 하, 개 하고요. 자, 알파벳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은요, A였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B였죠? 그 다음에 C가 하죠? 요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계값 먼저 적을 수 있는 거죠. 부모 상 10이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30이죠? 하는요, 60이죠? 그래서 100을 만들 수 있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자녀는요, 상은요, 20이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50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는요, 30이어서 100을 만들면서 중이 가장 많아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된다. 그 다음에 안에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힌트는 아까 여기 있었죠. 바로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각 계층에서 50%씩은 자녀 세대로 대물림, 상상, 중중, 하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녀 기준이니까 10에 50%, 5가 상상, 30에 50% 절반이죠? 15가 중중, 60에 50%, 3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봤더니만은 이미 채워졌어요. 그럼 나머지가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5가 필요해요. 여기 얼마? 15가 필요해요. 이미 지금 20 만들어졌죠? 여기 0이 되겠네요. 여기 60이니까는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30이 필요하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되죠?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하층이고 C는 상층이다. A는 상층이죠. A는 상층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하층이다.

30은 중중이어서 세대강 대물림 일치를 말하는 거고, 30이 뭔데? 하에서 중으로, 자녀 기준으로 봤을 때 하에서 중으로 어때요? 세대간 상승 이동한 부분인데요.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세대간 상승 이동이 세대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지난 시간에 개념 따로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세대간 상승 이동은요.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 영역이 세대간 상승 이동인 거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5가 되는 거고요. 세대간 하강 이동은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거 다 더해 주시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고. 그래서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갑국에서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 즉 갑국에서 지금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요거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접근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29번.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에서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갑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비교가 나와 있고요. 자, 요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본표 바로 읽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모 계층 구조 일단 보시면은요. 20, 30, 50 이어서 부모 계층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자녀는 지금 중층이 가장 많죠?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번 선택지 볼게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먼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죠. 상상, 중중, 하하를 통해서요. 그래서 얼마? 14, 24, 17.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55가 나옵니다. 55. 55. 그러면 전체 100에서 일치하는 55를 빼준 45가 얼마예요? 불일치, 이동한 거가 되겠네요. 사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상승과 하강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상승은 여기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세 영역인 거잖아요. 요거 33, 다음에 37이고요. 다음에 하강 이동은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다음에서 5, 1, 2 해가지고 요거 8인 거죠. 그래서 8이랑 37이랑 더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45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챙겨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이렇게 해서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하강 이동한 자녀 여기였죠? 요 영역. 요거. 그래서 5, 1, 2니까는 여러분 8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아까 나 언급했었던 내용이 다음 선택지에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37이죠. 그래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해서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계층 구조 측면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때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입니다.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자녀 세대 기준으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 요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개념 따로 떼어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에요. 해볼게요. 자녀 20 기준으로 했을 때 일치하는 것. 20분의 상상으로 얼마입니까? 14죠. 그다음에 중은요. 자녀 중이 얼마? 60을 기준으로 중중으로 일치하는 거 얼마예요? 24죠.
그 다음에 하를

보세요. 하는요, 자녀 20을 기준으로 해서 하하는 얼마예요? 17이죠? 요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층이 가장 높은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봤더니만은 중층이 60분의 24로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4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하층이 가장 높네요. 하층이 가장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20분의 14나 20분의 17이나 20을 기준으로 절반을 넘는 값이 분자에 오는데 중 같은 경우는 60을 기준으로 30이 절반인데 그 절반이 못 미치는 값이 분자에 오기 때문에 중이 가장 작죠. 그리고 하가 가장 크다. 5번입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부모가 중층이에요.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요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 중에서 하로 여기 2죠. 2. 그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어디? 중에서 상. 여기죠. 4죠. 4. 그래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2학년도 수능 16번이죠? 3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각국과 얼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요한 칸씩을 일로 생각했었을 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개라고 써보고 아래쪽에다 합계 값을 써보고 옆에다도 합계가를 써보고 숫자를 한번 카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부터 먼저 해볼게요. 상상은 두 개고요. 상중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상 하나 있어가지고 3 이렇게 되겠네요. 부모 세대 중은요. 중상은 하나 있고요. 중중 하나 있고요. 중하 두개 있어가지고요.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요. 하는요. 부모 세대 하는요. 하상은 없죠. 그다음에 하중 하나 있고요. 하하 두개 있어가지고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상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상중 이렇게 한개 있고요. 자녀 기준 상하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 3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녀 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가 적히겠죠. 자녀 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국에서 부모 세대는 지금 중층이 가장 많아요.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요, 중층이 지금 가장 적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을국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합계, 개를 적어주시고요. 부모 상부터 보시면은요, 합계 값에 2를 적을 수 있겠죠? 부모 중은요, 하나, 둘, 셋, 3을 적을 수 있고요. 부모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를 적을 수 있어서 이렇게 10을 채울 수가 있고요. 자녀는요, 자녀 상은요, 2를 적을 수가 있겠고, 자녀 중은 3을 적을 수가 있고, 자녀 하는 5를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0을 채우고요.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부모 세대는요,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많은 을국의 자녀 세대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1번 선택지 가도록 할게요. 1번에 갑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지금 여러분 여기 상상, 중중, 하하 얘가 계층 일치, 대물림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중에서 상, 하에서 상, 하에서 중, 요 영역이 어떤 이동이다? 상승 이동이다. 라고 정리했죠? 상승 이동 지금 두 칸씩 칠돼 있어요. 그러면은 2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상에서 중, 상에서 하, 중에서 하, 요 영역이 하강 이동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색깔 칠해진

부분을 카운팅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3이 됩니다. 그래서 갑곡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2번, 을곡에서는요,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 계층 대물림, 계층 일치, 상상 중중 하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상상, 중중, 하하,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즉, 계층 대물림은 6입니다. 그럼 전체 10에서 대물림된 6을 빼면은 이동이 얼마예요? 세대 간 이동이 네, 4가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이 2개가 되는 거고, 하강 이동이 2개가 되어서 세대 간 이동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부모 세대의 경우, 자,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부모 세대는 을국의 계층 구조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의 구성 비율이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고요. 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서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틀렸죠. 오히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갑국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자녀 세대의 경우 갑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고 자녀 세대는요, 이렇게 가로로 봐야 되는 거죠? 갑국은 지금 중이 가장 적고 하가 많은, 하가 제일 많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갑국 자녀 맞고요. 그다음에 을국의 계층 구조는 자녀가 어때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의 구성 비율이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갑국에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을국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요. 발문을 보세요. 발문. 발문,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대요. 그러면은 갑국이나 을국이나 모두 다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세대 간 이동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죠?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다. 3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갑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며, 자, 챙겨줘야 될 거, 각 시기별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 T년 보시면은 하층이 지금 여기 좀 하죠. 하가 60%. 그다음에 중은요 30%. 그럼 남아있는 상은 10%가 되겠네요. 상이 제일 적고 하가 제일 많죠. 그러면 T년은요 어떤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T 플러스 10년 볼게요. 자, 중이 60이고요. 그다음에 하가 20이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상도 얼마예요? 20이겠네요.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T 플러스 10년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되죠? T 플러스 20년 보겠습니다. 자, 하가 50%이고, 그다음에 중이 20%예요. 그럼 상은 100% 기준으로 봤을 때 30이 나오겠죠? 뭐가 제일 적어요? 중이 제일 적고 하가 제일 많습니다. T 플러스 20년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여러분,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이 아닙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다. T년의 상층의 비율은 여러분, 10%고요. T 플러스 20년은요,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는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 T년 먼저 볼까요? T년의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 T년의 상층은 10%, 하층은 60%.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렇게 50으로 확인할 수 있죠?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는 상은 20, 그 다음에 하는요, 20. 어때요? 상과 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서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에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T년이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문에서도 지금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거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시기별이라고 말했는데, 이 시기가 흐름에 따라서 각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으로 흘러가는 사이에서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승이나 하강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을 또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T 플러스 10년보다 T 플러스 20년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T 플러스 10년은요, 중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T 플러스 20년은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죠.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20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T 플러스 10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지 옳은 내용이다. 그다음에 4번은 4번 그래서 오답입니다.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간 이동,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내 이동의 결과이다. 굉장히 그럴싸한 선택지죠? 근데 제가 아까 발문에서 여러분 읽었을 때 어떤 표현을 눈여겨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각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5번을 푸는데도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즉,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20년으로 거치면서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대 간 이동이 아니라 모두 다 T년에서 20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세대 내 이동의 결과로 해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본인의 계층과 본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층을 전수조사한 것이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된다.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요, 기본표 두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국 그려보겠습니다. 상, 중, 하, 합계.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려놓고 채울게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상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그쵸?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여기 상은요. 부모 세대 상, 0이 아니죠, 그쵸? 0이 아니라. 부모 세대 상은요. 부모 세대 상이면서 자녀 세대 상. 맞네요. 여기 0이네요. 제가 여기 잘못 봤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중이고.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중인 거. 두개 있죠? 두 개. 2이고요.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한 거. 얼마? 4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중이에요. 부모가 중이고 자녀가 상인 거 얼마예요? 네 칸이죠, 네 칸. 이렇게 부모가 중이고 자녀가 상인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중, 자녀가 중, 중중이에요. 중중은 지금 9칸 색깔 칠해져 있죠? 9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중이고 자녀는 하 6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냐? 19가 오겠네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하인 경우로 볼게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는 상인 거는 없네요. 0이고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중인 거는 2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하인데 자녀도 하인 거는 4가 돼서 이렇게 오겠습니다. 6을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얼마가 되냐? 31이 채워지고요. 여기 자녀 상 같은 경우도 4. 여기는 13, 여기는 14.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을국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을국도요. 을국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상인 거 얼마예요? 1이죠. 그다음에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중인 거 없죠? 0이고요.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하인 거 3이 돼서 합계는 4가 되고요. 을국의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상인 거 4입니다. 그다음에 중중은요 지금 7이죠. 그다음에 중인데 한 거. 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이 되고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상인 거 1이죠.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중인 거는 0이고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하인 거 하하죠.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더해주시면은 여기 자녀는 6이 되고요. 중은요 7. 여기는 10. 2가 된다. 라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은 요거 25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1번 선택지. 1번 선택지.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데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요렇게, 그쵸? 을국에서도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모두 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갑국은요, 4, 0 이어서 6이죠. 그 다음에 을국은요, 4, 1, 0이어서 5입니다. 어쨌든 둘다 나타났고요. 이번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냐? 물어보고 있는데, 갑국에서 하강이동은 세대간 하강이동은 요기 영역이죠. 요 영역이고요. 을국에서는 요 영역이 세대간 하강이동이죠. 마찬가지로 갑국이나 을국이나 모두 다 세대간 하강이동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갑국은요. 2, 4, 6 해서 12. 을국은요. 0, 3, 6 해서 9만큼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갑국의 자녀 세대는요, 지금 어때요? 4, 13, 14.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죠? 그리고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내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을국의 자녀 세대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을국의 자녀 세대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둘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갑국의 여러분 부모를 보시면은요, 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각국의 부모는 다이아몬드형 개천구조. 을국 같은 경우도 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을국의 부모도 다이아몬드형 개층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각국과 을국 모두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 일치하는 자녀를 말하는 거죠. 하층에서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요. 대물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국 같은 경우는 상상, 중중, 하하, 요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을국도 상상, 중중, 하하,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 갑국에서는 4, 을국에서는 3. 그런데 봤더니만은, 갑국에서 중중은 9고, 을국에서도 중중은 7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 하층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장 많다? 중층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따라서 32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문항이고요.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문항에 비해서 이번 문항은 그래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좀 기존에 풀었던 거는 다른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는 갑국과 을국에서 자녀 세대 인구의 세대 간 이동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세대 간 이동 지수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나와 있으니까는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 자녀 세대 모든 인구의 세대 간 이동 가능 횟수는 한 번씩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세대 간 이동 지수가 무엇이냐? 여기 아래 조그만 글씨를 봤더니만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세대 간 이동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녀 세대 인구의 실제 세대 간 이동 거리의 합. 요게 이제 분자고요. 부모는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의 합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요게 분모입니다. 요것분의 요거에 곱하기 100을 하라는 건데요. 나머지 또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세대 간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 간에는 1이다. 지금 상에서 중, 한칸 움직이는 느낌. 그 다음에 중에서 하, 한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인 거고요. 상에서 하는 중을 거쳐서 두 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라는 거예요. 오케이? 상층과 하층은 2이고요. 상에서 중, 중에서 하는 1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인 자녀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는 2이다. 그렇죠.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이면은 아까 상층과 하층 간에는 2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에서 하로 가는 거,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렇죠? 최대 거리가 2이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중층인 자녀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는 1인 거죠. 중에서 상이나 중에서 하로 한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요 이동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가장 어려운 선택지는 니은 선택지고, 기억부터 한번 가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갑국의 부모의 계층 같은 경우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이 가장 많은 거 보이시죠? 따라서 자녀 세대는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국이었고요. 을국 보시면은요, 을국의 부모 계층 중이 지금 가장 많아요. 따라서 을국의 부모 계층은 다이아몬드형이고요. 그다음에 을국의 자녀 계층 같은 경우도 중이 가장 많죠.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 확인해 볼게요. 갑국의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것은 요 영역인 거죠? 세대 간 상승 이동. 여기잖아요. 얼마입니까? 30이죠. 상승 이동한 거. 상승 이동한 것은 상승은 30이고요. 하강은 요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얼마입니까? 21이죠? 하강은 22. 그래서 상승이

하강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갑국은요. 그 다음에 을국은요. 을국 보시면은 을국 상승은 요 영역이죠. 여기 얼마예요? 19죠. 그 다음에 을국 하강은요.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얼마입니까? 22, 28이죠.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을국 같은 경우는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는 기억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선택지를 보면은요. 자, 을국이 갑국보다 세대 간 이동 지수가 크다. 결국 얘를 구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갑국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갑국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먼저 분자부터 한번 해 볼게요. 분자는 자녀 세대 인구의 실제 세대 간 이동 거리의 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국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대물림 말고 여기 중, 그다음에 중에서 상한칸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에서 상은요. 두칸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두칸 이동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21, 하에서 중, 한 칸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상에서 중, 한 칸. 그 다음에 상에서 하, 두 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주고, 중에서 하, 한 칸인 거지. 요렇게. 요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7과, 그 다음에 곱하기 2한 값 4와, 21과, 그 다음에 8과, 3 곱하기 2, 6과, 그 다음에 10,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면은 7 더하기 4 더하기 21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10이라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요. 분자는 일단 56이 나와요. 근데 분모야, 분모. 분모는 뭐냐면은 요거 잘 봐.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나타날 수 있었더냐.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럼 자녀 세대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오는 건데, 결국에 자녀권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부모에서 오는 거잖아. 부모에서 자녀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것의 최대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해 줄수 있어야 돼? 여기 부모의 상중하의 합계. 요것을 여기로 가져와서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2라고 그랬잖아요. 상과 하는요. 그러니까 23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고, 2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중은 중하, 중상, 하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하도 마찬가지로 상과 더불어서 곱하기 2를 해줘야지. 최대 거리가 2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3 곱하기 2한 값이랑 31과 46 곱하기 2한 값을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 더하면은 여기 23 곱하기 2한 값과 그다음에 31 더하기 그다음에 46 곱하기 2한 값. 요거 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69가 되는 것입니다. 169. 그럼 이러한,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느낌으로 을국도 똑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을국 해보시면은요, 요거 지우면은 을국에 이동하는 거 여기 중에서 상으로 한 칸, 하에서 상으로 두 칸이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여기 하에서 중으로 한 칸, 그다음에 상에서 중으로 하나, 상에서 하로 두 칸이니까는 곱하기 2 해주고 중에서 하로 한 칸, 요렇게. 요 값들을 다 더해주는 게 분자 값이라고요. 이걸 다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56이 나옵니다. 요거 다 더해 똑같이 아까 값처럼 더해주면은 56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을국에서도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부모의 상중하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부모의 상과 같은 경우에 최대 거리가 곱하기 2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

0: 중은 그대로 가고 하도 최대 거리가 2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주는 거지. 얘네들 다 더해서 분모에 넣어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148이 나옵니다. 곱하기 100인 거죠. 여기와 얘의 값을 비교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분자가 56, 50는 똑같네요. 그러면은 분모가 작을수록 큰 것이죠. 그래서 을국이 각국보다 세대 간 이동지수가 어떠하다? 크다라고 하는 니은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선택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디귿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자녀 세대 인구의 과반수다. 일치하는 거, 을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13, 얼마입니까? 지금 53이죠? 을국은 53이고요. 갑국 같은 경우에는 12, 14, 23입니다. 그러면은 26이랑 23이니까는 갑국은 49가 되네요. 을국은 갑국과 달리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자녀 세대 인구의 과반수다. 53은 절반보다 더큰 거잖아요. 그쵸? 디귿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자녀 세대의 계층별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갑국, 을국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보도록 할게요. 갑국. 자녀 세대 계층별 인구 중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는 21 기준으로 상상 12죠. 갑국에 요거 여러분 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은요. 43 기준으로 중중 14. 그 다음에 하는요. 36 기준으로 하하 23.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을국입니다. 을국 같은 경우도 자녀 19를 기준으로 10 일치하고요. 요게 상이고요. 그 다음에 중은요, 46 기준으로 중중 30이고요. 하는요, 35 기준으로 하하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녀 세대 계층별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갑국, 을국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중이 가장 낮은 거 맞아요. 그쵸? 하지만 을국 같은 경우는요, 중이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어디가 가장 낮다? 하가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 걸알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시간에 걸쳐서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항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파트로 넘어가서 기출 분석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북.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문화의 권윤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1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드디어 2단원의 마지막 주제로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일탈 행동과 사회 통제와 관련해서 2시간에 걸쳐서 잘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단원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이고요. 아마 우리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사회 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요 내용이 이제 5단원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새롭게 이제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등장한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는요, 2단원 네 번째 주제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사회 변동, 그다음에 사회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 보고요. 물론 이제 문제 중에서 이 변동 관련된 내용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해내는 방향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들은 좀 평이하지만은 그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항이 조금 다소 어렵게 여러분의 시험에서 등급을 가르는, 그쵸?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우리 교재에 있는 좋은 문항으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74쪽으로 오시고요. 7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변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는 변화하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나이 때, 를 떠올려 봤을 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만 봐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친구들은 뭐 두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 다녔을 때, 저는 두발 자유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한 머리를 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자율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강제적인 성격이 강한 느낌의 자율학습을 또 교육처럼 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선택적으로도 운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복도 굉장히 정장 느낌의 교복을 입었는데, 또 지금은 생활식 교복 같은 것들, 또 대학교처럼 야구 점퍼 같은 것들을 학교마다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소속감, 내 집단 의식,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 또 사회적인 관계, 사회에서 맺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 관계, 또 규범과 가치, 의식 구조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사회 변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변동의 속도, 범위 등은 다르지만, 어느 사회에서는 나타난다? 사회 변동이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요? 사회 변동도 일종의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의 특징 가운데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 정리했었죠? 어느 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의 보편성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회 변동의 속도나 범위, 양상 같은 경우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사회처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 공업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또 진행 중인 나라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급속하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있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국가마다 사회마다 구체적인 양상이 또 다르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왜요? 사회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서로 밀접하게 상호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요소가 변화하거나 새롭게 등장하거나라고 하면은 그와 연결된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연쇄적인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죠.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현대사회의 사회 변동은 과거보다 더 빠릅니다. 더 신속하고 더 넓은 범주에 영향을 준다. 신속성. 그 다음에 광범위성. 자, 이런 특징을 또한 일반적으로 가진다라고 정리해 두시면은 되겠어요. 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더욱 더 빠르게 더 많은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 변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해 보고 볼수 있겠는데, 어떤 요인들이

대표적으로 사회 변동에 작용을 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 빼놓을 수 없죠. 과학 기술의 발달. 자,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또 요즘에는 또 생성형 AI, 그쵸?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함에 따라서요. 사회가 이전 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또 어떤 사회로 정보사회로 또 변동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념과 가치관의 변화, 주로 이제 의식적인 부분, 생각적인 측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중세 유럽 사회에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였다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계몽사상이 확산됨에 따라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봉건사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사회 변동의 양상을 경험했었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아마 요즘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크게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쵸? 큰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복지, 그다음에 실버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새롭게 사회 변동의 양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각각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양상들도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학급에 선생님 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한 교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한 클래스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또 많이 발생했죠. 저출산 현상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죠.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한 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발견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고 확산되는 맥락을 통해서도 사회가 변동할 수 있겠죠? 목화의 전파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의복 생활에 변화가 나타난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이 흑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죠? 그쵸? 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 신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 신장을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집단적인 시위,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상황이 과거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양상으로 변동되고 있죠. 자, 그런 맥락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으로 열심히 발전하고 또 그런 인간의 편리함을 누리던 사회였는데 그런 것들이 지구의 환경, 지구 온난화, 그쵸?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결과 또 그런 여론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존의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이 새롭게 또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들이 대표적인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의 양상으로서 첫 번째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세계화의 의미는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죠. 세계화에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준 원인은 바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계 무역 기구 등의 출범 등으로 인해서 저 세계 자유 무역 같은 것들이 촉진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지구촌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화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계화는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줄수 있죠. 특히, 더 넓은 상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기업가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자, 기업자 입장에서는 더 넓은 상품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런던에서 그 외국인 친구가 두 명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었는데, 이제 결혼식을 즐기고 제가 이제 한강 가가지고 막 이제 한강 라면, 그쵸? 거기 이제 너무 맛있거든요. 치킨 시켜가지고 조금 덜 추운 날에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나는 내 할목을 다 했다. 자, 이제 각자 숙소로 들어가고 나도 집에 가서 쉴게라고 한 갑자기 자기가 꼭 가야 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만은 K뷰티를 위해서 꼭 거기 올리브 땡땡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거기가 또 10시 반까지 또 했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쵸, K뷰티 관련된 그 마스크 팩들, 그쵸? 거기 한 명이 또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이 또 엄청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고 또 비싸대요. 근데 한국에 온 김에 왕창 사가야 되겠다. 여분 엑스트라 그 이제 여행 가방을 또 갖고 왔대요. 오로지 K뷰티 것만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이죠? 그것처럼 그 친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또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소비한 대표적인 또 이게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K뷰티. 자, 그 다음에 문화 교류 확대.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그쵸, 뭐 영화, 드라마, 그쵸,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누릴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다. 자,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성, 그쵸? 이런 것들의 숭고한 가치들을 의미하는 내용인 거죠. 자, 부정적인 측면은요. 자, 교류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위축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선진국의 문화에 의해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될 수 있다. 각각의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 개별적인 고유한 문화들이 있을 텐데 전 세계의 선진국 중심의 문화에 의해서 획일화되어질 수 있다. 고유한 전통문화가 소멸되거나 잘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획일화. 그 다음에 개별국가의 자율성 또한 침해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에 의해서 개별국가의 자율성이 또한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사회로 이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더 학교 시험에서는 내용적으로 비중 있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의미는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현상을 정보사회로의 이행이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정보사회 특징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농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커다란 땅을 가지고 있는 거. 토지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 그 땅에서 뭔가 곡식을 심어서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노동력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서 산업사회가 되어졌었을 때는요, 커다란 공장, 기계 이런 것들. 자본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그 자본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서 정보사회가 되어졌을 때 여전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돈이 많은 거,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는 거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변화된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가가치, 경제적 가치의 창출 수단으로서 뭐가 등장하고 있냐? 바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가 된다는 거죠.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된다. 이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정과 직장, 가정과 회사의 통합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는요, 바로 재택근무.

재택근무.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이 확대된다. 거꾸로 말하면 분리 정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정보통신 기술에 따라서 통합이 확대되고 가정과 직장이 분리 정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자, 그다음에 비대면 접촉,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비대면 접촉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참여, 또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수평적, 민주적, 그 다음에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강조했었던 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했었던 탈관료제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SNS, 뉴미디어, 이런 걸로 대표되어지는 쌍방향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되어진다. 보다 더 수평적이고, 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조직 구조와 소통 양상, 이런 것들이 또한 정보 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지만 이런 정보 사회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당연히 있죠. 어떤 것들이 있냐? 정보 격차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식과 정보. 부가가치 중요한 창출 수단이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의 소유 정도, 그다음에 활용 능력 정도, 그다음에 뭐 대응,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 등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 많이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 심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있으면 안 되죠.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그쵸?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거짓된 정보, 가짜 정보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 과잉, 저질 정보, 잘못된 정보의 유포로 인해서 폐해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접촉이 비대면 접촉이 증가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대면 접촉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된다. 온라인 상에서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가깝게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면적인 접촉이 빈도 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러분 더더욱더 학교 시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자료 탐구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 반드시 정보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구성원 간 직업의 이질성.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다양하죠? 근데 이질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꾸로 동질성이다 라고 물어봐요. 동질성. 여기다 써볼까요? 동질성. 동질성의 정도를 물어본다 라고 물어보면은 이질성에 반대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에서 동질성의 정도는 더 크다라고 거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재택근무 같은 경우, 당연히 정보사회가 더 부각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쵸? 결합 정도. 그런데 결합 정도가 아니라, 이제 떨어

의사결정이 권한과 책임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관료제에서 주로 봤었던 그 특징이 부각되는 거. 그것은 관료제의 비중이 높았었던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에서 부각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 간에 비대면 접촉의 비중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정보사회가 더 크죠. 그러면 비대면 접촉 비중이 아니라 대면 접촉은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덜 이루어진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에서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SNS, 뉴미디어, 이런 것들의 활용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클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쌍방향 매체보다 일방향 매체. 예, 전통적으로 뭐 인쇄 매체라던가, 그쵸? 뭐 라디오 음성 매체, 이런 것들의 비중적인 측면은요,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더 부각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많은 품목들을 적게 적게 생산하면서 개인의 어떤 개성과 어떤 개별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서의 생산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부각이 된 특징이고요. 반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소품종, 그다음에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라고 하면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강조됐었던 어떤 사회?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보다 부각이 되는 특징이다. 생산 방식이다. 자, 그다음에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바로 정보 사회에서 부각이 되는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라고 하는 것. 즉, 쌍방향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그것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명확한 정도. 명확하게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 주로 담당하는. 그쵸? 일방향 매체가 주로 부각이 됐었던 바로 뭐예요?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에서 부각되어지는 특징이다라고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은요, 여러분 내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아마 요 자료 탐구를 활용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OX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변동이 과거보다 빠르고 광범위하다. 신속성, 광범위성, 현대사회가 더 부각되죠. 2번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생명,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들 맞습니다. 3번에 사회 변동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회 변동의 보편성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4번에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대면적 인간관계를 확산시킨다. 자,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로 하는 비대면적 인간관계를 확산시키는 거죠.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세계화는 국가 간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 6번에 정보사회는 부가가치의 창출의 원천으로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식과 정보를 강조하죠. 7번에 정보사회는 어떤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높다? 바로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로 하는 뉴미디어, SNS와 같은 쌍방향 매체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보사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집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된 경향이 강하다. 수평적, 민주적, 그다음에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세계화는 선진국 문화에 의해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지는 문화의 획일화 문제가 가져올 수 있다. 10번에 정보사회,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확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11번에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무슨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바로 다품종. 다품종

네,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대로 산업사회는 꼭 기억해 두세요. 소품종. 소품종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 정보사회와 비교했을 때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비교해서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봅시다. 12번에 정보사회에 비해 산업사회가 높거나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높거나 강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면 접촉 비중 니은과 그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리을이 12번에 들어가고요. 13번에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사회가 높거나 강한 것은요,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 기억과 직업의 이질성, 다양하다라고 하는 디귿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주제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현상, 괄호 3번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출산의 의미는 출산율이 사회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 최근 그래도 조금 다시 출산율이 반등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점점점 개선되기를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발생 원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과거에는 되게 의무적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막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나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개인의 어떤 선택적인 측면으로 또 많이 여기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다양한 가치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 즉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다라고 말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다라고 말하면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다라고 말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요, 꼭 메모해 두시고 좀 기억해 두세요. 문제에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령화의 원인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 현상에 의해서도 고령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두 현상은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 현상이다. 자, 그럼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떠한 영향이 생길 수가 있냐? 바로 첫 번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자,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경제 활동에 왕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구라고 볼수 있죠. 자, 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여서 세대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부양 인구분의 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건데, 부양인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5세에서 64세,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한 값을 노년부양비라고 하는 거죠. 즉, 부양인구에 해당하는 정도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세대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이 부양인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서 이 복지 재원, 복지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양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감당해야 될 세금의 어떤 부담도 점점점 커지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그 세대 간의 갈등,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심화될 수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인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저출산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사회가 소멸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국가와 사회가 존재되지 않는,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탐구에 가서요. 이제 기본적인 이 파트가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가장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이러한 부양비 공식을 활용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냐, 14% 이상이냐, 20% 이상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자료를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공식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인구라고 하는 것을 크게 부양인구와 그 다음에 피부양인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부양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인구 아닌 피부양인구는 또두 개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두 인구를 합쳐서 피부양인구라고 하는데요.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0에서 14세 인구를 말하고요.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양인구, 그 다음에 피부양인구를 구분해야 된다. 특히 피부양인구 안에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 부양인구는 15세에서 64,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0에서 14세,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총부양비를 구해라. 총부양비라고 하면은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를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와, 그 다음에 노인 인구를 더한 것. 거기에 곱하기 100한 값이 요 공식이 총부양비에 해당하는 공식인 거죠. 그랬을 때, 요렇게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아래에 나오는 유소년 부양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근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노년 부양비야. 그래서 총부양비를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합이다라고 표시한 거고요. 얘를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요런 식으로. 부양인구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노년부양비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부양인구 분의 얘를 분모로 한 다음에요. 분자가 65세 이상 노년인구 곱하기 100이다. 유소년부양비도요. 어때요? 부양인구를 기준으로 분모로 해서요. 분자는 유소년인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같이 문제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부양인구가 분모로서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때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요 내용도 꼭 챙겨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알아줘야 될 공식,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것도 챙겨 주세요. 노령화 지수. 자, 요 공식 하나 갑니다. 자, 얘는요, 분모를 유소년 인구라고도, 유소년 인구.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를 분모로 하고요. 분자를 노년 인구. 65세 이상 노년 인구. 거기에 곱하기 100한 값이다. 라고 하는 요 노령화 지수까지도 같이 좀 챙겨 두셔서 자료 분석 문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사회운동 관련된 내용으로 갈게요. 자, 사회운동도 개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사회운동의 의미는요. 자, 뭐냐. 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어떤 집단이나 단체, 조직을 형성해서 하는 형태이고 한 번만 해버리는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형태를 우리가 사회운동이라는 거지. 사회운동을 성립하려면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집단과 조직적인 형태로 해야 된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시적이고 집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인 집합행동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집합행동 같은 경우들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행동 양식이지만은 사회운동처럼 집단적,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인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합행동은 사회운동과 다른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 자료 탐구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2011년 1월 25일, 당시 이집트에서는 부패, 경제불평 등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거리에서 일어난 즉흥적이고 비조직적인 시위 형태로 시작됐으나, 이 초기 같은 경우에는 집합 행동의 양상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지도자들의 등장, 구체적인 목표 설정, 지속적인 조직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이집트 전역의 시위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단순한 집합 행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 운동이 됐다. 오케이? 뚜렷한 목표, 조직적, 체계적, 그다음에 지속적인 활동,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양상들이 더해지면서 사회운동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또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운동의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의미에서 다 봤었던 부분도 겹치긴 하는데,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 그랬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계획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목표와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념, 가치적인 측면을 또한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집단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그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과 집단 안에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사회운동 파트는요, 제시문을 읽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운동의 유형도 좀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회운동의 유형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도 꼼꼼하게 구분해서 명확한 용어로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사회의 특정 부분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다 바꾸자 이게 아니라 사회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사회의 인권적인 측면, 사회의 뭐 소비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개혁적 사회 운동이고요. 사형제 폐지 운동도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혁명적 사회 운동은요. 얘는 이제 위에랑 다르게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바꾸고자 하는 사회 특정 부분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자 이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근본적인 틀과 체제를 급격하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혁명적 사회 운동, 바로 근대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사회 유형, 제도 등으로 되돌아가자. 예전이 더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회운동 바로 복고적인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나치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복고적 사회운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 유지를 목적, 지금이 좋다 이거야.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운동의 형태를 뭐라고 한다?
보수주의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막 다른 나라와 이제 통상 수교 맺으려고 하고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에 저항하려고 했었던 운동이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개혁적 사회운동, 혁명적 사회운동, 복고적 보수주의 사회운동까지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운동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바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긍정적인 영향은요, 다양한 갈등과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뭔가 문제의식이 있거나 기존에 불만이 있거나, 그쵸? 이 부분이 잘못돼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집단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동체 삶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셔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하면서 정리한 개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다. 15세에서 64세.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이번에 노인 복지 지출 증가는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노인 복지 지출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 같은 것들을 걷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다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의 사회 운동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긍정적인 영향. 사회 운동의 긍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 사회 운동이냐? 아니죠.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무슨 운동이다?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하는 사회였죠. 보수주의 사회 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죠.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요, 세대 간 갈등 또는 연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아니죠. 노년부양비 증가와 같은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형제 폐지 운동 같은 경우는요, 개혁적이야, 보수주의야? 바로 개혁주의, 개혁적 사회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특정 부분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운동이 바로 개혁적 사회 운동이고요. 보수주의 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목적을 지닌 사회 운동이다. 그다음에 신나치주의 운동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회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고적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거 뭐였어요? 고령화죠. 고령화. 고령화. 이 고령화 정리했을 때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 꼭 외워두세요. 얘도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는 어떤 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인구의 비중이 점점점 감소하는 느낌이잖아요. 바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어떤 사회 운동은 사회 구조에 특정 부분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뭐예요? 혁명적 사회 운동? 아니죠. 바로 개혁적 사회 운동이죠. 개혁적 사회 운동. 우리 교재에서는 사형제 폐지 운동 같은 경우들을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자, 기억은 과거 질서로 회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리을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사회구조 근본적인 전체. 체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번의 개혁적 사회운동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부분적 점진적인 변화 형태, 바로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 사형제 폐지운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혁명적 사회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리을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시민혁명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복고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신나치주의 운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현상 유지를 강조했었던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이 여기에 들어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시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까지 같이 기억해주면은 내신을 준비하는 데 더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단원에 해당하는 마지막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잘 전달해드린 내용을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와 문화는 럭키 버키.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이미 준비했거나 이유는 없지만 마음이 끌리거나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일단 해보세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젊고 기회가 많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난 저 말이 참 좋았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뭐 우리가 게임을 해서 목숨이 있고 실패할 때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쉽게 생각해서 안 되면 다음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도전이란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도전이라는 거창한 단어 말고 그냥 가벼운 시도라는 느낌? 힘도 빠지고 더 잘 되는 게 사람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이렇게 도전함에 있어서 특히나 그게 내가 간절한 일이라면 바라는 일이라면 그런 일에 도전하는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기에 앞서서 늘 부담이 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잘 못해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 실패라는 거 도전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창한 단어니까

도전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만만한, 조금 더 가벼운 시도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올림포스도 자그만치 50강이잖아. 내가 그 50강이라는 강의를 완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 시작조차 어려울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에는 그 전부를 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오늘 일단 요 부분만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도 나 50강을 완강할 테야 라는 그런 기특한 마음도 너무너무 좋지만 일단 오늘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정 힘들면 10분만 듣고 꺼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조금은 가볍게 시도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그를 만나서 로그의 구구단도 공부를 해봤고 내 마음대로 로그의 빛을 바꾸는 연습도 해봤지?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로그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까지 한번 풀어볼게. 나 로그 x-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야. 저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정이 됐으면 좋겠대. 나 그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값을 구해달래. 나 우리 x라는 거 정수라 그랬다? 일단 정수가 뭐였어? 똑똑똑? 끊어지는 게 정수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1, 2, 3 그런 게 정수였다.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어. 로그가 정이 된다라는 표현. 로그가 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로그라는 걸 만났던 그 첫날에도 나 로그가 정이 된다라는 말 중요해.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로그라는 거, 로그 A의 B, 요게 기본 모양이었고 저 A, B의 이름이 좀 있었지. 그리고 A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미시라고 불렀었고 나 B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수라고 불렀었어. 그리고 이름도 이름이지만 미조건, 진수조건이라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시 뭐였었냐면 양수지만 누구는 제외시키고 거, 1은 제외시킨 거. 그래서 1이라는 양수가 미시였었고 우리 진수 조건은 뭐였었냐면 그치 양수였지. 그래서 미 조건하고 진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지만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다시 보자. 첫 번째 미 조건 먼저. 지금 우리 문제에서의 밑은 누구냐면 x-1이야. 우리 그 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지만 1은 아니어야 돼. 나 x-1은 뭐여야 돼? 양수. 동시에 나 x-1은 뭐는 아니어야 돼? 1은 아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저 x라는 애는 1보다 커야 되고 그 1보다 큰 애들 중에서도 2는 제외시켜야 돼. 이게 미조건. 우리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수 조건을 볼 건데 여기가 중요해. 나 진수가 지금 누구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야. 얘가 지금 무슨 조건이냐면 진수 조건. 나 그 진수가 뭐가 돼야 돼? 그치, 양수돼야 돼. 우리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로그를 열심히 공부했고 나 로그의 성질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밑바꾸기도 공부했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턱턱 막힌단 말이지. 우리 이 부분은 사실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맞아.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야. 나 우리 요 2차 부등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부분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저 부분이 잘 안 되면 지금 봐야 된다. 나 우리 2차 부등식의 기본 풀이는 뭐였어? 근데 정석적인 풀이는 2차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거였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식에서 부호만 바꿔올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라는 2차 식이 있었거든. 근데 그 2차 식이 0보다 작았대. 나 지금 요 2차 부등식을 좀 풀고 싶어. 원래대로라면 요 각각을 우리 함수로 놓고 풀었다. 1학년 때. 그럼 지금 어떤 함수가 등장을 하냐면 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라는 2차 함수 하나. 그리고 y는 0이라는 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 특히나 저거 무슨 축이냐면 x축이지. 그래서 저 둘을 가지고 그림 그려서 풀었잖아. 나 얘를 가지고 그림 그리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그래서 x-7, x+1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됐지. 그럼 지금 요 상태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있었고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누구였어? 그치, 양수였어. 그러니까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X축하고 어디 어디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에서 한번 그리고 7에서 한번 만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그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나 작단 얘기는 아래쪽이란 얘기지. 등호 없으니까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아래쪽이니까 지금 요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썼었냐면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야. 우리 이렇게 썼어. 만약에 요 내용 그대로 내가 부등식만 좀 바꿔볼게. 부등호만. 나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라는 그 식이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요 범위 볼까? 마찬가지로 요 이차함수가 이번에는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나 x축 만족하는 그림 그려놨지? 나 이번에는 x축하고 같은 것도 괜찮아. 그리고 뭐도 괜찮은 거야? 그치, 큰 쪽도 괜찮아. 즉, 위에 있는 범위도 괜찮아. 그래서 이번에는 영역이 몇개 생겨? 양쪽 날개로 두 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는 답을 써야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지, 또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부등호의 모양을 가지고 답을 좀 빨리 찾자 그랬어. 나 지금 요 2차 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 부등호가 오므라져 있어. 나요 2차 쪽으로 지금 부등호가 오므라져 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각각 0 되는 각 갖고 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7. 나 등호 없으니까 구멍 뻥뻥 뚫려 있고. 나 X쪽으로 부등호가 오므라져 있을 때는 그림도 닫혀지게, 오므라지게 그려주는 거야. 즉,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니까 요만큼.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다시 한번 보자. 나 이번에는 X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져 있어. 근데 저식을 인수분해한 게 X-7. X 플러스 1. 나 그쪽으로 지금 부등호가 벌어져 있다? 나 X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져 있을 때에는 그림을 그릴 때도 벌어지게 그려져. 그래서 각각 축하고 만나는 점이 어디하고 어디냐면 마이너스 1하고 7이었지. 나 그걸 기점으로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해주고 X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그림도 벌어지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왼쪽 부분 하나, 오른쪽 부분 하나.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야. 나 앞으로도 2차 부등식을 계속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2차 함수 그려서 영역 읽어내는 거 어려워. 그래서 2차 부등식 풀 때는 뭐 시켜야 돼? 인수분해 시켜야 돼. 그리고 X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져 있다면 그림도 벌어지게. X쪽으로 부등호가 오므라져 있다면 그림도 닫혀지게. 오므라진 그림의 형태로 그려주는 거야. 우리 문제 한번 다시 보자. 나 지금 진수 조건을 썼어. 이만큼이 양수였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면 불편하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리자. 우리 이렇게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조심해야 돼. 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지. 나요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그럼 요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라 그랬어. 곱자리가 마이너스 7이니까 7하고 1. 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1. 그래서 인수분해해 주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지. 나 x쪽으로 지금 부등호 오므라져 있다? 그림도 닫혀지게 오므라지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인 거냐면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7이었지. 각각 0 되는 값이. 등호 없으니까 구멍 뻥뻥 뚫어주고. 나 X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니까 그림도 오므라지게 닫혀지게 그렸어. 그러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가 되겠지. 이게 진수 조건이야. 그럼 이제 진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밑 조건도 구했고, 진수 조건도 구했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돼? 둘다 만족해야 되지. 우리 밑 조건 정리한 게뭐 나왔냐면, 첫 번째로는, 나 X가 지금 1보다 커야 돼. 그리고, 2는 아니야. 우리 진수 조건 정리한 건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요 둘을 전부 다 만족시켜주는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바로 보이면 좋고, 잘안 보이면 우리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려서 읽어보자. 나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였냐면, 7까지였고, 나 X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커야 돼. 근데 그 1보다 큰 애들 중에서 누구는 빼야 되냐면, 2는 뻥 빼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치, 정수지. 그럼 봐야 돼. 나 겹치는 범위 자체가 원래는 여기였어. 근데 그 범위 안에서 2도 빠졌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부터야? 3부터지. 근데 7에서도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즉, 마지막으로 만족하는 정수는 누구야? 6이겠지. 따라서 얘를 가지고 범위로 쓰자면 3부터 누구까지? 6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x라는 값이 지금 실수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3부터 6까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 문제에서는 정수 조건 줬으니까 3 있을 거고, 4 있을 거고, 5 있을 거고, 6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가지고 더해달라 그랬어. 더하니까 10. 더하니까 8. 그래서 정답은 18인 거지.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수만 읽어내 주는 거야. 물론 실수였다면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진 않겠지.

근데 지금 1 빠지고 2 빠지고 내가 원하는 건 정수니까 3부터 어디까지의 정수냐면 6까지의 정수. 그래서 만족하는 게 3, 4, 5, 6 이렇게 4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그가 정의되는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이게 수학의 장점이자 수학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내가 로그를 알지만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을 못 풀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연히 일단 뭐는 알아야 되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나 밑조 건하고 진수 조건이야.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도 양수여야 되고. 근데 그 밑조 건하고 진수 조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그치, 2차 부등식. 그래서 앞으로도 2차 부등식 나올 때마다 고민 없이 풀어야 돼. 우리 2차 부등식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고 나면 부등호의 모양을 보는 거야. 부등호가 X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면 그림도 닫혀지게 하나의 영역이 나올 거고, X쪽으로 벌어져 있을 때에는 그림도 벌어지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4에서의 1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7번 문제 한번 보자. 요거 잘했어야 되는데, 요 문제도. 나 로그가 막 자꾸 나오지, 겹쳐지는 것처럼. 요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를 풀때 고민이 된단 말이지. 나 지금 이 전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로그랑 친해지는 연습부터 좀 하자. 나 로그 2의 네모가 있잖아. 누구냐면 4였대. 4. 나 로그 2의 네모가 4야. 우리 저런 네모 누굴까? 저런 네모? 그치, 요거 누구? 2의 얼마? 4제곱. 근데 이게 바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바로 생각이 안 난다면 항상 기준은 1이야. 일단 우리 1부터 만들자. 지금 로그 2에다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값이 4가 되는 값을 찾아보자 그랬어. 그럼 이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로그 값 전체가 1이 되기 위해서는 밑하고 진수가 같아야지만 1이었었지? 로그는? 우리 로그. A가 1이었었잖아. 그럼 일단 1부터 만드는 거야. 그럼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 2였으니까 2겠지. 이렇게 되면 1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이 아니라 4잖아. 그러니까 1을 먼저 맞춰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숫자를 지수에다가 올려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 그 지수는 앞으로 떼굴떼굴 떨어질 거고, 밑하고 진수는 같으니까 1이 돼버리잖아.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나 로그 3에 네모가 5였어. 얘는 그럼 어떡해? 일단 뭐부터 만들어? 1부터. 나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3 됐다? 지금은 1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5였어. 그5 어떻게 주면 돼? 지수에 올려주면 돼. 한번더 해보자. 나 로그 2에다가 네모인데 얘가 2분의 1이 된다 그랬어. 나뭐 해야 되냐면 1부터 만들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2. 내가 원하는 거 2분의 1이야. 머리 위에다가 2분의 1 올려주면 돼. 이 방법 기억하면서 우리 저 문제 다시 한번 풀자. 한 번에 생각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는 1이 기준이야. 1. 지금 로그 4에, 로그 3에, 로그 2에 x야. 큰 덩어리로 보자. 우리 가장 큰 로그는 로그 4였어. 로그 4에 이만큼이 지금 2분의 1이야. 네모로 봐야 돼. 그럼 그 네모는 뭐가 될까? 네모는. 나 로그 4에 네모가 2분의 1이야. 처음부터 숫자를 떠올리지 않아도 돼. 일단 뭐부터 만들자? 1부터 만들자. 그럼 우리 1부터 만들기 위해선 네모가 미지 4였으니까 4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 숫자를 머리 위에다가 올려주면 된다 그랬지. 근데 우리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썼더니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뭐가 되냐면 2였겠다. 나 지금 저 커다란 네모 구한 거야. 근데 그 커다란 네모가 있잖아. 지금 누구였냐면 로그. 원래 모습으로 돌리는 중. 로그 3에다가 로그 2의 x였거든. 그게 커다란 네모지. 요만큼. 근데 그 네모가 지금 몇인 거야? 그치, 2인 거야. 다시 한번 보자. 나 로그 3에 이만큼이 2가 된대. 누군지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잠깐 세모라고 부르기. 나 로그 3에 세모가 2였어. 그럼 세모가 뭐가 돼야 돼? 잘 모르겠으면 1부터 만들기. 나 로그 3이었으니까 일단 3. 내가 원하는 그 숫자 머리 위에 올려주기. 그러니까 세모는 9였던 거야. 나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리자. 나 우리 세모라는 애가 지금 9였거든? 근데 그 세모는 누구냐면 로그 2의 x야. 나 로그 2의 x라는 애가 지금 세모였단 말이지? 근데 그 세모가 누구였으면 좋겠대?
9였으면 좋겠대. 한 번에 나오지 않아도 돼. 1부터 만들기. 그러니까 일단 X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밑하고 진수 같아야 되니까 미지 2였어. 진수 2였을 거야.

거고, 내가 원하는 그 숫자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2의 9제곱. 그래서 문제에서는 양수 x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2의 9제곱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식 한번만 다시 보자. 나 전제값이 2분의 1이 된대. 처음에 잘안 보여. 그러니까 크게 크게 보는 거야. 나 로그 4의 네모가 2분의 1이야. 그럼 그 네모가 누구? 일단 1부터 만들어. 4. 그럼 로그 4에 4는 1이니까. 즉, 4의 2분의 1제곱. 요렇게 시작을 했지. 그래서 잘안 보이면 내가 좀더 익숙한, 친숙한 도형으로 표기를 해놓고, 일단 1부터 만드는 거야. 그래서 1이 항상 로그에서의 기본이었고, 1을 만드는 방법은 밑하고 진수가 같아지는 순간 1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모양 바꿔가면서 식 정리를 해주는 문제가 유형 4에서의 17번 문제였고, 이번엔 우리 18번 한번 보자. 지금 두 개의 실수 X하고 Y가 있었지. 근데 그 XY가 둘다 어디 있어? 지수에 들어가 있다. 내가 원하는 XY가 3의 X제곱이니 3의 Y제곱은 5, 둘다 머리 위에 지수 위에 있어. 그리고 로그 3의 12분의 25를 X하고 Y를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달래. 그럼 일단 내가 원하는 XY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걸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뭐였냐면 로그였지. 다시 한번 나 우리 로그에서 모양 바꿨던 거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 a의 x제곱은 b였어. 나 얘를 가지고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 머리 위에 있는 x 무거워서 뚝 떨어졌고, 한번 미친 영원한 미시였으니까 로그 a의 b로 바꿀 수 있었지. 항상 요 개념이 기본이야. 그럼 지금 어떤 식이 주어져 있냐면 3의 x제곱이 2였어. 그대로 바꿔보자. 나 3의 x제곱이 2란 얘기는 x를 뭐라고 쓸수 있어? 머리에 있는 거뚝 떨어졌고, 밑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로그 3의 2인 거지. 내가 원하는 x 값을 꺼내준 거야.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해보자. 나 우리 3의 y제곱 있지?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y가 그 전체 값은 5가 된대. 머리에 있는 걸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로그, 즉 y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로그 3에다가 5가 됐어. 나 이렇게 x, y는 일단 예쁘게 만들었다. x라는 애는 로그 3의 2였던 거고, y라는 애는 로그 3의 5였던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3의 12분의 25야. 생각이 날까? 저기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로그 3, 12분의 25. 나 일단 가지고 있는 숫자가 로그 3의 2, 로그 3의 5야. 나 로그 3이었어, 미시. 근데 로그 3이기는 해. 근데 문제가 좀 생겼지. 진수가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 진수가 어떤 형태야? 그치, 분수 형태야. 나 우리 어떨 때 이렇게 진수를 나누기 형태, 분수 형태로 썼지? 로그끼리의 차였을 때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쪼개주면 로그 3의 25 마이너스 로그 3의 12로 쪼개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여기에서 이걸 훨씬 더 많이 연습해. 나 미시 같은 두 로그가 있었는데 그두 로그를 빼달라 그랬어. 진수끼리의 나누기잖아. 그래서 12분의 25로 바뀐단 말이지. 근데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로그를 가지고 두 개로 쪼개는 것도 가능한 거야. 꼭 연습해야 돼. 그럼 지금 요 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한번더 정리해볼까? 나 우리 로그 3의 25인데 25는 누구의 얼마? 그치, 5의 제곱. 나2 앞으로 떨어졌고, 로그 3이었고, 5의 제곱이었으니까 5 됐어. 한번더 쪼개자. 마이너스 로그 3에다가. 나 우리 12는 5 곱하기 뭐야? 그치, 4 곱하기 3이지. 요 귀찮아. 한번 더. 나 2, 로그 3의 5에다가. 마이너스. 나 누굴 뺄 거냐면, 진수끼리의 곱이었는데, 우리 진수끼리의 곱은 뭘로 쪼개 있어? 뭘로 쪼갤 수 있어? 로그끼리의 합으로. 그럼 나 이거 각각 쪼개자. 결국 로그 3의 4에다가 로그 3의 3인데 로그 3의 3은 1이지. 나 계산까지 했어. 그럼 요 로그 3의 4만 다시 한번 볼까? 우리 4라는 건 2의 제곱이었잖아. 2의 제곱이니까 2 떨어지고 그리고 로그 3의 2가 되겠지. 거기다가 1까지 더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자 한번 다시 볼게. 나 로그 3의 2는 X였고 로그 3의 5는 Y였어. 우리 아까 전에 로그 3의 5, 로그 3의 2다 정리했는데 우리 로그 3의 5가 누구였냐면 Y. 로그 3의 2 누구였냐면 얘가 X였어. 이제 식 합쳐보자. 나 앞쪽에 2y 있었고 연산 마이너스고 거기다가 2x였고 뒤에 플러스 1 하나 남아있었네. 그래서 X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우리 보기 한번 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래서 보기 봤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정답은 1번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xy라는 게나 xy로 나타내달라며. 근데 xy를 봤더니 어디에 있어? 지수에 올라가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XY를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게 로그였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첫 시작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수에 대한 표현을 로그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야지 XY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XY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잘게 잘게 쪼갰어야 되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 지수에서 그치 로그로 바꾸는 방법 알았어야 되고 또 로그에서의 계산 9구단 알았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사에서의 18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9번 한번 보자. 얘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로그 2의 6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제곱, 거기다가 전체 마이너스 1이야. 나 우리 로그 2의 6, 로그 2의 3, 저런 값 계산해 못해. 그렇지 못하지. 나 이거 몇점 몇몇 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 얘기는 분명히 로그 값이 사라진다는 얘기지. 뭔가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6이라는 숫자 먼저 볼까? 우리 6은 5 곱하기 뭐야? 그치. 2 곱하기 3이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나 저식 한 번만 다시 쪼개볼게. 나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로그 2에 6이라는 애가 나와. 근데 저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인 거잖아. 우리 어떨 때 이렇게 진수끼리 곱하기로 했냐면 미시 같은 두 로그를 더할 때. 그러니까 원래 한 모양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자. 쪼갰더니 로그 2에 2가 됐고 거기다가 로그 2에 3이 됐지. 근데 로그 2에 2,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로그 2에 3이었던 거야. 그럼 저 식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나 방금 전에 로그 2에 6만 똑 떼와서 계산을 했어. 그 식이 뭐가 됐냐면 1 플러스 로그 2에 3이 된 거야. 나이 식이 1 플러스 로그 2에 3. 의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거기다가, 로그 2의 3, 그거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이 상태로 봐도 괜찮고, 만약에 계산하기 어려우면, 우리 간단한 문자로 치환했어도 괜찮아. 나 지금 뭐가 반복되냐면,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반복되지. 만약에 번거롭다면, 우리 그 반복되는 걸 잠깐 대문자 A로 바꿔보자. 그럼 저 식은 지금 어떤 식과 같냐면, 1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1.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2차식 정리해주는 거야. 근데 1 플러스 A 제곱이니까 무슨 식? 그치,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각각 제곱했어. A 제곱에다가 1 제곱할 건데, 그거 마지막에 쓸게. 나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1이었거든? 앞에 거. 완전 제곱식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냐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A 제곱 지워졌고, 1하고 1하고 지워졌어. 그래서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2A밖에 없지. 근데 저 A라는 건 내가 만든 문자잖아. 나 누굴 A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로그 2의 3을 A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그래서 원래 이름으로 돌려주면 2에다가 로그 2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그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로그 2의 3인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저 괜찮아요. 요 상태로 문제 풀수 있어요 하면 쭉 계산해도 괜찮고. 근데 요 로그 2의 3이라는 애가 반복되는 게 계산할 때 불편하다면 그거 잠깐 다른 문자로 돌려주고 계산식 다 정리하고 나서는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도 이 6부터 쪼개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야 돼.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로그 값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잖아. 그래서 6을 보자마자 저거 2 곱하기 3인데. 그렇게 계산해주면 로그의 3이 또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저런 식 계산이 눈에 보여야 된다. 유형 4번에서의 19 문제였고, 이번에는 20번 보자. 요 20번 문제는 누가 같이 나왔어? 그치, 로그랑. 거듭제곱근이 같이 나오는 문제지. 그래서 얘도 처음에 보자마자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의 형태로 고쳤어도 괜찮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식정리를 한 다음에 분수지수로 고쳤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건 분수지수에 대한 얘기야. 나 a의 n분의 1제곱, 요거 어떻게 고친다 그랬어?
분수지수는 루트였지. 그래서 n제곱 그

A였었고, 우리 이 식에서 항상 분자가 1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M으로 존재한다면 그때는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었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해서 좀 계산을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수지수로 고쳐볼게. 그래서 분모만 먼저 갖고 왔더니 로그 2의 루트 48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3이었어. 나 이거 가지고 계산할 건데 모양 봐야 돼. 로그 2, 로그 2. 지금 뭐가 똑같아? 밑이 똑같아. 나 우리 밑이 똑같은 두 로그를 가지고 뺐어.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바뀌지. 로그 2에다가. 우리 진수끼리의 나누기인데 뒤에 있던 게 분모로 오지. 루트 3분의 루트 48로 왔어. 이때 우리 루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우리 이렇게 루트 루트 계산할 거야. 그럴 때는 한 번만 쓸수 있지. 루트 한 덩어리로. 그럼 3분의 48인데. 나 3분의 48이니까 약분시켜주면 3,1은 3이었고 3, 6, 18이었지. 나 여기까지 쓰고 났더니 로그 2에다가. 우리 루트 16은 얼마? 루트 16. 그치? 분수지수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이거 4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뭘로 벗고 나오는 거야? 그치? 4로 벗고 나오지. 그래서 로그 2에 4 됐어. 조금 더 해볼까? 나 우리 4는 누구의 얼마? 2의 제곱이지. 그럼 나 머리 위에 있는 이 앞으로 떼굴떼굴 떨어? 적고, 이 앞으로 떨어진 다음에 남은 거 봤더니, 미시 2, 진수도 2였어. 그러니까 얘네들 없어지면서 1. 그러니까 분모는 뭐인 거야? 2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였던 분모가 나 나누기였잖아. 빼기였으니까 나누기 형태로 바꿔주고 그 나누기 계산한 거를 루트 벗겨냈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최종적으로 2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이번에는 우리 분자만 좀 볼게. 우리 분자에는 누가 있냐면 로그 3에다가 세제곱근 81이 있어. 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저 81이 세제곱근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81이 누군가의 세제곱인 건 아니니까. 우리 81은 누구의 얼마야? 9981이고, 그러니까 3의 4제곱이지. 이 상태에서 고쳐보자. 지금 로그 3에다가 진수가 우리 루트인데 분수지수로 고치고 싶어. 우리 루트에서 앞에 있는 거 뭐였지? 그치,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분모로 오고, 나 안에 있는 지수가 분자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로그 3의 3분의 4제곱이야. 나 우리 이렇게 지수에 있는 머리에 있는 거 너무 무거워. 떼굴떼굴 떨어질 거고. 남은 거 봤더니 3분의 4, 그리고 로그 3의 3만 남았네.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들면서 사라졌고, 그러니까 남은 거 결국 3분의 4밖에 넘는 거지. 이제 합치자. 우리 분자하고 분모를 좀 따로 계산했는데, 분모가 2였고, 분자는 3분의 4였어. 그래서 우리 2였으니까 1분의 2였던 거지? 곱하면서 6, 곱하면서 4, 약분시켰으니까 3분의 2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전체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요두 개를 풀때 바로 분수지수로 고쳤어도 돼. 나 로그 2에다가 루트 48이었고, 로그 2에 루트 13이었어. 로그끼리의 뺑이었으니까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고쳐주고, 약분까지 해주고. 우리 아무것도 없단 얘기는 2가 숨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16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의 4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런 느낌으로 고쳤어도 돼.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지수로 고치든, 어느 부분까지 거듭제곱근으로 계산하든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네. 그래서 20번 문제는 로그와 거듭제곱근이 같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 이번에는 21번 한번 보자. 우리 유형 5번부터는 미세 변환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앞에 있던 문제들은 미세 같아서 내가 계산하기가 좀 편했어. 근데 요 21번 봐봐. 로그 3의 56, 로그 2의 3, 로그 7의 9분의 1. 미세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앞에 있던 문제들은 미지 같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계산하기가 수월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밑을 바꿔가면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나는지 한번 보자. 밑 바꾸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제일 기본 공식. 나 로그 A의 B야. 지금은 밑이 누구냐면 A였지. 나 여기에서 밑을 있잖아. C라는 새로운 숫자로 만들고 싶어. 밑은 밑으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로그 C의 A였고 밑에 있던 게 분모로. 그리고 진수는 어디로 가냐면 분자로. 그래서 얘는 로그.

가지고 로그값 만드는 중. 그래서 밑이 아래로 오고 진수가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밑은 밑으로. 그래서 로그 2의 b에다가 로그 2의 a가 돼서 전체값 정리해 준건 3. 그대로 대입해서 식계산 해준 거야. 단계별로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임재가 22번이었고 이번에는 23번 한번 보자.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 AB가 있었어. 근데 그두 양수 AB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AB를 가지고 있는 로그가 등장을 하네. 로그 2의 A, 로그 2의 B가 나왔다? 근데 그두 개가 뭐라 그랬냐면 근이래. 저 방정식에.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이 값이야. 잘 봐야 돼. 나 방정식을 줘. 근데 식딱 봤더니 이거 근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우리 2차 방정식 풀려면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야 돼. 근데 이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보인단 말이지.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2차 방정식을 주는데 대신에 뭘 알려줘? 근의 모양을 잡아줘. 내가 풀기 어려운 방정식을 주면서 대신에 근의 모양을 잡아줘. 이럴 때는 반드시 뭘 떠올려야 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공식 한 번만 보자. 나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어. 나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근이 2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에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였다. 그때 내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뭐 없이도 굳이 각각을 계산하지 않고도 계수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은 공식이 a분의 c였어. 그래서 풀수 없는 방정식을 주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너희한테 근의 모양을 잡아줘. 그럴 때에는 근계수 떠올려야 돼. 나 이런 과정이 정말 고3 나올 때까지 계속 등장을 한다. 근의 모양을 잡아줬으면서 방정식 줬어. 관계식 만들자. 첫 번째로. 나두 근의 합부터 써볼까? 우리 두 근의 합이란 얘기는 결국 로그 2의 a하고 로그 2의 b를 더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공식에서 방정식 볼게.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3이 돼주면 되지. 나합 찾았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곱 찾아보자.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b를 곱할 거야. 나 우리 곱했을 때 공식은 a분의 c였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최고차가 그치 1인 상황이잖아. 우리 그럴 때에는 합은 1창의 계수에서 보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곱은 마지막 상수항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그두 개의 합과 그두 개의 곱을 구한 거야. 근데 우리가 저두 개를 기준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로그 a의 b, 거기다가 로그 b의 a. 나 이거 구하면 되거든? 식 정리 한번 잘 해보자. 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나는 로그 2의 a, 로그 2의 b를 알아. 로그 2의 a, 로그 2의 b에 대한 식이 있어. 전부 다 밑이 누구야? 그치? 2지. 그래서 나도 밑을 2로 한번 만들어 보자. 각각을 밑을 2로 바꿀 거야. 그럼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가 될 거고 나 오른쪽에 있던 식도 바꿔주면 로그 2의 b에다가 로그 2의 a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지금 왼쪽도 복잡하지만 분수고 오른쪽도 복잡해 보이지만 분수다. 우리 분수끼리를 더할 때에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통분부터. 저 둘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래서 분모가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돼. 통분시켜 주는 중이야. 그럼 앞에 있던 애한테는 뭐 곱했냐면 원래 없었던 로그 2의 b를 곱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 뒤에 있던 로그 2의 a한테는 원래 없었던 로그 2의 a를 곱했으니까 얘도 제곱이 되겠지. 근데 우리 여기에서 로그 2의 a, 로그 2의 b 요거 알지? 나그두개 곱한 거뭐 나온다는 그랬냐면 1 나온다 그랬어. 즉 분모가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될건 각각의 제곱합이지. 그래서 이 상태로 봐도 괜찮고 잘안 보이면 우리 문자로 좀 고쳐보자. 나 자꾸 로그 나오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A라고 쓰고 요거 B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식은 지금 분모는 어차피 1이 됐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 구하면 끝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 다시 볼게. 나 얘를 뭐라고 부르고 그랬냐면 라지. 얘는 라지비.
나지, 라집이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각각의 제곱이야. 근데 가지고 있는 관계식 두 개가 A하고 B를 더한 건 3이고 A하고 B를 곱한 건 1이야.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나야지. 나 우리 합하고 곱을 알아.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제곱이 궁금해. 뭐 생각나야 될까? 그치, 완전 제곱식. 나 둘을 가지고 더한 거에 제곱이었어. 나 위의식, 아래의식 당연히 다르다? 나 여기에 뭐더 들어가? 각각의 제곱에다가? 그치, 더하기 2a b 더 들어가. 그럼 나 위아래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빼기 2a b 해줘야지. 그랬더니, 나두 개를 가지고 더한 거 누구였냐면 3이었어. 제곱하니까 9인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ab 지금 1이지? 안 쓸게. 그래서 9에서 2를 빼니까 7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저 각각의 값을 좀 계산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그치, 7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1학년 때 개념도 들어가고, 로그에 대한 식도 들어가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지. 지금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개 함수 AB가 있었어. 근데 그 AB가 숨어 있는 로그 값두 개를 줘. 근데 그두 개의 로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방정식의 근이래. 근데 설마,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쓴 다음에,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건 아니잖아. 이렇게 풀수 없는 방정식을 주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방정식을 주면서 너희들한테 근의 모양을 잡아주잖아? 그럼 거의 90%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그럼 그런 식을 봤을 때, 아, 나 이거 근계수 한번씩 만들어보자 생각이 나야 되고, 특히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최고창의 계수가 1인 상황에서는 두 근의 합이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b로 바뀌고, 최고차가 1이니까, 즉 a가 1인 상황인 거니까.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뭘로 바뀌냐면 c로 바뀌지. 나 가운데에 있는 1창의 계수에서, 나 원래는 b였는데 그거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b, 가운데 1창 계수에 보호만 바꿔주면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만 그대로 읽어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근계수로 식을 만들었더니, 로그를 가지고 더하기 하나, 로그를 가지고 곱하기 하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까지 생겼어. 그래서 그냥 로그 AB, 로그 BA를 써도 되고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그치 나처럼 AB로 치환했어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좀 해보자. 로그 밑 바꾸기 너무 중요해. 그래서 로그라는 애는 연산이 말랑말랑해. 왜냐면 내 마음대로 밑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기본 공식 알아야 되고 밑 진수 바뀌면 역수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환하기. 만약에 복잡해, 너무 어려워 보여. 그것만 내가 간단하게 바꿔도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져. 대신에 치환했을 때는 원래 모습으로 꼭 돌려주기.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로고도 한번 만나보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여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입니다. 함수의 극한이 끝이 나고 이제 함수의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은 각 단원들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죠. 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연속을 정의하고 연속으로부터 미분, 적분들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개념이 구멍이 나버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3시간에 걸쳐서 함수의 극한 개념 정리를 했고요. 또 고난도 문항 1시간, 그리고 기출 1시간 이렇게 해서 다섯 문항 끝이 났어요. 함수의 연속도 똑같이 할 겁니다. 개념 정리 우리 3시간 동안 살필 거고요. 고난도 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 1시간,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하면 5시간 더 하고 나면 이번 단원도 끝이 나요. 자,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극한, 연속이라는 용어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단어들이라서 단어를 들으면 어떤 건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수학적인 용어 중에서 들어도 느낌이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조립제법 이런 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잖아. 근데 이제 극한이나 연속이라는 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가봅시다.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극한값을 읽을 수도 있고요.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y는 fx라는 곡선 위에 x는 a인 곳에서 점을 하나를 딱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을 때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다. 그럼 뭘까? 연속이 아닌 것? 불연속이라고 하죠. 연속만 잘 정의하면 불연속은 자연스럽게 정의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수렴을 정의하고 나면 수렴이 아닌 것을 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이해한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얘가 수학화입니다. 그냥 보통 이제 기호죠, 기호.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해하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이 표현에만 너무너무너무 여기에만 치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암기가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얘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해한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수학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연속.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가장 큰 단점 뭐야? 그래프를 그려야 알수 있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뭐예요? 극한이죠. 왼쪽에서 다가오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이 함수값과 일치하면 됩니다. 될까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걸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이렇게. 아, 정입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한 점에서요. 연속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좌 극한과 우 극한과 함수 값이 일치하면 됩니다. 리밋.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리밋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가 누구와 fa와 같으면 돼요. 이건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뭐야?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x 내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니? 라는 걸 물었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번거로워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의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의. 정의는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습니다. 다시 극한값과 함수값이 우선 각각

존재해야 하고요. 그 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될까요? 우리말로 표현한 것을 이해하자. 수학화하자. 그러면 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함수 f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gx고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우리가 문제로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x는 a를 경계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x는 a를 경계로 왼쪽은 gx야. 오른쪽은 hx야. 그럼 이때 x는 a에서 누가? fx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 그대로 limit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와 fa 그리고 limit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 다시 a fx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근데 왼쪽에서는 누구예요? 왼쪽에서는 gx예요. 오른쪽에서는 hx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리미트 왼쪽에서는 a보다 작은 쪽에서 할때 hx랑 오른 gx죠. gx. 그리고 누가? hA가 일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당히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GA랑 HA가 같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X는 A 경계에서 위에 넣고 아래 넣고 같다. 끝! 이런 문제들이 많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극한 계산? 결국에는 또 0분의 0꼴 부정형의 극한 계산 문제로 바뀝니다. 되겠죠? 자, 연속이라는 게 우선 무엇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한 점에서 좌익한 우익한 함수값이 일치한다. 그리고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경계만 잘 살피시면 되고요. 경계에서 한번 대입해 볼까? 대입할 수 없는 형태라면 0분의 0꼴 극한값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짜잔! 자, 주어진 함수 y는 fx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세번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x는 알파에서 그리고 x는 베타에서 x는 감마에서 이렇게 세번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알파, 베타, 감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에서는 모두 연속이라는 거야. 여기 사이에 이런 곳은 전부 다 연속이에요. 딱세 군데만 불연속인 거야. 그치? 근데 왜 불연속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각각의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자, 알파에서는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이니? 그냥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좌익한 우익한 함수값 중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얘는 불연속인 거잖아. 근데 좌익한과 우익한이 달라요. 그래서 x는 알파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되고요. 베타에서는 어때요? 극한값 있나? 좌익한 우익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은 일치. 함수값 있나? 함수값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일치하지 않아. 다릅니다.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얘가 서로 달라요. 마지막 감마에서는 어때? 극한값은 있죠? 함수값이 없지. 여기 구멍 뻥 뚫려 있는데 딴데점 찍힌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자, 주어진 함수 fx는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야.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좌우 극한이 서로 달라. 각각은 있지만. 베타에서 불연속입니다. 왜? 극한값 있고 함수값 있는데 서로 달라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x는 감마에서 불연속이야. 왜?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excellent.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좋아요. 이제는 한 점에서 연속성은 압니다. 연속이 무엇인지도 불연속이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범위를 나타내

낼 때요, 부등식을 가지고 범위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x의 범위를 나타내던 것을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구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근데 구간이라는 용어도 낯설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 상황들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x 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x, 얘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거든. 왼쪽과 오른쪽 뭐가 달라요? 왼쪽은 등호가 있죠. 왼쪽은 등호, 경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양쪽 끝이 경계가 명확한 거예요. 경계가 명확한 거야. 무슨 말이야? x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x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얘는 존재해요. x의 값 중에 제일 큰건 누구야? 5죠. 제일 작은 건 누구야? 2야.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은 x의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들이 없는 거야. 선생님, 제일 큰애 있잖아요. 누군데? 5? 5는 아니지. 5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5보다 작은 애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4.999999999. 그런 숫자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마찬가지로 최소값 있나? 없다고요. 2가 안 되잖아. 2보다 큰애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그런 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은 경계 양쪽 끝이 딱 명확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반면에 오른쪽은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하면, 아, 양쪽 끝에 등호를 포함해 경계를 포함하는 거구나.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양쪽 끝에 등호가 빠져 있는 거구나. 경계를 미포함하는 거구나. 되겠죠? 닫힌 구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괄호를 가지고 닫힌 구간, 대괄호 2,5라고 하면 위와 같이, 아, 이런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은 이제 소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2,5 표현하면 열린 구간 2,5라고 하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그냥 2,5라고 하면 이게 점 2,5인지 좌표평면에서 아니면 이게 열린 구간 2,5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당연히 소괄호만 보면은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얘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점인지 열린 구간인지가 앞에 짠! 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되겠죠? 자, 이제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봅시다.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A와 B 경계 빵! 들어있지.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하죠. 닫힌 구간 A, B.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이게 이상한데. 한쪽만 등호가 있고요. 한쪽은 등호가 빠져 있어요. 얘는 왼쪽이 빠져 있고 오른쪽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 등호가 있는 곳은 대괄호, 등호가 없는 곳은 소괄호인 거야. 어떻게 쓸까요? 얘는 A, B. 왼쪽은 닫고 오른쪽은 열어. 아니면 왼쪽을 열고 오른쪽을 닫아. 이렇게. 근데 이건 무슨 구간입니까?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둘다 아니야. 그래서 이건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해도 돼요.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근데 저런 용어를 볼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 두 가지만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얘는 열린 구간, A, B.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왼쪽 끝으로 쭉 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선 모든 실수 전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양쪽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언제 닫아요? 경계를 포함할 때. 끝이 정해져 있을 때. 얘는 끝이 정해져 있나?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려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컷만 무한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A부터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은 A부터 왼쪽으로 쭉 가니까 얘는 아,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열고 A에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A와 작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양쪽 다 열고요. 마찬가지로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A에 닫아 플러스 무한대 열고 A보다 크다 그럼 A도 무한대도 전부 다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간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등식이래. 부등호입니다. 원래는 이제 부등호를 가지고 X의 범위를 표현하던 것이 이제는 구간 이 표현을 넘어오면서 대괄호 혹은 소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구간들을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점에서 연속성은 배웠잖아. 구간에서 연속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구간에서의 연속성입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함수 fx에 대하여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혹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함수 fx가 구간 내에서 연속 함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실수에서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야 그러면 아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고요. 아니면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 얘는 연속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질문. 닫힌 구간이 있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느낌은 알겠어요? 느낌. X는 A에서 경계가 있죠.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X는 B에서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그럼 얘가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 거잖아.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니까. 에이, 아니죠, 선생님. 뭐가? 여기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좌극한을 모르잖아요. 좌극한이 지금 없는데? 그럼 X는 B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극한을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X는 A에서 연속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왼쪽을 모르니까 이건 모르겠죠. X는 B에서 연속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연속이라고 판단,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구간 안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 왼쪽 끝에서는 A에서의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오른쪽 끝에서는 B에서의 함수값과 누가? 좌극한이 같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 구간 내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면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간 안에 열린 구간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연속이어야 되고 경계의 양끝에서는 왼쪽 끝에서는 함수값과 우극한만 오른쪽 끝에서는 좌극한과 함수값만 일치하면 끝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루트 x 무리 함수가 있어요. 그릴 수 있나요? 좌표 평면에 무리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포인트 시작하는 점 0,0에서 오른쪽 위로 쭉 날아갑니다. 얘가 y는 fx야. 끊어진 부분이 없지. x가 0보다 클 때 연속이에요. 근데 x가 0일 땐 어때?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우극한이 일치하니까 함수 fx가 어디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간으로 나타내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연속인 구간을 표현하는 것까지 괜찮을까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 함수 연속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 점에서 연속성부터 갔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수학적인 표현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한다. 괜찮아?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구간

구간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은 뭐야? 경계양 끝이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건 소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닫힌 구간은 경계양 끝을 포함해. 그래서 이건 닫힌 구간, 대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들을 정의하면서 어떤 구간에서 양 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는 점에서의 연속성, 구간에서의 연속성까지 계엄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념이 주고요. 결국에 문제라는 것들도 내가 이해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기본 예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유형 1입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에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눈으로 보면 알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 이어져 있으면 연속. 자,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열린 구간 1,5에서 얘는 언제 불연속이야? 이렇게 물었어. 언제 불연속이에요? X는 2에서 불연속. X는 3에서 불연속. 끝! 그러니까 가능한 A. 얘 합을 구하세요. 정답 2 더하기 3이니까 5입니다. 10초 컷. 다만, 얘들이 왜 불연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X는 2에서 왜 불연속이야? 극하값은 있어요. 함수값도 있어요. 근데 어때? X는 2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요. X는 3에서는 어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가봅니다. 유제 1번이에요. 자, 이번에도 열린 구간 0,5에서 정의된 함수 y나 fx의 그래프를 보고 언제 불연속인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잖아. X는 2에서 땅 끊어져 있죠. 띠리리리리링 가다가 끊어져 있으니까 한번 또 띠리리리리링 가다가 한번 또 끊어져 있네요. 이렇게. 근데 실수하면 안 돼. 앞에서는 언제 불연속이야?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A의 개수 구하는 거죠. 정답 얼마? 2입니다. 두개 있어요. 두번 불연속이네. 또 읽어보자. X는 2에서 왜 불연속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는 4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거든. 괜찮죠? 자, 유형 확인으로 가봅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는 0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x는 0에서 불연속인 건 눈으로 보면 딱 보이지. 왜 불연속이에요? 극한값 있나? 있어요. 함수값 있나? 있어요. 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도 존재하고 X는 0에서의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얘가 일치하지 않아. 서로 달라. 그래서 불연속이야. 기억.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삑. 아니야. 함수값 있는데. 원점. 이거 F0, 0이라는 거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함수가 가까워질 때 FX 뭐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 우극한. 둘다 수렴하잖아요. 같은 값으로. 1. 뭐야? 극한값 1인데? 근데 극한값은 1이고 함수값은 얼마니까? 0이니까. 서로 달라. 딩동댕. 디귿만 참이네요. 정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그래프를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읽을 수 있느냐?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연속의 첫 시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요. 함수가 있어요. 얘가 x는 1에서 연속 1에 그래프를 그리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는 이야기야? 아니. 그래프를 보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그리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어요. 정의를 알고 있다면. 자, x는 1을 경계로 왼쪽 y는 2x 더하기 a입니다. 자, 오른쪽 y는 x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야. 뭐, 다음 시간에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 함수들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선. 아래로 볼까? 2차 함수. 얘들이 끊어져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연속인 것, 이건 당연하죠. x가 1보다 클때 연속인 것, 얘도 당연하지. 어쨌든 x는 1에서의 연속성, 얘만 판단해 달라는 건데. 그럼 정의 그대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F1.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이렇게 가는 거지. 1보다 작은 쪽? 얘는 그냥 2X 더하기 A예요. 자, 오른쪽. 얘들은 뭘 하는 거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A 빼기 1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내가 살펴야 되는 건 뭡니까?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X 더하기 A의 극한값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1 더하기 2A 빼기 1이랑 같습니다. 이 이야기잖아. 다음에 이 문제 보면 어떻게 할까? 그냥 X자리 1을 위에 넣고 아래 넣어서 같다. 2 더하기 A랑 1 더하기 2A 빼기 1이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A가 얼마? A가 2구나. 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FX가 누군지 압니다.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X는 1에서 왼쪽 2X 더하기 2고요. 오른쪽 X제곱 더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X는 1을 경계로 왼쪽은 기울기가 2인 직선 쫙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1,4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일부 얘가 딱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습니다. 따라서 F2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2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아래 있는 식 확인하셔야 되겠죠? 4 더하기 3은 정답 7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감각만 익힌다면 1 넣고 1 넣어서 A 값 구해, 2에서의 함수 값은 아래에서 구해. 그럼 대입하는 순간 이제 10초 컷 끝나는 거예요. 자, 유형 2번이었습니다. 유제 2로 가보시죠. 얘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뭐가 달라? 앞에 유형은 얘가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2일 때랑 2가 아닐 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일 때만 점이 하나 딱 따로 찍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 y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야. 얘는 분자가 x 플러스 2, x-2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처음에 주어진 함수는 x는 2에서 정의가 안 돼요.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되거든. 근데 x가 2만 아니라면, 그러면 약분하면서 y는 x 더하기 2로 가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좌표평면에 y는 x 더하기 2랑 똑같이 생겼어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야. 이렇게. 근데 언제만 정의가 안 돼요? X가 2일 때만 정의가 안 돼요.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 있는 얘가 바로 y는 x-2분의 x제곱 빼기 4라는 함수입니다. 그래프예요. 됐어? 근데 2일 때 함수값을 누구로 해주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2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얘가 누구로 땅 채워지면 X는 2에서 연속이 될까? 2일 때 4? 이러면 되지. 그래서 담겨있는 내용은 이런 거고요. 근데 문제를 풀어낼 때는 결국 2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만 하면 돼요? 2에서의 극한값 x-2분의 x제곱 빼기 4. 얘가 2에서의 함수값 a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선생님,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왼쪽에 있는 식에서는 왜 위에 걸 따랐습니까? 라고 하면 극한의 기본적인 약속, 전제는 x가 2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x가 2가 아닐 때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극한 계산.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분의 0 꼴이죠. x-2분의 x 플러스 2, x-2. 이제 공통인수 x-를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면 A가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생각도 전해드렸고요. 다만 0분의 0꼴에 극한 계산하면 답은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유제 끝이 났습니다. 유형 확인으로 가보시죠. 유형 확인이에요. 느낌 와요? X는 2를 경계로 왼쪽.

두 번째 달라, 그치? 그러니까 왼쪽은 y는 x-2분의 3이고요. 자, 오른쪽은 y는 x-2분의 루트 x-1 빼기 a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x는 2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하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누구야? x-2분의 3이야.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은 2 빼기 2분의 3이고요. 근데 얘가 누구랑?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1 빼기 a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만 관찰하시면 되는데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로? 2분의 1로.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1 빼기 a 극한값이 2분의 1이야. 수렴한다는 거야. 근데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 대입했어요.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되겠지. 분자가 0으로 가야 됩니다. 분자 x자리 2를 톡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a가 0입니다. 따라서 a 얼마? a가 1이군요. 요렇게. 선생님,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a가 1인 건 알겠어요. a가 1이면 진짜 극한값이 2분의 1이 나오긴 하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여기 1 넣었어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x 빼기 1 빼기 뒤에 거 제곱. 분모에 x 마이너스 2 있고요. 여기에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1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면 진짜 2분의 1 나오는 것 오케이 맞네요. 그냥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이렇게 유형 확인 2번 함께 했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한 유형이에요. 진짜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이러한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간단한 문제들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그냥 보너스 문제죠. 자, X는 A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 X는 A를 경계로 Y는 2X-3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자,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뭘 계산할 건데? 2A-3과 A제곱 마이너스 6이 같아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인데 인수분해 해보세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인수분해 하니까 A는 얼마? 3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합을 구하세요. 정답 2가 되겠죠. 선생님, 그냥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쓰면 안 되나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건 사실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잖아요. 심지어 문제가 그냥 정수라고 했잖아.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과 곱을 구하는 건 허근도 합과 곱이 있고요. 실근 중에서도 뭐 무리수, 유리수, 들도 다 합과 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인 걸 확인하고 가려고 하면 단순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면 안 된다. 직접 구해봐서 아, 둘다 정수구나. 그러면 이제 더해서 답이 짠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유형 확인 4번으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1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연속의 정의를 한번 쓰고 나니 결국엔 뭐야?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고요. 앞에서도 아, 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항으로 많이 나옵니다 했던 유형입니다. 자, 극한값이 있는 걸 보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분자를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 넣어서 A와 B의 관계식 찾고. 그럼 좀 귀찮아지지 않아? 첫 번째 방법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분자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A 플러스 B는 0이야. 그래서 B는 A 빼기 1이랑 같아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 이렇게 안 한다고 했죠,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아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분자에 누구를 x 플러스 1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x 더하기 k 이렇게 짠짠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2야. 그러니까 k는 얼마야? k가 3이죠. 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식과 같구나. 그러니까 a가 얼마야? a가 4고요. b는 얼마야? b는 3이죠. 따라서 둘의 합을 구해주세요. 정답 7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4번이었습니다. 이제 5번으로 가시죠. 자, 이런 형태들도 이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 근데 이런 식에서 봐봐. 만약에 여기 1차 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f(x)를 곱했는데 얘가 3차 식이 되었대. 선생님, 1차 곱하기 2차가 3차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만약에 얘가 2차야라고 하려면 이게 다항함수 f(x)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만약에 x 더하기 1에다가 f(x)를 곱해서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되었다고 칠까요? 그럼 얘가 2차냐라고 했을 때 아니? f(x)는 말이야. x 더하기 1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2야.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이런 거야. 아, 얘가 분수함수일 수도 있네. f(x)가 1차분의 3차 이런 분수함수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2차야 가 되지만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저건 f(x)가 2차 다항식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양변을 x-1로 나누고 싶어요. 두 배의 네모가 10이야. 그러면 이제 네모가 5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 두 배의 네모가 5야. 그럼 얘는 2분의 5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 양변을 2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양변을 x-1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fx는 이렇게 돼야 돼. x-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1이에요. 언제 x가 1이 아닐 때에는. 근데 x가 1일 때에는 얼마야? 몰라. 근데 x는 1에서 뭐니까?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1이 f1과 같습니다. 이젠 x-1을 약분하고 나서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얘가 k네. 얼마야? 3이죠. 따라서 f1은 정답 3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서술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를 양변에 나눌 때에는 얘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나누면 되는데 이게 식을 양변에 나눌 때에는 0이 아닐 때에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1이 아닐 때에만 x-1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위에 있는 주어져 있는 식을 뭐 항등식의 관점으로 얘를 바라보고 x-1 곱하기 fx는 얘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와우! 항등식 식의 구조가 같아지려면 fx는 2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이게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fx를 이렇게 찾는 연습들, 나중에 찾는 과정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제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누어서 사고하는 습관들을 항상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확인 6으로 넘어가서요.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 x는 1을 경계로 지금 함수가 나뉘어져 있어서 얘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자, 왼쪽 누구야? y는 x 더하기 a. 가운데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 오른쪽은 y는 x제곱 더하기 cx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1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식들이 바로 나오겠죠? 스텝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 바로 넣자.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1 더하기 B랑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B 더하기 2랑 같아요. 자, 이번에 X자리 1 넣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얘는 1 더하기 C랑 같으니 B는 C 더하기 2랑 같네요. 이렇게 했어. 그럼 근데 이렇게 A와 B, C 이렇게 문자가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으니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건 하나가 더 있거든요. 0에서의 극한값과 2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이런 거야. 그럼 누구야? 0에서의 극한값?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0 넣겠다는 거죠. 0 넣으면 누구야? 세 번째 식은 0 넣으면 B랑 2 넣어 4 플러스 C랑 같습니다. 아, 이제는 식이 하나, 둘, 셋, 빙고! 이렇게 스텝 2. 이제 결론을 짓자. 얘가 서로 같대. 여기 2 넣는 거죠? 4 더하기 2C죠? 4 더하기 2C. 그러니까 4 더하기 2C랑 C 더하기 2가 같아. 그래서 C는 얼마야? C는 마이너스 2죠? 자, C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B는 얼마? B는 0이고요. B에 0 넣으면 A는 얼마? A가 2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럼 결론, 뭐야? X는 0, 다시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1을 경계로. 자, 제일 왼쪽은 누구라는 거예요? Y는 X 더하기입니다. Y는 X 더하기. 짠! 오죠?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 1 되고요. 그럼 사이에서는 B에 0이 땅 들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여기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그대로 받으면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짠! 그려지는 구조예요. 됐지? 이렇게 그려지고 나니까 뭐라는 거야? 0일 때의 함수값이랑 2일 때의 함수값이랑 얘가 서로 극한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Y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 이제 마지막 f-2 그리고 f0, f3 얘들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2는 왼쪽에, 0은 가운데, 3은 오른쪽에 넣고 나면 정답 3 되겠습니다. 그래프까지 필요는 없죠. 그래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확인해 본 거예요. 우선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경계로 함수가 하나, 둘, 셋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마이너스 1 넣자, 플러스 1에서 연속성, 플러스 1 넣자. 그리고 나면 0과 2를 비교하는 거니까 가운데, 오른쪽 넣고 식 3개 찾아주시면 끝! 자, 유형 확인 6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올림포스에 있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끝이 났고요. 기출 플러스 하나 맛을 봅시다. 함수에 fx와 gx가 있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왼쪽에 주어진 함수 fx는 두번 불연속이에요. 언제? x는 0에서 그리고 x는 1에서 얘가 불연속입니다. 0과 1만 아니면 얘는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주어진 그래프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gx는 언제 불연속이에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물은 거야. 나 fx 식을 몰라. gx 식을 몰라. 뭐만 알아? 그래프만 알아. 근데 x는 1에서 둘을 곱했을 때의 좌극한. 곱한 함수의 함수값. 그래서 얘가 연속성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죠.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면 얘는 x는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판단하면서 x는 1에서 hx가 연속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fx가 뭔지 gx가 뭔지 식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쟤들 각각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극한에서 성질이 있잖아요. 각각이 수렴한다면 얘들을 찢을 수 있다. 1에서의 좌극한, fx 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나? 오! gx 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나? 오케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 찢어서 생각하면 돼. 근데

각각을 생각하기가 좀 번거로우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x는 플러스 1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표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fx와 gx를 각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표를 그려서 이제 연속성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1에서 의 좌극한 읽어보세요. 얼마야? 0이죠. 함수값도 0. 우극한은 1입니다. 그러니까 0, 0, 1이야. 식은 몰라도 그래프 보고 gx 똑같이. 자, 1에서 의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 함수값 마이너스 1. 그리고 우극한 플러스 1이죠. 이제는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곱해보라고요. 자, 그럼 곱한 함수의 좌극한이 얼마야? 곱하면 0. 함수값도 0. 우극한은 1인 거야. 곱함수의 좌극한 1입니다. 삑 탈락. 아, 0이죠. 얘 탈락. 니은 함수값의 곱 0입니다. 얘 맞고요. 그 다음은 연속입니까? 아니, 불연속입니다. 얘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선생님, 불연속이네랑 불연속이네니까 당연히 불연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지. 그럼 직관을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정의를 가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 0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더, x가. 자, 0보다 작아 0이야. 0보다 커. 0에서의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 fx를, gx를 각각 읽어봅시다.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자극한 얼마야? 0이죠. 우극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치? 근데 gx, 0에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빵빵빵 이렇게. 얘는 연속이잖아. 불연속과 연속이지만 얘들 둘을 짠 하고 곱해봤더니 곱이 어때요? 0, 0, 0. 와우! x는 0에서 곱함수는 연속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 식을 찾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각각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가지고 정의 그대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1에서 x는 0에서 곱함수,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 까지 되면 이번 시간, very good. 너무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수의 연속 첫 번째 개념 정리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도 재밌는 코디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여기 빨강이 있어.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는, 별이 그려져 있나 이렇더라고요. 여기에 빨강을. 근데 거의, 약간 보인다! 오죠? 맞춰주셔서.

최단거리에 대한 다양한 풀이법. 근데 사실은 최단거리는 그냥 가디슨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대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두면 쓸 때는 있으니까, 그런 잡다한 풀이법으로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문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은 그냥 문제만 풀어야지. 개념만 이해해야지는 없어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간 다음에는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경우의 수는 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인데 통계 쪽으로 넘어가면 개념 자체가 좀 매력이 있어. 진짜야. 개념 자체가 좀 매력적이야. 뭘 하고 있어. 얘네들이 막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의 뭔가의 그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막 내가 추측을 해가지고 막 이런 좀확좀 대단해 보이는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곧할 거야. 아, 되게 먼 미래 같죠? 금방 와. 어느새 그런 거 하는데 경우의 수 파트는 어떤 면에서는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문제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에서 내가 여기에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봐야지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개념을 이해하는데 문제 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오늘 좀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웃한다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은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문제 풀이 팁으로. 자주 나오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를 해볼게요. 얘는 단원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순열 파트 어디에서든지 쓰여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에서도 어디든 쓰여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이는 조미료 역할? 그렇습니다. 굴소스 같은 정도인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많이 쓰는데 어쨌든 아무튼 가볼게요. 문제 팁이라는 게 있어. 어떤 게 있느냐? 이웃한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는 정리가 좀될 거야. 어떤 것들, 어떤 것들끼리 이웃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머니로 묶으세요. 주머니로 묶어는 다들 아는데 주머니로 묶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머니로 묶었기 때문에 그게 한 개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왜 덩어리라고 썼냐? 한 개의 문자로 생각한다 이 뜻인 건데 그 덩어리 자체가 그냥 한 개의 문양처럼 그냥 문자처럼 하나의 덩어리로서 한 개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을 해요. 한 개의 덩어리니까 전체를 배열하면 되겠지 이제. 전체 나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 후에 뭘 하시냐면 여러분의 단계는 주머니 안 배열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얘기했잖아요. CD 같은 경우에 내가 주머니로 묶었어. 그럼 얘네가 이제 한 몸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근데 그것을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한 개씩이라고 생각하고 배열했어. 그 다음 어떻게? CD일 것인가? 이 주머니 안에서 DC일 것인가가 중요하죠. 주머니 안에 배열을 꼭 생각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주머니 안에 배열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 후에 넘어가면 되지. 그게 이제 요 문제예요. 알겠죠? 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아셔야 되고,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죠? 끼워 넣으시면 돼요. 다만, 그것도 같은 것인지 이런 걸좀 고려해야 되겠지. 자, 일단 이웃한다부터 할게요. A, B, CC를 모두 나열하는데, 자, 문자 A끼리 이웃하거나, 거나야, 거나. 그지? B끼리 이웃하는 경우. 그럼 우리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첫 번째, A끼리 이웃. 두 번째, B끼리 이웃. 세 번째, 겹쳐. 이렇게 나눌게요. 괜찮아? 자, A끼리 이웃한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배열을 해봐. AA가 있고, B, B, CCC야. 얘네를 배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몇 개야?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하는데. 가디순 적용할까요? 얘네를 배열할 때마다 같은 것을 내가 두 번씩, 얘네를 배열할 때마다 같은 것을 세, 3팩토리알씩 센 거죠. 2팩토리알, 3팩토리알로 나누어 줍니다. 선생님, 얘네 배열은요? 아니, 아니. 얘네는 하나의 문양으로 생각해. 얘는
그런 콧구멍 모양, 이렇게 생긴 애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를 그냥 배열한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요? 이제 마지막에 얘네에 대한 주머니 안에 배열을 따로 생각을 하는데, 주머니 안 배열이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 왜?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주머니로 묶은 다음에 생각을 해. 근데 주머니 안 배열은 마지막에 생각해야 돼. 근데 어이쿠, 이건 가디순이니까 주머니가 없네. 그러니까 주머니는 있지. 같은 것이니까 주머니 안에서 배열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괜찮지? 요런 흐름을 타고 가는 걸 먼저 한번 보시고, 자, 그럼 몇 가지예요? 계산해야지, 뭐. 6, 5, 4, 2로 나누니까 60. 지난 시간에도 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우리 요 페이지에 그 얘기하셨었는데, 답이 막 똑같은 것들, 우리 그 중복순열 때도 그랬지만, 답이 비슷한 것들이 막 등장하는 경우들이 은근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개의치 말고 그냥 찬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160도 어디서 또 봤는데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Anyway, 얘도 계산이 계속 나와. 근데도 나는 절대 기억하지 못하지, 그치? 똑같은 계산이 계속 나오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요? 기억하는 게 별로더라고. 나 틀리게 기억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기억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자, 빗길이는? 빗길이는 어떨까? 나는 이런 센스를 되게 원해. 왜? 눈치채야지. A도 두 개였고 B도 두 개였거든. 빗길이를 해서 빗길이 묶어내면 B 덩어리에다가 A 하나, A 하나, A 두 개, 그치? 그리고 CCC야. 그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센스. 눈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쵸? 아니,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을 때 있잖아? 케이스가 한 8가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알고 봤더니 두 가지가 반복되는, 비슷한 걸로 반복되는 케이스였어. 실제로 8가지가 아니고 이두 가지만 알면 거기다 곱하기 4 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 문제였다면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는 엄청 큰 차이죠. 센스. 그치? 자, 그러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A들끼리도 묶여 있고, B들끼리도 묶여 있고, CCC예요. 자, 이걸 배열해 볼까요? 총몇 개야? 덩어리 하나, 덩어리 두 개, 하나, 둘, 셋 하니까 총 5개. 거기에 가디수는 CCC한테밖에 적용되지 않아요. 얘네들 같지 않아. 덩어리라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 그치? 300. 에다가 어떻게 해요? 주머니 안 배열을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왜?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몇 가지? 5, 4, 20.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0가지, 60가지, 120가지에서 겹치는 20가지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100인 거죠. 난 경우에서 정답이 100으로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더라. 왠지 아닐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틀렸을 것 같고, 그런 불안적인 것들이 나에게 싹 온단 말이야. 그죠? 아무튼.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진짜 옛날 옛날에는 수학 문제 막 답이 0, 1막 이런 거답 나오고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안했을 것 같지 않아? 그죠? 단답형 주관식인데 답이 1이야. 단답형 주관식인데 답이 0이야. 말도 마요. 진짜 불안불안한. 아무튼.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겹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에 대한 걸 분석을 해드릴게요. 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겹치게 나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A끼리는 이웃하고 B끼리는 이웃 안 해. 이럴 수 있죠. A끼리만 이웃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B끼리는 이웃하고 A끼리는 이웃을 안 시키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건 겹치는 게 아니라 세 번째죠. A도 이웃하고 and B도 이웃하고. 이건 아까 계산했던 대로 똑같이 가는 거지.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CCC에 배열하시면 끝나니까 20가지.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는 거죠. 겹치는 경우가 아니니까. 자, 그럼 이것만 하나 하면 될 거야. 왜냐면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니까, 그치? 자, A끼리는 이웃하고 그리고 CCC가 있어요. 그럼 B들은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끼워넣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을 3팩으로 나누어도 되지만 동그라미 두 개에 해당하는 A. 이 덩어리. 약간 콘센트 돼지코스처럼 보이는 거야. 얘를 어디다가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네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어디다가 넣으면 돼? 여기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여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B야, 너 어디 들어갈래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B가 두 개인데, 그 B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B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자리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해야죠. 똑같은 비들이기 때문에 배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OC 이해해 주시면 돼요. 비 끼워 넣을 자리. 그럼 몇 가지예요? 40가지. 그럼 얘도 뭐겠어? 40가지. 40, 40, 20 더할까요? 정답 100.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었을 때더 복잡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풀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잖아, 그치?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네. 아니면 각각 구하고 겹치는 경우를 빼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나눈다면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라는 그 대원칙대로 나누는 걸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A끼리만 이웃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B가 이웃하지 않는다까지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는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이런 게 싫어요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풀이처럼 풀되 겹치는 것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서 또 빼줘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문제라면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라고 하신다면 이 문제 첫 번째 풀이 당연히 선호하지. 어차피 겹치는 경우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치? 당연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도 우리가 좀 복습해 볼수 있잖아, 그치? 19번으로 갈게요. 그런 거 있어. 대추 있잖아요, 대추. 제가 대추를 별로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맛있더라. 근데 아무튼 그 대추가 제사를 지내면 꼭 올라오고 그래요. 대추는 아무도 안 먹는데 지금 왜 사느냐 그랬더니 저 엄마가 뭐 대추는 보일 때마다 꼭 먹어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먹어야 되는 거래. 이게 건강에 좋은 거래.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저는 수학 공부할 때 대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습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지금도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해서도 이웃한다가 나왔을 때 굳이 굳이 이웃하지 않는 것을 끄집어 와서 제가 풀고 이웃하지 않는다가 나왔을 때 굳이 굳이 이웃하는 경우도 풀잖아 보면은. 왜 그러냐면 대추 같은 거지. 어떻게든 눈에 띄면 그때그때 그것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찝찝한 부분이 사라져요. 뒤로 가서 나중에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게 없어. 대추라고 생각해. 보이는 족족 찝어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그냥 한 가지로만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가 아니고 한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난 대추라고 잘 생각,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요.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22224 이렇게 있어. 8장이야, 유빈아. 자, 근데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고요. 숫자 1이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 사이에 한 장의 카드가 놓인대. 아, 뭐라고? 숫자 1이 적혀 있는 카드가 두장 있잖아. 얘네 사이에는 한 장의 카드가 놓인대. 뭔 소리지? 예를 들어야지. 1과 1 사이에는 2가 오거나 1과 1 사이에는 4가 오겠구나. 문제를 읽고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다 보니까 어맷 케이스가 나뉘었어요. 1과 1 사이에 2가 오는 경우, 1과 1 사이에 4가 오는 경우.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왜 말을 하냐면 보통 문제를 자신이 고민을 하지 않고 해설을 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그냥 딱 나뉘어서 시작해. 1과 1 사이에 2가 오는 경우와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를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 풀이에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뭔 소리야 하면 1과 1 있지. 거기 안에 한 장이 들어있대. 어떤 거 넣을 수 있냐면 2 있고 4 있네. 그럼 알아서 케이스를 여러분이 알아서 문제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석하면서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자, 1, 2, 1이 된다면 남은 건 누구 있어요? 2가 3개 남아있고 4가 두개 남아있어. 그러면 5개 맞잖아. 5개 3개니까 8개여야 되니까. 그치? 요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4가 들어가게 되면 남은 건 2가 아직 4개 있고요. 4가 하나 남아요. 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많은 4개의 2 중에 어떤 2가 들어오는지, 요4 중에 어떤 4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골라요, 안 골라요? 안 골라요. 아무나 잡고 끼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일렬로 배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배열할까요? 덩어리 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이 내용 안에는

이웃한다는 말이 없어. 근데 결국은 뭐야? 이웃한다랑 같은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주머니 안에 배열 생각해, 안 해? 안 해. 1, 1은 가만히 있기로 했고, 2가 가운데 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엔 주머니 안에 배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변형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냥 단순히 1, 2, 1이 이웃한다가 아니야. 1과 1 사이에는 2가 끼워져 있다, 이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버전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느낌만 비슷한. 자, 배열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하는데 이세 개를 배열할 때마다, 4, 두 개를 배열할 때마다 같은 것을 겹쳐서 했죠. 주머니 안 배열 따로 생각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로 나누니까 60까지. 또 60까지. 거 봐. 이 계산이 엄청 나온다니까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하는데 2, 네 개를 배열할 때마다. 자, 여기도 주머니 안 배열 생각해요? 안 해? 안 해요. 저 1과 1 사이에는 저 4가 딱 들어가기로 얘네끼리 팔짱 끼고 딱 끝난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6, 5, 30. 이두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해?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90.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이를 할때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지를 잘 보세요. 네모로 묶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묶어 놓고 얘네끼리가 이렇게 팔짱 끼고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됐죠? 자, 20번 가볼게요. 요번에 여기 넘어와서 그래도 여기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최초의 문제였어요, 20번이. 자, 20번 한번 보세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해석력이 필요해. 그 확통의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설지 막 찾지 말고, 얘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표현을 바꿔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그렇거든. 봐봐. 00, 1, 1, 2,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이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거야. 여기까지는 계속 있던 내용인데요. 이웃하는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모두 3 이하야. 모두 3 이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0 옆에는 다 돼.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얘가 말한 건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꾸려나갈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0 옆에는 이렇게 할게. 다 돼. 1 옆은 어때? 다 돼. 그지? 2 옆은 0도 되고 1도 되는데 3은 안 돼. 이게 중요해. 3 옆은 결국 어때요? 0도 되고 1도 되는데 2는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2, 3은 이웃 안 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2, 3은 이웃하면 안 돼. 이 뜻이야. 물론 2 옆에 2도 안 돼. 그치? 이것도 쓸까? 2가 한개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2와 3들은 서로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정리할게요. 2, 2, 3은 이웃하면 안 돼. 이걸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두 수의 곱이 3 이하다. 이 말을 가지고 바꾸면 2, 2, 3을 끼워 넣는 풀이를 하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2, 2, 3을 끼워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문제가 이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일부러 기나기게 썼잖아. 두 수의 곱이 3 이하가 되려면 0 옆은 다 되고 1 옆도 다 되는데 2 옆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3도 안 되네. 그러니까 2랑 3은 같이 있으면 안 돼. 이 옆에 2도 안 되고 그냥 2, 3을 다 떨어뜨려줘. 여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계산을 누가 못해.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2, 2, 3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떡해. 자유로운 친구들을 먼저 깔아줍니다.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니까요. 얘네를 깔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얘네 가디순 적용해야지. 그 다음에, 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입니다. 당연하지. 나는 이거부터 넣을 거야. 3부터 집어넣읍시다. 다섯 가지. 그럼 2는요? 하나, 둘, 셋, 넷 중에 두개 뽑을게요. 요렇게 할것 같아.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른다. 이렇게. 아니면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느냐? 다섯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고르신 다음에 그세 자리에 2, 2, 3을 배열하세요.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하셔도 결국 계산법이 똑같이 되어요. 솔루션 2야. 그치?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치? 여기 30까지, 여기 6까지, 정답 몇 가지? 180까지가 되어줍니다. 한 줄짜리 풀인데 제가 왜 별표를 했겠어요? 문제의 워딩은 고작 두 수의 곱이 3 이하다 이 말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웃하지 않는다로 뽑아낼 거라는 생각은 저 말만 읽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말을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0 옆에 누가 오지, 1 옆에 누가 오지, 이걸 하셔야, 아, 결론적으로 2들과 3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 이 2, 3을 끼워 넣자라는 결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계산? 해석이 중요한 거야, 해석. 알겠죠? 그런 거 잘하실 수 있어지면 이제 확통이 재밌어집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해석을 잘하게 되면 되게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느끼게 되거든? 그렇다니까? 아, 그죠? 자, 21번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21번 재밌어. 사실, 가디순이 언제 가장 많이 쓰여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요렇게 말을 많이 해요. 구성 후 배열할 때 많이 쓰여요. 라는 말. 공식 용어 절대 아니고요. 우리끼리 쓸 말이야. 우리끼리 쓸 말이야. 뭘 구성하고 뭘 배열한다는 뜻인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하는데 그 셋을 더해서 7이 된대요. 7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 7이 돼야 돼요. 7이.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순서쌍의 개수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구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구성이라고 한 거. 구성이라고 한 거. 합이 7이 되는 구성부터 살피세요. 한 개의 주사위니까 얘네들이 각각 가능한 건 중복 가능하죠. 당연하지. 주사위인데 세번 던지는데. 1, 2, 3, 4, 5, 6이라는 숫자들을 가지고 합을 7 만드는 구성을 살펴봐요. 그 중에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 나중에 생각한다니까? 구성부터. 1, 1, 2. 그러니까 1, 1, 5. 그치? 그럼 제일 큰 수가 4인 걸로 줄여볼까? 그러면 1, 2가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그 외엔 없죠? 제일 큰 수가 3이 되면 합이 4니까 1, 3도 되고 2, 2도 되네. 더 있어요? 더 없어요. 구성을 하는 게더 어려워. 그 다음 배열해 볼까요? 5가 누구일지 고를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 이게 가디순인 거야. 그러면 요 서로 다른 세 개를 배열하니까 이건 그냥 3팩토리알이지 뭐 여섯 가지. 이해돼? 얘는 몇 가지겠어? 1이 누구일지 결정할까요? 세 가지. 3이 누구일지 결정할까요? 세 가지. 끝이야!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가지야? 열다섯 가지. 이거예요, 이거. 돼.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요 문제도 이렇게만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복 조합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미 슬쩍슬쩍은 봤으니까 합이 7이 되는데 1 이상의 자연수니까 한 개씩 미리 주고 남은 4개를 누구한테 줄지만 결정하면 사실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제가 슬쩍 중복 조합 어차피 요 뒤에 하게 되니까 요 다음 시간이니까 중복 조합 버전으로도 가보자면 이거야 남은 4개를 각각 몇 개씩 가져갈지가 궁금해.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남은 4개를 전부 다 A한테 주는 형태가 되면 그래봐야 6보다 넘치진 않으니까 걱정 없죠. 그죠? 그럼 공 4개 칸막이 2개. 그래서 가디순이야. 중복 조합에도 가디순이 쓰이고요. 가디순 계산하는 문제 유형에서도 중복 조합 쓸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뭐 이거는 가디순이야. 무조건 가디순이야.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복 조합할 때저 맨날 가디순 쓰잖아요.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보게 될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어떻게 돼?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15가지. 라고 하시면 돼요. 그 중복 조합을 할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제 둘다 잘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얘가 낫죠? 좀더 억울하잖아. 케이스는 네 가지 나눠야 되고 가깝게 계산해야 되고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고 얘는 어때요?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좀더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복 조합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안 그래?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은 가디순이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 일단 그러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구성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배열해 주시면 돼요. 구성을 하시고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합이 7이 나오네 7이 나오네 하고 있다가 잠시 멈칫했던 게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야구 한국 시리즈 하거든요. 네. 그 제가 응원하는 팀의 투수가 이제 나올 거여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 내 뇌는 쉬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최단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최단거리 볼 거야. 최단거리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진짜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잔소리를 제가 메뉴판으로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유빈아 이렇게 명절에 만나거나 어른들 뵈면 좀 살이 이제 빼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통통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야.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살이 있었고요. 어렸을 땐좀더 있었죠. 이게 나이를 먹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고등학생 내내 좀 듣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니지. 그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동안엔 여러분들은 운동을 별로 안 합니다. 물론 좀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긴 하지. 뭐 어쨌든. 아, 그죠. 운동 별로 안 하지. 게다가 요즘 여러분들은 또 스마트폰 세대가 되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 공부 외에 재밌는 것들이 자꾸 휴대폰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 공부 말고 다 재밌으니까 뛰어놀기라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운동장에 나가든. 그렇게 볕쬐는 시간이라도 내가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앉아있고 앉아있고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살이 붙어요. 근데 이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약간 공격을 받는 거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공격을 많이 하셨었어요. 안 그래도 진짜 나쁘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통통하시거든요. 약간 곰돌이 푸우상이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맨날 이 잔소리를 그렇게 했었어. 또 먹는구나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아무튼 그랬는데 공부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 특정한 아무튼 얘가 어느 이쪽으로 찔 수밖에 없더라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느냐. 이 잔소리를 듣는 거 기분이 나쁜 건 맞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잘해야 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실 때살 찌우세요. 언제 또 찌워봐.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스스로가 되게 관대해지는 타임이 왔어요, 저는. 고3 때. 그러니까 뭐 포동포동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약간 마음이 관대해져. 그러니까 좀 나른해져. 그래서 어느 몸무게 적정선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들어 누움이 익숙해지는 단계로 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사람이 점심시간이 4교시 이후라고 하면 4교시 때 되게 예민하잖아요. 밤을 좀안 먹었을 때. 그 빛나는 눈빛이 나오질 않고 5교시의 눈빛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식후 눈빛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요. 자꾸 드러눕게 되고, 잠깐씩 졸고 싶고, 그래도 될것 같고, 좀 미뤄도 될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제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던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녁을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살을 빼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둔해지는 때가, 내 뇌가 둔해지는 타임은 오더라고요. 끝간데 없이 찌웠더니. 아니, 근데 왜 찌웠냐면 나는 우리 학교가 매점이 이렇게 나가는 길에, 식후 나가는 길에 매점이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초콜릿이 항상 놓여 있었는데, 그게 내 기억으로 한 개씩 낮게 포장된 것을 뭐 300원, 막 이렇게 팔았어. 근데 그게 그 초코 안에 과자 비스킷 들어있고, 머시멜로우가 깔려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식후에 딱이잖아, 여러분. 그걸 매일 먹어.

매일 먹었더니 여러분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꾸 드러눕던 시절이야. 그렇게 되면 잔소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진짜로 좀 빼야 되는 때가 와요. 공부를 위해서, 나의 예민한 기질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우리 아버지처럼 또 먹니? 이런 말에는 현혹되지 마세요. 먹어야 공부하지. 어? 이런 건 맞는데 너무 먹으면 공부 못해요. 그건 내 경험담이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더라고. 그 타임은 지나면 안 돼. 알죠? 근데 매운 거는 난좀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면 약간 메슥메슥거려요. 그래서 맨날 떡볶이 먹고 낙지볶음 먹고 막 그랬지. 좋았다, 여러분.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대학교 가면서부터 또 열심히 뺐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가 인생이. 아무튼. 자, 최단거리에 대한 것들을 써볼 건데, 사실 최단거리가 가디슨을 적용하는 형태일 때 어려울 건 없어요. 기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기본만 한번 먼저 그려볼게. 요렇게 생긴 데에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갑니다.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의 유형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A가 A 위치에서 B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만 해요. 왼쪽으로 오거나 내려오게 되면 최단거리가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려면 지금 빨간 길 어때? 요걸 바꿔보니까 수학이 진짜 획기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동생들한테 이거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다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한 거야? 해석이 중요하댔잖아, 수학은. 항상. 우리는 남이 발견해 놓은 걸쓸 거지만 내가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한 거야. 오른쪽 세번 움직이고 위로 두번 움직이면 B에 도착하는구나. 저 화살표를 배열해 볼까? 누가 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연이죠?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3팩, 2팩으로 나누는 이거예요, 이거. 위에다가 써놓을게. 다섯 칸 가는데, 세 칸, 두 칸을 배열하는 형태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가디슨으로 푸는, 최단거리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쉽게 쉽게 등장을 합니다. 22번처럼 간단하게 나오면. 근데 23번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는 점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형마다 다른데, 이런 것도 있어. 길이 없어졌어. 길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A로 시작해서 B까지 갈 건데. 숨 쉬지 않고 했어. 그냥 제가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이렇게 A에서 B까지 갈 거예요. 이번에 이 길을 이용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가디슨을 그냥 적용하려니까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어때요? 지나지 못하는 곳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말하자면 여지법 개념을 계산을 하는 거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웬, 위, 위. 웬, 위, 위. 를 배열하면 돼요. 이게 전체죠, 전체. 그럼 전체는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맞아. 거기서 뭐만 하면 되겠어? 못 가는 길로 간 경우를 제외하면 돼요. 한 가지. 이렇게 못 가잖아.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길에서 여러분들 뭔가 찌그러진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펼쳐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간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하는 거지. 없어진 길. 길로 간 경우. 요렇게 풀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요 간단한 데에서 제가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 모두가 힘들어하는 버전 중에 하나야. 꼭 지나는 중간 지점을 체크하는 문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꼭 지나야 되는 중간 지점을 체크하는 문제의 스타일. 뭐 이를테면 여기는 A에서 B로 갈 때에 꼭 지나서 가게 되는 지점은 요 점을 지나서 가게 되거나 얘가 못 가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안 되니까 이 점을 지나서 가거나 아니면 어때요? 여기를 지나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나는 점을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꼭 지나서 가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면 절대 이 점을 지나선 갈수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그 길을 찾아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점 대신에 여기로 오게 되면 어때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치, 그때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꼭 지나는 점을 찾아서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풀이법인데요. 그것은 제가 문제를 통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여기 나오는 세 문제가 다 쉬워요. 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도로망, 내가 그리는 것보다 여기서 그려놓은 게 낫잖아.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얼마나 쉬워? 5, 5, 5, 5, 위, 위, 위. 오른쪽 4개에다가 위 3개를 배열하는 거야. 에이, 7개를 배열하는데. 5, 5, 5, 5, 4개. 위, 위, 위, 3개 배열로 끝나는 거죠. 정답은 몇 가지? 35가지. 끝이에요. 이거 계산 왜 잘하냐고요? 이런 건좀 나와가지고. 근데 나 확신은 없어, 사실. 나 실제로 문제 풀때 이거 다몇번 계산해. 리얼. 나는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확실한 건 5C랑 4C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어쨌든 35가지입니다. 이게 끝이야. 3초 풀이 아닐까? 솔직히? 그지? 응.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알쓸자풀을 소개하겠습니다.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그 어린이 시절에 수학을 막 올리는 막 그런 시험 이런 거막 준비하거나 하면 이런 그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뭐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이 길에다가 1이라고 쓰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1이라고 쓴 다음에 얘네들끼리 막 더하래. 더하래. 더하래 이런 거 있었거든. 이거 뭔지 알아요? 왜 1이라고 쓰고 왜 더하라는 거야? 를 모르고 푸는 것이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나 초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배웠었어.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수학반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래서 그냥 풀이하는 방법은 알아. 근데 왜 풀이를 저렇게 하는지를 몰라.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 후에 내가 이거의 답을 찾아가야지 되는 거지. 자, 보세요.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가 1111이 되는 경우는요. 지금 이 방법은 각 지점마다 최단 거리를 찾아 놓는 거예요. 각 지점으로 올수 있는 최단 거리인데, 스트레이트 길은 무조건 쭉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점들은 어때요?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법의 수는 무조건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게 쉽지. 근데 이 점은 어때요? 자, 어떤 지점으로 오는 방법은요, 아래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단 거리니까. 케이스지. 이 점으로 오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오거나 위 아래에서 와야 돼요. 그럼 왼쪽에서 온 경우와 아래에서 온 경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 하면 되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야. 그럼 얘도 여기도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여기도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네 가지. 여기도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다섯 가지. 이거야. 3, 6, 10 이렇게 이렇게 15, 그다음 4, 10, 20, 35가지인 거야. 자, 출제의 가능성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최단거리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출제의 의도가 여러분이 합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최단거리가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디순을 잘 활용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게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끔 되게 길이 복잡한데 막이 중간에 물막 웅덩이가 있어갖고 여기는 못 지나가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여기 이제 웅덩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그럼 이제 해야지 뭐 아까처럼. 이럴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디순만 적용을 해서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하는 거야. 여기는 한 가지씩 오는 거고요. 여기도 한 가지씩 오는 건데 이 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맞지? 여기는 가못 가? 그냥 못 가, 여러분. 얘네 둘을 계산하는 거 의미가 없어. 그럼 이 지점으로는 어떻게 올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못 오잖아. 옆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도 어때요? 아래에서 못 와. 그럼 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대신에 여기가 한 가지였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못 오니까 이 1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기 오는 방법은 얘네 둘다 가능하네요. 네 가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 합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그치? 자, 이거는 7가지, 얘네들이 다음 10가지, 정답 14가지, 요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제의 가능성만 생각할까요? 단원명이 최단거리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그죠? 알아는 두면 쓸 데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알쓸 잡풀이라고 많이 불러요. 잡다한 풀이법이야, 잡다한 풀이법. 알겠지? 그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면 이제 억울하니까 알려는 드리는 거죠. 자, 23번이 오히려 출제의 빈도는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22번처럼 나오기에는 긁적긁적하면 너무 쉽고요. 22번처럼은 그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23번처럼 나와. 읽어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인데, P를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눈에 홀로그램으로 뭐만 보이냐면, 여기만 보여요. 그지? 자, 오른쪽으로 5, 5, 5, 위, 위를 배열하면 됩니다. 5, 5, 5, 5 팩토리얼. 그러니까 5, 5, 5, 위, 위니까 다섯 개죠? 5, 5, 5, 3 팩토리얼, 위, 위, 2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A에서 P까지 가요.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여기만 눈에 딱 들어오죠? 이때는 어때요? 5, 5, 위, 위를 배열해주면 돼요. 5, 5, 위, 위, 네 개죠? 5, 5, 2 팩, 위, 위, 2 팩으로 나누어줍니다. 자, 얘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경우까지가 하나씩 하나씩 선택이 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합니다. 그럴 땐뭘 한다 그랬죠? 곱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지점이 뜨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 몇 가지? 10가지. 이거 몇 가지? 6가지. 그럼 정답 몇 가지? 60가지. 이렇게 풀어요. 쉽지. 나도 알아. 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런 것도 있어. A에서 P를 거친다 그랬잖아. 변형해 볼게요. P를 지나지 않고 A에서 P만 지나지 않고 B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해야지. 자, A에서 P를 지나지 않고 B를 가게 되면 여기 구멍이 뽕 뚫립니다. 아까처럼 물웅덩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웅덩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알쓸자풀로도 한번 가볼까요? 은근 귀찮아, 근데 이거. 그냥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약간 이러면서 하는 이유가 은근 귀찮아서 그래. 자, 여기는 3, 6까지는 좋고요. 이쪽은 못 가니까 일단 여기로 위로 올라갈게. 4, 5, 여기까지 되지.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5, 그치? 자, 그럼 여기는 10, 이것도 가능하고 여기 15도 가능한데, 자, 문제는 뭐예요? 이점까지 오는 방법은? 아래에서 못 오네? 10까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니까 25. 이점으로 오는 방법은? 이쪽에서 올라와야 돼. 자, 여기서 먼저 할까요? 얘로 오는 방법은 왼쪽이 안 되니까 5가 그대로 올라왔겠죠? 그럼 둘이 더한 15까지, 둘이 더한 40까지.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럼 이제 해야지. 둘이 더하면 11, 둘이 더하면 26, 둘이 더하면 66. 자, 알쓸자풀로 풀었을 때 66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더해서 계산을 했더니 은근 짜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봐요. 전체에서 P를 지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지. A에서 P를 지나 B로 오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어때? 출제의 의도는 뭐였겠어?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풀기 위함이겠죠? 전체 방법의 수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 위, 위, 위. 네 개니까. 총, 이제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를 배열하는데, 5팩, 4팩입니다. 계산을 한번 하고 갈까요? 9, 8, 7, 6인데 얘가 4, 3이잖아. 그치? 이것도 4, 3, 2로 나타내 놓고. 그리고 약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 4, 2, 지우고, 너도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죠? 126까지에서. 전체가 126까지입니다.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경우. 이건 아까 계산했잖아. 60까지죠? 이것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66까지가 나오잖아. 이게 맞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알쓸자풀은 알쓸자풀일 뿐이에요. 자, 알아두면 쓸 데가 있기는 해. 뭐 잡다하기는 하지만 근데 딱 고개 다인 거지.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렇게 가시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피를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 이게 뚫려 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꼭 지나는 점을 체크하기. 이게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누어서 푸는 거야.

못 가는 때를 제외하고. 자, 근데 꼭 지나는 점의 그 규칙은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못 지나. 그 대각선 길에서 꼭 지나는 점들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이를테면 여기를 지나서 갈수 있죠. 따라올까? 여기를 지나서 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 갈 수도 있어요. 얘네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다 체크해줘야 돼. 이 점을 지나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와서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게 좋겠다. 그지? 이렇게 꼭 지나는 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거. 귀찮지만 풀 수는 있죠. 자, 얘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니까 이건 쉽죠.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얘는 어때? 5, 위, 위, 위를 배열하니까. 4 곱하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얘네만 생각하면 돼. 5, 5, 5, 5, 위. 5가지. 그래서 20까지. 괜찮아? 자, 여기는요. 얘는 좀 다르지. 5, 5, 위, 위의 배열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6가지와. 잘 보세요. 여기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일로 올라와야 돼. 이쪽으로 못 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서 가게 되는 거야. 맞아? 이 점을 지나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로 온 다음에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랑 이렇게 두 개를 케이스로 나눠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꼭 지나는 점은 내가 나눈 방법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는 거 6가지. 그 다음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위로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로 오는 방법은 5, 5, 5, 5, 위가 되니까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5, 위, 위, 위니까 4가지. 요런 식이 되어 주겠습니다. 1 더하기, 20 더하기, 24 더하기, 20 더하기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답은 66가지가 나옵니다.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요. 제가 풀이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변형한 문제에서야 지나지 않는 방법. 최고의 풀이는 전체에서 P를 지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게좀 낫죠. 그렇죠? 그리고 알쓸자풀과 꼭 지나는 점 풀이 중에서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알쓸자풀을 좀더 좋아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얘기는 하는 건데 요런 것도 있으니까라는 두도록 하세요. 얘네를 바탕으로 제가 24번을 편안하게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중복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디순을 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은 하고 가야지.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2단원에 진입했습니다. 2단원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설마 3강인데 중도 탈락한 친구들이 있진 않겠죠? 설마. 그 정도의 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3강까지 수월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의 언덕과 산들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언덕과 산은 그냥 좀 굴러서 약간 넘어보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 이거 원래 누구에게나 다 힘든 부분이니까 일단은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꼭 30강까지 지금 3강이죠? 30강까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에 또 처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단원 구성

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2단원 미리 보기. 2단원의 제목은 사람의 물질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은 생물이라는 굉장히 넓은 범위, 모든 종들을 다 포함해서 생물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라는 지식을 축적한 어떤 연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는 좀큰 범위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으로 조금 좁혀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소화순환 호흡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다수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생명 활동의 에너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손짓하고 하는 이런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얻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아마 중학교 때는 따로따로 걔네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을 거고요. 우리는 그 수준보다 더 적은 내용을 다룹니다. 대신에 초점이 조금 바뀌죠. 우리가 오늘 생명활동의 에너지에서 세포호흡을 주인공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계들도 그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협력하는가를 기준으로, 초점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세포호흡이다. 우리는 오늘은 세포호흡이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배우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각 부위가 어떻게 협조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단원에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분량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요게 오늘 내용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요 박스와 마지막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박스의 내용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생명활동과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세부 내용들은 물질대사가 뭐냐? 우리 1강에서 배웠어요. 생물은 무조건 물질대사를 한다. 그 물질대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한 종류라고 할수 있는 세포호흡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에 잘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변별이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긴 쉬워요. 내용 자체는 쉬워. 그런데 우리 생명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이 되는 그런 물질대사 종류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호흡 결과 ATP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ATP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그리고 이 ATP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내용이 좀 주요 내용. 사실 1, 2, 3이 다 주요 내용이죠. 2단원에서 전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물질대사 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뭐이그 기관계 부분에서 한 문제, 뭐 이렇게. 근데 뭐그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총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가끔 밑에 있는 이 대사성 질환이나 에너지 균형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상식 수준의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요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다. 난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질대사부터 시작합니다. 1강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밑줄 두 개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부르려면 요두 가지 키워드, 요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그게 뭐였을까? 어디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일단 해당이다.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 변화 중에 어떤 종류의 반응이어야만 한다? 화학 반응이어야만 한다. 화학 반응. 물질의 종류가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 종류가 변하는 화학 반응만 물질 대사로 볼수 있다. 근데 물질의 종류는 그대로고 상태만 변화하는 물리적인 그런 변화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대표적인 물질 대사의 뭐 예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리할 것은
물질 대사의 특징.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물질대사는 일단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 효소는 1강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반응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지만 이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효소라고 하고요. 이 효소는 주로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너무 많이 나면, 그래서 체온 범위에서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백질 성분으로 된 효소가 고열이 났을 때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 효소의 변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질대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거나 나오는 이동이 있다. 물질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질대사의 종류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동화작용이라는 이름 붙은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종류는 이화작용입니다. 요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합성이고, 둘 중에 하나는 분해거든요. 누가 합성일까요? 동화작용이 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반대로 분해에 해당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배울 때는 은근히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동화작용의 동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따로따로 있던 개인이 모이는 느낌을 생각해라. 그래서 더 작은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더큰 분자를 이루는 합성이 동화작용이거든요.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모이는 느낌.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이는 이별을 생각해라.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 그럼 분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암기를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화작용은 이제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합성이잖아요. 더 작은 분자가 더큰 분자가 되는. 대신에 이제 물질의 종류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분자를 가지고 고분자를 만드는 합성에 해당하는 반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분자면 소분자, 뭐 대분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저분자, 고분자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씁니다. 저분자를 가지고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화작용은 그럼 반대겠죠? 분해니까. 큰 애를 쪼개서 작은 애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온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에선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에선 나오거든요? 언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중에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반응?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 투입.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저분자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 있는 거. 하나짜리 두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얘네 둘이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이건 고분자 된 거예요. 이건 합성이고 동화작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던 이런 결합을 새로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결합을 얘네들 계속 잡고 있도록 지탱을 하려면 그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줘야 그 결합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결합을 만들어서 얘네들 더큰 분자로 합쳐놓는 거기 때문에 그 결합만큼, 그 결합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줘야만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항상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은 뭐예요?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끊어지면 이화작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결합에 애써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어. 근데 그 결합이 끊어졌어. 그럼 에너지는 사라질 순 없어요.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그 끊어진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해되는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배운 적 있죠? 뭐 통화과학이나 이런 데서. 산화환원도 항상 짝으로 일어나잖아요. 얘가 산화되면 쟤는 환원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짝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동화작용, 이화작용도 보통 맞물려서 일어나죠.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

적은자를 가지고 복잡한 물질,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이다. 근데 얘네들끼리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결합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외부에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된다.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효소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효소가 도와줘야 우리의 낮은 체온과 같은 그런 낮은 온도 범위에서도 차근차근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여기서 관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쪽, 이화작용, 이별, 헤어지는 거, 분해죠, 분해. 그래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복잡한 물질, 큰 분자, 고분자가 나눠져서 저분자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저장돼 있던 연결돼 있던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요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에 13쪽에 옆구리에 넣어놨지만 이렇게 요렇게 얘네 둘이 이렇게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잖아요. 물질의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그걸 우리는 앞으로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의 결합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해 보자. 우린 앞으로 자료 해석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 항상 봤던 자료로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형태로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능력치를 한번 길러 봅시다. 이게 뭐냐면, 가와 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뭐가 동화고 뭐가 이화인지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가의 내용을 볼게요. 반응물은 뭐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그죠? 참여하는 물질. 생성물은 반응이 끝나고 만들어진 물질. 그죠?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반응물은 요만큼의 에너지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반응 끝나고 만들어진 애가 이만큼의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은 어떻게? 갑자기 생길 수는 없죠. 외부에서 그만큼 흡수했다. 외부에서 그만큼 흡수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성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됐다는 거니까 요거는 동화작용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반응물은 이만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반응 다 끝나고 만들어진 생성물이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어. 그럼 그 차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방출돼서 나갔다.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결합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하면서 밖으로 방출된 거죠. 그러면 결합이 끊어지는 분해에 해당하는 반응,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이화작용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다음에 동화작용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주요 내용 세포호흡으로 가봅시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과학원을 정말 진정으로 공부를 했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툭 건드려서 세포호흡이 뭐예요? 물어보면 줄줄 나와야 된다. 이거 정도는. 뭐 다른 거, 뭐 가계도 분석 이런 거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명과학원을 진짜 진정으로 공부를 했다면, 세포호흡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적어놓은 정의입니다. 세포에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똑똑한 친구들 또는 공부를 앞서서 이제 이런 내용을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문장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풀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 유기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기물. 유기물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본다면 영양소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유기물, 영양소라고 이해해도 괜찮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시로 포도당 같은 애들이 있어요. 물론 단백질도 되고요. 그렇죠? 단백질도 되고 지방도 되고.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포도당에 해당하는 유기물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 분해한대. 세포 안에서 이걸 분해한대. 자,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먼저 써드릴게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노폐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포도당은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자거든요. 그래서 얘를 깨부셔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는 그걸로만 구성이 또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물, 요런 노폐물이 나옵니다. 요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유기물을 왜 분해했을까?
이산화탄소랑 물을 얻고 싶어서

물 너무 중요하지. 아, 우리가 목마르면 그럼 이렇게 분해해서 쓰나?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얘가 아니에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돼지 저금통을 부셨어요. 그러면 찢어진 돼지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부신 걸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유기물을 왜 부셨을까? 거기 결합에 숨겨져 있는,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분해하니까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이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한 60조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매 순간 세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그걸 어떻게 얻는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결합이 깨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를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에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세포 호흡이다. 요게 세포 호흡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물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 결합이 깨지면서 거기 저장된 에너지가 나와요. 그거를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게 세포 호흡이다. 이거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생겨. 자꾸 나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히 갖다가 버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날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버려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유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에 따라서도 생물 종류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내용, 전개되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5단원의 내용이라든지. 자, 이 유기물을 자기 자신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생물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는 못 만드는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돼?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물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영양에서 독립돼 있어. 다른 걸안 먹어도 돼. 자기가 만들어. 그래서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어요. 영양의 분야에서 독립돼 있어. 그래서 광합성 할수 있는 애들, 식물 종류들이 그냥 빛에너지, 이때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거를 빛에너지를 가지고 충당해서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사부작 사부작 만들어요.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나중에 내가 생명 활동할 때 이거는 계속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리 자기가 만들어서 비축할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 있는 거고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먹어서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이런 용어는 한번 듣고 이해만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광합성 못하는 종류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호흡 과정은 그러면 식물은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독립 영양 생물은 세포호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종류의 생물, 모든 살아있는 세포, 어떤 종류인지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의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이라는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균이든 뭐든 생물이면 무조건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세포호흡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을 얻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예외 없다. 예외 없이 모든 종류의 생물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세포 호흡이고, 그러면 세포 호흡은 우리 세포에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느냐? 이건 아마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포 안에 물론 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바깥에 이런 여러 가지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의 대부분의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들어가 있죠.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호흡의 대부분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뭘까요? 뭘 공급해 줘야 끊임없이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까 뭐였지?
유기물. 그죠? 유기물을 분해해야 되니까. 유기물은 꼭 넣어줘야지. 그래서 유기물, 영양소라고 할수 있는, 그걸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뭐, 대체로 이제 포도당 분해한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분해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포도당에 있던 결합을 깨면, 여기 이렇게 결합도 있고, 뭐, 이렇게 결합도 있겠죠? 여러 결합이 있을 텐데, 그 결합을 깨면 깰수록 거기 저장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합을 깨는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포도당만 들어가. 그러면 조금 분해되다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최대한 끝까지 다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왜 산소를 공급하면 끝까지 분해가 되는지는 생투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그 유기물, 포도당 같은 애들이 끝까지 분해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충분히 공급이 돼줘야 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포산 짝꿍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당, 산소는 짝꿍이다. 들어가는 물질로 짝꿍이다. 포산 짝꿍.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분해하는 이유가 뭐지? 이산화탄소나 물처럼 얘가 다 분해돼서 나오는 얘네들을 얻으려고?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를 부수면서 나오는 에너지,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걔를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분해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가 방출된다. 요 과정인 거죠. 근데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의 전부를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효율은 되지 않고, 그 중에서 반이 넘는 많은 부분은 열 에너지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열 에너지는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당장은 내 체온을 높이는 데 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를 붙잡아서 저장해놨다가 쓸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열 에너지로 그냥 빠져나가고, 그럼 일부라도 저장을 좀 해놓자. 우리가 나중에 쓸수 있게. 그게 바로 ATP라는, 조금 이따 나올 ATP라는 물질의 결합에 저장합니다. 그럼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죠. ATP라는 물질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시 못 써. 요거는 저장해 놓은 거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면 많은 부분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포도당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 열 에너지로 안 바꾸고 그냥 그거 필요할 때마다 포도당 분해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 손해를 보면서 ATP라는 물질로 환전이죠, 환전. 환전해놓느냐, 돈을 바꿔놓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대사는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계속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 에너지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 근데 이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봅시다. 1,0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500원짜리 지우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 깨버리면 거스름 돈을 안 줘. 그럼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깨서 7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로 나가. 그다음에 300만 원만 만 원짜리로 바꿔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본것 같지만 그래도 그 300만 원 중에 1만 원만 써서 500원짜리 지우개 사면 그냥 1,000만 원짜리 깨가지고 500원 사는 것보다는 손해를 덜 본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TP라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실제로 필요한 생명활동에 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근육 움직이고 할 때마다 포도당 바로 깨서 이제 쓰는 게 아니고 포도당 깨서 그 다음에 ATP라는 물질에 저장해놓고 그 ATP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뭘로 바뀌었어? ATP로 바뀌었죠? 도대체 쟤는 뭔데? 어차피 그냥 포도당이라는 물질의 화학에너지로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굳이 ATP라는 물질의 화학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ATP는 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통 오각형 모양으로 그려지는 리보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의 정체는 뭘까? 포도당의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는 뭐, 민수, 영수인데, 뭐, 토마스,

라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진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똑같이 당이에요. 당, 단당류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내가 있는 거고 리보스라는 어떤 외국 이름을 가지는 그런 당의 종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당이고요. 거기에 뭐가 하나 결합하는데 얘 이름 뭐냐면 아데닌입니다. 아데닌이라는 것이 여기 결합해요. 그러면 지금 리보스라는 애가 있었고 아데닌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결합하면 걔는 리보스일까요? 아데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 또 다른 애가 됩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리보스도 아니에요. 아데닌도 아니죠. 두 개를 합쳐줘 준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쳐지는 것도 사실 물질 대사인 거지. 그죠? 동화작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이름을 좀 섞어줄 거예요. 아데닌을 이렇게 써줍니다. 아데닌. 거기다가 얘 이름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O랑 시옷을 따와요. 그래서 얘 이름은 아데노신이 됩니다. 얘네 둘이 만난 이름이 아데노신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 리보스에 하나가 더 붙어요. 인산기라는 게 붙습니다. 인산기. 인과 산소와 뭐 이런 것들이 만나 있는 인산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얘는 아데노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뭐가 또 붙었잖아. 그럼 얘까지 붙여서 이름을 다시 지어줘야 돼요. 얘 이름이 뭐냐? 아데노신의 인산기. 인산기가 포스페이트 해가지고 앞에 P를 땁니다. 앞 글자. 포스페이트가 몇개 붙어 있어? 한 개. 우리가 한 개를 의미하는 거는 모노라고 부릅니다. 모놀로그, 독백, 혼자 하는 말, 뭐 이런 거죠. 모노드라마, 1인극 이런 것처럼 모노가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한개 붙어 있는 아데노신이다. 그래서 아데노신 1인산 해서 AMP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인산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AMP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몇개 붙었냐? 두개 붙었죠. 두 개는 다이라고 합니다. 다이얼로그, 둘이 하는 대화. 다이, 둘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개 붙었어. ADP.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제 주인공 나옵니다. 하나 더 붙였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ADP도 아니죠?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몇 개? 3은 트라이라고 해요. 트라이앵글, 삼각, 그죠? 3입니다. 그래서 3개, 아데노신 3인산이 바로 ATP예요. 그래서 ATP는 이렇게 생겼다. 이 부분까지는 안 외워도 된다. 인산기가 몇 개인지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AMP나 아데노신까지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 ADP랑 ATP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개면 ADP, 세 개면 ATP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 인산기 사이의 결합에 새로 저장하느냐, 에너지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린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결합은 선생님이 그냥 직선으로 그렸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결합에 저장되는 에너지보다 인산과 인산 사이에 이렇게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가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냥 인산 결합이라고 해도 돼요. 인산끼리 결합이니까. 근데 그게 에너지가 원체 큰게 저장되기 때문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도 부른다. 요렇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런 결합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인산기랑 인산기를 붙여서 결합을, 그 결합에 저장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요 결합 하나만 끊어도 상당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효율적인 형태라서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라는 물질의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그 결합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그 마지막 요 결합을 끊어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인데 일단 이쪽 먼저 볼게요. 이쪽에. 방금 배웠던 거. ATP. 세개 붙은 애가 ATP. 두개 붙은 애가 ADP. 지금 요거는 하나 떨어져 나온 거죠. 따로. 그러면 ATP였는데 마지막에 요거 끊어내면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죠. 거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육을 써야 돼. 근육을 수축해야 돼. 그러면 요거 끊자. 거기서 에너지 얻자. 만약에 뭐 물질 합성해야 돼. 이것도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끊어서 그 에너지 투입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 우리는 발광이나 뭐 이런 거 못하죠. 뭐 불을 이렇게 반딧불이 같은 그런 애들 아니니까. 근데 반딧불이 같은 이런 애들은 요거 끊어서 나온 에너지로 빛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인상기를 하나 끊어내는 반응이니까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분해입니다, 분해. 분해는 다른 말로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으로 끊었어. 그러면 이거는 일회용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요 인상기 하나 붙여가지고 다시 ATP로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붙이는 거는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두 개를 붙이니까 합성, 동화작용이잖아요? 근데 동화작용이 일어날 땐 뭐가 필요하다고? 이쪽이랑 반대로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요거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까? 세포호흡에서 얻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세포호흡이 뭐였어요? 세포호흡 뭐였죠? 툭 치면 나와야 된다고 했어.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ATP의 저장, ATP를 합성하기 위한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 이건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 방출되죠? 그 에너지를 이 동화작용에 투입해서 써요. 선생님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맞물려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여기다 공급해. 그래서 요거를 합성해서 축적해놔. 충전해놔, 충전해놔. 그리고 진짜 내가 필요할 때 요거 하나씩 끊어가지고 쓴다는 거죠. 근데 요게 또 나왔어. ADP 나왔어. 그러면 포도당 또 분해하면서 거기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또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가 관련된 OX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식물과 동물 세포 모두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느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수월하게 맞출 텐데. 식물 세포 호흡 하나요? 동물 세포 호흡 하나요? 이런 내용이죠? 어떻다고? 무조건 맞다고.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물, 세포는 무조건 세포 호흡을 합니다. 생물이라면, 네,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란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너무 아름답게 잘 써있죠? 그쵸? 세포호흡은 유기물 분해해서. 분해하면 뭐가 나와? 에너지 나오지. 그거를 이제 생명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심한 운동을 해요. 그럼 심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떻게 충당해야 되지? 세포호흡을 빨리빨리 더 많이 해서 그 에너지 충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면 운동하기 전보다 단위 시간당 체외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이산화탄소는 뭐였어? 갑자기 왜 나와?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의 결과물이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세포호흡이 빨리빨리 많이 일어나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많이 일어난다면 결과물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의 양이 증가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수는 ADP보다 ATP가 더 많다. 어때요? ADP는 인산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고에너지 결합은 한 개죠. 그죠? 근데 ATP는 인산이 세 개죠. 그러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TP가 더 많은 인산 결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ATP가 ADP와 요거는 어렵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문자 P를 쓰고 I를 아래첨자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써줘요. 쓰기에는. 근데 뭐라고 읽냐면 무기인산이라고 읽습니다. 아니, 여기, 이걸 어떻게 무기인산이라고 읽어요? 의아할 수 있지만, 얘는 ADP랑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물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인산이기 때문에 무기물이다, 무기인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인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그냥 뭐, 어려우면 그냥 인산기, 그냥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동화작용에 이용될 수 있다. 일단 ATP가 분해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맞죠? 그럼 지금 이 나온 에너지로 다른 물질의 동화작용에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하거나 이럴 때 ATP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로 이렇게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화작용에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내용이다. 자, 이제 대사성 질환부터는 좀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물질 대사 배웠죠?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겼다. 대사성 질환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어딘가에는 다 물질대사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 8종 교과서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대사성 질환은 요세 개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여기서만 나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혈당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질병이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혈당량을 낮추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인슐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 첫 번째,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잘안 돼. 나와줘야 되는 게안 나와서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있는데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을 못 알아보거나 인슐린 나와서 노크하는데도 누구신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중에 어떤 원인으로 혈당량 조절이 잘안 되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여기 뭐 만성질환이다 이런 말이 붙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기간이 오래돼야 이런 고혈압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막 오늘 막 고혈압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혈액 속에 이게 지질 성분이 많으면 혈관 벽에 붙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의 균형은 이 용어 정리만 일단 하면 거의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초대사량을 많이 들어봤죠.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살이 잘안 찐다. 왜냐면 이거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에너지량이 기초대사량인데 그게 높다면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은 체온 조절은 해줘야 되고 심장은 뛰어줘야 되고 숨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게 이제 이런 카테고리인데 그 외에 내가 움직여 뭐 일어났어, 걸어다녀 이런 건다 활동 대사량이라는 거죠. 말을 해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일일 대사량, 다른 말로는 그냥 일일 소비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저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이겠죠. 근데 저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소화하거나 흡수하는 데 필요한데 흡수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따로 빼는데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소비량이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일 동안 소비하는 양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그리고 그 외에 소화 흡수에 필요한 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게 섭취량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 만약에 안 맞고 쓰는 게더 많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 만약에 먹는 게더 많으면 살이 찐다. 뭐 이거는 상식이니까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두개 풀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책에 빠밤 15쪽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문제. 딱 요렇게 범위가 되어 있는 기억은 인상기가 두개 있네요. 그렇다면 얘 이름은 뭘까요? 두 개를 뜻하는 게 뭐였다 그랬지? 다이,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이 D로, 그죠? 그래서 ADP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 개네요. 세 개를 의미하는 거는 트라이, 그죠? 그래서 ATP다. 그러면 ADP에다가 인상기 하나 더 붙이는 원의 과정은 합성입니까? 분해입니까? 붙이는 거니까 합성이죠? 그 다음에 세 개였는데 하나 떼는 2의 과정은 뭐죠? 분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다른 용어로 바꿔봅시다. 합성은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분해는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헤어지는, 이별하는, 그죠?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명 에너지가 출입할 텐데, 언제 나와요? 에너지가? 원, 투 중에. 요거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쓰는 거고. 그래서 요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거를 생명활동에 쓴다. 그러면 요거 다 분해했어. 그러면 ATP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새롭게 붙여줘야 되니까 합성할 때는 외부에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투입돼야 한다. 또는 흡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 에너지는 포도당 깨부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한다. 자,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ATP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두 개잖아요? ATP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난다.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의 주요 과정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포호흡이란? 세포호흡이란? 자, 미토콘드리아. 여기에서 주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유기물이 들어가. 그 다음에 얘 짝꿍은 누구라고 그랬지? 산소. 유기물이 끝까지 분해되려면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물로, 노폐물로 뭐가 나오고 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얘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 부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목적이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걸로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이 안에서 이미 부수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 합성하는 데 써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가 합성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유기물의 분해도 일어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안에서 ATP 합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재밌다. 생투에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투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과정 2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 과정 2는, 그쵸?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온다. 그럼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서 거기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근육 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쓰는 거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는 그냥 나의 자료를 좀 정신 차리고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고요. 내가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지식 요소는 다 알고 있어도 자료를 잘못 까딱 함정에 빠지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기 위한 문제 선택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냈답니다. 일단 가부터 먼저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가에서 A와 B가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준 문제예요. 왜? 빛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걸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 에너지는 생략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반응물 생성물 보고 찾게 하기도 하거든요. 전혀 어렵진 않죠. 대신에 한 1초 정도 더 걸리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그림을 아예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아, A는 광합성이구나. 편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B는 아, B는 세포호흡이구나. 자, 여러분들을 툭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세포호흡이 뭐라고요? 세포호흡이란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얻는 과정이다? 아니다.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그럼 광합성은 뭐예요?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가지고 합성에 쓰는 거예요. 뭘 합성하지?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작은 분자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동화작용이죠. 자, 요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A가 광합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B는 세포호흡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세포호흡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라면 여기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광합성도 해당되고 세포호흡도 해당되는 거라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기억으로 돼 있는 거는 광합성만이 갖는 특징은 지금 요 범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억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묻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A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일단 빛 에너지가 들어오는 건 확인. 그럼 이게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나요? 화학 에너지가 뭐라고 했지? 물질의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 그럼 지금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고분자인 포도당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거든요. 광합성이란 빛에너지를 이 포도당 같은 물질의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는 과정,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는 그냥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비에서 세포호흡인데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이 되느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늘상 좀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뭘로 날아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열에너지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에 많은 부분이 열에너지로 이렇게 방출이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ATP라는 물질의 화학에너지로서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의 종류를 나눠본다면 열에너지와 화학에너지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식물에서 일어난다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된다. 그러면 식물에서 일어난다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되려면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포호흡은 식물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어때요?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호흡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리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맞다면, 이 문장이 맞다면 식물에서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세포호흡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세포호흡도 식물에서 일어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볼 수 없다. 요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일부러 좀 넣어놨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도 자료 해석을 못하면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억!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포호흡 배웠잖아요. 이렇게 숨 한번 깊게 쉬시고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세포호흡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복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 3강이고요. 오늘 우리는 판 이동의 원동력과 그리고 플룸 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판 구조론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판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 판이 왜 이동을 하는데, 이 판이 이동을 하는데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데, 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 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각변동이 일어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지각변동이 왜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오늘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개념의 맥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념의 맥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요 그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찰칵!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판의 운동은 판 구조론에 의하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일어난다. 아셨죠? 멘틀 대류. 그러니까 판을 이동시키는 힘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멘틀 대류예요. 얘가

판 이동의 원동력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맨텔 대류에 의해서만 만약에 판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좀 다르더라. 아셨죠? 그리고 하나의 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판이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좀 속도가 다르더라. 조금.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힘이야? 판 자체적으로도 힘이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 여기 보시면 잡아당기는 힘 있죠?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밀어내는 힘 있죠? 얘가 세 번째.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됐죠?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맨틀 대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판 구조론에 의하면 아주 기본적인 원래 이판 구조론에 의하면 이 맨틀 대류는 어디에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것. 아셨죠?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암속권이 이동을 한다. 그러다 보면 맨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발산형 경계, 해령이 만들어져요. 해령과 해령은 벌어지는 과정에서 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는 경계, 보존형 경계를 만들어줘요. 변환단층이 생겨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해령, 이 해양판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밀도가 커져요. 무거워져요.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곳에서 해구가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거, 우리 다 했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맥락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 더 있어요. 자, 두 번째 개념 맥락. 역시 얘도 찰칵. 사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플럼 구조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자료인데요. 이건 뭐냐면, 판 구조론으로 지구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각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플럼 구조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용어는 뭐냐면, 플룸이라고 하는 용어죠. 플룸. 나머지 용어들은 다 봤던 것들. 플룸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플룸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플룸이라고 하는 건 맨틀 물질인데, 어떠한 맨틀 물질이냐면, 연직 운동을 하고 있는 맨틀 물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연직 상승, 연직 하강, 이런 운동을 하는 맨틀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맨틀 물질의 연직 이동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셨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맥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판 이동의 원동력. 앞서 봤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조금 단초롭게 표현을 했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딱딱딱 체크할 수가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자,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연약권이에요. 연약권이다 하고 이쪽은 암석권이다. 근데 암석권인데 해양. 아, 너 해양판 이렇게 할게요. 해양판 이렇게. 그 다음에 너 대륙판 이렇게 할게요. 대륙판. 자,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판은 암석권은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맨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맨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연약권 물질이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대류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대류가 가능하고 여기서 상승하는 부분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곳. 온도가 높으면 이쪽은 밀도가 작아서 상승할 수 있어요. 아셨죠? 하강하는 곳은 주변보다 밀도가 큰 곳, 또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 밀도가 커서 하강,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커져서 하강,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맨틀 대류가 기본적으로 판의 운동을 시키는 원동력이다. 두 번째, 판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힘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자, 요 해양판이 일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조 확장술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해령에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얘기했었고요.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했었고요.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냉각 수축이 된다. 판이. 냉각 수축이 된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멀어지면 냉각 수축이 많이 됐으니까 밀도가 커져요. 무거워져요. 그랬을 때 다른 판과 만나면 가라앉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가라앉아서 점점 섭입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압축이 되겠지. 안으로 점점 들어가 쌓일 테니까. 압축이 되겠지? 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축이 되면서 밀도는 더 커진다. 밀도가 더 커진다? 밀도가 더 커진다? 더 무거워진다?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진다? 그러면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는 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쪽 부근에 있는 팔은 조금 더 빨리 당겨올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힘. 두 번째. 얘를 두 번째에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면은 여기에서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마그마를 만들어내요. 마그마를 만들어내면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판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지. 부피가 커지니까 나 빠져나올 거야. 비켜! 밀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밀어내는 힘이 해력에 존재할 수가 있다. 하나. 또 하나. 이 해령이라고 하는 건 주변 지역보다 솟아 올라와 있는 해저 산맥이에요. 해저 산맥이면 위에가 높고 밑에가 낮은 거거든.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경사에 의해서도 해령 부근에선 밀려나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해령 부근에서는 마그마가 나오면서 판을 밀어내는 힘도 있고, 얘가 높고 낮으니까, 지대가 높고 낮으니까 경사에 의해서도 밀려나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두 번째 힘.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세 번째 힘.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됐죠?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구에서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세 번째. 일반적으로 요 힘 중에서, 판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요 물리적인 힘 중에서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이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보다 더 크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판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개의 결과를 봤을 때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자, 보면요. 여기에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제시했습니다.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 여기에 지금 남아메리카 판이 이렇게 있는데, 남아메리카 판이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동하고 있는 상태. 해령에서 해양판이 만들어져서 이동하고 있는 상태. 근데 나스카 판이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남아메리카 판이 딱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이런 상태를 딱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만들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얘와 만났을 때 얘가 해양판이에요. 해양판이 들어갑니다. 얘는 지금 대륙판이 지금 접해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갈 수가 없죠. 얘가 밀도가 더 크니까, 얘가 들어가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남아메리카 판은 이쪽으로 잘 확장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지금 위쪽에 있는 판과 지금 접해 접경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보면, 잘 부분을 보면 여기가 D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해양이 있어요. 해양판. 해양판이 있어요. 이 해양판이 여기 있는 이 판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판이 들어가면서 해구 밑에서 섭입대를 따라서 이 판이 들어가면서 밀도가 커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이 힘에 의해서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당겨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1년에 7cm 이동할 수 있다. 얘는 1년에 3cm, 얘는 1년에 7cm. 해령에서 만들어내는 힘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 해구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섭입대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요 판의 이동 속도의 차이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해양판을 가지고 있는 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은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하더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됐나요? 요 내용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얘기해야 되겠죠? 누구냐면 플룸 구조론. 자, 읽어보겠습니다. 판 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은 설명할 수 있지만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또는 지각 변동은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제시되었다. 아셨죠? 그러니까 판 구조론의 보완 또는 판 구조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플룸 구조론이 제시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에요. 판 구조론이 전반적인 어떠한 지구 표면에서의 지각 변동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외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이론을 하나 만든 것이지, 추가적인 보완 이론이 등장한 것이지, 얘가 판 구조론을 전부 다 포함해서 아주 이상적인 이론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완책으로 플룸 구조론이 등장했다. 플룸이라고 하는 건 멘틀에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은 영역으로
멘탈 물질의 연직 방향의 운동이 나타난다.

아셨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차갑다, 무겁다, 밀도가 크다, 가라앉는 연직 운동이 나타날 것이고,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요. 뜨겁다, 그럼 밀도가 작다, 가볍다, 상승하는 운동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플룸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플룸 구조론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플룸, 두 가지 플룸.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가운 거예요. 주변보다 차갑다. 차가우면 밀도가 크다. 무겁다. 가라앉는다. 요게 기본. 아셨죠? 자,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라앉는 플룸이에요. 하강하는 플룸. 지구 중심으로 하강하는 플룸.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고요. 온도가 낮아요. 수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고 수축되어 있어요. 단단해요. 그러면 지진파가 빨리 통과한다고. 지진파는 단단하고 수축되어 있는 밀도가 큰 상태를 빨리 통과하는 거고, 액체 상태나 물렁물렁한 상태는 지진파가 늦게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 아셨죠? 이게 차가운 플룸의 기본적인 특성. 됐나요? 그러면 이러한 차가운 플룸은 왜 만들어지는 거야? 설명해야 되겠죠. 이 차가운 플룸의 생성 원인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자고요. 우리가 판 구조론에 의하면 이 위에 있는 판은 맨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움직이다가 보면 아주 오래된 해양판은 해구에서부터 섭입을 시작해서 밑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설명을 했죠. 그죠? 오래된 해양판은 여기가 해구입니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 해구로부터 섭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데 얘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끝까지 들어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판구조론에 의하면 맨틀 대류를 어디까지 설명한다고요? 연약권. 그게 기본이에요. 연약권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연약권의 하부까지. 연약권의 하부라고 하는 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차가운 해양판, 밀도가 커진 해양판을 끌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 요 판이 여기서 쌓인다는 거지. 계속 쌓여요. 멘틀 대류가 주로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니까 쌓여요. 쌓이고 쌓여요. 계속 들어와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들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압축되겠지. 밀도가 더 커지겠지. 무거워지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충분히 무거워진 녀석은 낙하한다. 또는 붕괴된다. 또는 떨어진다. 또는 하강한다.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쌓이면 이 녀석이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들어 가라앉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생겼을 때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가운 플룸이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멘틀 내에서 굉장히 무거워진 녀석이, 주변보다 무거워진 녀석이, 주변보다 차가운 녀석이 가라앉는 운동이 생긴다라고요. 그런 녀석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한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에서 섭입한 판이, 어떠한 경계? 수렴액. 특히나 섭입이 일어나는 수렴액 경계에서 섭입한 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머물다가 일정량 이상 되면 멘틀과 어디로? 외핵의 경계 쪽으로 가라앉는다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 쪽으로 가라앉는다고요. 그러면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라앉다 보면요. 이 멘틀과 외핵까지 만약에 가라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쭉 가라앉으면서 멘틀과 외핵 요 부근에 온도의 불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물 속에다가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첨벙하겠죠? 그러면서 파동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물속에 있었던 어떤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긴다. 균열이 깨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여기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면서 어딘가 뜨거운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뜨거워진 곳은 그곳에 있는 물질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한다? 어? 그럼 얘는 뜨거운 녀석이 상승하니까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뜨거운 플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뜨거운 플룸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거야. 뜨거운 거. 뜨겁다. 주변보다 뜨겁다. 주변보다. 주변. 같은 깊이의 주변을 비교하는 거야, 항상. 주변보다 뜨겁다. 주위보다 뜨겁다. 뜨거워서 부피가 조금 팽창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밀도가 작다. 아셨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벼워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가벼워 상승.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주변보다 밀도가 작고 뜨겁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차가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뜨거운 플룸은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느리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얘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얘기했었죠? 차가운 플룸이 떨어진다고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지구 내부에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야. 특히나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외핵은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약간 어떤 용광로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떨어지면 멘틀과 외핵의 그 경계부에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 경계부에 있었던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거, 뜨거운 플룸은 멘틀 물질이다. 아셨죠?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의 온도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뜨거워지는 것이 생겨요. 그 뜨거워진 열기가 멘틀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 멘틀이 뜨거워져서 멘틀이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지면 상승. 그런 걸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한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멘틀이 있고요. 지금 여기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얘는 멘틀 물질이라고. 멘틀 물질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거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 요 시작 깊이. 얘는 외핵과 멘틀의 요 경계 부근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아셨죠? 외핵 물질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외핵 물질이 올라오는 거 아니라고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외핵 물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상승하다 보면, 뜨거운 녀석이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얘가 상승을 하다가 처음에는 고체 상태의 멘틀 물질, 뜨거운 그런 녀석이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얘가 녹아서 마그마가 됩니다. 그 마그마의 저장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그마의 저장소를 여기 나와 있는 열점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열점은 마그마의 저장소. 뜨거운 플룸이 열점과 연결이 된다. 마그마의 저장소? 마그마의 저장소? 마그마가 만들어져 있어? 마그마가 그러면 분출할 수도 있겠네? 분출하면 이렇게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거지. 열점 위에서. 됐죠? 그러면 뜨거운 플룸의 영향으로 마그마의 생성 장소인 누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앞서 개념의 맥으로 찍었던 요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그림. 그래서 보면 아시아 대륙 밑에는 굉장히 큰 차가운 플룸의 연직 하강 운동이 있구나. 태평양에서 연직 상방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그 밑에서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그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플룸이 상승을 한다. 요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요 경계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라고 했었죠. 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선생님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깊이가 얼마냐면 약 2900km. 2900km에서 상승을 한다. 그리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 보면 누구랑 연결이 된다? 처음에는 고체 상태의 멘틀 물질이었지만 얘가 상승하다 보면 액체 상태의 마그마 저장소가 만들어진다고요. 이 마그마 저장소를 우리는 열점이라고 부른다고요. 열점과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플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얘가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차가운 플룸은 섭입대 부근에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차가운 플룸은요, 같은 깊이의 주변보다 차가운 겁니다. 뜨거운 플룸은요, 같은 깊이의 주변보다 뜨거운 거예요. 아셨죠? 서로 다른 깊이라고 하면 온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깊이에서 차갑다, 같은 깊이에서 뜨겁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플룸이 있느냐를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깊이가 아니면 어려워진다.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해석이 잘안 된다. 요거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거 지역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플룸 구조론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거. 시험에 좀 종종 나오는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얘는 조금 해석을 할때몇 가지 단서가 제시가

화산이 있고 열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깊이가 2,500km? 그거보다 더 깊은 곳? 그럼 2,900km 부근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주위보다 온도가 낮네. 아, 온도가 아니네요.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속도가 느리네.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네.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네.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네.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네. 아,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 그러면 주위보다 너는 고온이구나. 주위보다 너는 고온이구나. 주위보다 너는 고온이구나. 아, 고온의 물질이 연결되어 있구나. 뜨거운 플룸이 여기 있구나. 아, 이 화산 밑에는 열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섭입대라고 했잖아요. 섭입대가 있어요. 섭입대가 있으면 차가운 판, 밀도가 커진 판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들어가면서 섭입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 플러스인 영역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아, 섭입대 차가운 판이 들어가고 있어. 밀도가 큰 판이 들어가고 있어. 단단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럼 거기는 주위보다 지진파 속도가 빠르고 주위보다 지진파 속도가 빠른 게 연결되겠네. 섭입대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 아셨죠? 근데 여기 화산 활동이잖아. 아, 그럼 얘는 섭입대 부근에서 이 해양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섭입을 당하는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얘는 열점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아셨죠? 이런 부분 해석하시는 거고. 여기에 지금 지진파가 나와 있죠? 지진파의 속도 편차와 관련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느냐? 단단한 물질을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저온의 물질을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를 수가 있고요. 밀도가 큰 녀석을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밀도가 큰 녀석, 단단한 녀석, 저온. 냉각 수축이 많이 된걸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느릴 수 있는 건 반대겠지. 무른 상태, 고온 상태, 밀도가 작은 상태를 통과하면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아셨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룸 구조론,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을 해석하는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까지 했고요. 뜨거운 플룸과 관련되어 있는 열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판 구조론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래서 열점은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서 열점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만들어진 마그마 생성 장소고요. 열점은 판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마그마 저장소다. 요거 체크. 마그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인데 고정되어 있다. 아셨죠? 요거 체크. 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플룸은 무슨 물질? 멘틀 물질. 아, 그럼 이 마그마는 멘틀 기원 마그마겠구나. 멘틀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마그마겠구나. 멘틀의 성분은 어떤 성분인데? 멘틀의 성분은 산소도 들어있고요. 규소도 들어있고요. 철도 들어있고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요. 요게 멘틀의 성분. 아셨죠? 여기서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열점은 판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점수, 고정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열점을 분포를 쭉 보면 어떻게 지금 분포를 볼수 있냐면, 열점들이 판의 경계에 붙어 있는 곳,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곳들도 있고, 아, 열점의 분포는 판의 경계랑 판 운동과 큰 관련은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보자고요. 여기에서 자, 판이 있습니다. 판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 이 판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셨죠? 그런 상태인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멘틀이 있고요.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외핵이 있습니다. 외핵이 있어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누가 상승하냐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 여기가 뭐 깊이로 따지면 약 이제 2,900km가 되겠죠. 여기에서 뜨거운 플룸이, 뜨거운 플룸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고 쭉 상승. 처음에는 멘틀 고체 상태였어요. 물질이 뜨거운 고체 상태. 그런 녀석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네. 마그마의 저장소가 생겼네. 얘가 누구냐면 열점. 이렇게 해서 열점이 만들어져요. 열점. 됐죠? 그 열...

열전 만들어지는데 열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멘틀 기업 마그마예요. 아셨죠?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분출을 한다고. 그럼 여기에 화산을 만들겠지. 화산을 딱 만들어 놨더니 이 화산은 판의 운동에 따라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열점은 가만히 있는데, 열점은 멘틀 대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화산은 판 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판의 운동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한다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1. 그러면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화산을 만들어내. 그럼 얘는 열점 위에 있는 거고, 과거에 있는 녀석은 열로. 시간이 또 지났더니 판이 이동을 합니다. 아까 만들어졌던 1 녀석은 여기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2는 여기 있는 거고, 지금 만들어진 녀석은 여기 3.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열점이 고정점이니까 열점 위에 있는 이 화산섬의 배열을 가지고 판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수 있겠네? 하나. 그 다음에, 얘네의 거리? 얘네가 만들어진 시간 또는 암석의 나이를 알면 판의 이동 속도를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래서 열점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한다. 됐나요? 열점이라고 하는 건 고정점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됐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간단한 퀴즈 하나 해볼게요. 자, 열점은 판의 내부에만 존재한다. OX? 열점은 판의 내부에만 존재한다. 열점이라고 하는 건 판의 내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판의 경계에도 존재할 수 있네. 그러니까 판의 내부에만 존재한다. 많이 틀렸지. 그러니까 넌 틀렸다. 자, 열점은 대부분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하는 것도 있지만, 판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많은데, 너도 틀렸네. 됐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열점 자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하와이섬 부근의 해산 또는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의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나와 있죠, 나이가. 지금 100만 년이니까, 100만 년, 1000만 년. 5900만 년전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녀석이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보면 8000만 년 전에 아니죠? 8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녀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때 열점은 고정점이라고요? 그러면 아, 이 부근에 어딘가에 열점이 있겠구나. 여기에 어딘가에 열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최근에 암석이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 화산섬들은 판에 실려서 이동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화산섬 또는 해산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의 녀석들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최근의 녀석들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네. 아, 과거는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네. 과거의 판의 이동 방향은 요거였네. 최근에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네. 과거와 최근의 판의 이동 방향이 좀 다르구나.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암석의 연령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암석의 연령, 시간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뭘할수 있다? 속력을 알 수가 있겠네. 아, 판에 얼마큼 이동을 했는지 판의 속력을 알 수가 있겠네. 시간분의 거리를 해서 이런 것들도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 아셨죠? 이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고정점. 판 밑에 있는 거예요. 판 밑에. 그러니까 고정점이에요. 열점에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은 판에 실려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하는 거고, 거리를 측정하고 연령을 측정하면 속도를 알 수가 있다. 멀어지는 방향을 알게 되면 판이 이동 방향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점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자, 지구력 플러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구력 플러스는 좀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판을 이동시키는 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해령 부근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과 해구 부근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 중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판을 이동시키는 힘, 판 이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요? 멘틀 대류, 얘가 원동력이야. 그런데 판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힘 때문에 이 판의 이동 속도가 좀 다르다고. 판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좀 다르다고요. 그죠? 얘가 1번이고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 중에서 일반적으로 큰건 누구? 그렇지. 섭입대 부근에서 잡아당기는.
또는 해구 부근에서 잡아당긴 힘이 일반적으로 더 크고, 그 다음에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그 다음이다. 아셨죠? 얘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 그래서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판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더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거 지구력 플러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구력 플러스까지 봤고, 그럼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좀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플룸의 연직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뭐의 연직 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아, 뭐의 연직 이동 원리? 근데 지금 문두에 플룸의 연직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긴 뭘까요? 플룸이겠지, 플룸. 플룸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플룸이냐를 이제 물어보겠지. 그죠? 항상 이런 실험 문제는 문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두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무엇을 알아본다? 플룸. 됐죠? 자, 실험 과정을 보면, 비커에 5도씨의 물 800ml를 담는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잉크를 이 비커 바닥에다가 지금 소량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열한다. 됐죠? 가열했더니 여기에 잉크가 묻은 착색된 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더라.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잉크로 여기서 착색된 물을 만들었어. 그런 상태에서 가열을 했더니 뭔가가 지금 상승을 하네. 여기서 얘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죠? 가열이 됐어? 뜨거워졌어. 고온이야. 고온이면 밀도가 작아져. 작아지니까 상승할 수 있어. 아, 그러면 넌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아, 너 뜨거운 플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뜨거운 플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 뜨거운 플룸. 됐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은 결국에 누구의, 어떤 플룸의 연직 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은 A에 해당한다. 됐죠? 그 다음에, 상승은 B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과 같이 착색된 물이 밀도 차에 의해 뭐 하는 모습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상승. 그러면, 뭐 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 됐죠. 그 다음에,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긴다.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플룸은 어디에서?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한다. 킬로미터로 얘기하자면 약 2,900km. 거기서 상승한다. 아셨죠?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뜨거운 플룸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멘틀 물질로.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모두 다 멘틀 물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지금 보면 두 번째 문제는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플룸 구조론 문제는 플룸이 있음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야 문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차가운 플룸은 차가워요. 차갑다, 무겁다, 가라앉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뜨거운 플룸은 뜨거워요. 뜨겁다, 가볍다, 상승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라앉는다. 너가 차가운 플룸이구나. 상승한다. 아, 너가 뜨거운 플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밑에는 차가운 플룸이 태평양, 아프리카 대륙, 대서양 중앙해령, 뜨거운 플룸이 상승. 뭐 이제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번 얘기했지만 차가운 플룸의 이 차갑다의 기준은 주위와 비교했을 때. 같은 깊이의 주위와 비교했을 때 차갑다, 무겁다. 같은 깊이의 주위와 비교해 봤을 때 차갑다, 무겁다. 아셨죠? 뜨거운 플룸 마찬가지. 같은 깊이의 멘틀과 비교해 봤을 때 뜨겁다, 가볍다예요. 같은 깊이의 멘틀과 비교해 봤을 때 뜨겁다, 가볍다라고. 요거를 꼭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차가운 플룸이다. A는 차가운 플룸. 얘가 지금 하강하고 있으니까 차가운 플룸이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섭입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 구조론에 의하면 연약권의 하부. 즉,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거기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쌓여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압축, 압축, 압축. 밀도가 너무 커져요? 무거워져요? 낙하, 하강, 붕괴. 그러면서 차가운 불 만들어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비는 태평양에 화산섬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0: B는요, 지금 여기서 뜨거운 불을 상승합니다. 그러면, 화산성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뜨거운 불륨?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중요하니까. 여기가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멘틀이라고 하겠습니다. 멘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외핵이 되는 거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온도 불균형?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멘틀 물질이 뜨거워져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 뜨거운 불. 그죠? 얘가 상승하다 보면 판의 하부, 판보다 밑에 깊은 곳에 마그마의 저장소를 만들어낸다? 얘가 누구? 열점. 그 열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얘는 멘틀 기원이다. 멘틀 기원 마그마를 가지고 있다. 멘틀 기원 마그마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얘는 고정점이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고정점. 그러다 보니 얘가 마그마를 갖고 있다 보니 그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분출을 해서 여기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지금 얘가 누구냐? 태평양이래. 바다래. 바다에서 마그마에 의해서 화산 활동을 일으킨대. 그럼 뭘 만들어낼 수 있다? 화산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화산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태평양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누구? 하와이. 아셨죠? 하와이.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산섬을 형성한다. 자, B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또 나왔네요. 어디서 생성된다? 어디서? 여기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어떤 물질? 멘틀 물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핵과 멘틀의 경계. 틀린 거. 그러면 기역, 니은이 맞는 거네요. 기역,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역시나 이제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라고 되어 있고, A와 B는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이다. 역시 플룸에 대한 걸 정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구가 있고요. 해구에서 차가운 판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음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판이, 밀도가 큰 판이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서 어딘가에 충분히 쌓였어. 충분히 쌓였다가 낙하해. 가라앉아. 그럼 너는 뭐니? 너는 차가운 플룸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차가운 플룸. 너는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네? 상승을 해? 그럼 주변보다 밀도가 작다는 얘기네? 주변보다 뜨겁다는 얘기네? 너는 뭐니? 아, 너는 뜨거운 플룸이구나. 여기서 상승을 하네? 그럼 여기는 뭐니? 아, 외핵과 멘틀의 경계겠구나. 이렇게. 외핵과 멘틀의 경계겠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보겠습니다. A는 섭입판, 해양판에 의해 형성된다. 지금 여기서 해구가 있잖아요. 해구가 있어요? 오래된 해양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다른 판과 만나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연약권의 대류에 고려해봤을 때 연약권의 하부까지 쌓인다고요. 쌓인다가 가라앉으면서 차가운 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섭입판, 해양판에 의해 형성된다. 맞는 거고요.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플룸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합니다. 온도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밀도를 비교하거나 물어봐요. 물어볼 때는 항상, 기억하셔요? 항상 같은 깊이. 아셨죠? 같은 깊이를 물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된다. 지금 얘와 얘 같은 깊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깊이를 비교했더니 얘는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이죠. 뜨거운 플룸은 주변의 멘틀 물질보다 뜨겁다. 그러니까 얘는 고온이다. 아셨죠? 얘는 고온이다. 얘는 상대적으로 저온이다. 멘틀 물질이야. 똑같은 멘틀 물질인데 넌 고온이야? 넌 저온이야? 넌 고온이야? 고온이면 뭐예요? 고온이면 넌 지금 같은 물질인데 뜨거워? 그럼 부피가 좀 커지겠지. 그럼 넌 밀도가 작지. 넌 밀도가 작아. 아셨죠? 넌 뭐야? 상대적으로 얘보다 밀도가 크겠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 저온이니까, 차가우니까, 수축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축이니까 밀도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온이니까, 뜨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 이렇게. 자, B는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B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내핵이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 틀렸죠?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판 구조론과 관련되어 있는 판의 경계, 그리고 판의 원동력에 대한, 판 움직이는 힘에 대한 물음이 있겠죠. 자, 태평양 어느 지역의 판경계 주변을 모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해구, 해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호를 의미. 지금 해령 보면 해령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표시는 어떤 의미냐면, 해령을 실제 지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바다가 있는 거고, 해령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열국이 있고, 얘를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요 윗부분, 볼록 나와 있는 요 빗, 요 윗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중간은 열국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인 거고, 전체적으로 요 지형 자체가 이제 해령이 되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두 줄의 의미가.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렇게 뾰족 표시가 되어 있죠. 요렇게 뾰족 표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 밑으로 들어간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이나 여기 있는 물질이, 여기 있는 판이나 여기 있는 물질 밑으로 들어간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이 덩어리 밑으로 섭입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이 녀석 밑으로 들어간다. 아셨죠? 이 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대기와 해양할 때도 얘또 나오거든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A는 해령? 아, 너 발산형 경계야, 발산. 그러면 힘을 따지면 밀어내는 힘이 있겠네, 이제 이런 거. B는요, 얘가 이렇게 발산, 얘도 이렇게 발산하는 걸 따져 보면, 어긋나는데, 어긋나면서 서로 다른 판이 어긋나는데 벌어지진 않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긋나기만 하는데, 너 보존이구나, 보존. 보존이야? 보존형 경계야?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단층이 만들어지는데 해령과 해령의 위치 변환을 일으키는 단층이 만들어져. 변환 단층. 변환 단층.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해양판이 충분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밀도가 커졌더니, 충분히 밀도가 커졌더니 여기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섭입이 일어나는 거구나. 섭입이 일어나는, 여긴 수렴형 경계구나. 수렴. 섭입. 수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 지금 이렇게 되겠네. C 지점 밑에는 섭입대가 존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여기가 해구고, 여기가 해구고. 됐죠? 볼게요. 자, A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A의 하부는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가 상승해야 되겠지. 맞고요. C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C의 하부에는 누가 있다? 섭입대가 있다. 섭입대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축 많이 합니다.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무거우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요. 존재한다. 작용한다. 맞고요. 화산 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B는 보존형 경계인데, 보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화산 활동은 발산형 경계나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맞는 거. 아셨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려면 벌어지거나 아니면 모일 때 섭입이 일어나야 된다.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존형 경계는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천발지지만 일어난다. 기억력 디귿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지금 뭐냐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주변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 보면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지진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판의 경계라는 거예요. 판의 경계. 판의 경계. 기본적으로 판의 경계. 아셨죠? 판의 경계인 거고, 보면 0에서 70km, 얘를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천발. 그 다음에 300km 이상, 얘를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중간은 중발 지진이겠지. 천발, 그 다음에 신발, 중간은 중발 지진이겠지.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다 발생한다. 신발 지진은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따져봤더니 요 300km 이상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서 300km 이상 지진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밑에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 요 녀석이 요 밑으로 요 판이 요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나스카 판이 남아메리카 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고. 여기는 지금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 여기는 판의 경계가 있다면 여긴 전부 다뭐 발산형 경계나 보존형 경계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일단 섭입은 없는 거야. 아셨죠?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중발 지진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천발이니까 발산형 경계는 보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문제 볼게요. 자,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기역의 하부, 여기. 신발 지진이 있는 이곳. 그럼 여기 하부는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섭입돼서 해양판이,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섭입하는 해양판을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침강하는 해양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셨죠? 얘가 들어간다? 선생님, 얘가 해양판인지 대륙판인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는 녀석은 무조건 해양판이에요. 대륙판은 안 들어가. 아셨죠? 자, 니은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자, 이거 별표. 이제 이건 지식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야. 지식. 지식. 자료 해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금 보면 니은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판의 경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이야. 아프리카 대륙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있어. 뜨거운 플룸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열점이 만들어지고 그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이건 지식을 묻고 있는 거야. 지식을 갖고 있느냐, 맞는 거. 그 다음에 진원의 평균 깊이는 기역이 디귿보다 깊다. 평균 깊이 따져보면 되겠죠. 신발 지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이 디귿보다 깊다. 얘는 천발 지진이고 신발 지진이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3강까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밑에 지구력,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역시나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질문. 자, 이렇게 해서 3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력, 실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 실전 감각을 깨워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전력 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일단 이 1회 모의고사의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는 각 회차의 총평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 텐데 이번 1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능 시험의 실전 난도랑 비슷했다고 보고 일부, 예를 들면 13번 흥분의 전도와 전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보다도 훨씬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전 모의고사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나 아니면 ABOC 혈액형이 앞부분에 위치한 편이었는데 근데 이 문항들이 ABOC 혈액형 굉장히 쉽게 생겼는데 마냥 쉽지 않았고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정말 대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13번에서 걸렸어. 근데 내가 거기서 10분을 썼는데도 답을 못 찾았어.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은 싹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어떤 그런 구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풀 수 있는 거 먼저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놓고 어려운 건 마지막에 돌아와서 시간이 허락할 때 풀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시험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도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유전 문항 같은 경우의 난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럴 수 있다. 오히려 어렵게 생긴 애들이 괜찮을 수도 있고 쉽게 생긴 애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난도는 별 5개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수문항 체크 미리 해두시고요. 뭐 이것들은 선생님이 따로 체크해두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어려웠던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무시무시한 문항들이 막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1번은 줄기러기 A에 대한 자료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몸색이 흰색과 회색 위주인 A는 바위, 자갈, 눈 등이 있는 환경에서 검독수리나 흰 꼬리수리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잡아먹힐 확률이 낮다 하는 특성. 그 다음에 나에서 A는 다른 종 기러기의 헤모글로빈보다 산소랑 더 잘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을 가져서 산소가 매우 희박한 높은 고도에서도 비행하기에 적합하다. 뭐 아무튼 읽어보고 바로 보기 넘어가면 되겠죠. 보기 기억에 A, 이 A라는 요 줄기러기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당연하죠. 생물이니까. 오케이.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A와 동그라미 A, 검독수리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일까요? 둘 다 좋아야 되는데 줄기러기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제가 날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리공생이 아니고 포식과 피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그 주변 환경에 맞는 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 헤모글로빈을 적합한 걸 가져서 비행하기 좋다 하는 그런 특징들 적응과 진화의 사례들로 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라고 하고요.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산소와 암모니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아, 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물질 대사가 있죠. 나에서 세포에서 아미노산이 완전히 분해되면 물과 이산화탄소와 동그라미 기억이 나온대요. 아미노산이면 질소를 갖고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동그라미 기억인데 다에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뭐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 과정에 효소가 이용이 되느냐. 소화 과정에 소화 효소가 관여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암모니아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 가는 소화계냐. 이건 뭐 맨날 물어보니까 당연히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가는 소화계다. 맞는 보기면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빈출 보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3번 신경계 문제인데요.
일단 그림이 나왔고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심장에 자율신경이 이렇게 연결된 경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A와 B의 특징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와 B는 각각 연수와 척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감신경과 연결된 것이 척수겠죠. 교감신경은 다 척수 출발이니까. 그럼 B가 연수가 되겠다. 요렇게 해놓고 그림으로 올게요. 자, 심장이랑 연결됐는데 앞이 짧고 앞이 길고 뒤가 짧다. 그러면 요거는 부교감신경일 거고 반대로 앞이 짧고 뒤가 길다. 요건 교감신경이겠죠. 그러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의 출발지, 중추신경의 출발지는 어디예요? 요거는 심장 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죠. 이렇게 해놓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뇌줄기를 구성한다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연수의 특징에 해당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뇌줄기는 누구누구? 중간뇌, 뇌교, 연수. 요 삼총사 빼밀리니까 연수는 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의 신경세포체는 B에 있느냐. 동그라미 A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죠. 그래서 B에 있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자료를 연결하는 문항을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디귿, 단위신간당 동그라미 B에서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심장박동이 억제되나요?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겠죠. 그래서 억제되는 것은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요 에너지 섭취와 소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은 정상인 ABC가 나왔고요. ABC의 1일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형, 니은 둘 중에 하나가 섭취량, 둘 중에 하나가 소비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는 ABC의 에너지 섭취 소비가 일정 기간 동안 요 그림과 같이 지속이 된다면 혈중 지질 농도와 체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속이 됐을 때에 요두 개의 변화를 표로 표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ABC가 이 원투에 들어가고 C는 제시를 해줬으니까 AB랑 원투랑 매치를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C는 혈중 지질 농도도 감소하고요. 체중도 감소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소비가 많다. 그러면 요 C의 그래프에서 더 많은 게 소비량이고 더 적은 게 섭취량일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소비량, 니은이 섭취량.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소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A는 체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섭취량이 더 많잖아요. 그럼 B는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원이 B, 감소인 2가 A.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1일 에너지 섭취량이다. 니은이 섭취량, 기역은 소비량. 그래서 기역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원은 B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그림과 같이 지속되면 고지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A는 쓰는 게더 많아요. 그리고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하는데 고지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은 세포 주기 문제입니다. 지금 G원기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고 방향을 맞춰 보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런 방향 맞추기 문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표는 이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의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G원기 빼고 G2, M기, S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알수 있게 기역의 특징을 넣어줬습니다. 동원체의 방추사가 결합된 염색체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방추사가 있다? 이거는 M기죠. 방추사는 M기에만 관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응축된 형태의 염색체도 M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죠. 그래서 기역이 M기라는 것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방향은 M기. G1S, G2, M기. 이렇게 가겠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2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세포 주기의 진행 방향은 2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동그라미 니은 시계의 세포. 니은이 뭐냐면 G2기죠. G2기 세포가 G1기 세포보다 DNA 상대량은 더 많습니다. 두배 많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 그다음에 디귿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동그라미 A에 해당이 되느냐? 디귿이 S기거든요. S기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방형구법 문제가 나왔지만 방형구법 치고는 굉장히 좀 어떤 연습형의 문항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부러 난도 조절을 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지역 P에 1 곱하기 1 크기의 방형구 10개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총 면적은 1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1짜리 10개니까. 그래서 설치해서 조사한 식물종 AB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피도 값은 뭐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별도 단서를 주는 편이고요. 그냥 상대 피도를 시원하게 알려줬다. 이렇게 값을 줬다.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B, C 종에 개체수 그냥 수라고 적혔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대 밀도 괄호에다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종이 등장한 방형구수도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상대 피도 값은 그냥 알려줬으니까. 자,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우리는 중요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치. 자, 그러면 일단 ABC의 개체수부터 한번 세볼까요? A는 세모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체.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체.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수. A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출현했습니다. 그한 칸에 두 개체가 있든 한 개체가 있든 빈도 계산한테 전혀 영향 안 주고 몇 칸에 등장했느냐만 보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C는 모든 칸에 등장한 걸로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칸 모두 등장을 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총합을 보니까 총 25개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몇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것이 상대 밀도 값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곱하기 4를 해주면 비율이 맞아 떨어지겠다. 그러면 4, 8에 32, 4, 5, 20, 그 다음에 48. 다 더하면 100 맞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수의 합이 지금 20이죠? 그럼 이거를 몇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거야. 그러면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25%, 그 다음에 50%. 요렇게 상대 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 피도는 A와 B의 상대 피도가 각각 30%이다 하고 문두에서 아예 줬잖아요. 자, 그럼 우린 이걸로 어떻게 마지막 한 칸을 알수 있어? 총합이 10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죠. 그럼 이게 40이어야 총합 100을 만들 수가 있겠다. 끝! 그러면 중요치 덧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32, 25, 30 더하면 87. 87이 중요치가 되겠고, 20, 25, 30 더하면 75. 그 다음에 48, 50, 40 더하면 138. 이렇게 돼서 C가 1등이 되겠습니다. 우점종이다. 네. 그럼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기, 기억. A의 상대 밀도는 32%이다. A의 상대 밀도 32% 맞고, 상대 빈도는 A와 B가 같다. A와 B의 상대 빈도 같네요. 같습니다. 우점종은 C였죠? 그쵸?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다 맞아 떨어지고, 선생님이 보니까 요 문항에 그 해설지에 밀도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밀도는 사실 원래 면적분의 개체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밀도는 제대로 계산을 한다면 10분의 8 해서 0.8 이렇게 될 텐데, 아마 거기에 이제 지금 0.08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표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상대 밀도를 계산하고자 하면 굳이 밀도로 계산 안 하고 개체 수의 비율로 봐도 충분히 계산이 된다라는 점을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입니다. 7번은 이 항상성 조절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그림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여기 있죠?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티록신 또는 ADH, 항인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뇌하수체 전엽이거나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TRH가 어디를 표적세포로 한다? 뇌하수체 전엽을 표적세포로 하죠. 거기서 분비된 TSH가 갑상선암을 표적세포로 하고, 거기서 분비된 티록신이 요거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그런 표적세포에 작용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자, 그럼 요게 뇌하수체 전엽이었으니까 요게 뇌하수체 후엽이겠죠? 거기에선 뭐가 분비돼요? ADH가 분비가 돼서 콩팥에 작용해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혈중 동그라미 기억.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가 촉진되느냐? 자,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조절된다고요? 얘가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니까 앞선 단계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너 그만 만들어 하고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TRH나 TSH의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RH의 분비는 촉진이 아니고 억제될 겁니다. 감소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이죠.
다음에 디귿, 콩팥은 니은, ADH의 표적 기관이다. 그죠?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되도록 촉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기역, 디귿, 오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은 생물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산호초 P에서 산호 기역과 조류 AB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류 AB는 서로 다른 종이다 하고 확실히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호초 P라는 거에서 얘는 산호거든요. 산호. 산호 기역은, 산호는 동물이죠. 그렇죠? 동물입니다. A 또는 B와 함께 살아갑니다. 얘네들은 아까 조류라고 했으니까 조류는 이렇게 하늘을 나는 끼루기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 뭐 미역, 해파리 이런 조류 있잖아요. 그런 조류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걔네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산호는 A 또는 B가 광합성으로 합성한 양분을 얻어요. 얘는 동물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광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한 거를 얻는다. 그리고 A 또는 B는 기역, 이 산호로부터는 서식지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서로 얻어요. 그럼 이거 상리공생으로 봐야 되겠죠. 서로 뭔가를 제공해. 자, 그런데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A가 B보다 더 많은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요. 광합성 효율이 좋네. 그러면 양분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수온이 높은 지역이면 A가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반면에 B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역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얘네들을 잘 택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의 내용인데,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 산호 기역은 주로 A와 함께 살아가고,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A가 독을 뿜잖아. 쟤는 안 되겠어. 해가지고 주로 B와 함께 살아간다. 이런 자료. 근데 지구온난화로 지금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와 함께 살아가는 동그라미 기역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 기역이 A일까요? B일까요? 수온이 올라가. 그럼 독 안 뿜는 B랑 살려고 하겠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P라는 산호초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한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만 하는데 아예 문두에서 서로 다른 종이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기역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동그라미 기역과 A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손 낮을 때는 뭐 독도 안 뿜고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좋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는 B이다. 기역이 아니고 A가 B죠. 얘랑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A는 B다.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8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약간 본격적인 문제 등장합니다. 자, 9번 유전 문항 나왔고요. 지금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라지 A와 스몰 A.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상염색체의 하나, X염색체의 하나 이렇게 위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는 성별이 서로 다른 사람 P와 Q의 세포 1, 2, 3, 4. 그러면 두 명이 등장할 건데 P, Q, 성별은 달라야 한대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세포 4개에서 라지 A, 스몰 B, 기역과 니은이라는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대립유전자 유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X염색체는 숫자로 뭐 몇 개 있는지를 나타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원은 피의 세포다 하고 줬어요. 원은 피의 세포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남았죠. 3개 중에 2개는 Q의 세포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저 4개 중에 2개는 피 거, 2개는 Q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얘네들의 대립 유전자인 스몰 A, 라지 B 둘 중에 하나씩이 매치가 된다라고 하고, 여기 지금 X염색체 수가 숫자가 하나도 안 줬잖아요. 수라고 적어놓고 숫자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B가 각각 0 또는 1. 그러면 동그라미 A가 여기 두 칸 있으면 같은 값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이 설계가 돼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P의 세포인 원은 라지 A와 스몰 B가 각각 하나씩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뭐 무슨 유전자인지는 아직 모르죠. 스몰 A, 라지 B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는 없는 거.

것이 확실하다. 근데 지금 보면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X형 색채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무튼 그두 유전자의 종류가 눈에 보여. A도 있고 B도 있어. 그게 라지든 스몰이든 상관없이 A도 있고 B도 있는 게 확실하죠. 저 세포에. 그렇다면 여기는 X형 색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하나는. 그래서 0개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A가 1로 채워집니다. 한 개는 있어야 그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염색체가 있어야 유전자가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동그라미 A 자리 1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 동그라미 B는 0으로 채워질 수 있겠죠. 요렇게. 매치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 P라는 사람의 X 염색체는 지금 한 개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세포 봅시다. 2는 라지 A도 스몰 B도 동그라미 니은도 없고, 오로지 동그라미 기억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립 유전자 유무 유형을 얼마나 풀어보고 이제 여기 진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개 종류 중에, 요네 종류 중에 한 개만 존재한다? 그건 일단 무조건 N짜리 세포고. 그리고 지금 얘가 X염색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X염색체가 한개 또는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N이고. 그리고 이 세포에는 Y염색체가 존재하는 N짜리 세포기 때문에 지금 X염색체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요 중에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한 종류도 없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얘는 뭐예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종류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A여야만 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3 세포 볼게요. 3는 라지 A,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네 종류 중에 세 종류를 갖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이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뭐 라지 B 거나 아니면 라지 A, 라지 B, 스몰 B 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에 스몰 라지 B, 라지 B 뭐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셋둘 이제 셋넷 중에 세 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몰 A랑 라지 B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스몰 B는 없고. 그래서 지금 얘가 뭐 라지 B가 두개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를 보니까 X염색체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일단 두개한 쌍이다. 그럼 이건 EN일 수밖에 없잖아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다면. 그럼 얘는 EN짜리 세포인데, 근데 EN일 때도 X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성별이 XY여야만 하겠죠. 그쵸? 그래서 X도 하나 있고 Y도 하나 있는 상태의 EN짜리 세포인데, X염색체 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는 애초에 원래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자리가 없어. X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야만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 그럼 요렇게 된 것이 이 3의 세포 주인의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고, B라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 아까 상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한 요 유전자는 A 종류여야 되겠죠. 라지 A는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스몰 A여야 하겠다. 스몰 A. 그럼 니은이 라지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역과 니은은 매치가 됐고요. 그럼 지금 성별이 다른 사람의 세포 두 개씩이 있다고 했는데, 2와 3는 둘다 Y염색체를 갖기 때문에 같은 성별의 남자의 세포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과 4가 같은 성별의 같은 사람 세포여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P 거고요. 2, 3이 Q 거. 그래서 P가 여자겠네요. Q가 지금 남자.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P 거는 유전자형 합쳐보니까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는 물음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A다. 맞죠? 요거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4는 Q의 세포이다. 4는, 그러니까 Q 거를 이미 두개 찾았기 때문에 이 Y염색체 있는 걸로. 그래서 Q 거가 더 있을 수는 없죠. P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1, 4가 P의 세포고, 그 다음에 핵상은 1과 3가 같다. 1은 지금 어때요? 지금 4번 세포에는 있는 B, 라지 B. 이게 지금 P라는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있는 유전자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건 N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잔데, P가 여잔데 X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다. 이것도 N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은 얘는 n이고 3는 2n이기 때문에 핵상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별표 붙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순 없지만 2년 전에 우리가 뭐 6모, 9모 수능에서 이런 항상성 조절 부분에 새로운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자료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서 별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정상인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여기 X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X는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 중에 하나래요.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겐으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또는 혈당량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X를 투여했잖아요. 투여하고 일단 둘다 증가합니다. 투여한 즉시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하느냐, 그거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얘는 나중에 떨어지긴 하는데요. 일단 넣자마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X를 투여했을 때, 둘다 1차적으로 증가는 한다. 그러면 혈당량이나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양을, 요걸 늘린다. 포도당이죠. 포도당. 요걸 늘린다. 그러면 X의 전체는 글루카곤일 수밖에 없죠. 일단은. 혈당량을 높이거나 요 전환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니까. 그래서 X의 전체는 그냥 둘다 일단은 증가한다로 보고 찾으면 되고, 동그라미 A와 B가 누구냐는 이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도 증가하긴 하는데 B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면 B가 증가함으로써 A가 변화한다. 이렇게 선후 관계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해요. 그러면 간에서 이렇게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당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걔가 혈액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얘가 바로 작용하면 일단 여기서 요거는 바로 촉진돼. 바로 올라가. 근데 혈액으로 방출돼서 혈당량으로까지 반영돼야 되니까 얘는 조금 한 박자 늦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혈당량입니다. 그 다음에 B가 간에서 어쩌고저쩌고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다. 그래서 근데 얘가 한 번에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혈당량을 높였어. 그럼 얘는 더 이상은 이렇게 전환될 필요가 없어서 점점점점 이제 그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글루카곤인데 얘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느냐? 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라면 주문을 외워줘야 되겠죠. 교, 알, 글, 부베인입니다. 부베인, 교알, 글.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선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거잖아요. 교알글 부베인. 그러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는 혈당량이다. 아니다. 동그라미 A가 혈당량이다. 그 다음에 디귿.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동그라미 A는 식사를 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쏙쏙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A는 식사를 하기 전보다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더 선행이 되는 사건일 것인가 해가지고 앞뒤 퍼즐을 맞춰주면 사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붙은 ABO식 혈액형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순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막 하나씩 요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막 그냥 내가 가정에서 막 풀었는데 답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내가 막 이렇게 퍼즐을 잘 맞췄을 때는 금방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요거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 나가면서 푼다면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생긴 건 아주 심플하잖아요. 표만 심플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문도도 두 줄밖에 없어. 그런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게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전에서는 약간 덫이 될수 있습니다. 쉬워 보여. 그래서 뛰어들어. 근데 생각보다 내 발목을 안 놔주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렵게 안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혈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응집원이 존재할 수 있죠. O형이라면 응집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응집원이 있다면 혈구 부분에 있다. 그 다음에 응집소가 있다면 위에 있는 혈장, 여기서는 혈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끔 혈장인지 혈청인지 이게 좀 다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응집소가 있다면 위에 있는 이 혈장 부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2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2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은 B라는 응집원을 가져서는 안 돼요. B가 있는 순간 자기 혈관 안에서 혈액들이 응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B를 가진 B형이나 AB형은 절대 아니다. 요렇게. 그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뭐 남지? A형이거나 O형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는 조금 두 가지로 선택지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빠르게 분석을 해볼 때 1의 적혈구가 뭐라도 하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적혈구가 반응을 해? 그건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O형은 아닙니다. 응집원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3의 적혈구도 뭐라도 하나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O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형, 니은, 디귿이 지금 1, 2, 3의 혈장을 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기형, 얘가 니은, 얘가 디귿 뭐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의 혈장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결과인데 그러면 기역이라는 요 혈장은 뭐라도 하나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응집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집소가 있다면 그 사람은 AB형은 아니에요. AB형은 알파도 베타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AB형은 아니야. 이 사람은 물음표가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디귿도 뭐라도 하나 반응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AB형은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혹시 이 중에서 여기 보통은 세 명의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주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같은 혈액형이 있진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의심을 좀 깨주는 부분들은 같은 혈액형이면 혈장의 응집받는 결과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같은 혈액형이면 내가 선생님의 혈장을 지금 뽑아서 응집반응 시킨 거랑 내일 뽑아서 응집반응 시킨 거랑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혈액형이 한 명이라도 이제 두 명이 같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세로 줄이든 가로 줄이든 두 줄이 똑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역과 니은의 이 첫 번째 줄부터 다르죠. 기역과 니은은 다른 혈액형의 혈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도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장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 둘의 차이가 나? 그럼 니은과 디귿도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장이에요. 세 명은 일단 혈액형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 다른 혈액형이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기 보니까 동그라미 A에 플러스가 들어가냐 마이너스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가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똑같은 부호가 들어갈 텐데 플러스라면 어떨까 하고 넣어보는 거야. 플러스를 넣었어요. 그러면 2도 적혈구에 응집 반응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O형은 될 수 없어요.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면 이건 A형이 돼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둘은 O형은 안 되잖아요. 그럼 B형 아니면 AB형이야. 근데 그럴 때 잘 봐요. 지금 이 원의 적혈구가 하나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금 요 혈장도 지금 자기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 거랑은 어차피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혈장에 어디 하나라도 반응한 거 보면 여기 응집원이 있거든요. 응집원이 있어. 아, 응집소죠. 응집소. 응집소가 있어. 응집소가 있는데 뭐라도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B형 아니면 AB형인데 AB형이라면 알파든 베타든 뭐든 응집소가 들어있는 게 확실한 혈장이랑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AB형은 될 수 없죠. 그래서 1은 만약에 2를 A형으로 가정한다면 1은 B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거 A형인 사람의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사람의 혈장도 셋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자기 거랑은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인 칸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돼. 자기 거랑은 반응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요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2의 혈장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2는 A형으로 가정했죠. 그럼 그 혈장에는 베타 응집소가 들어 있어야 돼요. A형이니까 베타 응집소 있겠지. 근데 그게 B형이랑 반응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얘가 플러스라면부터 시작했죠. 플러스면 O형이 될순 없으니까 A형인데 이렇게 가봤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여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자, 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지금 응집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한 이두 줄의 결과에서 둘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요거는 A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O형일 겁니다. 그래서 O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 O형의 경우에는 가운데 줄에 하나도 반응을 안할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1과 3 중에 A형이거나 B형이거나 AB형이거나 이렇게 존재하겠죠. 셋 중에 둘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A형이 있다면 응집소로는 베타 가질 거고, B형이 있다면 응집소로는 알파 가질 거고, AB형이 있다면 응집소로는 안 가질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라인에 응집소가 있는 게 확실한데 거기에서 하나를 반응을 안 했다면 얘는 절대 AB형은 될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AB형은 아니야. 그래서 원은 O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닌 사람의 혈액입니다. 혈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형 또는 B형 둘 중에 하나겠죠. A형이거나 B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O형의 혈액과는 반드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O형은 혈액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거든요. 이게 혈장에 있겠죠. 세로 줄 중에 알파 베타를 다 가진 그 혈장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지금 O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반응 안 해? 그럼 이건 O형 거 아니지. 요게 바로 O형인 원의 적혈구라서 여기는 알파, 베타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한 거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여기, 원거 있고, 2, 3 거가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자기 거랑 반응하는 디귿이 3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2의 혈장일 수밖에 없다. 이게 2 거, 이게 3 거. 근데 3는,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는데 얘랑 반응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당연히 자기 자신이랑도 반응 안 하겠죠. 그래서 그냥 요 줄이 한 줄이 비워져 있는 거고, 2 같은 경우에는, 2의 혈장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니고, 이게 2의 것인, 아까 여기서부터 잘못 썼네요. 그래서 얘 거인 혈장이니까, 요게 2의 것이고, 그럼 나머지 1, 3거 중에, 디귿이 자기 거랑 반응하니까 이게 3의 혈장은 아닐 거여서 요게 남은 하나 1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3 거. 자, 그러면 1의 혈장에 지금 이 3의 적혈구와 반응을 하는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 거는 얘 거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3가 AB형일 것이다. AB형의 혈장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반응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혈장에는 지금 저게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는데 베타든 알파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은 반응 안 하고 AB형의 혈액이랑은 혈구랑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알파 베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AB형이라면 걔 혈액과도 다 반응을 할 겁니다. 요렇게 완성이 되겠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이다. 플러스로 가정했더니 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3의 ABOC 혈액형은 AB형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요 혈액이랑 또 혈액형이 다르면서, O형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원의 혈장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3의 혈장이라서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좀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방어작용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가 먼저 나와 있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4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X를 2의 Y를 각각 주사를 한대요. 그래서 X, Y는 항원이거든요. 외부 침입자죠. 각각 다른 걸 주사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원에는 X에 대한 항체가 생겼고 2에는 Y에 대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뭐 그렇겠지. 생겼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 원에서 X 주사 맞은 원에서 X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해서 만들어진 기억세포를 분리했고요. 나의 2에서는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라가 약간 조금 약간 함정이죠. 치사한 함정이죠. 여기서 그냥 주사를 굳이 할 거면 3에다가 A 넣고 4에다가 B 넣어도 될 텐데. 선생님도 사실 처음에 이거 못 봤거든요. 4에다가 굳이 A를 주사하고 3에다가 B를 주사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대요. 생쥐 기역과 생쥐 니은이 그 3, 4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X를 다시 한번 주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냥 딱 봐도 얘는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났는데 얘는 요만큼만 1차 면역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기억세포를 잘 맞은 애가 생쥐 기역이죠. 생쥐 기역이 X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동그라미 A를 주사 맞은 4.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Y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한 3이라서 X에 대해서는 뭐 미리 기억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4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구간 가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기억세포가 이미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침입자가 한 번 더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항체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간 나에서 동그라미 B가 형성이 됐다. 동그라미 B가 뭐냐면요. 요게 Y에 대한 기억세포예요. 근데 X를 주사했는데 Y에 대한 기억세포가 굳이 형성이 지금? 그리고 이미 얘는 그 전에 주사를 맞아서 갖고 있었어. 지금 얘랑 이 X 주사랑 Y 기억세포 형성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경우의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 한두 개만 더 와가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즈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그림 보면 A의 D1, D2, D3, D4 각각에 서로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지 그건 센티미터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박스 가나다가 돼 있죠? 비워져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의 P라는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줬대요. 그러면 자극점은 양 뉴런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다 자극 줬어? 그럼 B에도 똑같은 지점을 자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P가 어딘지를 찾는 게 관건인데 그 P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시간도 줬다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시간도 T1이야. T1일 때 A와 B의 1, 2, 3, D1부터 D4까지 네 지점의 막전일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D1에서 D4로 안 써있죠? 1, 2, 3, 4 매치해야 됩니다. D1부터 D4까지. 그렇게 돼 있고 숫자가 하나도 없죠? 숫자가 하나도 없어서 동그라미 A, B, C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70, 하나는 마이너스 80, 하나는 플러스 30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풀어봤겠지만 마이너스 70은 워낙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서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위주로 좀 찾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80은 저 그래프에서 봤을 때 도착하고 3ms 지났을 때의 값이고 플러스 30은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의 값입니다. 근데 전체 총 시간을 몰라가지고 앞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미지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는 D1부터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뭐 A, B, C는 각각 요 세 지점 중 하나인데 자극점인 P는 1, 2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래도 4개 중에 2개는 좀 이제 빼줬어요. 1, 2 중에 하나고 가나다 중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그리고 T1이라는 시간은 6ms보다는 짧다. 짧다. T1이. 그러면 6ms도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 아마 이제 뭐 정수로 떨어진다면 5ms까지만 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 중 한 신경을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 per millisecond. 다른 한 뉴런의 모든 뭐 전도 속도는 2cm per millisecond. 선생님, 이제 속도 정도는 줬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1cm per millisecond냐, 2cm per millisecond냐, 그것도 찾아줘야 되는 내용이다. 모든 것을 다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택지를 줄여준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1과 2가 둘 중에 그 자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자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A와 B 뉴런에서 같은 값일 거예요. 그죠? 자극점은 지금 뭐 같은 지점에다가 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자극점이라고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이 자극점이면 A도 B도 똑같이 동그라미 A라는 그런 값을 갖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80이나 플러스 30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80이란 얘기는 자극 주고 3ms 지난 다음에 그냥 측정했단 얘기예요. 0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자극점이 지금 마이너스 80이면. 그러면 다른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지점에서 똑같은 마이너스 80이 나타난다? 불가능합니다. 플러스 30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30이 만약에 자극점에서 나오는 값이라면 그냥 자극 주고 2ms 지난 다음에 측정했단 얘기예요. 요런 식입니다. 그러면 더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타난다? 불가능.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이 자극점이라면 동그라미 A는 얘 때문에, 또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얘이값 때문에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가정이니까.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요 값이라면, 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 마이너스 70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80값 중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뉴런의 구성을 보면, 만약에 여기다 자극을 줬어도 똑같은 두 지점에서 같은 값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D2에다가 자극을 줘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D3에다가 자극을 줘도 같은 거리만큼 있는 데가 없어서 두 개의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자극 줬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1cm 떨어진 지점이 또 있다고 쳐. 예를 들어, D4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랑 도달한 시간이 같으니까 여기에 두 값의 그 막전이 값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가능할 텐데, 근데 그런 지점이 없다는 거죠. 없어. 그래서 얘를 자극점으로 가정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는데, 이 B라는 동일한 값이 두번 나올 수 있는 어떤 뉴런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투죠. 여기까지 순조롭게 가는 것 같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2가 자극점이다. 확정. 그래서 얘가 자극점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으로는 여기 또 하나 있는 요 값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70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극점에 해당이 되는 P라면 A에서도 B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70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3의 두 지점도 마이너스 70으로 확정입니다. 요렇게. 그럼 우리는 A와 C 중에 뭐가 마이너스 80이고 뭐가 플러스 30인지를 찾아주고, 이제 뭐 요거 좀 매치를 해주고, 속도도 좀 찾아주고, 할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가정부터 한번 들어갑시다. 얘네들이 속도가 1 아니면 2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2cm per ms인 걸로 그냥 가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반반. 자, 그러면 위에 있는 A 뉴런을 2cm per ms 속도로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A 뉴런에서는 뭐가 관찰이 되냐면, B, 마이너스 70 값뿐만 아니라 A와 C도 다 존재한다.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라 이 되는 지점도 나머지 지점 중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도착해서 남은 시간이 1ms 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했을 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 차이 나는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1ms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자극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 중에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2cm per ms의 속도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1ms 동안 2cm 갈수 있는 속도니까 2cm 거리의 두 지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2cm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은 여기 D3와 D4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 고려할 수가 없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D3가 자극점이라고 보면요, 여기서부터 D4까지는 2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D1까지는 4cm죠? 이것도 2cm 차이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1ms 걸리는데, 여기까지는 2ms 걸리니까 1ms 차이 두고 도달할 수 있는 두 지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다 탐색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자극점은 D1이나 D2 중에 하나 있고, D3, D4가 지금 이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 있는

0: 원포일 때 요거를 얘네들로 잡아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그럼 얘의 속도로 갔을 때는 여기는 0.5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기서 2cm 떨어졌으니까 1.5 걸리겠죠. 그리고 뒤에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일 거고 얘가 플러스 30일 텐데 마이너스 80에 도달하려면 3ms 걸리니까 총합 T1은 3.5 되겠습니다. 3.5. 자, 근데 여기서 할 관건은 또 뭐냐면 이것도 존재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80이면 다른 하나는 플러스 32여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격차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2cm per ms 속도로 가정해놨으니까 A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자극점으로부터 더 빠른 뉴런이 더 먼저 도착해서 마이너스 80이 되어야만 하겠죠. 얘는 플러스 30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요 속도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80, 얘는 플러스 3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자극을 줬어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얘 속도로는 1ms 걸려. 뒤에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얘 속도로는 여기까지 만약에 시냅스 없다고 쳐도 근면 성실하게 가도 3ms 걸려요. 그럼 얼마 남지? 0.5 남아요. 얘는 2.5 남을 거고. 도저히 얘랑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런 값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없다. 얘로 가정했을 때 이거 안 되죠. 그럼 얘로 가정했을 때는 어떠냐? 얘 속도로 가보면 여기서 3ms 거리니까 여기서는 뭐 1.5ms 걸린다고 칩시다. 1.5.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가도 2ms.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가도 3ms. 이렇게 되죠. 그럼 1ms 차이 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3 플러스가 나와야 돼. 1ms 더 늦게 도착하는 게 가능해야 돼. 근데 만약에 자극점을 지금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얘 1cm per ms의 이 느린 속도로 가면 4까지 가는데 그냥 4ms 걸려버려요. 그래서 2ms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들어맞지를 못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속도로 가정하고 이 1, 3, A, C랑 요 두 값이 나타나는 1, 3를 이 2cm 거리에 있는 얘네들로 잡았을 때 어디가 자극점이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보는 거야? 요거 빼고, 자, 차분히 지우고, 여러분, 릴렉스. 자, 차분히 지우고, 이제는 여기가 자극점이고, 여기서부터 2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cm 거리인 요 두 점을 1, 4로 잡았을 때 말이 되느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속도로 가정했을 때는 그 무엇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속도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폐기. 그러면 2cm per ms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1cm per ms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1c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1, 4. 1ms 동안 갈 수 있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1ms 거리에 있는 것은 D2와 D3. 요거. 요게 존재하고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D3가 자극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요것도 1ms 만에 가고 2ms 만에 가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1ms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자극점이어서 요렇게 요렇게거나 이 지점이 자극점이어서 요렇게 요렇게인 그런 상황이 있고 D3가 자극점이어서 요렇게 요렇게 1ms 차이가 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걸로 가정해보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나 요게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속도를 다르게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B가 더 빠른 걸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2cm per ms의 속도로 가정하면 요 구간이 생길 때 B에서 더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0, 얘가 플러스 30인 지점이 나머지 중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나 요걸로 자극점을 봤을 때 이 두 구간을 1, 4로 가정하면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가운데 D3의 자극 주고 이 D2, D4가 1, 3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1ms 만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2ms 만에 갔죠. 근데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중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3, 얘는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도 여기가 자극점이면 얘는 2cm per ms의 속도니까 시냅스 없이 여기에 1ms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3의 요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4가 D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ms 차이 나는 요 D2에 해당하는 1이 D2, 여기 1이 D2, 2는 자극점인 D3, 그 다음에 3가 D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D1에서 여기다 자극 주고 원래 2ms 떨어진 부분에서는 2 플러스 2의 이 상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얘의 속도로 가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0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표 내용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준다. 여기서 시냅스를 하나 줘서 절로는 신호가 못 넘어가게 막아준다. 그러면 이 시냅스는 한 군데만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80이다. 그 다음에 시냅스는 나에 있다. 그 다음에 디그 동그라미 기억이 3ms일 때 B에 D2.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 주고 D2에서 측정할 건데 3ms 지나서예요. 그럼 얘 2cm per ms 속도로 가면 0.5만에 가고 2.5가 남은 상황이죠. 2.5ms 지났을 때는 재분극입니다. 근데 탈분극이냐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억 2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극복해내는 당황하지 않는 멘탈을 가지는 거,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는 거, 그런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회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강의 듣기에 앞서서 먼저 풀어보시고 질문을 갖고 오시고 틀린 부분들 체크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오리엔테이션 보지 않은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먼저 보고 오세요. 내가 지금 이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이용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되었는지 오리엔테이션 보고요. 준비한 다음에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준비된 친구들을 위해서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현재 대륙에서 발견되는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밑줄을 그을 거냐면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 여기를 밑줄 그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고 있는 요 빙하 퇴적층, 빙하 이동 흔적은 고생대말에 형성된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고생대말은 어떤 일이 있었죠? 고생대말은 무엇이 만들어졌죠? 판기화가 만들어졌다. 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자료라고 하는 것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자료 해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지식적인 면을 묻고자 한 겁니다.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대륙이동설에서 멘틀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지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중에서 대륙이동설에 대한 걸 묻겠다? 지식을 알고 있니? 이게 출제자의 기본적인 관점, 설계 포인트. 자, 그러면 우리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것들? 자, 해안선 일치,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에 빙하 흔적이 있고요. 빙하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의 흔적 또는 고생물 화석의 분포. 자, 해안선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냐면, 자, 대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 대륙과 동쪽 대륙의 요 해안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붙이면 붙을 것 같아. 이거였죠. 자, 두 번째,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죠. 지질구조 연속성. 역시나

같은 겁니다. 자,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대륙과 동쪽에 있는 대륙에서 붙였을 때 붙는 어떠한 지질구조 연속성이 나타난다. 특히나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 습곡 산맥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과거에 붙어 있었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빙하 흔적입니다. 여기서 이 빙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빙하 퇴적층. 자, 남극 대륙을 주변으로 요 대륙들이 과거에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빙하 퇴적층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설명이 된다. 또, 요 대륙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빙하가 이동한 흔적이 남았고, 남은 상태로 그대로 대륙이 이동했다고 하면 이러한 빙하 이동 흔적이 설명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고생물 화석 분포가 있죠. 여기서 이 고생물 화석 분포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떠한 고생물이냐면 식물,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식물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게 있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는 바다를 쉽게 헤엄칠 수 없는 연안 환경 또는 육상 환경의 동물들,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메소사우루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생물 화석의 분포, 이런 것들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된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무엇? 요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잘 보면 빙하 퇴적층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륙에 빙하 퇴적층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빙하의 이동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쪽에.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남극 대륙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남극 대륙.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빙하가 만들어졌고, 이 빙하가 확장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흔적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빙하가 확장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흔적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흔적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요만큼의 대륙이 이동. 여기 있는 대륙이 이동, 여기 있는 대륙이 이동을 해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남극 대륙 주변에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빙하의 이동 흔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요 이동 흔적을 남극 대륙으로 다시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과거에 분포되어 있었던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던 모여 있었던 대륙 분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떠한 상태? 판기아 상태.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 대륙에 분포하는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을 보면 과거의 대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흩어져 나간 모양이다. 그렇죠. 얘가 바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인도 대륙은 현재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과거에 빙하가 형성될 정도로 매우 추운 기후였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도 대륙은요. 우리가 인도 대륙은 좀잘알 필요가 있죠. 요 녀석은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땐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여기에 빙하 흔적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과거에는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법 추운 지역. 남반구에 제법 추운 지역에 있었는데,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아있었던 요 흔적을 가지고 나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대륙은 현재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게 틀렸어. 아셨죠? 물론,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남을 만큼의 어떤 한량한 기후였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고정되었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과거에 어디 있었다? 남반구,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 이건 틀린 거고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에서 고생대 말에 형성된 석탄층이 발견될 수 있다. 석탄층. 자, 고생대의 석탄층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시기는 석탄기와 페름기예요. 아셨죠? 석탄기와 페름기에 석탄층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 석탄층과 관련이 많이 있는 녀석들이 양치식물. 아셨죠? 양치식물을 비롯한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 고생대 말에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 를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얘를, 오, 맞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요 대륙들에서 어떠한 고생물 화석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다? 요거.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글로소프테리스가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 인도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요 녀석들이 고생된 말에 번성을 했었고 요 녀석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너도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기역, 디귿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자, 판의 경계, 그 다음에 지각 변동과 관련된 거죠. 자,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딱 보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화살표 방향이 의미하는 건 뭐다? 판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다? 멘틀 대류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해령이. 여기에도 해령이. 자, 이쪽 판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쪽 판 역시 같이 움직이는 건데 보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고 있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 대륙판의 이동을 표시를 해봐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대륙판의 이동을 표시해봐라 라고 한다면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대륙판은 이쪽으로 간다. 상대 운동이, 상대 이동이. 아셨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다가 바로 판과 판을 구분해 보는 거지. 자, 요 색깔로 우리가 여기 있는 판을 하나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가 여기 있는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요렇게가. 아셨죠? 그 다음에 요 색깔로 여기 있는 판은요, 요렇게가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가. 아셨죠? 그 다음에 색깔을 또 하나 바꿔볼까요? 이쪽에는 요 대륙판이 또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판이 몇 개 있는 거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A에서는 천발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A라고 하는 곳은 지금 하나의 판에 놓여있는 어떠한 지점이겠죠? 하나의 판에 놓여있는 지점이고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와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가 똑같네. 그러면 하나의 판이 그냥 가는 거야?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A는 판의 경계가 아니네.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냥 하나 판 위에 있는 지점이야. 그렇다고 하면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 없죠. 아셨죠? 자, B는 서로 다른 두 해양판의 경계이다. 지금 여기 있는 요 판과 요 판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판은 이쪽 판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B를 잘 보면 밑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네. 판과 판이 지금 서로 어긋나는 곳에 비가 딱 놓여 있네요. 아, 그러면 비는 해령과 해령, 해양판과 해양판이 어긋나는 경계야. 우리가 이런 경계를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나 요 비에서는 무엇이 잘 발달할 수가 있죠? 어긋나면서 만들어낸 단층, 어떠한 단층? 변환 단층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변환 단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비구나. 이렇게 체크. 그러면 너는 맞구나. 됐죠? 그 다음에 암석의 연령은 C보다 D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어디냐면 얘와 얘가 같은 지금 해령의 위치에 있는 C는 해령의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C라고 하면 얘는 지금 연령이 0살이야. 지금 해양지각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죠. 근데 D는 어디냐면 지금 잘 보면 D는 오래된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해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나이가 제법 많겠네. 됐죠? 그러면 나이는 D가 많죠. C가 적죠. 그러면 암석의 연령은 C보다 D가 많다. 맞는 거. 됐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의 어떤 의도가, 지필진의 의도가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여기다 꽂아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간인 알류산 열도와 그 다음에 나는 하와이 열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문장 밑줄. 현재 하와이 섬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와이 섬이 여기 있고, 아, 여기 지금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섬들은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셨죠? 그러면, 여기 열점이 있는데 섬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판이 있고요. 판 밑에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열점이 있습니다. 열점. 물론 요 밑에 외핵이 있고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합니다. 외핵과 멘틀까지 써볼까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죠. 상승하다 보면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마그마의 저장소, 고정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걔가 누구냐면 열점. 맞죠? 얘는 고정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섬을 만들어낸다고. 만약에 판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여기에 화산섬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판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판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만들어냈던 화산섬이 판의 이동에 실려서 이동. 또다시 화산섬을 만들어내고 이동. 또다시 화산섬을 만들어내고 이동.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화산섬이 이렇게 줄지어서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화산섬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 얘는 고정점이지만. 아셨죠? 그게 지금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의 배열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하와이 부근에 있는 열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판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 판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 아셨죠? 판이 쭉 이동을 했다. 그 얘기는 요 기억, 요 지점에 있는 요 화산섬은 굉장히 과거의 것. 상대적으로 니은, 여기 있는 건 상대적으로 좀 최근의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알류샨 열도라고 되어 있어요. 알류샨 열도. 우리가 알류샨 열도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알류샨 열도, 필리핀 열도, 마리아나 열도,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으로 호상 열도예요. 호상 열도. 즉, 잘 보면 얘가 지금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이쪽에 있는 판이 여기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간다. 즉,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있고요. 여기다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려볼까요? 그려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 뭐가 그려지는 거냐면, 해구가 그려지는 거야, 해구가. 이렇게 해구가 그려지는 거고, 해구가 그려지는 거, 이 해구 밑으로 섭입대가 쭉 발달하는 거죠. 쭉 발달하면, 요 판과 요 판의 관계에서 이쪽에 있는 판이 무거우니까 이쪽에 있는 판 밑으로 가라앉는다고요? 가라앉으면 섭입을 당하는 판 위쪽에서 마그마가 나오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러한 화산섬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런 걸 호상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 알류샨 열도가 호상열도야. 호상열도라고 하면 판과 판의 수렴, 그중에서도 섭입이 일어나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난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곳이 이러한 지형을 갖게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셨죠? 여기 있는 하와이 열도라고 하는 것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셨죠? 이제 요거를 가져가는 게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라는 거죠.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알류샨 해구는 알류샨 열도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얘가 알류샨 열도라고 했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알류샨 해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라인이 해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쪽에 있는 판이 상대적으로 북서쪽에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해구가 있는 거고 해구를 기준으로 조금 더 섭입을 당하는 쪽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밀도가 작은 판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그러니까 가에서 알류샨 해구는 알류샨 열도보다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게 맞아요. 자, 나에는 판의 발산인 경계가 분포한다고 되어 있죠. 자, 얘가 열점. 여기가 지금 열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열점이 있고 그 위에 있는 화산섬은 판의 운동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판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판의 발산인 경계가 만약 임의의 지점에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이러한 분포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와이 섬, 태평양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하와이 열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풀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열점이 있어? 근데 여기 있는 판들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적어도 발산형 경계는 이 화면상에는 없는 거야. 이것보다 한참 이쪽에 오른쪽 밑에 어딘가에 발산형 경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판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면 된다.
너는 일단 틀렸어. 왜냐면 요

그림에는 발사능 경계가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셨죠? 자, 나에서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화산암체 기억의 연령은 니은의 연령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더 과거의 것이야.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훨씬 더 멀리 갔다. 아셨죠? 그럼 연령은 얘가 더 많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억의 연령은 니은의 연령보다 많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적다가 틀렸어. 아셨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호성열도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을 구분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것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구성돼서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찍어봤고요. 추가 자료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요 자료 역시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과 호성열도를 구분하는 자료예요. 보면 화산암 A, B, C, D가 있죠. A와 B는 나이가 달라요. 그런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아요. 또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같아요. 지금 얘네들은 나이가 같은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달라요. 맞죠? 지금 C, D, A,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때 얘와 얘는 똑같은 위도에서 만들어졌거든. 그쵸? 근데 A, B, C, D 중에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대. 그러면 거기서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맞죠? 그럼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은 요 지점에 어딘가에 지금 열점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암석들, 화산암체들은 이런 식으로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을 한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C와 D는 뭐야? C와 D는 호상열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호상열도. 부채꼴의 호 모양의 호상열도가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해구를 그려내라라고 하면 해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섭입을 당하는 쪽, 섭입을 당하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판 위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런 것들 추가 자료로 제시해봤는데 혹시라도 안푼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봤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성암의 분류와 관련된 겁니다. 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화성암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일단 화성암은 SiO2 함량을 가지고 산성암과 중성암과 염기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A를 보니까 A는 SiO2 함량이 48%래. 얘는 지금요. 지금 52%보다 적죠? 52%보다 적다? 우리가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 이하이면 염기성암. 52%에서 63% 중간이면 중성암. 63%보다 더 많으면 산성암으로 가죠. 52%와 63%는 기억해주면 좋다. 어떻게? 오이 63 빌딩이네. 이렇게 오이 63 빌딩이네. 아셨죠? 그 얘는 지금 염기성암을 얘기합니다. 염기성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네요. 세립질 조직이란 얘기는 너 화산암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유색광물 함량, 무색광물 함량이 있는데 요 광물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챙겨갈 것이냐? 유색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 어두운 색. 무색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밝은 색을 띠는 광물, 밝은 색. 요 정도를 챙겨가시고, 얘는 휘석이라고 하는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거. B는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이 굉장히 많구나. 아셨죠? 우리가 광물에서는 요 정도는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휘석은 진짜 어두운 색을 많이 띠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암석이 어두운 거야. 또는 그 암석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많으면 암석이 밝은 거야. 얘가 많으면 SiO2 함량이 진짜 높은 거야.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져왔으면 좋겠고. 자, B 보겠습니다. B는 지금요, 72%잖아요. 얘는 63%보다도 더 많잖아요. 오이? 63 빌딩이네. 63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얘는 산성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립질이죠. 조립질이면 얘는 심성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진짜 밝은 색을 띠는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A는 염기성 암의 화산암이야. 그러면 너 현무암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너는 산성암의 심성암이야. 너는 화강암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하나만 더.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현무암이 되죠. 그죠? 현무암질 마그마는 기원이 어디냐면 멘틀 기원이에요. 멘틀 기원. 아셨죠? 땅 속에서 굉장히

굉장히 뜨거웠던 물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주로 아셨죠? 그 다음에 화강암질 마그마가 녹아서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되죠. 화강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됩니다. 그럼 얘는 기원이 어디냐면 대륙지각이에요. 대륙지각. 주로 우리가 교육 과정상 대륙지각의 물질이 녹아서 화강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그 곳은 어디냐면 섭입대 부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서 마그마를 만들죠. 현무암질 마그마. 걔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각을 녹이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 유문암질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식으면 심성암, 화강암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A는 화산암이며 염기성암이다. A는 화산암이며 염기성암이다. 맞네요. 현무암. 자, 북한산 금강산을 이루는 암석 중에는 A가 B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역시나 얘도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북한산 금강산. 자, 우리 북한산 금강산 화산이니 아니니 이걸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금강산 화산이니 북한산 화산이니 둘다 화산이 아니다. 둘다 화산이 아니기 때문에 화산암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상대적으로 아, 심성암, 화강암이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B보다 적다. 이렇게 가야 돼. 아셨죠? 참고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화산 지형은 어떠한 곳이냐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한탄강 일대가 있다. 요 정도는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화산암이 잘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여기가 아닌데 어떠한 산을 다뤄요? 근데 그 산이 큰 밝은색 돌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돌봉우리는 화강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틀렸고. 자,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심성암.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거. A는 화산암 분출해서 빨리 식은 거. 그러면 A가 빠르겠지. B가 A보다 느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공부를 조금 더한 친구들은 A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은 거야. 굉장히 뜨거웠던 녀석이 빨리 식어서 화산암이 된 거야. B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야.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았던 마그마인데 얘가 천천히 식어서 얘가 된 거야. 그럼 냉각도 얘가 더 크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자, 이래서 기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봤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지금 퇴적 구조가 나와 있죠. 그림 가나다는 각각 건열, 사층리, 점유층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을 부분은 가와 나는 지질 단면이다. 요 밑줄. 아, 그렇구나. 요두 녀석들은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얘는 단면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아, 너는 측리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또는 지층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보니까 얘는 지금 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네. 아, 너는 건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측리가 기울어져 있네요. 아, 너 사측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보니까 얘는 여기에 큰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전반적으로 조금 작아지는 구조야. 그러면 아, 너 점이층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퇴적 구조에서 물어보는 건 주로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주로 어떠한 퇴적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선생님은 말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점유층리는 여러 종류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물속에서 만들어진다. 사층리라고 하는 건 물이나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퇴적물을 가지고 운반시켜서 쌓아 놓는 거죠. 그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계속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경사, 경사, 경사. 맞죠? 사층리. 건열이라고 하는 건 점토질 물질이, 점토질 퇴적물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 물이 증발되는 과정, 건조해지는 과정, 또 수면 위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쩍쩍쩍 갈라지는 구조. 그러면 얘는 물이 말라는 환경, 얘는 물이 흐르는 환경, 얘는 물속 깊은 곳.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물속 깊은 곳에서 다양한 퇴적물이
공급이 되면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만들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죠. 침강 속도의 차.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물이나 바람,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퇴적입자들을 경사면에 나란하게 계속 쌓아서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수분을 가지고 있던 점토질 퇴적물이 수분을 잃어버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어떠한 퇴적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유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갈부터 그것보다 작은 입자까지 골고루 입자 분포가 나타나지. 다만 무거운 것이 큰 것이 밑에, 가벼운 것이 작은 것이 위에. 아, 저 점유적으로. 자, 4층 위는 주로 물이나 공기에서 운반이 될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쌓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입자냐면 모래 입자. 모래보다 너무 크면 운반이 잘안 돼. 모래보다 너무 작으면 잘안 쌓여. 아셨죠? 보통은 모래. 이렇게. 또는 모래보다 조금 작은 입자까지 가능합니다. 자, 건열은요, 점토질. 아주 작아야 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러다가 수분을 잃어버리면 이런 구조.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지층은 역전되었다. 자, 큰게 밑에,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역전된 게 아니에요. 정상 상태. 역전 아니고. 가는 다보다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얘는 물속 깊은 곳에서 다양한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무거운 녀석이 쫙,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물이 있는 환경일 순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물이 말라가는 환경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는 다보다 수심이 깊은 환경. 가나 다 모두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형성이 된다. 모두 물이 많은 환경이래. 가는 확실히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물이 말라가는 환경이에요. 다는 절대 아니고, 얘는 맞고, 나는 어떨까요? 나는 물이 있을 때 물에 의해 운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사층리는요, 사막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세모. 어쨌든 넌 틀렸구나. 그럼 니은만 맞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5번 맞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문제는 지질 구조에서 포획암, 관입암에 관련된 문제. 그림 가와 나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관입암과 포획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요 지질 구조를 우리가 보고서 사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니까지 물어본 겁니다. 아셨죠? 사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니? 얘보다는요, 얘 파악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니은을 잘 보면 니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 주변 암석을, 얘를 주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변 암석을 니은이 지금 뚫고 들어와 있는 모습이야. 뚫고 들어와 있는 암석이다? 원래 얘가 있었고, 얘가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런 걸 관입했다. 새로 만들어진 암석은 관입암, 이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관입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주변 암석이 있었고, 관입암이 들어온 거야. 뚫고 들어온 거. 아셨죠? 그러면 얘는 포획암이 되겠죠, 포획암. 얘가 주변이고, 얘가 포획암이 됩니다, 포획암. 그럼 포획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땅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암석들을 다 녹이는데 녹지 않고 남은 녀석이 있었던 거야. 원래 그 지역의 암석 중에 마그마에 녹지 않고 남은 녀석. 또는 이 마그마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었던 암석이 이 마그마 속으로 유입이 된 거야. 유입이 돼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그런 녀석들이 포획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획암은 오히려 주변 암석보다 더 오래된 녀석이라는 거지. 보통 이런 녀석들, 이 주변 암석은 보통 화성암이 되거든요. 그 화성암,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 지역에 녹지 않고 남은 것, 또는 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어떤 그 지역에 있었던 암석이 유입돼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얘는 과거부터 있었던 것, 얘는 새로 만들어진 것.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포획암이 주변 암석보다 더 과거 거고, 여기서는 주변 암석이 관입암보다 더 과거의 것이고. 아셨죠? 요 선후 관계. 지질 구조는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볼게요. 기억은 포획암이다. 맞다. 자, 니은은 주변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니은은 관입암은 주변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아니죠. 나중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기억 주변의 암석은 니은 주변의 암석보다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열에 의한 변성의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원래 어떠한 지역에 암석이 있었고 거기에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변성이 일어나겠지. 즉, 원래 암석이 있었고 마그마가 만들어서 관입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렸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봤어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지금 지층 대비 문제고요. 자, 지층 대비 문제도 선생님 여기다 별표를 딱 찍어 놨습니다. 아셨죠? 요 지층 대비는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약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찍어 놨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밑줄 그을게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밑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밑줄, 세 지역에서 응위함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밑줄이에요. 아셨죠? 자, 인근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응위함층이 같은 시기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응위함층이 뭐예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빵 분출. 그 화산재가 인근 지역에 쫙 뿌려져서 응위함층을 만든다. 그럼 응위함층이 만들어진 시기는 같은 시기. 이렇게 보는 거지. 응위함층이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요런 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 응위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기준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층 대비할 때, 암석으로 대비를 할 때, 이러한 기준층이 되는 걸, 요러한 층을 열쇠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건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셨죠? 기억. 그러면 그 문두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요 응위함층과, 여기 응위함층과, 여기 응위함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약속이 적용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응위함층 위에 어떤 층이 있죠? 3층이 있네. 응위함층 위에 3층이 있네. 그러면 너도 같은 시기구나. 이게 약속이에요. 아셨죠? 이게 약속이라고. 기준층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층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층이 나와요. 그러면 같은 시기, 같은 시기, 같은 시기라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지층을 대비한다는 거지. 대조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약속이라고. 자, 그러고 봤더니 응위함층 위에 3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층이 없네. 그런데 그 위에 봤더니 여기는 지금 사질 쉐일층이 있고 사질 쉐일층이 있어? 같은 시기야. 여감층이 있고 여감층이 있어? 같은 시기야. 쉐일층이 있고 쉐일층이 있어? 같은 시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3층이 있는데 여긴 3층이 왜 없지? 3층이 왜 없지? 3층이 지금 빠져나갔네. 그럼 아, 3층이 원래 퇴적이 됐어야 되는데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구나. 그럼 얘와 얘의 퇴적 중단 시기가 있어? 얘와 얘의 퇴적 시간에 큰 시간 간격이 생겨버렸구나. 갭이 생겨버렸구나. 아, 여기에는 부정합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지층 대비를 할때 관용적으로 쓰는, 아셨죠?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어느 정도 지층 대비의 스킬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아, 기준층을 기준으로 똑같이 쌓였을 텐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럼 여긴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구나.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응위함층은 건층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 자, 요 니은을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위에 있는 쌓여 있는 녀석들은 똑같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긴 3층이 있는데 여긴 3층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질 쉐일과 여감과 쉐일이 똑같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긴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그럼 위와 아래는 퇴적의 긴 어떤 단절이 있다는 거지. 부정합이 있네. 얘와 얘 사이에 부정한 면이 있네. 이렇게 본다고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 자, 세 지역의 지층 중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은 이제 대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쭉 보면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얘가 세 지역 중 가장 최근에 쌓인 거예요. 위에 쌓여 있으니까. 아셨죠? 그럼 여기서 비교해봤을 때 가장 오래된 녀석은 누구냐면 얘겠네, 가장 밑에 있으니까. 얘가 누구예요, 지금? 여감층. 가의 여감층이 가장 먼저 생성된 거, 가장 오래된 거. 아, 너도 맞구나. 기역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거고, 요걸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밟은 조건이 있습니다. 단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지층 대비를 할 때는 지층이 역전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근데 여기에 조건까지 달아줘서, 아, 역전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이 진짜 오래된 녀석이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추가 자료 가져온 거 보겠습니다. 네, 추가 자료는 기출 자료인데요. 자, 뭐가 있냐면, 볼게요.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문항인데, 딱 보시면, 여기에서 인접한 지역, ABC가 지금 인접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지층의 선호 관계를 따져가는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응위함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위함층. 아, 여기에 응위함층이 이렇게 있고요. 쭉 여기에 응위함층이 있고요.
쭉 여기.

궁합증이 있어. 그러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층도 같은 시기야. 그 위에 있는 층도 같은 시기야. 그 밑에 있는 층 역시 같은 시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한다고. 그럼 이렇게 해봤을 때 가장 오래된 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여기지. 가장 오래된 층. 맞죠? 가장 젊은 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가장 젊은 층. 얘와 얘가 같다고 볼수 있고 얘가 가장 젊은 층.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는 작업들. 아셨죠?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자, 어느 지역,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X의 자원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보통 방사성 원소, 그 다음에 얘가 붕괴해서 만들어진 자원소라고 하면 이렇게 프라임으로 보통 표시를 하니까 이런 연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와 B의 생성 당시, 거기 밑줄 그을게요. A와 B의 생성 당시 X의 함량은 100%였어요. 자, X의 반감기는 2억년이며, 아, 우리가 보통 반감기는 이런 식으로, 라지 T, 이렇게 표시합니다. 2억년이래. X의 반감기는 2억년. 이고, A와 B에 포함된 X의 자원소, X'이라고 한다면 얘는 모두 X가 붕괴되어 생성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함량을 써볼까? 함량. 처음에 X의 함량은 100%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X가 줄어들고 X'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야. 얘가 줄어들고 자원소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A에서 X가 들어있는 함량은 원래 함량, 원래 양을 기준으로 한 현재 함량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X 프라임 분의 X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얘는 얘가 붕괴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붕괴 안 됐다라고 하면 전체가 원래가 100%였을 거 아니에요? 총량에 대하여 현재 양이 얼마일까? 이렇게 함량을 표시한다고 하면 A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밑에 써볼까요? A는 더하면 150 플러스 1050입니다. 더하면 1200분의 150이 돼요. 맞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약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1200을 자세히 봤더니, 1200은, 얘는 150 곱하기 2를 하면 300이죠? 곱하기 4를 하면 1200이 되겠네. 분의 150이 돼. 그러면 똑같은 거 지워줘요. 그러면 얘는, 아, 8분의 1? 아, 너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를 3번 지난 거지. 맞죠? 자, B는요, 더해줍니다. 2.03 더하기 6.09를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8. 얼마가 되죠? 12 분의 2.03입니다. 8.12분의 2.03을 해보면, 아, 이거 4분의 1이네. 너는 4분의 1이구나.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너 반감기를 3번 지났구나. 아, 너는 그러면 나이가 6억 년이구나. 이렇게. 너는 반감기를 2번 지났구나. 그럼 나이가 너는 4억 년이구나. 됐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요, 요 문제를 연습할 때 이제 이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n0분의 nt는 2분의 1의 large t분의 small t. 자,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함량이야. 원래 양에 대한 현재 양, 함량은 2분의 1의 라지 t 분의 t 제곱. 자, 여기서 이 라지 t가 뭐냐면 반감기. 스몰 t가 뭐냐면 지금의 나이. 시간 지나온 시간. 그러면 요걸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은 2분의 1의 2억 년분의 스몰 t. 그러면 요 스몰 t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돼야 돼요. 맞죠? 얘 똑같이 4분의 1은 2분의 스몰 t. 4분의 1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돼. 아, 요렇게 식을 연습해서 절대 연량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요러한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점점 요 절대 연량을 구하는 문항이 요런 식으로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요런 연습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일단 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단층보다 부종한 면이 먼저 형성되었다. 여기서 이제 형성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C겠죠? C가 1번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씨가 쌓이고 나서 습곡이 됐네. 그죠? 습곡이 있었어. 습곡이 있었고요. 습곡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층이 생겼네. 단층이 있었어. 단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습곡 단층, A가 지금 관입을 했네. A가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A 관입한 다음에 전부 다 지금 여기 부정한 면으로 표시가 돼 버렸네. 잘려 버렸네. 아, 부정한 면이 부정한 관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퇴적이 하나 됐죠. 새로운 퇴적. 새로운 퇴적이 하나 됐고요. 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퇴적 다음에 지금 얘가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 습곡이 한번더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습곡이 또 만들어졌네. 습곡이. 습곡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반듯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곡된 다음에 얘가 반듯한 녀석이 들어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B. 그 다음에 여기 또뭐 있어요? 또 부정합이 또 있죠. 부정합. 부정합이 하나 또 있는 거고요. 부정합 다음에 새로운 퇴적. 맞죠? 새로운 퇴적이 있는 거고. 새로운 퇴적이 있는 거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무가 이렇게 보이네요. 현재는 지금 이 지역이 다 융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면 단층보다 부정합이 먼저 형성이 되었다. 단층 있었고 그 다음에 관입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처음 부정합이에요. 그러니까 단층이 더 먼저지. 단층이 먼저야. 그러면 단층보다 부정합이 나중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렸고. 자, C, A, B 순서로 생성되었다. C, A 쭉 B. 그러니까 C, A, B 순서 맞고요. 자, A는 고생대에, B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얘는 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얘는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6억 년 전은 언제예요? 원생누대. 4억 년 전은 언제예요? 고생대. 그렇고 한다면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항까지 봤습니다. 자, 8번 문항 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관계 따져보는 연습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 선생님이 별표를 또 붙여놨죠. 지금 여기에서는 요 기상위성, 요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의 측정 원리를 지금 그림으로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 실제 영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서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림과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한 위성 영상의 촬영 원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얘는 두꺼운 구름과 얇은 구름의 햇빛의 반사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반사를 측정하는 겁니다. 누구야? 가시영상이지. 반사를 측정할래? 반사를. 아셨죠? 얘는 구름이 직접 방출하는 적외선을 측정하겠다는 거야. 아, 나 적외선을 측정할 거야. 적외영상이겠죠. 직접 적외선을 측정할 건데 이 적외선 무엇에 의해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에 의해서. 아, 온도를 측정할 거야. 이렇게. 아셨죠? 그럼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시영상에서 알수 있는 건 반사가 많이 된다. 반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구름의 두께를 파악할 수가 있다. 물방울, 얼음이 많이 있으면 반사가 많이 돼요. 반사가 많이 되면 밝게 보이는 게 가시영상의 원리야. 아셨죠? 그럼 여기서 두께는 기역이 니은보다 커요. 맞죠? 그러면 밝기는 두꺼울수록 밝아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역이 니은보다 밝아 보인다. 자, 여기서는요. 적외선을 직접 측정할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이 세다. 적외선이 셀수록 어둡게 찍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높이를 본다. 자, 최상부 높이 볼게요.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상부 구름의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적외선 세기가 약하면 밝게 보인다. 자, 그러면 높이를 따지면 디귿과 리을 중에 디귿이 리을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맞죠? 최상부 높이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온도로 얘기하자면 최상부 온도로 따지면 리을이 더 높아요. 낮을수록 온도가 높다고. 낮을수록 뜨겁다고. 높을수록 차갑다고. 밝기를 따지면 밝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밝아 보여요. 높이가 높을수록 밝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역이 두꺼워서 밝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디귿이 높아서 밝게 보이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니은이 얇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리을이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야. 아셨죠? 요 원리.

됐죠?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얘는 가시광선을, 얘는 적외선을 이용합니다. 가시광선이 파장이 더 짧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기억은 니은보다 밝게 보인다. 기억은 니은보다 두꺼우니까 밝게 보인다. 디귿은 리을보다 밝게 나타난다. 디귿은 온도가 낮아서, 높아서 밝게 보인다. 온도가 낮아서, 높아서 밝게 보인다고. 아셨죠? 이렇게.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개념에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어두운 것에 한번 집중해 볼래? 어두운 것에. 이렇게. 그래서, 아, 가시 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이 어두워. 가시얇어. 생선 먹을 때 가시가 나왔다고요. 가시얇어. 자, 적외 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이 어둡게 보인다고. 적외 낮뜨워. 적외 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이 뜨겁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고. 가시얇어. 가시가 나왔어? 가시얇어. 적외 낮뜨워. 이렇게 아셨죠? 이런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해서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기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위성 영상이 직접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A 같은 경우는 B와 가시 영상에서는 밝기가 큰 차이가 없죠.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얘나 얘나 둘다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적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어두워 보이고 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두께는 비슷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최상부 높이가 낮네. 상대적으로 최상부 높이가 높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까? 두께는 비슷해요. 두께는 비슷한데 하나는 조금 높게까지 뜨는 구름이라는 거지. 얘가 누구야? B. B는 똑같은 비슷한 두께인데 높게까지 발달해 있어. 그러면 어차피 적외 영상은 요 윗부분을 찍는 거거든. 높을수록 차가워서 밝게. 낮을수록 뜨거워서 어둡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요걸 가지고 구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느냐? 요런 연습 필요하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태풍 자료입니다. 자, 표는 북반구 해상에서 이동한 태풍의 자료를 하루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중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위치 변화를 우리가 알수 있겠니? 자, 중심 기압 나와 있죠? 중심 기압 가지고 세력 변화를 알수 있겠니? 그런데 최대 풍속까지 줬네? 그러면 최대 풍속 가지고도 세력 변화를 알 수가 있겠니? 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최대 풍속은 센 겁니다. 그럴수록 세력은 센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나 얘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세력은 비교할 수가 있는데 둘다 나와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지. 그다음 여기에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가 나와 있는데 많이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 진행 속도는 얘가 얼마큼 빨리 가냐를 의미하는 거지 진행 속도가 태풍의 세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얘는 태풍의 세력이랑은 무관하다. 아셨죠? 자, 볼게요. 중심 위치를 보면, 자, 지금 북반구에서 위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도를 보면, 경도가 동쪽으로 커지는 이 경도 값이, 동경 값이 작아지고 있다고. 경도 값이 작아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아,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북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여기를 보면, 경도 값이 다시 커지네? 그러면 얘는 북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맞죠? 그걸 여기다가 표시해보면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28일, 21시부터 30일까지는 북서쪽으로 간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는 이렇게 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서, 31일부터 1일까지는 북동쪽으로 간 거지. 이런 식으로. 31일부터 1일까지는 북동쪽으로. 아셨죠? 선생님, 여기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방향이 달라졌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셨죠? 자, 28일 21시부터 30일 21시까지 태풍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다. 태풍의 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심 기압이 낮아졌네? 또는 최대 풍속이 커졌네? 아, 태풍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구나.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태풍 중심이 전향점을 통과한 시기는 1일 이후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향점이라고 하는 건 진행 방향이 바뀐 거. 아, 전향점은 요 부근에서 통과했겠지. 그래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바뀌었어. 전향점은 요 사이, 30일과 31일 사이에 통과. 아셨죠? 이렇게. 그럼 넌 틀렸어. 이 전이야.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태풍 중심보다 동쪽에 위치할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 태풍의 진로는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풍이 이렇게 진화해 간다고 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쪽에 동쪽에 위치합니다. 동쪽에, 맞죠? 동쪽에 위치할 때 얘가 세력이 강해진다고. 정체성 고기압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

얘는 밀어내는 공기를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태풍은 더 서쪽으로 밀려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밀려나가야 된다. 아셨죠? 너 틀린 거야. 그러면 누구만 맞는 거?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자, 이번 시간엔 11번 문항까지만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자, 그림은 북태평양 표층 해수의 평균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온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등수온선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볼게요. 자, B와 C는요,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위도입니다. 그런데 B는 상대적으로 C보다 수온이 높아요. B는 동일 위도의 다른 곳보다 수온이 높아요. 아, 여기는 따뜻한 물이 올라가고 있구나. 난류. 그 다음에 C는요, 주변보다 봤을 때 수온이 낮아요. 아, 그럼 여기는 찬물이 내려오고 있구나. 한류. 아셨죠? 그렇게 놓고 우리가 봤더니, 그러면 이쪽도 한번 그어볼까? 이쪽도 좀 그려보면, 이쪽은 지금 태평양의 북동쪽이죠. 이쪽은 주변보다 수온이 높네.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겠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좀 낮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겠네. 이러한 물의 이동 사이에 A가 있네. 이런 느낌을 하나 가지시는 거고. 자, 수온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태평양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열대 표층 순환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 옆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자, 쭉 그려보겠습니다. 30도를 정도. 20도와 40도 요 사이에 30도를 쭉 그리겠습니다. 30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30도와 60도 사이는 대략적으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남서편서풍.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은 표층해수는 전반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맞죠? 여기 있는 물은 전반적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태평양이라고 하면 북적도해류, 북태평양해류, 그 다음에 대륙에 막혀서 이쪽으로 난류가, 그 다음에 바꿀까요? 이쪽으로 한류가, 맞죠? 얘는 크로시오 해류, 얘는 캘리포니아 해류, 맞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아, B는 크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곳이겠구나. C는 아,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곳이겠구나.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지. 맞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A 해역에서 등수온선이 조밀한 이유는 급격한 수심 변화 때문이다. 지금 A 해역을 잘 보면요, 난류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주변 위도와 비교해봤을 때 찬물이 내려오는, 한류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러면 A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그러한 부근 해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수온이 급격하게,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등수온선이 조밀해질 수밖에 없지. 조금만 올라가도 수온이 급격하게 팍팍팍 변하니까. 얘는 수심 때문이 아니라 수온 때문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너 틀린 거. 자, B 해역은 C 해역에 비해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B 해역은 C 해역에 비해. 자, 자료 해석을 해도 좋아요. 똑같은 위도대라고 치고 주변 위도와 비교해봤을 때 수온이 높네, 수온이 낮네. 그러면 난류, 한류,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해도 좋고, 공부한 친구들은 이 아열대 표층순환의 흐름을 이해해도 좋고요. 둘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쪽은 난류가 흐른다, 크로시오 해류. 이쪽은 한류가 흐른다, 캘리포니아 해류. 맞죠? B 해역은 C 해역에 비해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에서 무역풍 때의 해류와 편서풍 때의 해류로 이루어진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태평양이라고 하면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는 북동 무역풍,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동에서 서로 해류를 운반시킨다고요. 맞죠? 따뜻한 물, 해수를 이동시킨다고요.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에 의해서, 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킨다고요. 북태평양 해류. 맞죠? 그러면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거에 연결되는 크로시오 난류, 크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순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이 된다. 맞죠? 그러면 북태평양에서 부역풍대 해류와 편서풍대 해류로 이루어진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너는 맞는 얘기가 되는구나. 됐죠? 그럼 남방은 어떻게 될까요? 남태평양. 남태평양은 얘와 대칭적으로 가야 되겠지.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아,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니은, 디귿 답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11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12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뭐 지난 시간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부터 출발해서 오늘은 이제 유전병과 관련된 기출 문제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유전병만 또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자, 오늘 140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인데 뭐 또 새로운 강의니까 또 똑같이 한번 안내를 좀 해보면,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습니다. 가는 대립 유전자 A 스타, 뭐 A 별, 뭐 부르는 여러분들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A는 A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나는 B와 B 스타에 결정되고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력이 다릅니다. 이렇게 뭐 A 스몰 A 주는 경우도 있고 A 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얘는 표현형이 두 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세 가지 알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는 이건 복대립 유전이죠. 복대립 유전. 우열관계는 분명하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DF 간에 우열관계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와 다의 유전자형은 이렇다. 이쪽에 좀 써볼까요? B 저는 이렇게 쓸게요. B'라고. 네, DF 그 다음에 B별 EF. 자, 아빠 엄마 나와있죠. 기억이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다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고, 이제 가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가는 주지 않았는데, 가부터 다까지의 표현형이라고 했으니까, 가까지 포함하셔야지 12가지입니다.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DF, 뭐 EF, 요거 이제 우영이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요거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아빠의 유전장이 곧 표현형이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뭐 가에 대한 표현형, 다에 대한 표현형, 이걸 곱했을 때 이게 16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요 값이 8분의 3인데 뭐 4분의 3,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됐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이제 이 문장 볼게요. 요런 거랑 요런 거, 그쵸? 니은이 태어날 때 모두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요거죠, 그죠? 어머니와 같은 확률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DE, 그 다음에 DF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올 확률은 요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16분의 1이 만들어져야 되는 확률을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만났을 때 요게 나올 확률, 마찬가지로 요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 나오면 우리 조건인 16분의 1을 만족할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DD, DF, 그 다음에 DE, 뭐 EF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엄마니까 요거죠. 요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D라면, D가 우성이라면, D 표현형이라면, 그죠? 완전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개가 나와버리겠죠. 이게 이제 D, 이게 D. 뭐 적어도 이제 요거는 뭐 E가 우성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 나와버리니까 4분의 1이 안 되죠. 열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F가 우성이다. F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F 표현형이다. F 표현형이니까 이제 요게 이제 F 표현형이고요. 요건 D 표현형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F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얘가 E가 나와야 되니까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러면 뭐 정리하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4분의 1의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얘하고 얘 사이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DE,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FF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겠고요.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니까 아버지는 지금 F편형이야. 그죠? 아버지는 F편형.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죠. 얘 같은 경우에는 2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F죠. 그럼 F평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확률이 나온 거네. 여기가 이제 2분의 1 확률이 나왔어. 그럼 뭐만 나오면 돼? 4분의 3. 4분의 3은 어디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에서 나오면 되겠죠. 자, 가에서 4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하려면 아버지가 요렇게 되고, 어머니도 요렇게 되면, 이게 완전 우성이니까, 우리가 AA, AA- 요게 4분의 3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게 PQ, 이게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 D는 E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복대립 유전에 대한 우리 관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 니은번.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은 여기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편형인데, 가의 유전자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자, 얘와 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어때요? 라지에, 라지에이, 라지에이, AA-A-A-A. 네, 세 가지 나올 수 있죠.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디귿번. 가다의 표현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니은입니다. 이 니은. 얘와 얘 사이예요. 그죠? 여기서 보셔야 돼.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니까 요걸 보셔야 되는 거. 아버지와 같은 확률. 얘는 이제 이 표현이죠. 얘는 이제 BB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A 표현이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A가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BB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요것도 BB, BB. 이것도 2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이제 E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E 표현 나온 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8분의 1 확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4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륙체에 있습니다. 가는 대립 유전자 AA 스타에 결정됩니다. 완전

형성입니다. 두 가지죠. 표현형. 나는 B와 비슷하게 결정됩니다. 유전자가 다르면 표현이 다릅니다. 이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DFG. 자, DEFG. 네, 각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영이는 분명합니다. 다의 표현형은 네 가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영이가 분명하니까 네, 표현형 네 가지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조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기억인 아버지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최대 12가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어머니와, 어머니니까 이거죠? 요거.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한번 보시면, AA-랑 AA-랑 만나면, 우리가 완전 우성이니까 A 표현형이랑 A-C 표현형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B-B-랑 B-B-C 예, 만나면 뭐 B-B 나올 수 있겠고 B-B-C도 되고요. B-B-C도 되니까 여긴 세 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럼 몇 가지 나와야 돼, 이제? 두 가지 나와야 12가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서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 두 가지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DF, DG, EF, EG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는 D 표현형으로. 그죠? 얘는 E 표현형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우회관계 잡으실 때 D가 G에 대하여 F에 대하여 우성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E가 G에 대하여 F에 대하여 우성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12가지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거 보시면 얘와 얘 사이에서 얘 표현형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8분의 3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자, 먼저 얘하고 얘를 봅시다.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A가 나오면 되겠죠. 자, 얘는, 자, 뭐랑 만나도 다 A입니다. 그치? 그 확률이 1이겠네요. 1. 확률이 1이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라지비, 비비, 요거 있는 확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3의 확률이 나오면 되겠죠. 뭐하고 뭐 사이에서? DF하고 D 사이에서 DE, 요거 DE. D와 E 사이에 이제 우회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D와 E. 자, 정리하시면 여기가 DD 나오고 DE 나오고 그 다음에 DF 나오고 EF 나온다. 이게 4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D 표현형 되어야 되겠죠? D. 다 D. 그죠? 그럼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D, 이것도 D, 이것도 D.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면, 유전자형이 AA-BB-C인 아버지와,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의 표현형이 기억과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 하나하나 지금까지 다 했던 거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얘와 얘 사이에서 자, 대문자 A 표현형이죠, 뭐. 그러니까 완전 우성이니까. A가 A 스타일에서 우성이니까 A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네, 4분의 3 하나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요거 나올 확률이니까, 이것도 이제 바로 나오죠? 2분의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DF랑, 그 다음에 EG, 이것만 좀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E, 그 다음에 DG,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FG,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D가 E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D죠. 예, D죠. 이건 다른 표현이 나오겠죠, 그죠? 결국 두 개니까 역시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확률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16분의 3이죠. 네. 16분의 3.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뭐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펼쳐서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14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은 대립전자 A,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세 가지겠죠, 세 가지. 표현형 세 가지란 얘기고, 니은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B와 D와인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의 수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인자 유전.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남자 P와, 나는 이게 이제 남자 P. 그 다음에 이게 여자 Q에 대한 얘기겠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단은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선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A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요거 A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AA 이렇게 AA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B가 하나 있죠? 대문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문자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랑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3개죠.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3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하나.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쓸수 있는 게 대문자가 하나, 3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죠? 자, 또. 이제 A랑 스몰 A를 보시면 되겠어. 자,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스몰 A랑. 그럼 대문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구분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얘랑 볼수 있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여기서는 대문자가 두 개.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는 대문자가 한 개.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 최대 가짓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대문자가 두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하나, 대문자 세 개. 여기 대문자 세 개. 여기 대문자 다섯 개. 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두 개, 대문자 네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유전장이 같잖아요. 얘하고는 다르겠지만, 그지? 이게 이제 얘하고는 얘는 다르지만 얘네들은 같으니까 여기서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의 표현형이잖아. 그러면 대문자 하나짜리, 대문자 세 개짜리, 대문자 다섯 가짜리. 세 가지 표현형이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표현형. 자, 이걸 뭐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몇 가지? 일곱 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해봤죠.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쓰시는 거야.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다인자잖아.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대문자 수가 몇 개인지 표시하시고 조심하실 게 얘는 우리가 완전 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구분해 주시고 얘네 두개 같이 보시고 그리고 따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대문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표현형을 하나로 보시면 표현형이 세 가지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게 답입니다. 표현형 가짓수로 물어봤죠? 정답은 3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유전 문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전병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유전병 관련된 문제죠. 굉장히 이제 표를 주고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게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분석할 때 이제 어디서부터 분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순서도에 의해서 풀어냈을 때 가장 좀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게 그림이 전부가 아니고 문제 보시면은 굉장히 박스에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가나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X염색체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상염색체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다. 자,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는 뭐 이건 안 써도 되고, 네, 안 써도 되고. 네, 여러분들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익숙하시면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쓰지 않고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가다 중두 개는 우소형질이고 한 개는 열소형질이다. 네, 그걸 또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이제 열소형질이 하나 있고 어떤 거두 개는 우소형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들 조건들을 주고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전병 문제니까 그 밑에 뭔가 유전병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아직 유전병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 밑에만 볼게요. 부모 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裂가 일어났다. 그죠? 유전병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G가 만들어졌고 이 G랑 정상 생식세포랑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라든지 N 마이너스 1인 비정상이랑 N이랑 만난 거야, 그지? 그래서 2N 마이너스 1이라든지 2N 플러스 1이 나온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잔여 4고. 근데 그 잔여 4에 나온 그 이상은 클라인펠트라고 그랬으니까 N 플러스 1과 N이 맞는 거겠지. 그지? 클라인펠터니까.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여 4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이다 그랬어요. 4를 좀 제끼고 보세요. 4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보시란 얘기야. 나머지는 정상이고, 4만 비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B를 먼저 보셔도 되고, D를 먼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있는 걸 보시고, 또 이제, 좀 성별을 좀 이렇게 모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녀 1과 자녀 3이 똑같이 아들, 남자입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제 DNA 양이 D가, 스몰 D가 1로 같아요. 그럼 얘네 둘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X염색체 유전이어도 이거잖아. 그지? 상염색체 유전이어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녀 1과 자녀 3을 보시면 표현형이 같은 게 뭡니까? 다르죠? 다르죠? 같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다죠. 이 기억이 다와 관련된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다가 우성이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야. 됐어요? 그리고 상유전이다. 상유전이다라고 가정해봅시다. 남자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에서 하나가 상이고 두 개가 뭐라 그랬어? X염색체 연관이라고 그랬지? 이게 맞는지 가정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계도를 그리시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조금 힌트를 드리면 4번은 할 필요가 없다. 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놔두고 정상인 자녀만 가지고 보시면 돼. 정상인 자녀만 가지고 보시라.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얘네들이 반성유전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 니은이 나왔다? 예, 니은 나왔다. 그 다음에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정리.

하시면 돼. 이게 X형 색채 있는 거야. XY 이렇게 있는 거지. 선생님 그냥 한 줄만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마시고 아들만 봐. 왜? 아들은 확정할 수 있으니까. 자녀 1을 보시면 얘가 정상이고 니은지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거야. 얘는 나왔지. 이렇게. 됐고. 그럼 자녀 3을 볼까? 자녀 3을 보시면은 얘가 니은이 나왔고 디귿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정상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그럼 엄마 거 확정이지. 엄마 거 정상 니은 디귿이지 디귿. 정상 디귿. 자, 그다음에 요거 니은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거. 자,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안 나왔지. 숨었어.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고 니은이 열성이구나 이런 거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엄마 디귿 나왔지. 이건 디귿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에서 두 개는 우성이고 한 개는 열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두 개는 우성이고 한 개는 열성. 이 조건에도 위배가 안 돼. 그치? 여기까지 그냥 모순 없이 갈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자녀 2를 한번 채워보자. 자녀 2. 무조건 아빠한테 이거 받아야 되겠지? 니은 정상 받아야 돼. 됐죠? 니은 정상 받았어. 근데 그러면 자녀 2가 지금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일단 니은을 맞춰볼까? 니은이 나오려면 니은이 열성이니까 여기에 니은이 와야 돼. 그럼 거기에 연관돼 있는 정상이 와버려. 그런데 뭐가 안 돼? 이래 버리면은 요 조건이 안 돼. 디귿이 안 나와버려. 그렇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니은 정상 받았지. 그렇지? 근데 엄마가 지금 자녀 2의 결과를 보면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일단 요거부터 맞춰보단 말이야. 그럼 니은이 나오려면 얘가 와야 된단 말이야. 열성이니까. 그렇지?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정상이 올 텐데 그래 버리면 뭐가 나와? 디귿에 대한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지.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돌아갔을 때 얘가 상여치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야 돼. 얘가 반성이라는 얘기죠. 얘가 반성 유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열성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자, 있잖아. 있잖아? 나왔잖아. 그렇지. 열성 유전이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X형 색채 연관이 쟤랑 누구랑 연관되어 있을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될 거란 말이야.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는 걸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D를 썼잖아. D를 썼고, 써먹어야 될걸또 있는지 봅시다. 요거, 요거. 여기 B가 있는 걸 한번 써먹어 봅시다. 다는 확인했고. 얘와 얘 중에 어떤 게 이제 XMC 유전인데, 얘 보세요. 얘가 지금 1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안 나왔는데, 그지? 근데 엄마는 1이 있는데,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얘 같은 경우가 X형 색채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같이 DNA 양이 있는데 표현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이게 이제 X형 색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될까요? 그럼 얘가 나가 되겠고요. 그럼 남는 얘가 가라고 알수 있겠죠. 그럼 얘는 상이고요. 그죠? 얘네들이 X형 색채 연관되어 있다라고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안 나왔잖아. 그럼 뭐야? 안 나왔어?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우성이란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 이건 우성 표현형. 하나만 열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야. 두개 우성 표현형, 하나 열성 표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맞게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뭐하고 뭐를 가지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해볼게. 자, 아버지. 얘, 얘를 보는 거야. XMC 연관. 정상, 정상. 정정. 됐지? 자녀 1. 자녀 1은 나에 대해서는 나왔지. 나라고 쓸게, 이제. 나가 나왔고, 뭐도 나왔어. 다도 나왔어. 됐고. 그 다음 자녀 3. 남자부터 먼저 확정하는 게 좋겠지, 그지? 자녀 3을 보시면은 나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정상에 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엄마가 이거 가지고 있겠죠? 자, 나다랑
정답.

자, 엄마는 뭐가 표현돼? 나가 표현되고 다도 표현돼. 자, 나 표현되는 거 맞아요? 나 우성 표현되는 거 맞지, 그지? 다 표현되는 거 맞아? 열성 두개 있으니까 표현되는 거 맞지, 그지? 자, 문제 없죠. 모순 없어. 자, 아까 여기서 모순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빠 정정. 요거 받으면 될 거고. 자, 3번 보면은 나는 안 나왔어. 다는 나왔어.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나? 나는 안 나오고 다는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안 나왔어. 다는 나왔어. 되나요? 지금 2번. 여기 봐야 되겠죠? 자녀 2죠, 자녀 2. 나는 나왔어. 다는 안 나왔어지.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나가 우성이니까 나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열성이니까 숨는 거죠. 나는 나왔고 다는 안 나오는 거죠.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가볼까요?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형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잔여사를 봐야 되겠지. 잔여사. 잔여사. 잔여사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나는 나왔고, 다는 안 나왔어요. 그죠? 어차피 성염색체 비분리니까 간은 볼 필요 없잖아. 나하고 다만 보면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발현됐고,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XXY란 말이야. 클라인펠터니까. 어느 쪽에서 비분리된 걸 받으면 될까?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가야 되겠지, 얘가. 그지? 나가 나와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무조건 얘를 받아야 돼. 얘를 받아야 돼. 얘는 어차피 우성이니까 뭐가 붙더라도 얘는 표현되겠지. 그치?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얘를 받고, 만약에 여기서 XX를 다 받아버려? 그러면 다다가 돼버리잖아. 그지? 여기서 2분열 비분리가 돼가지고, 나나 다다. 그런 다음에 Y 돼버리면 클라인펠터 맞는데 나도 표현되고 다도 표현돼버려. 안 되지.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요거 한꺼번에 이제 1분열 비분리로 얘다 가져버려. 그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다가 표현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모순이지. 그래서 다가 표현 안 되려면 어떻게 와야 돼? 얘가 와야 돼, 얘가. 얘가 와야 돼. 그러면서 Y를 같이 갖고 와. 이렇게. 그래서 1분열 비분리된 정자와 정상 난자, 나달 갖는 정상 난자가 만나면 클라인펠터에 나는 표현되고 다는 표현되지 않는 잔여사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열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다. 맞는 설명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녀 2에게서 스몰 A 라지비 라지디 갖는 생세포 만들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쓰시면 돼요. 다는 소문자입니다. 그죠? 네, 그럼 정상이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이 대문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라지비와 라지디, 우리 간은 볼 필요가 없다, 그지? 네, 라지비와 라지디가 생세포에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지비는 스몰 D와 스몰 B는 라지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됐죠? 네, 그래서 맞는 정답은 여러분,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리고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보셨던 것처럼 먼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어떤 게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비슷한 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풀이 방법은 조금 다르죠. 자, 가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7번, 한 개는 X 염색체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문제는 두 개가 X에 있고 하나가 상에 있었잖아요. 그죠? 7번이 상염색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두개 있고 X 염색체 하나 있는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유전자는

라지알 스몰T. 여기 있는 A, B, C가 스몰 H, 라지알 스몰T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유전병 문제라면 뭔가 조건이 붙겠죠. 자, 표 밑에 보세요. 부모 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까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성염색체 비분리를 줬습니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랑 그리고 정상 생식세포가 많았대요. 그래서 자녀 3이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자녀 3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문제는 그래도 자녀는 줬는데 얘는 자녀 3이 누군지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랑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서 태어난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N 플러스 1이랑 N이 만났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3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나를 제외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줬지 또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이 엄만지 디귿이 엄만지 그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DNA 상대량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111입니다. 여자죠? 네, 여자니까 확정할 수 있겠죠? 반성이든 상이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요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그죠? 요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게 가예요. 이게 나죠. 이게 다예요. 가나다는 줬잖아요. 가나다는 줬는데 요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만 표현됐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죠. 얘만 얘고요. 나머지는 다 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된 거죠. 라지 H 가지고 있는데 표현 안 됐잖아. 라지 T 가지고 있는데 표현 안 됐잖아.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첫 번째 우리 유전장을 가지고 요런 정도의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 지금 없어요. 나에 대한 표현형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라지알이다라고 하는 걸 확정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하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장이고 지금 나만 표현됐기 때문에 나만 우성 표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표현이 안 되겠죠. 발현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지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 DNA 상대량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는 찾았죠. 나머지는 열성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두개 있어야 표현되는 겁니다. 자, 두개 있어야 표현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두개 있어야 표현되는 게 보이죠? 얘는 두개 있는데, 얘가 둘다 표현됐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잖아. 근데 얘는 요게 두 개가 있고, 얘만 동그라미 쳐져 있기 때문에, 아, 얘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가 얘라는 걸알수 있겠죠. 요게 스몰 t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스몰 h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게 하나 남았죠. 뭘 찾아야 됩니까? 뭐 엄마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돌연변이 개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비정상 개체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거 그것보다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순서상. 문제를 풀때 순서상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위치죠. 이 유전자의 위치. 하나가 반성 유전이라고 했어요. 두 개가 상 유전이라고 했고. 그럼 반성 유전인 걸 찾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개가 상 유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좀볼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남자를 좀 보실까요, 남자를? 여기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다가 표현됐어요. 그쵸? 예. 얘는 하나 가지고 있는데 표현되지 않았어요. 하나만 있는데 표현됐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요게 반성 유전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근데 얘는 하나 있는데 왜 표현이 안 됐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요게

하나 있는데 요것도 들어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 개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얘가 지금 스몰 t가 있는데 스몰 t가 하나 있는 녀석은 발현되고 하나 있는 녀석은 발현 안 됐어요. 하나인데 발현됐다는 얘기는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X염소 액체에 있는 반성 유전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없죠?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정상이죠? 라지 T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뭐 스몰 T, 스몰 T라는 거 확정했고요. 근데 아버지가 라지 T인데 얘가 딸이라면 스몰 T, 스몰 T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엄마죠. 엄마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상이고요. 얘는 반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건 거고요. 엄마가 이제 요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뭐, 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 니은 볼까요, 니은? 아, 니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라지 T, 스몰 T, 와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올수 있죠? 이렇게. 1분열 비분리를 통해서 간 정자랑 정상 난자가 만나면 비정상 니은이 태어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앞서 문제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억번. 우리 딸 한번 보면 얘는 이게 하나 있는 거니까 확정할 수 있겠죠. 라지 T, 스몰 T. 여기서 라지 T, 스몰 T. 자, 문제 없죠. 모순이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자, 리을을 봅시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스몰 T, Y. 여기는 스몰 t, 여기는 y가 와가지고 정상 리을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억은 어머니다 그랬는데 기억은 딸이죠. 얘가 기억이야. 그다음 얘가 리을. 그다음에 이게 우리 디귿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아버지는 준 거고요. 아버지는 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니은 번.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열에 이런 형성된 영자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분열 비분리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정상 난자가 만나서 니은, 클라인 팔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디귿, 아버지에게서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모두 가는 생식체가 만들어지느냐? t에 대해서는 정리했고요. 이제 스몰 h, 스몰 r,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리을번 한번 보면 리을번 남자 여기 스몰 H가 두개 있네요. 스몰 H, 스몰 H 두개 있어요. 저기 문제 보시면은 7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는 겁니다. 연관 7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라지알 하나 있으니까 라지알 하나 있으니까 스몰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거 이제 확정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엄마 한번 볼까요? 엄마 디귿. 디귿은 스몰 h가 하나 있어요. 그럼 라지 h, 스몰 h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라지알이 없으니까 스몰 r, 스몰 r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고 요거는 누가 줘야 돼요? 스몰 h, 라지알 연관은 아버지가 줘야 되겠죠? 요거는 스몰 h와 라지 r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아버지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표현형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표현형. 지금 가와 나의 표현형을 보시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현됐어요. 라지 r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이 안 됐지. 표현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스몰 h가 있으면 가가 표현될 거 아니야. 이쪽에는 라지 H가 오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스몰 H가 와버리면 가도 이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겁니다. 됐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에서 이제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갖는 생명체포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얘 자리가 이미 라지 H로 확정됐기 때문에 스몰 H를 갖는 생명체포는 얘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스몰 H와 라지 R이겠죠. 근데 여기는 스몰 H와 스몰 R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됐죠? 네, 물론 뭐 T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여기 T가 오니까 T를 갖는 생명체포 만들어질 수 있겠죠. T를 X에 T를 갖는 녀석이랑 Y를 갖는 녀석이랑 이렇게 이제 분리될 거니까 요건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스몰 H는 반대쪽에 라지 H가 확정이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스몰 H는 라지 R이랑 같이 생세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앞서 문제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뭘 주지 않았다? 그죠? 비정상 개체가 뭔지, 자손이 뭔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복습해 보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반성 유전이든 상 유전이든 어쨌든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반성이든 상이든 어차피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부터 이렇게 111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형 접합이라고 하는 유전장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두 가지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하나만 표현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전자형 중에 우성 유전자를 하나 제시해 줬죠. 이걸 가지고 얘가 표현됐고 나머지는 숨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C 유전자가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번이 지금 표현됐기 때문에 얘가 요거와 관련된 유전자다라는 걸 확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가 표현되지 않은 니은과 디귿이 있다는 얘기는 라지알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 0인 값을 가지고 있는 C가 라지알이라고 하는 걸 확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라지알을 확정하는 거는 요걸 가지고 나번을 가지고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가계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만 하시면 금방 되시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뭘 확인하느냐,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일단은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비정상 개체가 뭐냐를 찾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게 상염색체 유전이냐, 반성 유전이냐, 이걸 찾는 건데, 그때 찾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성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야 표현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가져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져야 표현된다라는 걸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요거 갖는 게 요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다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스몰 T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럼 자동적으로 스몰 H는 채웠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던 가계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계도를 그리실 때는 뭐부터 그려라? 당연히 이제 남자부터 그리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스몰 t야. 얘도 하나 가지고 있어. 스몰 t야. 근데 얘는 발현됐어? 얘는 발현 안 됐어. 이걸 가지고 찾으셔야 되겠죠. 하나만 있는데 발현이 됐다? 열성이기 때문에 바로 반성 유전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럼 표현되지 않았느냐?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비정상 개체가 숨어 있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기출 문제도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순서로 푸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사람의 유전병과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만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병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1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5번째 강으로 만났고요. 이제 개념은 딱두강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 어떻게 듣는다라는 게, 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듣는지, 아니면 막 스카이에서 막 집중해서 듣는 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가 수능 특강을 개념 부분부터 쭉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개념, 문제, 개념, 문제,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수능 특강에서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만 따로따로 찝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제관계와 국제법 파트입니다. 자, 여기를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드디어 개념의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전체 정치화법이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아직도 찾지 못했지만, 여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꽤 많은 양의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닙니다.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얘들아, 우리 맨 마지막 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교육과정상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내용 요소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정말 적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왔잖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봐. 정치화법 공부하고, 그래, 1단원은 솔직히 할 말했어. 근데 2단원부터는 막 고난의 연속이었죠.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정부 형태, 지방자치, 끝나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선거 결과, 한숨 돌리나 했더니 법 파트, 민법의 기초, 가족관계화법, 재산관계화법, 또 한숨 돌리나 했더니 형법에 의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막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잔소리 조금만 할게.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아, 여기부터는 이제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이라면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막다 맞춰. 선거 결과 분석, 형사 절차 막다 맞춰. 근데 마지막 단원 소홀히 해서 틀리면 너무 속상하겠죠. 여긴 정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단원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단원에 해당하는 노력에 조금만 덜 들이더라도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원이라고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국제관계와 국제법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관계와 국제법은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국제관계 변천 과정, 국제법의 법원인데요. 자,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둘 중에 뭐가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은 몰라요. 왜냐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둘다 너무 중요한 빈출 주제입니다. 둘이 동시에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나왔을 때 법원이 나오지 않고 법원이 나오면은 관점이 안 나오고라는 식으로 퐁당퐁당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만 해야지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해야지가 맞습니까?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해야지가 맞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평화실현 방안의 의미까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평화유지 방안, 평화실현 방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를 합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최근에 이 뜻을 알고 있니? 라는 걸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국제법의 법원은 국회 대통령 파트랑 연결을 시켜 주세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요? 내가 해드릴 거야. 내가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요 얘기 좀 하려고 그래.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요게 2014년도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매년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갑자기 나온다면, 에이, 설마 안 나왔던 건데 나오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물론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상으로는 좀 세계사의 성격에 가깝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편성 과정이니까, 역사적 흐름의 과정이니까, 당연히 세계사랑 가장 비슷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정치화법을 공부하고 있고, 외교 파트와 국제관계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편성 과정 중에서 국제관계랑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나온다라면은요, 진짜 몇십 년은 아니지만, 십여 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는 거 있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 수험생들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20문제를 폈는데, 중간에 막 문제를 피는데 딱 봤는데,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이 나와. 자, 요걸 안 해놨다. 지금 순간을 후회할걸요? 아, 선생님이 그때, 만약을 위해서 아주 가볍게라도 해두자라고, 가볍게만 할걸. 그럼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때 들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이 갑자기 나온다면, 당황할 겁니까? 당황하지 맙시다. 여긴 난도 높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도가 높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가볍게 한 번만 꼭 봐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전에 좀 잔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자고. 되셨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전에 우리 요 얘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가 과연 뭔데? 다른 표현으로는요, 국제사회가 과연 뭔데?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일단 국제사회는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 나라들이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교류하는 형태를 국제관계,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국제사회는요, 대표적인 특징 하나,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일단 우리가 앞으로 국제관계화법, 그리고 국제법, 게다가 국제문제와 국제기구를 배워나가는 쭉 일련의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유엔, 국제연합 있잖아요. 국제연합은요, 국제기구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엔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국제관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국가가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요,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쟁의 위험성도 존재를 하고요. 강대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영향력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국가가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도 협력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힘의 논리가 적용이 돼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서로 영향력의 차이 때문에 힘의 논리는 당연한 거야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로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야. 국제관계에서는 각 나라끼리 서로 양보하고 전체의 조화로운 무언가를 이뤄나갈 수 있어라고 보는 관점을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논리와 국제협력의 관계가 공존하지만 이둘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현실주의 관점은요,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자유주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전체 국제관계에서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현실주의 관점의 배경은요, 바로 홉스의 인간관입니다. 얘들아, 홉스의 인간관에 따르면 우리 홉스 언제 배웠냐면요, 맨 처음에 사회계약서를 할때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홉스의 인간관은 성악설이었어요. 즉, 인간도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국가도 자신의 이익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국제사회 역시 혼란스러운 상태가 그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출발점의 시작은 어디였어? 그렇지, 바로 홉스의 인간관이었어. 홉스의 인간관에서는 인간과 국가는 성악설에 기반을 둔 이기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제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태, 마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상황이고,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아주아주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제일 첫 번째 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관계? 아니야. 자신들의 이익만 최우선적으로 배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추구해라고 보는 걸 바로 현실주의 관점의 출발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현실주의 관점에서요. 평화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태야. 이기적인 인간과 국가들로 모여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세력 균형 전략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력자가 힘 력자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균형 전략은 다른 표현으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력 균형 전략이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앞에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드린 것처럼 세력 균형 전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균형 전략을 생각을 하실 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저울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저울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군비를 이만큼 증강합니다. 그러면 이쪽 나라로 힘이 몰리겠죠. 그 쉽게 말하면 저울, 시소 생각해봐. 시소 같은데 힘이 센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가 군비를 증강을 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을 했습니다. 더더 늘린다면 그쪽으로 힘이 몰릴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저쪽으로 힘이 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번에 우리는 동맹의 방법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힘을 키울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힘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이쪽으로 힘이 쏠리게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힘의 균형을 통해서 그 어느 쪽도 서로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어느 쪽으로도 힘이 몰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자. 그럼 우리도 동맹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국가와 연합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바로 힘의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의 균형, 세력 균형 전략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방법들, 군비를 증강한다라든지, 혹은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러한 현실주의 관점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국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고, 그러한 국가들로 모여있는 국제사회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전체 저울에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못하도록 힘을 비등빈등하게 두어서 그 어느 쪽도 서로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주의 관점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힘이 있고 없고로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국가는 물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니까. 하지만 국가가 늘 자신의 이익을

만 배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는 모습이라든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모습들도 있지만 이것들을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간과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현실주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유주의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의 배경은요, 바로 로크의 인간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로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간과 그러한 인간들로 모여 있는 국가는 이성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들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해라고 보는 거죠.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러한 국가들로 모여 있는 국제사회 역시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야. 그래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킬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지켜야 될 선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했죠. 국제사회에서도 서로서로 이성을 가지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처럼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전체 국제사회의 이익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로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 여전히 추구해. 하지만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모두 다 추구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규범, 예를 들면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 여론 같은 것들을 준수하려고 노력해라고 보는 걸 바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평화보장방안은요,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지키자. 예를 들면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기구의 여론이라든지 등등을 그래도 우리는 지켜나가자. 서로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지켜나간다면, 협력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관점, 바로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자, 또한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평화보장 방안은요, 바로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자, 우리 집단 안보 체제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같이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면은요, 체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어렵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막몇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면은요, 전체 뭔가 큰 울타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를 이제부터 전체 큰 체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체제 안에 다양한 여러 국가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서로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해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밖에서 우리 중한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즉, 침략을 하게 된다면, 즉, 우리에 대한 공동의 국가에 대한 적이 등장을 한다면, 침략을 하는 경우라든지 때로는 이를 위반한 국가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걸 위반해? 상호 불가침의 약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나라에게만 적용된다고 그 나라만 맞서 싸우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이 집단적으로 제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체제 안에 들어온 국가 중에 한 나라라도 건드리는 거는 우리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침략국에 대해서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자. 만약 우리 상호 불가침의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서로 다 함께 응징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평화보장방안을요,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하는 이유 아셨나요? 전체 체제라고 하는 집단 안에 국가들을 편입시킵니다. 서로 이 국가들끼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해. 그리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로 제재하기로 해라고 하는 걸 바로 평화 보장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계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텐데, 이 현상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간과하는 두 번째 내용은요, 힘의 논리가 사실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간과하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국제적인 규범 중에서 국제법. 국제법이라는 것도 모든 국가에게 다 평등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영향력이 센 국가가 영향력이 센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게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지만 그 모습들을 간과하고 있구나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마무리했습니다. 요 화면만으로도 시험 문제에서는 딱한 문제가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제시문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번 수능 특강 문제에서 제시문 선지를 꼼꼼하게 연습을 해 주시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선지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세력균형 전략이라든지 집단안보체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이 의미 자체로 이제는 제시문이 구성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의미 자체가 제시문이 구성이 되었을 때 나머지 내용들이 선지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수능 특강이니까 이제 한 단계씩만 더 한번 해볼게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실주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질 사항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들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뭐 선생님이랑 했든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1회독을 돌렸든지 간에 좀 눈에 익는 내용이라면은요, 아, 맞아, 맞아.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화법을 처음 배우거나 특히 6단원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저게 뭐야?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 사항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뭐 이렇게 주문 같은 거 써놨어라고 써놨을 텐데 일단은 써두세요. 일단 써두시고요. 이거를 바로 다음 강에서 공부를 합니다.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주요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표결을 할때 실질 사항에 대한 표결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뉘는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요. 그건 진짜 한 12개, 15개 국가거든? 전체 안전보장이사회가? 12개 국가가 다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 딱한 국가, 상임이사국 중딱한 국가가 반대해버린다면요, 그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결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직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게 힘이 실리고 있구나라는 게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힘의 논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요게 시험에 선지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생님이 계속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변천 과정입니다. 그 전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력 균형은 이라고 나오죠.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림.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즉, 시소라든지 저울에서 한쪽으로 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시소 타봤지, 어릴 때. 놀이터에서 시소 타봤지. 아, 어제 탔어. 최근에도 물론 탈수 있지만, 얘들아, 시소 탈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아본 적 없어? 이렇게. 저쪽에 친구가 앉고 내가 이쪽에 앉았을 때 저기 건너편에 앉아있는 친구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려면은 내 쪽에서 힘이 세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저 친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대의 경우가 된 적도 있고.

내가 이게 친구랑 타려고 시소를 탔는데 시소가 막, 아, 시소 친구가 반대편에서 막, 아!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이 센 친구가 혼자서 몸을 들썩들썩거리면 나는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고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떠올려봐. 시소에서 만약에 양쪽에 올라가 있는 친구의 몸무게가 똑같다면. 만약에 한쪽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 나도 똑같은 몸무게의 친구를 데려왔어. 서로 하하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서로 똑같이 이론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즉, 어느 누구도 다른 한쪽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 균형, 힘의 균형 전략을 바로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평화 보장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안보는 우리 그림 그렸던 거 떠올려봐.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그다음 체제 내에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우리 중에 하나를 침략하는 거는 전체를 침략하는 거야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잠재적 침략자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어디 한번 전쟁 걸어보시지. 우리 중에 한 나라 건드리면 우리가 싹다 공동으로 대응할 거야. 그래서 잠재적 침략자에게 너는 전쟁을 걸수 없어. 라고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 체계를 바로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세력 균형과 집단 안보 물론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얘가 제시문은 이렇게 나올까봐. 지금까지는 현실주의 관점의 의미, 자유주의 관점의 의미가 주로 제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각각의 관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세력 균형과 집단 안보 체제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야. 반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추론하는 문제는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내가 노심초사 걱정하는 걸 알았지? 왜? 14년 이후부터 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하면 내용이 쉽더라도 여러분이 당황한다고. 나는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은요, 세계사회 과목과 조금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각각의 변천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를 좀 파악을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자, 우리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 세계사를 공부를 한다면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요것이 가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바로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권국가라고 하는 게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정치적인 영역이 종교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전쟁이 종결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종교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가, 대내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주권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드디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 제국주의 시대는요, 산업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다른 지역의 나라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가 전 세계로 확대되게 됩니다. 즉, 유럽 열강 등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기타 등등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유럽 중심이 점차 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라면 1차 세계대전만으로도 몇 문제가 나오겠어?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의미, 결과, 전후 상황, 막 이런 거 하면은요, 진짜 한 두세 문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치화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어떤 정치가 의미가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 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요, 강대국 등의 불참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독일, 일본 등의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해서 강대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선생님이랑 국제연합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국제연합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올 때 물론 다음 강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국제연합 자체도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는 한번 정도는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도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해 주시냐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국가 간 갈등을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국제연맹이 설립됩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후에 독일, 일본 등의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무엇이 등장했다? 국제연합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시간 순서의 흐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연맹이 먼저인지 연합이 먼저인지 요거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요게 초성으로 기억해. 미음 다음에 맨 끝에 히읗이 오는 거지. 이렇게 초성으로 기억하면은요, 뭐가 먼저인지 절대 안 까먹습니다. 1차 국제연맹, 2차 국제연합.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와 탈냉전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념 간의 대립입니다. 자, 이념 간의 대립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이제 탈냉전 시대, 즉,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만들어졌다가 점차 완화됐다가 끝나게 되는 형태가 가장 큰 틀이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간의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탄생하게 된 거는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내가 손을 양극으로 펼쳤어요. 마치 자석에서 N극과 S극처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양극 체제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 냉전, 즉 이념 간의 대립 체제가 형성이 되었어요. 물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와 소련 같은 경우는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소련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팽창 정책, 넓히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넓혀가면은 그거를 막아야 됐죠.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이라든지 마셜 플랜 등등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요. 소련은 전 세계의 팽창화를 위해서, 공산화의 팽창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제3세계가 부상합니다. 자, 우리 제3세계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채택하는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합니다. 제3세계 나라들이 부상하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점차 다원화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손을 어떻게 했어? 점차 다원화된다라고 했죠. 양극단에 있는 양극체제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는 다극체제로 점차점차 전환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우린 이를 바로 대탕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세계사적으로 보이게 되다가 점차 이제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와 함께 몰타 선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몰타 선언은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지중해 인근의 몰타라는 곳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몰타 선언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이제 냉전은 끝났다,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종식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후에는 탈냉전 시대, 냉전 시대가 끝난 상황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념 간의 대립보다도 실리 중심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에는 이건 진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세계화의 의미,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정도만 읽어봐 주시면은 탈냉전 시기 이후에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국제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아주 가볍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과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에서도 문제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나왔을 때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문제들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올 수 있다. 요거 한 문제 풀면은 남들이 당황할 때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자, 우리 법원이라는 건 내가 일부러 한자를 적어드렸어요. 이게 무슨 고등법원, 뭐 서울 지방 법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법의 근원이 뭐냐라는 의미예요. 즉 국제법의 근거. 정말 쉽게 표현하면 국제법의 종류가 뭔데?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발문이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근데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체크 먼저 합시다. 조약,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국제관습법,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조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어떻게 생각하자? 국제법의 법원 하면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약의 의미를 쭉 펼쳐서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을 하자? 조약, 체결,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명시적 합의. 선생님, 이거를 문장으로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도록 외워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봐봐. 일단 제일 첫 번째, 체결 당사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시피 일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약은 국가와 국가끼리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조합을 해봐.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의 체결한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건요 부분이겠죠. 국제기구. 왜냐면은 국가가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꼭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법적 효력 체크해 봅시다. 조약의 법적 효력은요, 체결 당사자만 구속합니다. 예를 들면 A국과 B국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효력은 A국과 B국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포괄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자.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혹은 국가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체결 당사자만 구속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명시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조약은 문서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 하나만 체크해보자. 바로 여기에요. 조약은 여러분들이 그냥 당사자가 둘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둘이 가장 많아요. 하지만 다자 조약도 가능합니다. 즉, 셋 이상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다자 조약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랑 연결시킬 거예요. 뭐랑? 국회, 그리고 대통령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은 누가 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적었어.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까지는 바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그런데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건 바로 국회의 권한이겠죠?

국회가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때 모든 조약에 대해서 행사합니까? 모든 조약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주요 조약, 예를 들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등과 같이 주요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봐. 이거 우리 앞에서 어디서 배운 거야? 수능특강 5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까지는 대통령이, 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행사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우리나라의 케이스 한번 더 해봅시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얘들아, 이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때 헌법과 같은 효력입니까? 헌법과 같은 효력은 아니죠.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 예를 들면 법률 등등과 같이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지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요 내용이랑 이제 마지막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국회가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건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과 연결시키기 어려울까 봐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관습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관습법을 완전 처음 배운 건 또 아니야. 언제 배웠었냐면은 관습법을 죄형법정주의할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죄형법정주의 제일 첫 번째 파생원칙. 그치. 바로 성문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일단 내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설명할 때 관습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뒤에 가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 관습법이 이거예요. 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관습법 한번 떠올려보자. 관습법은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거야.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승인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거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 문장을 다 기억해야 돼요? 네.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의 반복적인 관행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아니죠.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규범으로 승인되는 걸 우리는 바로 국제관습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의 사례가 내정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등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제관습법은요,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 말은 국제사회에서 전체 국제사회에 전부 다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바로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우리 법의 일반 원칙도 내가 완전 처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했었냐면은 민법할 때 했어. 내가 민법할 때 법의 일반 원칙이 전체 법에서 기준으로서 작용돼라는 거 얘기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등이 있었어요.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법의 일반 원칙이 전체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이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진짜 쉽게 표현하면은 A라는 문명국에서도 B라는 문명국에서도 C라는 문명국에서도 다 발견이 되는 거야.

0: 것들 묶을 수 있겠죠. 또한 국제관세법의 경우에는요, 거의 대다수가 당연히 반복적인 관행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불문화된 형식입니다. 반면에 조약은 일반적으로 성문화, 문자로 되어 있는 형식이 되는 거겠죠.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요,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손지로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내용들을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해볼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줄 쳐. 그리고 애초에 국내법과 밑줄 쳐.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법은요, 국가 등등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 혹은 국가 상호관계 혹은 국제기구 등등을 규율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속력의 부분, 강제적인 집행기구나 집행수단이 없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라는 점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국내법은요, 일반적으로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 내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가해지므로 국내법은 구속력이 강하다라는 거.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둘이 나왔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아마 구속력일 거라는 거. 요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기출 선지 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현실주의 관점은 힘의 균형 상태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 끝까지 읽어야 돼. 힘의 균형 상태에서는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본 거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거 아니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주체 역할을 강조하는 거.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규범, 국제기구의 여론을 준수해야 돼. 전체 국제사회에서의 규범을 준수해야 돼. 왜? 이성적이니까 라고 보는 관점은? 그렇죠.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요 표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선지도 자주 나오는 선지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지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국제관습법은 법적 확신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만 있으면 성립한다? 아니었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봐.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약의 경우에는 국가 간은, 국제기구 간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될 수 있다. 이제는 무엇까지 기억해야 된다? 조약은 양자 조약 가능. 셋 이상이 체결하는 다자 조약도 가능하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사실 시험 문제에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 슬슬 언급이 되기 시작을 꽤 됐으니까 양자조약, 다자조약의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5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제 개념 마무리까지 딱한강 남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엄청 잔소리 길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 사실 배워보니까 어때? 안 어려웠지. 근데 이안 어려운 걸안 해!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만큼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들 싹다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선생님 마지막 강에서도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다 뽑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제 개념 마무리까지 딱한 단계 남았으니까 요 마음 먹지 마세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나중에 들어야지. 아, 나 지금 딴게 너무 급해. 그러니까. 딴거 급한 거 알지만 그래도 나중에 들어야지 미뤄둬야지 라는 생각이라면은요 그 나중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5강에 해당하는 퀴즈 선생님 일부러 많이 내드렸습니다. 왜?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으로 넣어주시라고 25강 숙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제 마지막 개념 26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청소년 마약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1899-0893으로 전화해 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사전의 시작이에요. 바로 동적 평행인데요.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적 평형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상평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증발합니다. 자, 다시 수증기가 오네요. 그래서 응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같이 바로 상태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용행 평형, 그리고 나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pH, pOH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pH, pOH,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니크 프리뷰,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평형, 동적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 평형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바로 동적 평형 상태예요. 자, 또 어떻게 찾냐면 자, 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바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시간 지났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물의 양과 이 수증기의 양은 각각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이거를 찾아주면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거를요, 그래프 속에서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면 이 비율 자체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동적 평형 상태 찾기,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보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적 평형 상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가역 반응에서 일어납니다. 가역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정반응이다 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고요. 역반응은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정반응도 역반응도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뭐 농도, 압력,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비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비가역반응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역반응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반응만 고려하면 돼 라고 해서 그거를 비가역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또한 산과 그리고 금속 같은 반응이 있죠. 요거는 통합과학 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산화원 반응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염산에다 금속을 넣어요. 그때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다시 역반응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바로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에서요, 충분한 시간을 두면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그때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역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한 예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반응이 무엇인지 그 역반응이 무엇인지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이 되지만 얼음을 밖에 다시 꺼내 놓으면 물이 된다. 쉽게 말해서 물이 얼면 다시 응고되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말해서 융해되면 물이 돼. 정반응과 역반응, 이것이 바로 가역반응이다. 다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이른 아침 공기 중 수증기가 분리폐 이슬로 맺혀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증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수증기가요. 에카

이슬이 되지만 다시 이슬이 기화되며 수증기가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반응입니다.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탄산음료죠? 탄산음료 용 2뚜껑을 열어서 두면,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요, 저희가 음료 속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가 다시 뚜껑 열었더니 얘네가 대기 중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반응, 역반응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석회동굴에 대한 형성인데요. 여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 그 빗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하수로 내려가게 되면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에 이제 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다 탄산칼슘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탄산수소칼슘, 바로 석회동굴이 생성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종류석, 석순, 석주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동굴에 대한 형성도 무엇이다? 가역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개념 체크 시작합니다.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하여 탄산수소칼슘 수용액이 생성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을 하면 무엇을 만든다? 석회동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석순, 석주, 종류석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역반응 일어납니다라고 가주셔야겠죠? 그래서 X. 두 번째는 새로운 예시인데요. 냄비에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요. 수증기가 냄비 뚜껑 안쪽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이것은 가역 반응인가요? 자, 물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뚜껑을 닫아줬을 때 일단 물이 가야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수증기가 냄비 뚜껑에다가 물방울로 맺힙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나죠? 이것도 가역반응이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역반응 예시는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가역반응 연습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헷갈려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됐던 애가 동그라미 치면서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 한번 풀고 다시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염화 코발트와 물이 반응했을 때인데요. 실험실에서 혹시 염화 코발트 종이 본적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물방울이, 다시 말해서 물이 생성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콕 찍었다가 빼는데요. 그때 이 과정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 묻히기 전과 후에 대한 색은 알려드리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에 대한 자료와 실험입니다. 자료는 염화 코발트와 물의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반응물, 염화 코발트와 물, 생성물은요, 이렇게 물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얘네들은 이 형태를 띈다라는 말이에요. 자, 봤더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했죠? 제가 옆에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자, 처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었죠? 푸른색에다가, 자,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물의 다음 부분은 붉은색으로 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색 되었대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 있던 부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물을 증발시켰습니다. 자,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 다시 색을 확인할 건데,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다시 역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에서 물이 증발하면 다 묽은색이었던 애가 다시 푸른색이 된대요. 아하, 그럼 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면은 처음에 반응물은 염화 코발트, 물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 물이 사실은 6개 분자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는 이제 수화물이 되네요. 그래서 얘네가 물과 결합되는 형태. 다시 이제 증발시키면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갑니다. 기억은 푸른색이다. 기억은 요거고요. 여기식에서 뭐예요? 바로 생성물입니다. 근데 생성물

색깔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물과 결합돼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다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붉은색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기어 푸른색이다라는 건 틀렸구나. 니은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 가역 반응이다.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 맞습니다. 디귿 염화 코발트와 물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저희가 썼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염화 코발트와 물이 반응했습니다. 그때 수화물이 형성되었고요. 다시 역반응도 일어나니까 화살표 양쪽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염화 코발트와 같이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 실험을 통해서도 예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더 개념 체크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42쪽입니다. 여기 4번에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풀면서 실험 먼저 하고 왔어요. 1번 갑니다. 자, 네모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럼 이것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번, 정반응은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정반응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화살표는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나타냈어요. 이것처럼요, 무슨 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다? 바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역반응은 생성물에서 반응물, 이렇게 반대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3번에서는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붉게 되었다가 다시 물을 증발시키면 푸른색이 되는 거. 다시 되돌아갔네요. 그쵸?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그치,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역 반응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역 반응 중에서 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 청소 잘 하고 있나요? 가끔 방 청소 잘안 하면 먹던 물컵을 남겨놓고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교실에 그런 컵 하나씩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제가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담아놨습니다. 일주일 지났고, 한달 지났고,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쵸? 자, 이물 남아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맞아요. 물이 사라졌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증발된 거예요. 물 날라갔어요. 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된 거예요. 날라갔어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요, 뚜껑을 좀 닫아놔 볼게요. 그래서 페트병 같이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을 넣어놨습니다. 자,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물이 줄어드는 듯 했는데, 그대로야. 무슨 일이야? 그럼 여기서 증발 안 일어나요? 아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가역 반응에서, 가역 반응이라고 함은 내가 여기다 물을 넣어놨었죠? 이 물이요.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고, 다시 이 수증기가요, 물이 되는 응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역 반응에서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야, 변화가 없잖아. 그대로더라. 충분한 시간 지났더니 물의 높이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를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물은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바로 증발이죠. 자, 증발 속도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라 했으니까 정반응은 증발 속도, 역반응은 응축 속도. 이게 같은 시점이 뭐다?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물 분자 하나 수증기 되고 있고 수증기 하나 물 분자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높이 왜 변화가 없어? 그렇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양,

그리고 수증기의 양이 각각 일정이 유지된다.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각각 일정이 유지된다. 다만 이 물분자가 수증기가 되는 거,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이 개수는 같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남아있는 이 물이나 생성된 이 수증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나 여기 서로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각각이 유지된다.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용해평형을 제가 다음 시간 하겠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게 용해평형입니다. 설탕을요, 이물 속에 제가 녹일 거예요. 자, 이렇게 녹여요. 열심히 녹였어요. 그랬더니 설탕을 열심히 녹였어.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어놓고 그럼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수 있다. 아, 설탕이 용해되고 있겠죠? 그래서 용해되는 입자와 용질의 입자와 그리고 용해된 용질의 입자가 석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석출된 입자가 어떻다? 아, 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된 속도가 평형을 잃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형 상태를 잃었구나. 이것도 동적 평형입니다. 그래서 용질된 입자 수와 석출된 입자 수가 같을 때, 바로 이때가 용해 평형입니다. 이때도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죠.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제가 크게 한번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상평형, 두 번째는 용해평형입니다. 그래서 용해평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상평에 대해서 해볼게요. 상이다라고 하는 거, 물질의 상, 바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아까 예시 들었던 게 바로 이 물액체와 그리고 이 수증기의 바로 이 기체 상태에 대해서 공존할 때예요. 또는 뭐 고체랑 기체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여기 정반응 증발이었고 역반응은 응축이었죠.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 상태를 상평형이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딱 물만 넣어둘 겁니다. 아직 그럼 수증기가 없는 상태예요. 물만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제 증발해서 수증기가 생겨요. 자, 그럼 여기 수증기가 생겼죠? 그러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 수증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처음에 제가 물만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때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증발 속도는요, 일정합니다.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 일정해요. 그때 증발하게 되면 바로 수증기가 생기죠. 그럼 이 수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수증기가 생겼기 때문에 역반응인 바로 응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축 속도가 이제 보이죠. 증발 속도보다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수증기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다 수증기가 많아졌네. 그럼 응축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다 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응축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러다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증발 속도 일정해. 즉 응축 속도가 증가하다가 결국엔 증발 속도와 같아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해. 응축 속도는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증발 속도가 같아지면 이것이 동적평형 상태다. 그래서 물분자가 증발하는 수와 그리고 수증기가 응축하는 수가 같아진 상태겠죠. 여기 각각에 대해서 물분자와 그리고 여기에서의 수증기와 물분자, 물과 액체, 이렇게 표현할까? 액체와 수증기, 액체와 기체, 이 각각의 일정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증발하는 수, 응축하는 수는 같을 거고, 여기에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같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예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증기도 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액체, 기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증발 속도는 어떻다? 온도만 일정하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물만 있었기 때문에 증발 속도만 있었어요. 그러다 수증기가 이제 생성되면 응축되겠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이 시점을 바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구나. 어떤 조건이 있지 않으면 그 평형 상태 일정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프 유형,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을 나눠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역 반응에서 겉보기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다라는 건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요. 다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만 그런 것 같다. 근데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실제로 일어나요. 하지만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동적 표현 상태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각각의 일정이 유지된다. 그렇죠. 각각의 일정이 유지될 뿐 서로 같다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2점 테스트 1번으로 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가역 반응에서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가역 반응에 대한 원격 수업 일부. 와, 너무 좋은데요. 자, 이때 제시한 내용으로 옳은 학생들로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역 반응에 대해 학습한 내용 말해봅시다. 학생 A.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갑니다.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반응이 가역 반응일 경우 X로부터 Y가 생성된대요. 그때 가역 반응이다. 화살표는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나타내 줘야 된다. 그래서 X 반응물, Y 생성물, 화살표는 오른쪽, 왼쪽 모두 잘 나타냈습니다. 잘했어요. C.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했더라? 동적 표현의 상태다라고 했었죠? 동적 표현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A, B, C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할 부분은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동적 표현 상태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동적 표현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물이에요.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한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물로 예시되는 게 적합하겠죠? 증발과 응축이니까. 그래서 물이요. 증발이 되고 그럼 수증기가 생기면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이때를 동적 표현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동적 표현 상태 도달하기 이전에 전 무슨 일이 있었냐? 아직은 수증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발 속도에 비하면 응축 속도는 작았다.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비교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계속 동적 표현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때 그 안에서 양 변화를 봐주면 이 물이라는 건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감소할 거고 이 수증기라는 건 이제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양은 감소하고 기체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럼 나중에 동적 표현 상태 도달했을 때는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은 각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동적 표현 상태일 때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준 비율은 1보다 어떻다? 작다, 크다? 아니요, 같다. 왜냐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초기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을 물어봤다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동적 표현 상태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해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발문에서 처음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림 간에 밀폐된 진공 용기에 A 액체를 넣어줬고요.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와 그리고 A인데 모두 다 지금 A라서요. 액체와 기체가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한 거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게 지금 가역 반응에서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한 게 바로 나다. 그래서 이거는 동적 표현 상태다라는 거알수 있고, 가에서는 초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건 동적 표현 상태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같을 것이다. 바로 기억 갑니다. 나에서 A 기체에 대한 양이에요. 기체.
일정이 유지된다. 그렇죠. 동적표현 상태에서는 예체와 기체에 대한 모든 양이 일정이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반응과 역반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 일정이 유지된다. 니은. 액체의 양은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액체만 있었고 나중에 이제 동적표현 상태에 이르면서요. 계속 A가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감소, 기체는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A에 대한 액체 양은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 나로 갈때 감소하니 네, 감소합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디귿. 액체분의 기체에 대한 속도비인데요. 다시 말해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다시 말해서 이건 정반 속도와 역반 속도인데 가와 나를 비교할 건데 나에서는요. 정반응과 역반 속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이에요. 근데 가에서 이제 해석해 볼 건데 정반응이 증발, 역반응이 응축 속도죠?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응축 속도가 작아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자, 얘가 작아.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증발 속도가 클 겁니다. 그래서 가에선 1보다 작은 비율일 거예요. 그럼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요. 나에선 1이기 때문에 나에서가 더 크다.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해서 이 비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를 가지고 확인할 때는 동적 표현 상태를 1로 기준으로 1보다 크니 작니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는 동적 표현 상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발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밀폐된 진공 연기에서요. 무엇을 넣은 후 물을 넣었습니다. 자, 물 먼저 넣었고요. 액체 상태 물 넣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기역과 니은을 나타냈는데요. CBA라고 해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A 순이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증발이고 하나 응축이에요. 그래서 속도란 표시만 해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어요. 자, 물만 일단 넣어놨어요. 밀폐된 진공 용기에. 그럼 얘네가 증발하겠죠? 자, 증발하면 무엇이 생기더라? 그렇죠. 이제 여기서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럼 수증기가 생기면 이제 무엇을 하더라? 역반응이 응축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증발과 응축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바로 그때가 동적 표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이야기를 할때 제가 뭐라 했냐면 증발 속도는 온도에 영향 받는다. 그래서 온도만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했더니 기역에선 A 다음 B 다음에 C 순으로 커지고요. 니은에선 C로 모두 다 같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네요. 그래서 이건 뭐다? 증발 속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점차 증가하여 수증기 양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응축 속도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 B보다 C가 커지네. 이것은 바로 뭐다? 응축 속도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서로 어떻다? 같아질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찾았다. T3는 뭐다? 동적 표현 상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한테 동적 표현 상태다라고 대놓고 줄 수도 있지만 속도나 아니면 물질량이 일정한 걸 통해서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찾도록 했네요. 기억 갑니다. 기억은 물의 응축 속도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갈게요. T3일 때요, 이 동적 표현 상태일 때, 이물 액체와 수증기는요, 동적 표현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액체의 양은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자. 처음에 물만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생겼어요. 당연히 물의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고 수증기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여기 질문은 T3일 때가 나중이에요. T2가 그 전인 거잖아요. 이건 동적 표현 상태죠. 그럼 T2일 때 T3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 양은 감소할 거거든요. 내 질문은 이 물의 양이 T3일 때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T2일 때가 더 컸고, 그 다음 T3일 때 감소하고, 동적 표현 상태니까 이때부터는 일정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렸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단몇 번?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동적 표현 상태 알려주지 않았다.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은 것을 활용하면 눈

쉽게, 아주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양에 대한 비교, 어디에서 어디, 아니면 속도 비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왜 까다롭게 느껴질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실제 0.1몰, 그리고 여기 상대값, 이 사이를 이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기체인데, 여기선 액체거든요. 그 우리는 이 기체를 통해서 액체일 때 양을 추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일단 X 액체에 대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몇 몰? 1몰이요. 그래서 여기 1몰 넣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에 따른 액체의 양에 대한 자료예요. 액체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T2일 때이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이때 X 액체와 기체는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였대. 와, 알려줬네요.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까먹기 전 여기도 표기해놓을까요? 이때가 평형 상태야라고 지금 체크해놨어요. 자, 그럼 기억합니다. T3일 때 액체와 기체는 동적표형 상태 이루고 있다. 여기서 뭐 외부에 어떤 조건도 없다면 그대로 평형 상태는 유지될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는 힌트 또 있다. 여기에서 액체 양은요, 일정 유지되네. 그럼 동적표형 상태가 맞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니은 갑니다. 기체 응출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제가 여기까지 써놨으니까 한번 더 써볼게요. 이게 바로 액체가 증발하여서 수증기라고 봐, 기체라고 표현해야겠다. 물이 아니니까지. 자, 여기서 증발하여서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면 응축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응축 속도는요, 동적표형 상태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증발 속도랑 같아지겠죠. 그럼 T2일 때는 평형이에요. 그럼 아직 평형 상태에 도달 전이죠. 여기가 동적표형 상태고요. 아직 평형 상태에 도달 전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데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오, 아니죠. 증가했기 때문에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디귿. T1일 때, T2일 때, 이 기체 양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액체로 줬는데 기체를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양과 기체가 액체가 되는 양, 이 변화량 자체는 같아요. 하나가 넘어가면 하나가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 다 더해주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처음 시작점 몇이에요? 1몰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기체가 0.1이죠? 액체와 기체를 더해준 몇이어야 된다? 1몰이어야 돼. 그래서 액체는 이 T2일 때 몇인 거예요? 0.9몰입니다. 그럼 이건 상대값이지만 실제값으로 바꾸면 얘가 지금 0.9몰인 상태란 뜻이에요. 20분의 1배가 된 거죠? 여기 똑같이 20분의 1배를 해주면 얘는 0.95가 됩니다. 0.95몰. 지금 제가 구해준 건 누구냐면 X 액체에 대한 양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기체죠. 그럼 기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기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액체와 기체를 더해주면 계속 1몰을 유지해야 되니까 1을 빼주면 0.05. 여기서 1을 빼주면 0.1이 돼요. 그래서 T1일 때는 0.05, T2일 때는 0.1. 그래서 얘네들 비율은 몇이다? 2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틀리다? 맞다. 자, 맞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다 구해놓고,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1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양이야, 이게. 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점은요. X만 존재했고 1몰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가 계속 반응이 일어나도요. 전체는 1몰이어야 된다. 하나 넘어가면 하나 넘어와서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에 대해서 줬지만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찾아줘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디귿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기체, 액체, 액체. 지금 묻는 거랑 주어진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아줘서 헷갈리지 않도록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와 같다라는 걸 활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엔 대놓고 그래프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더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문제가 두 문항 정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래프가 주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대놓고 시간과 속도 그래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증발 안 주고 응축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증발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요.

여기에서 아까 연습한 것처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해서 나눔 값 기억나죠?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평형 상태라면 1인데 평형 상태 도달 전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율을 가지고 얘네 지금 기억에 들어갈 건 증발이게 응축 속도게 니은에 들어갈 건 증발이게 응축 속도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을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2번 문제에선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게 지금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디서부터 동적표현인지 느낌 왔어. 이게 바로 보여야 돼요. 한번 발문 읽어 볼게요.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자, 일단은 뭐부터 넣었다. 물을 넣었다. 액체 상태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기억을 나타낸 건데 기억은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중 하나이다. 자, 물에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증발이 일어날 거고요. 그럼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응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딱 보자마자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속도는 일정해야 돼요? 증발 속도요. 그럼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면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누군가예요?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에는 물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생겨서 결국에는 얘네가 응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를 하다가 일정해진 그래프, 바로 이건 뭐다? 응축 속도 그래프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기억 갑니다. 기억은 물의 증발 속도이다. 증발 속도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온도 일정하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니은. 수증기의 양은요, T2와 T1을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물만 있었어요. 물이 그러면 수증기가 될 거고, 감소. 수증기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럼 수증기 양은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 T1에서 T2로 갔을 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D급 갑니다. 동적표에 도달한 이후에는요, 액체의 양 일정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죠. 액체의 양도 일정 유지, 그리고 기체, 수증기의 양도 일정 유지. 모두 다 각각 유지. 하지만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응축 속도, 증발 속도 찾는데 어려움 없었죠.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서 새로운 그래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이 비율로 물어봤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발문의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자, 물을 넣었다. 처음에 넣어준 건 물부터. 자, 물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힌트 갑니다. T2일 때, 여기일 때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과 수증기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때는 동적평형 상태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물만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라는 게 수증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일어났다? 아하, 증발이 일어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수증기가 다시 모여가지고 물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주는 거. 동적표형 상태예요. 그러면 이 증발과 응축 속도 서로 어떤 상태다? 같은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동적표형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일 것이고요. 각각의 양은 어떨 것이다? 액체에 대한 양, 그리고 수증기의 양은 어떨 것이야? 오, 일정할 것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기억 갑니다. 자, 그럼 X가 1이니? 오, 지금 동적표형 상태에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비율에서 얘들이 같아요. 그 값은 몇이야? 1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T2일 때 바로 이 X 값은 몇이다? 1이구나. 라는 걸 물어본 거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실제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다만 이 동적평 상태에서 정확한 값, 그리고 그 전에 1보다 큰지 작은지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니은 갑니다. 응축 속도는요. 계속해서 일정한가요? 아니면은 증가를 하나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물만 넣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수증기가 생겨서 응축 속도가 점차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응축 속도는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T1과 T2
T2와 T3

네요. T2에서 T3 갈때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T2에서 동적형 상태예요. 그럼 증가해야 돼, 안 돼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T2와 T3일 때 동적형 상태야. 그래서 얘는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선지를 풀다가 응축수도 계속 증가해야지라고 했다. 여기서도 증가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거는 동적형 상태에 여기서부터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쭉 일정하다. 평형 상태가 깨지지 않는 한.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적형 상태 이후도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는요, 모든 게다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D급 갑니다. 자, 여기서 수증기분의 이 액체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 액체라는 건 무엇이 되고 있다? 수증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할 거고, 수증기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T1과 T2는 시간 순서거든요. 그럼 봤을 때, 이 수증기의 양은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이고, 그 액체의 양은 감소할 겁니다. 그럼 비율 자체가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T1과 T2 비교할 때 T2일 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은 T1과 T2 비교했을 때 T1일 때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얜 감소, 얜 증가. 그래서 초기보다 얘네 비율 자체는 감소하겠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의 상평형이 끝났고요. 사실상 또 출제되는 상평형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체와 고체, 승화 반응에 대해서도 종종 나와요. 수능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승화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평형 의미는 똑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반응,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반응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고체가 기체된 승화 속도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 승화 속도가 같네. 동적평형 상태다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떤 예시가 또 있냐면 바로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 고체가요, 기체가 되는 이 승화 속도와 기체가 다시 고체가 된 승화 속도가 같은 상태가 바로 동적평형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고체는 흑자색이고 기체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색 변화가 없을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오딘에 대한 상평형 문제예요.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아이오딘 고체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에 따른 아이오딘 고체와 기체에 대한 양을 나타냈고요. 시간이 ET일 때 아이오딘 고체와 기체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때 바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럼 각각의 양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여기 속도가 아니라 양이에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각각이 지금 일정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같다라고는 둘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체일 때 얘네가 기체가 되는 승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기체가 생겼네. 그럼 다시 이제 고체로 돌아가는 승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둘다 승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기억합니다. 자, X와 Y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X다라고 하는 거랑 Y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T일 때 서로의 양이 같아요. 근데 아직 여기는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고체죠? 고체는 기체가 되니까 감소할 거고, 기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고체는 계속 감소할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기체는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거거든요. 그럼 이 X라는 건 B보다 작은 값. B보다 작은 값, Y라는 건 B보다 큰 값.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1보다 큰이라는 질문이니까 맞습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니은, 이번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역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일 때가 ET일 때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T일 때와 ET일 때 비교하면 얘는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야. 양이 아니라 지금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T일 때가 ET일 때보다 크다? 이건 아니고요. ET일 때가 더클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양도 당연히 증가하니까 속도도 증가하겠죠. 근데 저는 한번더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한 건 양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승화 속도에 대한 의미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틀렸다. 디귿. 3T일 때, ET까지 줬는데 3T일 때요. 평형이 깨지지 않는

한다면 그대로 모든 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삼체일 때이 아이오딘 기체의 양은요, Y보다 많다? 아니요, Y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럼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승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정반응도 역반응도 승화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인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개념 체크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은 개념 체크 옆에 질산, 여기서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에 대한 평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거 다루면서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입니다. 근데 이산화질소만 넣어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산화질소가 두 분자가 만나면 사산화이질소가 돼요. 이렇게 사산화이질소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적갈색이었죠? 사산화이질소는요, 무색이에요. 그럼 얘가 적갈색인데 사산화이질소가 생성이 되면 적갈색 연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해집니다. 근데 연해지다가 어느 순간 색 변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이산화질소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 변화가 더 이상 없네? 그럼 뭐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을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가 정말 가역 반응이 맞는가?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반대로 이번에는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산화이질소, 제가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무색이라고 했죠? 무색이었는데 진짜 얘가 가역 반응이라면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줘도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이산화질소인 무슨 색? 적갈색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얘네가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되면 이산화질소가 두 분자로 이제 생성돼요. 그럼 이제 적갈색이 생겼어. 적갈색이 생기다가 얘네도 막 계속 진해지는 게 아니라 색이 이제 일정 유지되겠죠? 펄의 가역 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정반응과 역반 속도가 같아졌네. 그때 바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 실험에 대한 질문이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한 밀폐 용기에 사산화이질소 딱 무색이라 써있네요. 사산화이질소를 담아두면 무색의 사산화이질소 일부가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때 혼합기체가 연한 적갈색에서 색 변화가 멈추는데요. 왜 멈추냐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동적평형 상태에 이르렀구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속도와 기체의 속도가 같아져서, 자, 어려운 친구는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이 증발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가 당연히 기체가 될 거고, 기체가 생기면 그 역반응인 응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그리고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무슨 상태에 도달하였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이 각각 일정이 유지가 되어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상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야겠죠?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린 상평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요, 상평형 물에 대해서 동적평 상태를 찾는 연습, 속도와 각각의 양이 일정해지는 것두 가지를 가지고 찾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용해평을 배울 거니까요. 그 개념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가도록 할게요. 다음 유니크 키. 자, 이번에는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만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동적평 상태에서 이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OX. 동적평 상태는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반응도 역반응도 그걸 잘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동적평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해요. 아무리 강의 수가 적더라도 완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도 선생님은 조금 힘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 오늘 마지막을 발판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 7학년도 수능 특강 한문의 대미를 장식할 25강입니다. 교재 125쪽에 더 알아보기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음과 뜻으로 쓰이는 한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 수능에 엄청나게 잘 출제가 되는 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음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보다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음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에 눈길이 머무르게 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픈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즐거운 rock 음악 좋아요 요요 요. 기억하시죠?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세 가지의 음뜻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기다, 즐겁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 락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안락 편안할 안 즐길 락이니까 편안하게 즐기는 것,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요 한자가 음악이나 풍류의 뜻을 가지면 음이 락이 아니라 악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음악과 관련이 있으면 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악기, 기자도 그릇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도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위한 도구라는 의미,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기구의 총칭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번은 좋아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 요로 읽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죠. 인자. 락산이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인자 악산이다라고 읽어도 안 돼요. 왜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요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자요산. 어진 사람이란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거나 이러지 않아요. 늘 변함없는 산처럼 그 고요하고 그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하지요. 두 번째 한자 역시 출제 빈도가 꽤나 높은 한자입니다. 비율의 뜻으로 쓰이면 율로 읽어야 합니다. 국어에서는 율로 쓸 때, 류로 쓸때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자는 요 글자다라는 얘기죠. 효율,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다. 효능, 효율 할 때의 효자가 되겠죠. 그런데 요 비율, 률, 자로 쓰이는 요 글자가 출산율, 진학률이 아니라 거느리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솔로 읽는다라는 거죠. 인솔하신다 또는 통솔하신다. 통자는 통일하다 할 때도 이 통자를 쓰지만 거느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거느려 다스릴 때 통솔이라는 말을 쓰지요. 또는 남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일 때 우리가 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부한다가 아니죠.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살아난다. 요렇게 생긴 한자, 돌아오다, 돌아가다, 회복하다의 뜻일 때는 복으로 읽고, again, 다시의 뜻으로 쓰이면 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요 글자도 역시 본문 진행에 오면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언급을 했었던 한자이네요. 살피다의 뜻으로 쓰이면 성, 그리고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생으로 읽어야 한다. 성찰 뒤에 살피다 찰자가 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자도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고, 따라서 성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살핀다. 살필성, 찰자가 되겠죠. 성묘하다 할 때의 성자, 혼정, 신, 성할 때의 성자, 요 한자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덜다, 줄이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생으로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줄이거나 뺄때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이라고 읽어야 하니까요. 요 글자도 선생님이 참 많이 언급을 했었죠.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미워하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오로 읽어야 한다. 또는 의문사,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그때도 오로 읽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악당, 악당, 당자가 무리당자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악당이 되겠고요. 증오, 증자, 앞에 있는 증자가 미워할 증자이니까 증오, 어우, 미워하다가 두 번이나 겹쳤네요. 아주 사무치게 미워할 때 증오라는 말을 씁니다. 요 글자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자, 그다음 요 한자도 선생님이 힘주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꾸다의 뜻으로 쓰이면 역으로 읽으셔야 되겠고요. 쉽다, 이지. 쉽다, 이지. 이지의 뜻이면 이로 읽으면 됩니다. 쉽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로 읽어야 한다. 교역, 서로 교자에 바꿀 역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서로 교자에 바꿀 역자. 교역, 무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무역할 때도 역자. 요런 모양의 한자를 쓰는데 이로 읽으시면 안 되겠죠. 이로 읽을 때는 쉽다의 뜻일 때 난이 어렵고 쉽다.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 요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 글자는 선생님 기억에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던 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지금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내릴 강자로 많이 쓰입니다. 강우, 비가 내림, 강설, 눈이 내림, 강수, 눈과 비가 내림이란 얘기가 되겠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기계, 승강기 할 때의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 그런데 항복할 항으로도 쓰인다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옛날에 그 전쟁하는 것 보면 말 타고 깃발 들고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깃발을 딱 내리면, 아, 이건 항복이구나. 요렇게 연관을 시켜서 외우자라는 겁니다. 내릴강, 항복할 항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앞에 던질 투자가 붙으면 투강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투항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항복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복싱에서, 이제 항복할 때 하얀 수건을 이렇게 던지죠. 아, 던질 투.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번에는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더 알아보기죠. 논어 파트에 더 알아보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 간의 대화를 엮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왓체로 거의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사가, 선비가. 사람 인자를 쓴게 아니라 선비 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사회적 리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선비가 지어도, 지자는 뜻, 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뜻을 두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어디 에에에 어자가 나왔습니다. 김제 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에에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보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어디 에 뜻을 둔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 어디 에로 풀이가 됩니다. 도에 이렇게 잠깐 잠기네요. 또 듣기 조금 그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도에 뜻을 두었으나 도라는 건 쉽게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 여기에 뜻을 두었으나 치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울 치자죠. 부끄러울 치자도 참 재밌어요. 귀 이자에 심장의 모양을 본떠 만든 마음 심자. 부끄러운 것도 감정이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귀 이자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 부끄러우면 귀부터 빨개진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뭘 부끄러워하냐면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가 되죠. 악자 나왔습니다. 방금 보고 왔지만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야 되겠죠. 도의 뜻을 두었다면, 도의 뜻을 두었는데 도라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볼것없는지 얼마나 비루한지 알수 있어요. 이참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은 미, 족, 족자는 발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족하다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족하지 아니하다 정도가 됩니다. 뭐 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냐 하면 엿자도 나왔네요. 엿자 더불어의 뜻도 있고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 주는 A와 B 할때 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BS와 수험생 그러면 EBS여 수험생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동사로는 기여하다, 증여하다 할 때의 여자, 주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더불어의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구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다, 요구할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자 볼게요. 의논할 의자인데 이 글자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왼쪽에는 말씀 언자, 말하다 언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를 의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 한자의 구성으로 봤을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가 옳은 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말로 그 옳은 걸 찾아가야 하는데, 나쁜 옷이라고 해서, 나쁜 음식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그 지향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이 의논, 의논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에,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뜻을 두고도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덜된 사람, 지향점이 낮은 사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니 더불어 의논하기에 족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의논할 수가 없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능할수 있다란 뜻이죠? 가능 득 뭐뭐 할수 있다. 뭐로써 할수 있냐 하면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에 정성을 다하는 게 예. 양은 양보할 양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몫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진심을 다하고 남에게는 양보하는 그 마음으로서 할수 있다면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뒤에를 보면 위구코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자는 하다. 되다, 3333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여기서는 하다 정도로 보면 좋겠는데, 뒤에 나라국자가 오네요. 나라를 하다, 나란 일을 하다라는 의미. 나란 일을 한다라는 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호자,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왔네요. 김제, 호어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이려면 뒤에 어디어디 무엇무엇에 해당되는 한자가 나와야죠.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닐 때 우리는 문장의 맨 끝에서 느낌표, 물음표 역할을 하는 걸 봤는데, 문장이 지금 안 끝났단 말이죠. 여기서의 호자는, 자, 이제 숨한번 쉬고 가자. 잠깐 멈춤.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조를 고르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 예와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하유, 뭐가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란 일을 하는데 뭐가 더 있겠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유를 얘기하자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난 지유. 그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와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정성을 다하고 남을 존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와 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요것을 어찌하겠는가 여하 우리 본문 속에서도 많이 배우고 왔었죠. 여하 거꾸로 하면 하여 이방원의 하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란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상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떠하리의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어떠하리예요. 그쵸? 보니까 하여가 할때 하여 아유 하여튼 또 위치를 바꿔서 여하튼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뜻이 되겠죠. 어찌하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어찌하리. 자, 마지막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요. 예와 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예를 어찌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가 반복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라는 큰 테두리 안에 예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예와 남을 존중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양이 예를 구성하는 예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양으로서 할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이 예라는 테두리, 예라는 껍데기, 예라는 형식은 어찌하리요, 무엇하리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 필요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양으로서 할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림의 예를 어찌하겠는가? 예를 무엇하겠는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한 문장이 더 남았네요.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두 문장이 더 남았네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으니. 중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겁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진중하다, 진지하다라는 뜻으로 받아야 되겠죠. 중후하지 않으면, 진지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사실은 뭐 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무겁지 않고 촐싹촐싹거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위험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건 배우면 굳지 아니하다. 배우면 견고하지 아니하다. 배워도 곧 견고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은 배운 것도 이리저리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주, 충신하며 주, 주인 주자죠? 주인으로 삼아라. 다시 말해, 중요하게 여겨라. 주로 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를? 충과 신을 주로 하며 중요시하며란 얘기가 됩니다. 충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하가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만이 충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중심이 딱서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 중심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고 진심을 다하게 되어 있고 열정을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충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은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중요시하라, 주되게 하라란 얘기고, 불여가 나왔네요. 모모만 못하다, 불여, 요약. 불여, 모모만 못하다.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아라란 얘기입니다. 자기만 못한 사람이란 수학 성적이 나보다 낮은 사람, 영어 단어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겠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나보다 없는 사람, 도덕적 지향점이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버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 밥의 뜻도 있죠. 순두부 백반, 백반, 하얀 밥이란 얘기인데, 여기서는 먹다의 뜻입니다. 소, 사, 선생님, 이거 먹을 식자 아닌가요? 여기서는 밥의 뜻으로 쓰이는 사입니다. 물론, 밥의 뜻으로 쓰일 때, 식으로 읽을 때도 있지만, 고전에서의 정통적인 독법,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사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밥을 먹고, 정도가 되겠죠? 물을 마시고 정도가 됩니다. 아, 밥을 먹고, 근데 거친 밥을 먹는데요. 아, 윤기 좔좔 흐르는 쌀밥이 아니라 돌이 섞여 있는 거친 밥을 먹고 국도 없나 봐요. 그냥 물을 마시고, 그리고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더라도, 됐나요?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더라도, 지자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고 잘 베개조차 없는 매우 매우 매우 가난한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친 밥 먹고 국도 없어서 물 마시고 그리고 베개도 없어서 팔뚝을 베고 자는 거니까 얼마나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도 즐거움이 또한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도가 그 안에 있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 또한 그 안에 있으니 의롭지 않으나 정의롭지 않으나 옳지 않으나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은 부유하지만 귀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부, 귀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나에게 김제호 어우 어우 어우
어짜가 또 나왔습니다. 에게로 프리가 됐죠. 나에게는 요것과 같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렇게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무엇과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운과 같다. 뜰부 구루문이니까 뜬 구름과 같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체가 없는 것이니 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됐고요. 요것과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 풀지 않고 온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7강 수능 실전 문제 9번, 10번인데 9번은 너무 쉬운 문제네요. 도금을 묻는 문제, 예의 예자와 사양할 양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9번은 예양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도금을 묻는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 하유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와 양으로서 할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아무 어려움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맹자 더 알아보기로 갑니다. 141쪽을 펼치고 맹자에 더 알아보기로 갈게요. 고지 군자는 지자 뒤에 군자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옛날의 군자는 이렇게 갑니다. 옛날의 군자는 과즉 계질언이 과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도 있지만, 잘못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고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친다. 옛날의 군자들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바로 즉시 고친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어허, 이런. 지금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그 잘못을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문제네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야. 이 시절에도 그랬고, 현대 시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군자는 문제다. 그쵸? 잘못하면 고쳐야지.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군자는 그 잘못이 야자도 문장의 끝에서 이제 한 문장 끝났어요라고 알려주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중간으로 튀어나왔죠. 역시 야자 그냥 어조를 고르는 숨을 좀 고르는 한 박자 쉬고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군자는 그 잘못이 여,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무엇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무엇과 같다. 그 잘못이, 잘못을 하면 뭐와 같았냐 하면, 일월지 식과 같았다. 뭐뭐의 식이죠. 일의식, 월의식, 일식, 월식. 다시 말해,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일식, 월식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일식이든 월식이든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게 24시간 내내 가려지지는 않아요. 아주 잠시 가려졌다가 원래 해의 모양, 원래 달의 모양으로 돌아와요. 그게 군자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군자는 그 잘못이 잠깐 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잠깐 그럴 수 있다.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식이다, 월식이다, 그러면 망원경 갖다가 요즘은 막 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본다. 백성들이 모두 군자의 잘못을 일식, 월식과 같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급자, 야자 역시 한 박자 쉬어가는 그런 역할, 경자, 고칠 경자입니다. 이 글자도 다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갱으로 읽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뜻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뱅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고치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는 개자가 있기도 하죠. 그것을 고치는 것에 미쳐서는 그 잘못을 고쳤어요. 군자가 잘못했네.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봐요. 잘못하고 있구나. 다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잘못을 고침에 이르러서는, 고침에 미쳐서는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 해가 가려졌다가 다시 빛이 쫙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자가 잘못을 하면 다 쳐다봐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쳐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 백성들이 다 우러러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백성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군자는 옛날의 군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고쳤고 백성들이 받고 우러러보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군자는 어찌 다만 그것을 따를 뿐이겠는가? 어찌 기자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한문에서 의문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다섯 개 중에 요 기자가 보이죠. 그리고 도자도 무리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다만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찌 다만 그것을 따를 뿐인가? 뭘또 하나 봐요. 그쵸? 지금의 군자는 자기가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그 잘못을 따라가는데 그것뿐이 아닌가 봐요. 다만, 어찌 다만 그것을 따를 뿐이겠는가? 또한 따라서, 아유, 따를 순자, 따를 종자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의미 차이는 순자는 관행적으로 그냥 무심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나쁜 거죠. 따라서 그것의 잘못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의 말을 만든다. 위자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만들다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어떠한 말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되겠죠. 잘못을 했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잘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잘못에다가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의 군자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자, 다음 글 보도록 하지요. 부인정은 이렇게 가네요. 부자는 무릇 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물론 지압이 사내 남편이란 뜻도 있지만 한 문장 맨 앞에서 자 이제 한 문장 출발합니다. Ready, go 이런 역할을 한다. 발어사의 역할을 한다. 또는 자 이제부터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 거야라는 신호를 주는 글자 부자입니다. 어진 정치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나니. 자자 일단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경계로부터 시작된다. 경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나다의 뜻도 있고 경전 글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스리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경계자죠. 다스리는 지경, 다스리는 경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계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넘어갈게요. 어진 정치라는 건잘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경계가 잘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 그 지경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왜 불어 있는지는 이제 다 아시지요. 정지가 우물정자로 나눈 땅, 정전.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 정자로 나는 나눈 땅이 균등하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느냐? 곡록이 요거는 관리에게 주는 곡식과 녹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의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곡록이 평등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토지 제도, 조세 제도가 붕괴가 되면 공무원의 월급 체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시자도 옳다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시자로 쓰였습니다. 곧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까닭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러한 까닭으로 폭군과 오리는 폭군, 사나울 폭자의 임금 군자죠. 포악한 임금, 사나운 임금과 오리, 오자가 더러울 오자입니다. 더러운 관리, 사리 사욕만 채우는 시궁창에 빠져서 허덕이는 더러운 오리는 필, 반드시, 만. 만자는 거만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게으르다, 게을리하다, 느리게 하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을 게을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계선이 확실하면 자기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경계를,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을 게을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 그러니까 이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은 그냥 쭉쭉 그어갖고 여긴 내 땅, 여긴 네땅 이런 게 아니죠.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든가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스리기 위한 경계선이 이미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밭을 나누고 녹봉을 제정하는 것은 앉아서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가짜, 가능득, 뭐뭐 할수 있다라고 풀이가 되는 거니까요. 이 자는 접속사 역할, 앉아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되고 딱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일들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8강의 문제죠. 7번과 8번 풀고 넘어갈게요. 7번 역시 도금 문제네요. 너무 쉽다. 그렇죠? 한자의 뜻, 모양을 잘 외우고 있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더러울 오, 자의 관리, 리, 자이니까 밑줄 친 기억은 오리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7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문제,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앉아서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정도가 되겠죠. 앉아서도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주 쉬운 일일 뿐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20강에 더 알아보기로 갑니다. 한시죠. 157쪽을 펴시고 두 수의 한시 풀이를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한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는 이빈의 도 한강입니다. 도자 건너다의 뜻을 가진 도자이고요. 한강 그러니까 우리의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먼저 떠오르죠. 한자까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빈 작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입니다.
따라서 이 한강은 서울의 한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의 한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나라가 여기를 밑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죠.

죠. 그래서 한 나라 할 때도 요 한자를 씁니다. 흘러 흘러 양자강으로 접어드는 큰 물줄기, 그한 수를 일컫습니다. 사실 이비는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유배지가 바로 한수 건너에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빈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하고 있는데 한강을 건너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느낀 감회를 쓴 시가 바로 도 한강입니다. 요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 시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요. 영외 고개 명자에 바깥 외자 고개 밖에는 고개 바깥에는 음서도 절한데 음자 소리 음자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자도 글 이란 뜻도 있고, 쓰다 라는 뜻도 있지만, 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절자는 끊을 절자이니까, 소식을 담은 편지도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고개 밖에서는 소식을 담은 편지도 끊어졌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 풀이가. 그러면 소식을 담은 편지가 결국은 소식이니까, 그냥 편지를 생략하고, 고개 밖에서는 소식도 끊어졌는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영외, 소식이 끊어진 곳은 당연히 유배지가 되겠죠. 유배지에서는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의 소식도 끊어졌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경동, 경자, 경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 동자가 오니까, 겨울을 지나, 부! 복으로 읽으면 회복하다, 돌아오다, 돌아가다의 뜻인데 지금 부로 읽었죠. 다시의 뜻입니다. 겨울 지나 다시 봄이 들어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입춘, 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울 지나 다시 봄이 되었구나. 됐습니다. 이 봄이 마냥 즐겁고 설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배지에서 소식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또 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흘러 드디어 유배지에서 컴백하는 날이 왔어요. 근향, 고향에 가까워지니 그 마음, 갱, 다시라는 뜻입니다. 경으로 읽으면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갱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의 뜻입니다. 다시 겁, 겁날 겁자입니다. 겁을 먹었다 할때 겁이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다시 겁이 났다란 얘기예요. 고향에 가까워지니 마음 다시 겁이 나. 아니,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겁이 날까요? 신나야지? 막 설레야지? 왜 겁이 날까요? 너무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은 온전한지, 아무 일 없는지 걱정이 불쑥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겁이 나요. 고향에 가까워지니 마음 다시 겁이 나, 불, 아니하네, 못하네, 감히 묻지도 못하네, 묻지 아니하네, 레, 인, 오는 사람. 이 오는 사람은 고향 쪽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고향 쪽에서 오는 사람에게 감히 묻지도 못하네. 오는 사람을 딱 마주 앉아서, 마주 대해서, 우리 가족 어때요? 했는데, 아, 예, 이렇게 좀안 좋게 됐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서 오는 사람에게, 고향에서 오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못한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로 가겠습니다. 신사임당에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본다 라고 풀이가 되는 유대관령 망친정이라는 시입니다. 자친, 자친은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죠. 예전에 아버지상은 엄하고 어머니

0: 상은 자애롭고, 그래서 자치는 어버이 친자, 자치는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어머니께서는 학발, 머리털 발자인데 앞에 학이 붙었어요. 학 그러면 까만색이 떠오르나요? 녹색이 떠오르나요? 아니죠. 하얀색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학발은 학처럼 하얀 머리털.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백발의 어머니 정도가 됩니다. 임영에 계시는데, 임영에 있는데, 임영에 계시는데, 임영은 강릉의 옛 이름입니다. 이 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임영은 설명이 붙을 겁니다. 이내 몸 장안을 향하여 장안? 장안은 중국의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시안, 아, 옛날에 장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 심사임당께서 장안을 간다고요? 여기서의 장안은 중국의 장안, 고유명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죠. 서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내 몸 한양으로 서울로 향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내 몸 서울로 향하는, 서울로 향하여 홀로 가는 마음이라 정도가 되겠죠. 이내 몸 장안으로 향하여 홀로 가는 마음이라. 선생님은 이 홀로 독자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가야 하는 시적 화자의 고독한 죄책감이 이한 글자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돌려 어디로? 북촌, 마을촌자, 역시 1800자 범위 벗어나는 한자입니다. 머리를 북촌으로 돌려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본다라는 건한 번만 보고 휙 지나간다가 아니죠. 몇 걸음 가서 어머님이 계신 북촌을 향하여 돌아보고, 또몇 걸음 가서 어머님이 계신 북촌을 향하여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작가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흰 구름 날아가는 그 아래로 저무는 산은 푸르구나, 저녁 산은 푸르구나. 흰 구름이 떠가는 그 아래로 저무는 산, 저녁 산은 푸르구나. 나는 지금 어머님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인데, 산은 눈부시게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강에 걸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책을 딱 덮으면 안 되겠죠. 아, 시간이 날 때마다 1강부터 교재 20강까지 더 알아보기 포함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복습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건승,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특히 한문을 선택한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희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안칠 학습 목표는요, 일단 길을 묻고 안내하는 법,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는 거 배울 거고요. 문법에서는 명령 표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번부터 같이 봐야겠죠? Entschuldigen Sie.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것도 하나의 명령법이에요. 나를 용서하세요 라는 말인데, 진짜 뭘 잘못해서 용서한다기 보다는,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실례합니다만, können Sie mir bitte helfen?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helfen은요, 이렇게 삼격 지배해야 돼서 반드시 삼격 목적어 와야 해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Ja, klar. 네, 당연하죠. Was kann ich für Sie tun?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ch möchte einkaufen gehen. Einkaufen gehen 해서 동사 원형에다가 gehen 붙으면 뭐뭐 하러 가다. 그치?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요, 장 보러 가고 싶은데요. Wo ist in der Nähe? 이 가까이에요. 근처에요. Ein Supermarkt.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네아라는 명사는요, 원래 디네아야. 그래서 근처, 가까이 라는 그 명사인데요. 인에다가 삼격을 써서 근처에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길을 묻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길을 설명할 거예요. Es gibt, 삼격 기억나죠?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서 삼격을 반드시 쓴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요. Einen kleinen Supermarkt. 작은 슈퍼가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 Neben der Post. Post 하면은 우체국이죠. 우체국 근처에 Neben이라는 삼사격 지배 전치사는요. 삼격도 됐다가 사격도 됐다가 하는데 여기는 이동이 아니라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삼격으로 써야겠죠. Post 근처에요. 슈퍼마트 하나 작은 거 있습니다. The Post is nicht weit von here. 그 우체국은요. 여기서부터 멀지가 않아요. Ich bin nicht von here. 우체국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저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체국도 모릅니다. We come at your post.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이제 가는 법을 설명하죠. 굉장히 길어요. Zu Fuß dauert es ungefähr 10 Minuten. 걸어서 가면 es dauert라는 표현 알아? 영어의 it takes처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걸어가면은요. 시간이 대략 한 10분 걸립니다. Gehen Sie. 명령문이 계속 나와요. 가세요. 어떻게? Zuerst geradeaus. 일단은요. 쭉 가세요. 어떻게? In diese Richtung. 요 방향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Dann. 그 다음에는요. 또 Gehen Sie 하고 명령문이 또 나오죠. 그리고요. Rechts. 오른쪽으로요. In die Goethestraße. 오른쪽으로 그 Goethestraße로 들어가세요. 괴테 길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또 명령문이 나오네. Laufen Sie. 그리고요 또 계속 가세요. Gehen이라고 계속 해도 되지만 Laufen이라는 동사 써도 여기서는 걷다라고 번역해요. 갑자기 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세요. 200 Meter. 200m를 가세요. 어떻게? Die Straße entlang. Entlang이라는 표현은요. 영어의 along 같은 거야. 그래서 뭐뭐를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요. 200m를 가세요. Dann. 그 다음에요. Gehen Sie. 또 명령문이 나오네. 그리고 가세요. 어떻게? 이버디 코이중 사거리 그 건널목을 건널목을 건너서 가세요. Und 그리고요. An der Kirche vorbei. 그리고 교회를 지나서 가세요. 자, 교회라는 거를 접촉한다고 생각해서 아니라는 전치사를 썼고요. 교회는 위치하고 있으니까 삼격을 썼어. 교회를 좀 지나서 가세요. Nach weiteren 200 Metern 200m를 지나고 나시면 Können Sie links von Ihnen die Post sehen? 당신은 왼편에, 당신의 왼편에서 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일 거예요, 가시면. Daneben, 그 우체국 옆에 Neben der Post라는 표현이겠죠? 우체국 옆에요. Es der Supermarkt. 거기 슈퍼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일단 다 이해를 했나 봐. 아, ich verstehe. 아, 알겠습니다. Vielen Dank für Ihre Hilf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Bitte schön. 감사합니다 하면 뭐 천만에요 라는 표현, Bitte schön 이런 표현이 있었죠? 천만에요. Viel Spaß beim Einkaufen. 장 보는 데 있어서 장 볼 때 재미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장 잘 보세요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길을 묻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명령문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연구 표현 연구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들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helfen 동사를 많이 사용하겠죠. Can you help?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Help는요 이렇게 항상 삼격이랑 써야 돼. 삼격 지배하니까요. Can you help?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Darf ich um Hilfe bitten? 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bitten라는 말이 요 bitten에서 나왔거든. bitten이란 말 자체가 동사로는 이제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어서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bitten um 사격 이렇게 외웠었어요, 우리.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즉 도와달라라는 말이겠죠? 아니면 ich brauche Ihre 또는 deine Hilfe. 저는 당신 또는 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도 되고요. 제일 공손한 건 당연히 이렇게 접속법 쓰는 거. 접속법은 이렇게 땡땡땡땡 하잖아. 그래서 werden 또는 könnten이라는 접속법을 써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가장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물을 때는요, wo liegt 아니면요, wo ist라는 동사 사용합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wo liegt denn das Hotel? 호텔이 어디 있나요? Das Hotel liegt rechts, 오른쪽에 있습니다. Wo ist das Rathaus? 시청은 어디에 있나요? Das Rathaus ist gleich vor dem Bahnhof. 여기 Bahnhof. 기차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wo라고 물을 때는 for. 이런 삼사격 지배 전치사 다음에 삼격 온다는 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독일에 가면, 독일에는 워낙 외국인이 많아서 저도 딱 봐도 외국인인데 저한테 길을 묻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좀 젊으니까 요 길을 잘알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저 여기 사람 아니라 모릅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어플 같은 걸로 알려드려도 되지만, Ich bin nicht von hier. 저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저 외국인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은 저 요쪽 지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길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요, 다른 형용사로 너이나 프렘트 같은 거 써서 나도 여기 새로 와서 몰라요. 나도 여기가 낯설어서 몰라요. 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자, 길을 물을 때는요. Wie komme ich zu? 하고 삼격 써서요.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요? 이렇게 물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Wo ist das Rathaus? 해도 되고요. 저는 Rathaus를 찾습니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간다는 표현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때이 대명사 만을 쓰잖아. 만을 써도 괜찮아요. We come to man zum Rathaus.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다음. Es dauert는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했는데 영어의 it takes 같은 거였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ie lange dauert der Unterricht? 그 수업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랬더니요. Eine Stunde, 1시간. 그러니까 60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는 걸 표현할 때 es dauert를 쓴다. Wie lange dauert es zu Fuß zur Schule? 걸어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Wie lange dauert es mit der U-Bahn zur Universität? 우반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때요. Es dauert라는 표현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격집에 전치사 entlang도 잘 보셔야 돼요. entlang은요. 여러분 영어 along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die Straße entlang 하면 영어로는 along the street이야. 그 거리를 따라서라는 표현인데 중요한 게 있지. 영어는 along the street 당연히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 쓰지만요. 이 entlang은요. 특별하게도 사격집에 전치사이긴 한데 이름은 전치야. 앞에 도. 근데 실제로는 명사 뒤에서 씁니다. 거의 명사 뒤에서 대부분 써요. 뭐뭐를 따라서라는 표현이고 중요한 건또 엔틀랑이 우리 사격집의 전치사야. 지난번에 우리 사격집의 전치사 6개 배웠었거든요. 비온 디 피우게 그렇게 6개 외웠는데 거기엔 안 들어가 있어. 왜냐면 자주 쓰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 빈도가 낮더라도 엔틀랑은요. 사격집의 전치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사격명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die Straße entlang 하면은 길을 따라서 그리고 원래 der Fluss인데 이게 den Fluss 이렇게 사격으로 써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할때 전치사이지만 명사의 뒤에 쓴다. 그게 특징이고 사격지배라서 명사는 사격으로 쓴다. 요게 특징이에요. 요번 단원에서 또 사격 전치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하게 보세요.
자, 다음 볼게요. 위버디 크로이증. 자, 위버라는 표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크로이증 하면은 교차로예요, 교차로. 그래서 위버디 크로이증, 뭐뭐를 건너서, 어쨌든 이동이 있는 표현이니까, 위버라는 전치사가 성격도 되고 사격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격이랑 써야 한다. 그래서 교차로를 넘어서, 교차로를 건너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버라는 전치사를 쓸 수도 있는데, 다른 표현들이 아래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Gehen Sie durch den Sportplatz. 슈포트플라츠는 뭐 운동장 정도로 번역하면 될 텐데 그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가세요 할때 이때는 두시 씁니다. 왜 두시를 쓰냐면 두시는 어디 내부를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운동장이나 어떤 공간에서 안을 지나갈 때는 두시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운동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세요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gains and their post for by. 이것도 잘 아셔야 돼. 아까 안이라는 전치사는 원래 뭐였냐면 이렇게 접촉하는 느낌, 이렇게 여기 딱 닿는 느낌, 접촉이 아니거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지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이걸 포스트가 우체국이잖아. 우체국을 이렇게 접촉해서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안이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우체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안에다 삼격을 쓰고 for by를 쓰면 뭐뭐를 지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에다 삼격 쓴다는 거 이것도 꼭 외워두시고요. Gehen Sie gerade aus. 쭉 가셔가지고요. Und dann, 그 다음에요. Die zweite Straße links. 두 번째 길에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두 번째 길로 왼쪽으로 꺾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뭐냐라고 많이 묻는데 여러분 생각해볼게. 이거는 두 번째 길 안으로 들어가서 꺾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생략을 해야 돼. in을 쓰는 사람은 없어 말할 때. 하지만 여기 in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츠바이트슈트라세의 격을 따지자면 그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사격인 거지. 사격 명사로 디츠바이트슈트라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 말할 때길 찾기 표현에서는 이렇게 사격으로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똑같은 거네. Gehen Sie an der ersten Kreuzung. 첫 번째 교차로에서요. Nach rechts. 오른쪽으로 가세요라는 표현. 첫 번째 교차로를 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라는 표현이어서 역시나 안에다가 삼격 쓴다는 거. 아까 an der post for by랑 똑같은 형태죠. 그쵸? 그래서 안에다가 삼격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있네. 길 안내 표현. 길 안내 표현을 좀 이제 알아야 돼. 어차피 길 안내할 때 나오는 표현은 뭐 직진하세요, 꺾으세요, 뭐요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알아야 해서요. 여기 그림으로 또 그려주셨습니다. Gehen Sie geradeaus 쭉 가세요. 자, 여기서는요. 첫 번째 길 말고 두 번째 길에서 꺾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Gehen Sie die zweite Straße links. 두 번째 길에서 꺾으세요, 왼쪽으로. 그다음 요거. Gehen Sie über den Platz. 광장을 넘어가세요. 그랬을 때 위버를 쓴다는 거야. 두시를 쓰진 않아요. 두시는 어떤 내부를 지나는 느낌. 두시된 파크처럼 뭐 공원 내부를 지나는 거. 그럴 때는 두시를 쓰지만 플라츠에는 위버를 쓰는 게좀 맞아요. Gehen Sie hier rechts.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Gehen Sie an der Kirche vorbei. 이것도 중요하게 했었지? 안에다가 삼격을 써서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야. 교회를 지나가세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뭐야? Gehen Sie hier links.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뭐다 아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links, rechts 이런 표현 써가지고요. 왼편에, 오른편에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on the left, on the right 이런 표현이어서, 그러니까 그 위치 부사죠. 위치 부사. The links, sehen Sie das Museum. 왼쪽에서 당신은 그 박물관을 볼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박물관이 있습니다라는 뜻이고, rechts sehen Sie die Kirche. 오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The post is rechts an der nächsten Kreuzung. 다음 그 교차로에 접해서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체국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길 안내 표현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2로 가는 게 좋겠죠? Hallo Laura. Laura야, 안녕. Ich bin gerade am Flughafen München angekommen. 나 지금 막 am Flughafen. Flughafen이라고 할때 안을 많이 써요. 안에다가 삼격을 쓴 거지.
공항 안으로 왔다라고 하려면 in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항 내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이라는 특정 지점에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치사 안을 씁니다. 나 지금 뮌헨에 있는 그 공항에 막

0: 주디아 컴맨, 내가 너한테 갈수 있거든. 뭐, 뭔 스튜덴? 너 근데 어디 사니?
1: Ich wohne in der Nähe vom Olympiapark. In der Nähe라는 표현도 나왔네. In der Nähe 하면은 근처에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근처에라고도 쓸수 있지만 뭐뭐의 근처에도 많이 쓰거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뒤에서 이격으로 꾸며 주든지 지금처럼 von 삼격으로 많이 꾸며 줘요. 나는 올림피아 파크니까 올림픽 공원 근처에 살아. Meine Wohnung liegt in der Goethestraße 16. 내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위치니까 역시나 in에다가 삼격 썼죠? Goethestrasse 16번 가에 위치하고 있어. Wie komme ich zu dir nach Hause?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갈까? 아까 여기 ich kann zu dir kommen에서는 그냥 zu dir만 썼거든? 요렇게? 근데 nach Hause라는 말을 붙여서 너한테 가긴 가는데, 뭐 너네 집으로 가는지 너네 회사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좀더 목적지를 명확해 주려고 나하우제라는 말을 붙인 거죠. 내가 너한테, 근데 정확히는 너네 집으로 어떻게 가야 돼? Ich habe ein Zimmer im Hotel vor dem Rathaus reserviert. 나는 그 vor dem Rathaus니까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 있는 한 방을 내가 예약을 해 놨거든. Es ist ganz einfach. 야, 되게 쉬워. Fa 명령문이네요. 여기서는 지금 친구끼리 대화니까 두 명령어예요. Fa einfach mit der U-Bahn U3. 그냥 뭘 타면 되냐면 U-Bahn 타면 돼. U3를 타면 돼. In Richtung 어느 방향으로? 올림피아 센트럼 방향으로 타서 어디까지 타면 돼? Bis zur U-Bahn Station. 페투얼링이라는 우반 스타치온이니까 지하철역까지 타면 돼. Das sind acht Stationen. 여덟 정류장이야. Es dauert etwa 16 Minuten. 굉장히 친절하지. 여덟 정류장인데 그거 대략 16분 걸려. 뭐한 정류장에 한 2분 걸리나 봐요. Ich hole dich von der U-Bahn Station ab. 내가 너를 픽업 할게. 앞홀렌 할게. 어디서? 우반 스타치온에서. 지하철역에서 내가 너 픽업할게. 오케이. Dann treffen wir uns dort. 그래, 좋아. 거기에서 그럼 만나자. Ja, bis morgen. 내일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공항 쪽에 와서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표현 연구 이것도 볼게요. 자, 1번 먼저 보시면요. 분리동사이자 자동사인 uncomm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분리동사니까 뭐 여기가 분리 전철이고 강세를 받는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comman이라는 건 원래 오다라는 동사인데 an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접촉, 붙어 있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된 거죠. uncommon은요. 자동사입니다. 도착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쓸 수는 없고요. 또 완료형을 만들 때는 우리 변이자 기억나? 변화나 이동의 자동사는 자인 결합이다. 얘는 뭐겠어?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도착한다는 자체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인 결합하고요. 보통 이제 전치사 구와 함께 사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도착해야 되니까 어디어디에라는 in 같은 전치사 구랑 잘 쓰겠죠? 한번 여기 볼게요. Sie ist endlich in Köln angekommen. 그녀는 드디어 쾰른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어디에 도착했다 할때 일단 자인 결합하는 거 요거는 방금 했던 거. 그리고 어디 어디 안에 도착하니까 보통 in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로 도착했다. in은요 보통 도시나 나라, 지역이랑 많이 씁니다. 그럼 아까는요 그 공항에 도착한 거 있었잖아. 그때는 안 썼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ir sind pünktlich am Hauptbahnhof angekommen. 우리는 기차역에 정시에 도착했다예요. 이때는 왜 안을 쓰냐면 안은 아까 특정 지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안 삼격을 쓰면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인을 쓰면 꼭 내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내부를 강조하는 거고 특별히 내부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인을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am을 씁니다. 그래서 안은 특정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네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당연히 위치를 말하고요. in 삼격이랑 많이 쓰겠지. 어디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나하우제, 츄하우제는 여러분 많이 했어요. 나하우제는 집으로 오고 츄하우제는 집에서였잖아. 할피에 게시 나하우즈. 3시 반에 나는 집에 간다. 나하우제 집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동사랑 어울리겠어? 뭔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가다라는 이런 동사랑 어울리겠죠? Ich muss bis Donnerstag zu Hause bleiben. 나는 목요일까지 집에 있어 머물러야 해. 집에서니까 어떤 동사랑 잘 어울려?

어울리겠어? 뭔가 가만히 있는 동사랑 잘 어울리겠죠? bleiben, 머물다. 요거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동사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reservieren.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예약하다.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타동사는 완료형을 만들 때 하벤 결합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완료형에서 현재 완료를 만들 때 하벤 결합하겠죠? fahren 동사의 명령법도 볼게요. 아까 fa 이거 명령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니까 단수 2인칭, 친칭인 두 명령법을 써서 두 명령법은 어간만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fa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오늘 명령법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bis입니다. 전치사 bis는요, 얘 자체는 사격집의 전치사예요. 근데 얘는 격집의 기능이 약하다고 했어. 그래서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치사랑 같이 써서 다른 전치사가 격을 지배한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bis는요, 목표 지점, 끝지점. 번역을 하자면 뭐뭐까지 이런 걸 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얘는 보통 다른 전치사와 많이 쓴다. 특히 추 같은 전치사랑 많이 써서 bis 추를 되게 많이 쓰거든. 예를 들어 gehen Sie bis zum Kino, gerade aus weiter. 가세요 어디까지? bis zum Kino. 영화관까지 계속 쭉 가세요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bis 추를 쓰고 삼겹을 쓰는 거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도 bis 추를 쓸수 있고. bis zu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어. Ich bin bis zum 14. 9. nicht im Büro. 저는 9월 14일까지는 사무실에 없습니다예요.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bis zu지. 여기도 잘 보시면 이 14일이라는 게 der Tag이거든. 그래서 bis zu에다가 역시나 이렇게 삼격을 쓴다. der Tag이 dem Tag이 되면서 bis zu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스가 아무리 사격집의 전치사면 뭐해? 얘는 격집의 기능이 약해서 비스 추를 썼을 때 추가 삼격집의 전치사니까 얘에 맞춰서 뒤에 있는 명사를 반드시 삼격으로 써야 한다. 얘는 의미만 나타내고 격은 얘가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동사 abholen도 볼게요. 분리동사 abholen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일단 타동사야. 뭐뭐를 픽업하다예요. 영어로도 영어의 up이 영어로 치면 up이거든. 그리고 홀렌이 픽이거든. 그래서 픽업인데요. 요 분리 전철은요, 어떻게 가? 현재나 과거나 명령문에서 전철을 맨 뒤로 보낸다라는 거 우리 몇번 했었어요. 한번 그 문법으로 다뤘었었고. 그래서 보시면 헐미시 악센 우 앞. 나를 18시에 픽업해라. 라는 두 명령문인데, 요 명령문에서 당연히 분리 전철 맨 뒤로 간다라는 거 계속 했던 거고. 또 보자. Er holte das Paket von der Post ab. 그는 픽업했다. 그 소포를 어디서? 우체국으로부터 픽업을 했다예요. holte 했으니까 지금 과거형이거든. 과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up이라는 분리전철은 뒤로 간다라는 거고. Sie hat die Kinder von der Schule abgeholt. 그녀는 그 애들을 학교에서부터 픽업했다라는 완료형 문장. 하트 앞게 홀트인데요. 요럴 때 완료형일 때는 분리전철을 분리하지 않죠. 대신에 분리동사니까 게를 여기 사이에 넣어주는 거. 전철과 동사 사이에 게를 넣어주는 거. 요게 특징이지만 앞 자체가 따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동사일 때 분리전철의 위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본문은 다 봤고 이번에 명령법이라는 문법 보겠습니다. 명령법에 대해서 우리 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은 독일어의 표현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독일어의 표현법은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니까 1, 2, 3 써보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직설법이란 뭐냐면 그냥 현재 그 사실들을 말하는 거. 사실들을 말하는 게 직설법이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은 뭐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뭔가 명령할 때쓸것 같죠? 그쵸? 그게 명령법이고. 세 번째는요, 접속법입니다. 접속법은요, 접속이란 말이 우리가 좀 낯선데, 접속이란 말은 영어의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접속법으로 하는 건 뭐냐면, 뭔가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간접어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접속법인데요. 오늘 할 거는 요 명령법이에요. 직설법은 그동안 했던 게다 직설법이라고 보면 돼.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고. 접속법은 여러분 너무 고급 문법이어서, 우리 수능 범위에서는 안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치만 우리,
그 접속법 이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살짝씩 다루기는 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야지. 근데 명령법도 잘안 쓰는데 그안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명령법 실제로 되게 자주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상해. 명령은요. 군인들이나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부하한테 뭐 열중시와 차려 이런 거가 명령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명령법은 물론 그런 것도 명령뿐이에요.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부탁이나 요청이나 금지나 권유 등을 말할 때도 명령문을 우리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명령을 누구한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명령은요, 제3자한테는 못해. 무슨 말이냐면, 저기 그녀나 그한테는, 그녀,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는 요 사람한테 해야 돼. 내 눈앞에는 요 사람은요, 2인칭이죠? 2인칭한테만 명령을 할수 있어. 즉, 내 눈앞에 있는 너, 아니면 너희, 아니면 당신이나 당신들, 이런 것처럼 단순지 복순지는 상관은 없지만 2인칭인 사람들한테만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어야 뭐뭐 해라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명령법의 형태는 뭐가 중요하겠어? 동사가 중요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걸 하라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거니까 행동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과 관련된 제일 가장 가까운 품사는 동사지. 그래서 동사로 명령을 하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령법은 일단 2인칭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인칭만 가능한데 2인칭이 그럼 뭐가 있지? 우리 독일어에서 2인칭은 친칭이랑 존칭으로 나누잖아. 친한 사이랑 이렇게 공적인 사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죠. 그럼 친칭에서도 단수 두, 복수 이어, 너나 너희가 있고요. 존칭에서도 당신 아니면 당신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법은 2인칭만 가능하고 두 명령 아니면 이어 명령 아니면 지 명령어 이렇게 세 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명령문은요, 이 직설법에서 하는 평서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요, do일 때 먼저 살짝 볼게. 평서문일 때는요, 그냥 네가 온다, do comest 하면 되고요, 네가 뭘 취한다, 라고 했을 때 do nimmst 하면 돼요. 근데 명령문은 아까 상대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명령문일 때는 do는 날리고, est도 날리고, come. 님 이렇게 하고 느낌표만 딱 붙이면 얘가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이어 명령문일 때도 같은 원리예요. 이어 컴트, 이어 넴트, 너희가 온다, 너희가 취한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주어는 별로 안 중요하죠. 동사가 중요하니까 이어 날리고 대신에 이때는 현재인칭 변화인 테를 그대로 붙여서 컴트, 넴트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존칭일 때는 정말 쉽습니다. Sie kommen, Sie nehmen. 당신이 옵니다. 당신이 뭘 취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순서만 바꾸어서 kommen Sie, nehmen Sie. 이렇게 하시면요. 느낌표 찍어주면 얘가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형이라는 건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언제 기본형을 쓰는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규칙 변화 동사들이나 불규칙 동사에서도 어간이 아에서 에로 변할 때는 기본형이래. 요거는 일단 좀 헷갈린다. 그치? 규칙 변화 동사는 왠지 기본형일 것 같아요. 근데 불규칙 동사는 왜또 기본형인가라고 봤을 때 불규칙 동사는 우리가 세 개가 있다고 배웠어. 뭐였냐면 아가 에로 변하거나 아니면 에가 이나 이로 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애가 이로 변하는 거 빼고 이 아가 애로 변하는 거 얘는요 규칙 동사랑 똑같이 기본형에 들어간대. 자, 무슨 말인지 그럼 한번 여기를 보면 알 거예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세요. 두에 대한 명령은요 단수 2인칭 친칭이죠. 두는 보통은 어감만 쓴대. 보통 여기 세 칸이 보통이야. 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감만 쓴대. 어감이 뭐예요? an 뺀 거, an이나 an 뺀 거, 어미를 뺀게 당연히 어간이겠죠? come, far, meet, bring. 여기가 어간입니다. 어간만 써서 do에 대한 명령 칸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너가 오라, come. 너가 타고 가라, far. 너가 가져와라, bring, meet. 이렇게요. 어간만 씁니다. 자, come는요 기본 규칙 변화 동사죠. meet, bring, and도요. 물론 지금 meet이라는 분리 전철이 있지만 얘도 규칙 변화합니다. far에는요, 원래 do fast,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인데 얘는 아가 애로 변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가 애로 변하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이 지금 얘네들은 간만 가지고 쓰면 돼. 그래서 엄청 쉬워. come, fa, bring me 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의 경우지. 하지만 보통이 아닌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 요두 개의 경우, 요 다음의 경우에는 애를 붙인대. 무슨 말이야? 어간이 네나 테나 이게로 끝나거나 플러스 동사가 N에 N으로 끝나면 L을 붙인대. 봐봐. 어간이 데나, 테나, 이게로 끝났네. 그치? 아니면 N에 N으로 끝났네. 요럴 때는 L을 붙인대. 한번 붙여볼게. Find가 아니라 Find에 L을 붙였네. Vat가 아니라 Vat에 L을 붙였네. Entschuldigt이 아니라 Entschuldige에 L을 붙였네. F는 아니라 F네 L을 붙였어. 이렇게 L을 붙인다고. 언제? 대나 테나 이게로 어간이 끝나거나 동사 자체가 N에 N으로 끝날 때. 왜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뭐 괴롭히려고 독일어 어렵게 만들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발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Find 어렵단 말이야. Find 쉽죠? 기다려. Vat 어렵죠? Vat 훨씬 쉬워져요. 발음을 쉽게 하려고 어간이 네, 테, 이게로 끝나거나 동사가 N에 N으로 끝나면 L을 붙이더라 해요. 지금 두 명령어는 이것만 알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예문을 봐야겠죠? 책에 있는 예문입니다. Geh bitte nach Hause. 집으로 좀 가. 라는 두 명령어인데요. 그냥 gehen이라는 동사잖아. gehen이란 동사에 간만 가지고 gehen을 이렇게 쓰면 끝이야. 아이쉬워, 그쵸? 와텐이란 동사는요, 아까 위에서 했어. 어간이 테로 끝나. 테로 끝날 때는 와트를 쓰되, 어간을 쓰되, 에를 붙여야 된다 그랬지? 와트 말이야, 좀 기다려봐. Da kommt jemand. 저기 누군가가 오잖아. 라는 문장이에요. 와트.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입이 편한 쪽으로 발음은 진화하는 거예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에를 붙입니다. Entschuldige, 나좀 용서해라. 즉,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로 끝나니까 L을 붙이는 거죠. Entschuldige, 나를 용서해줘. 너야 나를 용서해줘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예요. if네는요, 원래 동사가 ne, n으로 끝나니까 if네 해서 발음을 좀 편하게 해서 if네 bitte die Tür, 야, 문좀 열어줘라는 표현.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해서 L을 붙이는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두에 대한 명령은요, 그냥 어감만 가지고 쓴다. 굉장히 쉬운 명령법이죠. 두가 진짜 쉬워. 근데 이어도 쉽습니다. 이어에 대한 명령은요, 이어가 뭐야? 복수 2인칭 층칭이죠? 중요한 건 이제 2인칭이라는 거. 명령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어감만 쓰는 두와는 다르게요. 얘는 어미도 달려있긴 하거든? 근데 그 어미가 뭐냐면, 현재인칭 변화 형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현재인칭 이어일 때 어떻게 했어? 간에다가 그냥 테만 붙이면 됐었어. 근데 때로는 에를 붙인다고 했거든. 이것도 좀 중요하다. 언제 에를 붙인다고 했냐면 어간이 데나, 테나, 아니면 푸느, 그느 이런 걸로 끝날 때는 에를 붙인다고 했거든요. 이건 일단 예문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 Get here die Straße geradeaus.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세요. 가라. 쭉 가라, 너희들 이 길을 따라 쭉 가라라는 명령문인데 지금 get 했으니까 현재인칭 변화 이어 get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거지. 근데 언제 에테를 붙이는지도 조금 중요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어일 때는요, 그냥 간에다가 뭐만 붙여? to. 간에다가 to. 간에다가 to를 붙이면 돼. 여기도 간에다가 to를 붙이면 돼. 근데 언제 에트를 붙이냐? 언제 에테를 붙이냐? 대로 끝나거나 테로 끝나거나 푼으로 끝날 때 이럴 때는 에테를 붙인다. 이것도 조금 예외적이니까 알아두시고 이 예외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재인칭 변화할 때 옛날에 배웠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반복했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것만 알면 즉 현재인칭 변화만 알면 쓸수 있는 이어 명령법이었죠.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명령법이에요. 지명령은요, 단수나 복수 다 포함해서 2인칭 존칭이죠. 당신한테 명령할 수도 있고, 여기 여러 명의 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당신들한테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요건 진짜 쉽습니다. 동사의 부정형, 부정이라는 거는 안 건든 거지.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에다가 지를 붙이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의문문이랑 문장의 순서가 똑같잖아요. 맞아, 똑같아. 순서는 같아요. 그렇지만 억양이 달라요. 자, 억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이따 볼게요. Bring in the das bitte hierher. 그것을 제발 여기로 가져와 주세요. 라는 문장인데, 동사 원형에다가 지 붙이면 끝이죠? 동사 원형에다 지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지금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억양에 따라서. 의문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Bring in the das bitte hierher? 그것을 여기로 가져와 주시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끝을 좀 올리고 뭔가 질문하는 느낌으로 하겠지만 지금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끝을 내리고 뭔가 명령하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Bring in the,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하면 세 가지 명령법을 지금 봤어요. Do, 이어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도 볼 거는 분리동사의 경우다. 근데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분리동사에서 중요한 거 전처리, 명령문에서 문장 끝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분리 전처리 당연하죠. Machen Sie bitte die Tür zu. 문좀 닫아주세요라는 문장인데 zu라는 분리 전처 당연히 맨 뒤로 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바로 이거죠. Bring mit, bring to mit, bring in the mit. 이런 식으로 mit라는 분리 전처리 맨 뒤로 가듯 분리 전처는 문장 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이 또 중요해. 지금 아까 뭘 했냐면 모음 중에 아가 애로 변할 때는 기본 규칙 동사랑 똑같이 기본형에 들어갔어. 근데 그건 아가 애로 변할 때고 불규칙 동사 중에 또 다른 게 애가 이로 변하는 게 있었잖아. 걔네들은 특별하게 명령문에서 뭔가 바뀌어. 신경 써줄 게 있다는 거거든요. 뭘 신경 쓸지 한번 볼게. 자, 어감 모음에서야 애가 변하는 동사들. 현재인칭 변화에서 단수 2, 3인칭에서. 단수 2, 3인칭이란 거는 do일 때나 해야지 s일 때죠. 그때 어감 모음이 짧은 경우 애가 이로 변하고 긴 경우 애가 이로 변하잖아. 그때는요, 명령문에서도 똑같이 바꿔줘야 된대. 무슨 말이었지? 이거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어감 모음 짧은 애가 이로 변하는 거. 예를 들면 sprechen 같은 그런 동사들이 있거든. 너는 크게 말한다. Du sprichst laut. 이렇게 애가 이로 변해. 봐봐, 봤어? 애가 이로 변해. 그러면 요 변한 걸 가지고 st를 떼고 sprich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두 명령어일 땐 이걸 신경을 써야 돼요. 이어일 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어는 단수 2, 3인칭이 아니잖아. 이어는 복수 2인칭이잖아. 그래서 이어일 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두일 때는요, 두 명령어일 때는요, 요 변하는 거 신경 써줘야 합니다. 또 한번 볼게. 애가 이로 변하는 거. 그럴 때 예를 들면 zen 같은 거거든. Zen인데 do zist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명령문을 만들 때는 두 명령어에서는 요 st만 떼고 어간을 그대로 갖고 와서 zi das genau 그걸 똑바로 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애가 이로 바뀌든 애가 이로 바뀌든 이 애가 바뀔 때는 어간에 애 있죠? 이 애가 바뀔 때는 이로 바뀌든 이로 바뀌든 간에 그걸 갖고 와서 써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거 볼게요. 자, 모음 애가, 어감 모음 애가 변하는 동사는요, 이어나 지는 안 변해. 여기선 규칙 변화. 얘네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두일 때만 중요해. 왜냐면 이 어감 모음이 단수 2인칭이나 단수 3인칭에서만 변하니까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개변 동사는요, 원래 개니까, 애니까 이로 변해야 되는데 얘는 애가 짧은 이로 변하는 특수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개변이지만 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헬페는요, 애가 이로 변하네. 그래서 헬페니 힐프 이렇게 바뀌고요. 레제는 긴 애니까 이로 변해. 그래서 레제니 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이로 변했어. 네메는 특수한 경우여서 원래 네니까 이로 변해야 되는데 짧은 이로 변한다고 했어. 이것도 예외. 그래서 네메니 님 이렇게 되고요. 에세는요, 애가 이로 변하는 동사. 그래서 에스가 이스가 됐어.
그래서 do 명령어에서만 어감 모음 애가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그래서 give, health, lease, name, is 이런 식으로요. 그 어간의 모음 애가 이로 변하거나 이로 변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give me a bit 말다 spoke. 그책좀 한번 줘봐. Help me a 말. 나좀 도와줘봐.

Lest du erst das Buch? 일단 그 책을 읽어봐. Nimm doch eine Regenjacke mit. 비옷을 좀 가져가봐. Ess nicht so viel Schokolade. 초콜릿 좀 그렇게 많이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두 명령어를 예시로 들었거든. 그 이유는 뭐겠어? 이어나지 일 때는 규칙이라 안 중요해. 그러니까 안 어려워. 하지만 두일 때는 중요해서 이렇게 책에서 예시를 들은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계속 헷갈리면 안 돼. 현재인칭 변화의 단수 2, 3인칭에서 어감 모음 아가 애로 되는 경우 얘는 기본형이에요. 얘는 규칙이에요. 애가 이나 이로 되는 경우 요때가 문제지. 아가 애로 되는 경우는 기본형입니다. 이거는 규칙으로 가요. 그래서 슬라핀 같은 거 원래는 아가 애로 변하잖아. 두 슬랩스트잖아. 하지만 요걸 가지고 오지 않고 원형 그대로 슬라프굿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더 볼게요. 라우펜도 보세요. 라우펜도요. 원래 이 아가 애로 변하는 그런 불규칙한 동사야. 하지만 아가 애로 변하는 경우는 상관없다고. 명령문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든 말든 얘는 원래 라우펜이라는 동사에 있는 어간을 그대로 갖고 오라. 그래서 아가 애로 변하는 경우는 명령문에서는 무시하고 원형 그대로 써라 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인과 하벤입니다. 자인과 하벤 같은 동사는 진짜 많이 쓰이는데 또 이런 게 되게 불규칙해. 원래 많이 쓰일수록 또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두 명령어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 어, 간방 가지고 온다 그랬어. 그래서 자인의 이 자이를 어간으로 본 거예요. 자이. 그래서 자이가 됐죠? 두는요, 간만 가지고 온다 그랬어. 합에서 합. 이렇게 됐어.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규칙이죠? 원래는 근데 두 베스트, 두 하스트니까 약간 안 어울리긴 해. 하지만 명령문의 규칙은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이어일 때는 원래 이어 자이트고 이어 합트잖아. 현재인칭 변화를 그대로 쓴다는 거 규칙을 잘 따랐죠? 지일 때는요, 뒤에 지를 그대로 쓰고 여기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어. 하벤이란 동사 원형 쓴 건 잘했는데 자인은 원래 자인인데 자인이라고 좀 특이한 동사를 만들긴 했네요. 어쨌든 여기만 조금 헷갈리고 나머지는 명령문의 원칙 그대로 했습니다. 자이미어비테니 뷰즈, 나한테 좀 화 좀 내지 마. 두 명령어죠? 잘 썼습니다. 킨더, 얘들아 했으니까 이거는 이어 명령어야, 이어. 이어 명령어. 자비트 예스 우이시 조용히 좀 해라. 합더 카이네 앙스트 두려워하지 마. 이건 두 명령어죠. 함지 필린 당크 많은 감사를 받으세요. 즉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지 명령어죠. 그래서 명령어 쓰는 법은 그냥 규칙대로 하면 되고 규칙이 아닌 거 예외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명령문을 만들 때 유의사항.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서는요. 단수일 때는 두 명령법 쓰고 복수일 땐 이어 명령법 쓴다. 뭐 상식적이죠. 그쵸? 팀, 컴말해야. 팀, 여기로 와봐. 이랬을 때 단수니까 당연히 두 명령법, 콤, 어감만 가지고 하는 두 명령법을 썼고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문장이야. 그럼 복수일 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만들어봤어요. 팀은 파울. 야, 팀이랑 파울 너네들 컴트, 덕 해야. 여기로 와봐.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는 트를 붙여야겠지. 왜? 이어 명령법이니까 현재인칭 변화 그대로 써야 하니까요. 다음 헤아나 프라우라고 부르는 사이는 지를 하는 사이잖아. 지젠을 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지 명령법을 쓰죠. 프라프라이 프라이 여사님 냄지덕 플라츠 자리에 앉으세요. 당연히 지 명령법을 써서 동사 원형에다가 지를 붙인 형태를 쓰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소유관사나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의 인칭은요. 명령형의 인칭이랑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제첸이란 동사에 어감만 썼지? 이거 두 명령이네. 그러면은 제기대명사를 dc로 써야 한다고. 만약에 이어 명령이었다면 제트 했겠죠? 현재인칭 변화 그대로. 그러면은 너희 명령이니까 어이시를 써야 한다고. 만약에 제첸지 했으면 지 명령법이니까 지시를 써야 한다고. 아, 그래서 제기대명사 인칭이랑 명령형의 인칭을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사 비테덕 누어 말 아임 말야 이런 거는요 강조하거나 좀 부드럽게 하거나 뭔가 뉘앙스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슈더미시에츠 비테니시트 비테라는 말을 넣어서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좀 공손한 느낌을 주고요. 만약에 자이덕 우이시 자이고이시 하면은 조용히 해. 좀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노흐라는 말을 넣어서 좀 조용히.

사용해줘.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회아말추. 회아추 하면 들어봐. 이러면 좀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말이란 말을 넣어서 야, 한번 좀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Mach das ja nicht. 그렇게 하지 마. Mach das nicht 하면 너무 세잖아. 근데 Mach das ja nicht 해서 좀더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을 넣어서 강조하거나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수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번부터 좀 선생님 말했던 거랑 좀 달라졌어. 선생님이 분명히 명령문에 2인칭만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1인칭 명령이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명령이라고 보긴 좀 애매해. 요거는 해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청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쓰고 위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합시다, 좀 합시다, 해봅시다 이런 느낌. Versuchen wir das doch mal. 우리 한번 시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 포함해서 같이 하자라고 청유할 때쓸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특수한 명령이죠. 원래 1인칭 명령은 없어. 2인칭만 있어요. 하지만 요런 식으로 명령문을 만들면 청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명령문은 선생님이 동사가 중요해라고 했는데 동사만 쓰던가 아니면 동사 없이 명사나 부사로도 명령을 할수 있대. 언제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근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이나 응급 상황에서 언제 이거 길게 다 말해? 빨리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핵심만. 그래서 핵심만 가지고도 명령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명령하는 경우, Bitte einsteigen, 타세요. 이렇게, 그치? 아니면요,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Nicht rauchen,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거를요, 너무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면 하세요. 이렇게 짧게 말하고 싶을 때요, 동사 원형만 가지고도 명령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명사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도와주세요라는 말 너무 길잖아. 그래서 힐페, 도움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요. 조용히 해라라는 말좀 길잖아. 그러니까 우울, 고요함이란 뜻인데 우울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요. 좀 조심해라라는 말도 기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vorsicht 이렇게 주의, 조심 이렇게 명사만 가지고도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사만 가지고도 명령할 수 있겠지. 그 부사가 핵심을 담았다면 nicht so schnell 그렇게 빨리 가지 마라고 했을 때 nicht so schnell 해서 부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명령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긴 문장만 명령문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도 명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빠르게 명령문을 좀 봤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드디어 마지막 시간 25강입니다. 자, 여러분과 성년기부터 그리고 노년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수능 실전 문제에 미처 풀지 못한 것들 오늘 함께 해결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태까지도 잘 해왔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문제 풀고 준비하고 선생님 만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문제 함께 풀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달려온 이 모든 과정들이 잘 마무리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보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년기의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14강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세트 문항입니다. 수행평가 보고서를 보고 물음에 답할 건데요. 자, 이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자,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발달 특성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들어가면 되는지 표를 우리 이해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 알아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행평가 보고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모세모 시기의 발달 특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는 이런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장면 1을 보면 자, 2차 성징이 완성되었다. 일생 중 가장 균형 잡힌 체격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 2를 보면 알린이 이야기한 창의적 사고, 확산적 사고 및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에는 성년기의 발달 특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성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고르면 되겠죠? 심리적 경직성 증가한다, 노년기입니다.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된다, 중년기입니다.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아동기입니다. 상상적 관중과 같은 자아중심성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입니다. 자,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아를 확립한다. 이게 이제 성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 우리 성년기였는데요. 성년기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탈부모기 전환 적응 프로그램,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취업 및 경력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적절합니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의 의미 이해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해를 통한 자아 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살펴보면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에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하는 시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 과업이 친밀감인 시기 언제인가요? 성년기입니다. 성년기의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고르면 샤이의 성취 단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적절하고요. 우드리의 여과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적절합니다. 자, 마샤의 자아정체감 형성 이론은 청소년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능의 사례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지능일까요?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3원 지능 중에서 이 지능은 전통의 지능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지능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업적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지능이죠? 분석적 지능, 분석적 혹은 구성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 골라보겠습니다.
과학자가 해양에서 수거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운동화를 만든다. 자, 이런 창작과 관련된 지능은 경험적 지능이죠. 형사가 여러 단서를 조합하여 범인을 찾기 위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친다. 자, 이게 분석이 필요한 지능이네요. 그쵸? 영화 감독이 기존과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연출 기법을 도입하였다라고 하는 거, 경험적 지능에 해당하고요. 자, 영업사원이 고객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말과 태도로 거래를 통과시킨다.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친한 친구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어색한 상황을 잘 풀어내더라. 이것도 역시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시기의 발달 사례.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언제인지 알아볼까요? 5년 전에 갓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만난 연인과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혼을 하고 와 같은 발달 과업이 주어지는 시기 성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달 사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 정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은 노년에 해당하죠. 세상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 성년기의 사고 특성입니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는 건 청소년이고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여성은 가장 여성스럽고 남성은 가장 남성스러운 체형을 갖추는 거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함께 볼까요? 자, 8번, 9번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내문은 리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겔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겠고요. 9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 시기를 알아내면 우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 시기 언제일까요? 자, 리겔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시기의 사고는 형식적 사고가 아니라 성숙한 사고래요. 그래서 변증법적 조작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인지적 모순과 다양한 사고 수준 간의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반, 합의 과정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처럼 변증법적 조작기라고 한 시기, 성년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가시기의 심리적 발달 특성 골라보면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했을까요? 프로이트는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레빈스는 이 시기를 여름에 비유했습니다. 자,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했을까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중년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에 해당하는 발달 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성년기의 발달 위기 뭘까요? 성년기의 발달 위기를 알려면 우리가 발달 과업부터 알아야겠는데요.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발달 위기로 가장 적절한 거 1번에 있네요. 고립감을 느낀다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스턴버그의 3원 지능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지능, 3원 지능. 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땡땡땡 지능은 첫 번째에는 땡땡땡 지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지능에 해당하니까 분석적 지능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땡땡땡 지능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잘 행동하는가 하는 거와 관련된 지능이니까 실용적 지능에 해당하죠. 자,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 지능은 그러면 뭘까요? 가 지능은 경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 지능, 창의적 지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경험적 지능에 대한 답을 골라볼까요? 실용적 지능이다. 아니죠.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실용적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경험적 지능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레시피를 응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살펴볼게요. 11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다음에 자, 직업을 선택해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 그다음에 자, 배우자 선택과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부모로부터의 독립, 직업 선택, 결혼 등의 발달 과업을 허비거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시기 언제냐면 성년기이죠. 그렇죠? 자, 성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습니다. 빈둥지증후군을 경험한다. 이건 중년기에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탈부모기에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남성답고 가장 여성다운 시기. 자, 알린에 의하면 문제 발견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또 다른 한 단계 성숙한 사고로서 성년기의 다양한 사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자,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생식기 단계로 보았나요? 생식기 단계로 온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기 3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우리 15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의 문제, 이제 5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세 가지의 사랑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래프로 사랑의 요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 양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건 친밀감이고요. 이 중에 하나인 간은 초반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가 요소는 여러분 뭘까요? 이가 요소는 열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결심, 헌신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열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사랑의 인지적 요소이다. 이건 결심 헌신에 대한 내용이죠. 신체적 매력, 성적 욕망 등을 포함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건 친밀감에 해당합니다. 자, 이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만 취해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도취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니은 니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함께 볼까요? 다음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연수 프로그램 교육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라고 해요. 신입사원이에요.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해요. 우리 조직을 이해하고 신입사원의 역할은 뭔지 알려주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겠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는 걸 어떻게 잘 굴려야 하는지 재테크도 알려주고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결혼과 바람직한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도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취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이런 결혼에 대한 교육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기는 성년기다라고 우리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성년기에 관련된 답지를 골라보면 엘킨드의 자아중심성, 청소년기와 관련 있죠. 레빈슨의 사계절 중 가을 중년기와 관련 있습니다. 알린의 문제 발견의 단계 성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학생 A, B

이게 사랑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스톰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우리 근거로 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지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라는 이런 학습 활동지인데요. A 학생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고요. B 학생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성숙한 사랑은 세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있을 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 학생 A는 이쪽으로 치우친 이런 삼각형을 그렸고요. 학생 B는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를 종합해 보면, 자, 이쪽은 뭔가요? 열정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아래쪽에 오른쪽은 헌신, 결심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 맨 위에 해당하는 여기에는 한 가지 비어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요소가 해당하겠어요? 친밀감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 A는 지금 친밀감과 열정만 있는 어떤 사랑의 유형, 낭만적 사랑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학생 B는 친밀감과 헌신, 결심이 큰 우애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A의 사랑의 유형은 얼빠진 사랑 아니고 낭만적 사랑입니다. 학생 A는 사랑의 인지적인 측면, 뭐죠? 결심, 헌신이거든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자, 학생 B의 사랑의 유형은 친밀감 이미 있는데 친밀감 더한대요. 아니죠. 학생 B는 오래 우정을 나눈 친구와 같은 부부가 보여주는 사랑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A부터 CC의 사례를 홀랜드의 직업 흥미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홀랜드는 사람이 보이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성격 유형인지를 우리 ABCC의 이야기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흥미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는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A씨는 기업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B씨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그래서 교사가 됐어. 라고 하는 것에서 B씨는 여러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B씨는 사회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CC를 보겠습니다. 기계 조작, 수리하는 거 좋아해요. 자동차 정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계 다루는 거 좋아하는 유형은 현실형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A씨가 속한 유형은 타인을 설득하고 지시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B씨가 속한 유형은 실제적이고 현실성이 강하며 체계화되고 분명하게 정의된 걸 좋아하나요? 현실형에 해당하죠?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 디귿 CC가 속한 유형은 권위나 규칙에 순응해서 구조화된 일을 선호하나요? 아니죠. 자, 이 유형은 관습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랑의 유형을 스톰버그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벅차오르고, 너의 작은 미소 안에 온 세상이 환해진다. 너가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나만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도취적 사랑임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얼빠진 사랑 아니고요. 사랑의 동기 유발적인 요소인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친밀감의 요소를 더하면 낭만적 사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관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요소, 열정이거든요. 이것만 존재하는 사랑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됩니다.

자, 10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에서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수행평가 보고서는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광왕 이론과 관련된 수행평가인데요. 자, 단계를 쭉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다가 비어 있네요. 자, 가첫 번째 여광왕입니다. 근접성의 여광왕입니다. 그죠? 근접성. 자, 그 다음에 나는 세 번째 여과망입니다.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다는 네 번째 여과망인데요. 의견 일치의 여과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가는 연령, 종교와 같은 조건을 따져보는 단계이다. 자, 이거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에서 교육 수준, 가정 환경 유사할수록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다의 사례로 결혼관, 자녀 교육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가는 근접성, 나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티귿으로 묶인 3번이 해당합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6강 문항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중년의 뇌와 관련된 지능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홈과 캐틀의 지능 이론에 근거할 거고요. 자, 중년의 뇌와 관련된 기사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안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립대 시애틀 종단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40에서 60대 중년층이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리 능력 중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추리력, 논리적 추리력 등과 같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늘어나는 지능, 우리 혼과 캐틀의 지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결정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정성 지능입니다.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하는 지능, 암기력, 지각 능력, 그리고 정보 처리의 속도 유연성과 관련된 지능은 유동성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 지능은 유동성 지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안내문의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안내문의 교육 대상 어느 시기일까요? 땡땡시 보건소에서는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갱년기는 어느 시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관리, 어느 시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중년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갱년기 증상 이해하기, 그리고 갱년기에 좋은 식단 소개하기 등과 같이 갱년기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갱년기는 중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여성은 메노포스 신드롬을 겪는다. 맞아요.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을 겪고요. 자, 여성은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보다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 이야기해 봤죠.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9번, 10번은 세트 문항이고요. 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진단, 무슨, 뭐에 대한 진단 체크리스트인지 우리 가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가 이외에 우리가 체크리스트에서 알아야 할 것은 더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 알면 해결할 수 있네요. 9번. 그다음에 10번도 역시 질병 가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체크리스트 보고 그러면 우리 가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최근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었나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다.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자,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소가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의 목록입니다. 자, 생활 습관 중 다음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하는데요. 운동 부족, 좌식 생활이 많고요. 흡연 과음 자주 하고 스트레스 자주 받으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핵심적인 건 혈압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높아요. 자, 이완기 혈압도 9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자, 혈압이 높다. 무슨 질병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이죠. 그렇죠? 자, 고혈압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어떤 것이 있죠?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유지되는 질환이다. 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위 체크리스트에서 질병 가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면요. 자, 체중을 알맞게 관리하는 거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싱겁게 먹어야지 돼요. 짠건 고혈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당뇨병입니다. 자, 다음 다식 다뇨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당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볼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림의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엄마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엄마가 어떤 인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혼과 캐틀의 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 저랑 할리갈리 게임해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과일의 개수를 너처럼 빠르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새로운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빠르게 이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상식 퀴즈나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빠르게 판단하는 유동성 지능은 약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정성 지능이 지금 높다, 아들보다 높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들보다 정보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아들보다 결정성 지능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들보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이 더 뛰어나다. 자, 이 능력은 유동성 지능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우리 17강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7강 6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화를 읽어볼게요. 자, 아들과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치킨 어때요? 그랬어요. 엄마가 치킨 좋아. 자, 딸은 뭐가 먹고 싶니?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해요. 그쵸? 엄마, 저 치킨은 좀 질렸어요. 냉면이 더 땡겨요. 자, 치킨이냐, 냉면이냐. 당신은 어떤 게더 좋아요?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해요. 그쵸? 그랬더니 나는 뭐든 괜찮아요. 냉면도 좋아요. 이랬어요. 자, 그럼 냉면 쪽으로 의견이 좀더 많은 건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등장하지 않나요? 아니죠. 또 등장하죠. 할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자, 할머니도,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거나 좋아, 며느리. 애들 먹고 싶은 거 챙겨주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할머니도 역시 엄마하고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가 앞서서 엄마였어요. 여기 아들이고, 딸이고, 그다음에 아빠입니다. 자, 이온 집안의 대화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마하고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우리 뭐라고 했죠? 바퀴형 유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슬형 소통 유형 아니고요. 가족 중한 사람이 의사소통에

중심에 있는 유형입니다. 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갖지 않고요.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습니다. 자, 가족의 의사소통이 지위나 연령 등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슬형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뭘까요? 위 보고서에 나올 수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알아야 돼요. 중년기 적응 유형 우리 분석해야겠네요. 자, 발달 시기도 알아내야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인생 산모작 교육 수강자 45에서 55세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적응 태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중 두드러진 유형은 생활 만족은 높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유형과 나의 생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위기를 수용하지 않는 유형 B라고 합니다. 자, A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만족한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지만, 자,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은 안 하는 유형이라고 하고 있죠. 자, 위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어떤 유형이죠? 억압된 우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B 유형은 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적응하려는 의지나 시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위기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런 유형은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자, 거기에 대한, 만족, 불만족 등뭐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이 시기, 여기에도 어느 시기인지 나와 있어요. 중년기라고 나와 있어요.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7번 문제부터 봐볼까요? 위 보고서에서 할수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A와 B, 우리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A 유형, 억압된 우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혐오 나타내나요? 아니죠. 이거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입니다. A 유형에 속한 사람은 형식이나 의식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하는 것은 억압된 우울 유형이에요. 다음에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체가 위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권위적이에요. 자, A 유형은 억압된 우울 유형, B 유형은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 시기는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중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우리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다음에 자, 직전 시기보다 유동성 지능은 줄어들 거예요. 융에 의하면 여성은 직전 시기에 비해서 아니무스, 남성성이거든요. 아니무스가 더 표출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민수의 부모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민수의 부모님이 어느 시기인지 알면 되겠어요. 자, 최근 들어서 민수의 부모님이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잘 울어요. 그리고 손수 꽃을 가꾸거나 감성적인 음악을 즐겨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는 요즘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예전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더 중시하고 활동적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아버지는 여성성을, 어머니는 남성성을 지금 뿜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남성은 내재된 아니마의 표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은 모두 타고난 성과 반대되는 심리적인 특성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성은 본래의 생물학적 여성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인가요? 아니죠. 반대되는 성의 심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시에서 알수 있는 화자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이네요. 자, 화자.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지 우리 유추해 봐야 되겠어요. 자,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떠나요. 더 이상 내

내 품에 살던 아니가 아니에요. 자, 딸이 독립하고 내 품을 떠나는 빈둥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붉은 달이 멈췄어요. 완경이라 불리는 이 작별. 폐경을 했다는 거죠. 나는 조금 울고 조금 웃었다라고 해서 자, 화자가 속한 시기는 중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빈둥지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은퇴와 소득 감소에 대비해서 재무 건강, 직업 등을 포함한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성 자녀는 정서적 지지를, 여성 자녀는 도구적 지지를 담당하나요? 자, 반대로 바뀌었죠? 남성 자녀가 주로 도구적 지지를, 여성 자녀가 정서적 지지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강의 9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A씨가 속한 시기에 발달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 A씨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고요. 이 시기에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바탕으로 우리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 상담 전문가하고 A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건강 상담 전문가가 1차 건강 진단에서 시력 측정했더니 백내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과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청력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초대사량도 줄었어요.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근력도 많이 떨어진대요. 자, 그리고 골밀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낙상에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딸이 어떤 검사지에 답하고 있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A씨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지기능 평가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환자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지금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치매에 대해서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인지 장애로 나왔으니까 검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의 지금 노년을 나타내는 노화와 관련된 자, 종합 세트 같은 내용들이 지금 문항 안에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노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년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의 발달 과업은 여러분 뭐죠? 자아통합감입니다. 그죠?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2번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자아통합감 형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면성 향상 프로그램은 언제 적합한가요, 여러분? 이거는 아동기에 적합하고요.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은 성년기에 적합합니다. 생산성 증진 프로그램 중년에 적합하고요. 주도성 발달 프로그램은 3살에서 6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수행평가 활동지에서 김모 씨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김모 씨는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례를 1차적, 2차적, 3차적 노화에 따라 분류해 보시오라고 하는 수행평가 활동지예요. 김모 씨의 모습을 볼게요. 자,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요. 자, 근육이 감소하고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에요. 그쵸? 자, 그냥 당연하게 나이 들어가는 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노화는 뭐? 1차적 노화라고 할수 있죠? 2차적 노화는 병사고에 의한 거, 3차적 노화는 죽음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차적 노화에 해당합니다.

아니다. 정상적인 노화라 할수 있고요. 인생의 종말을 신호하는 최종적인 감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조부모의 역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뉴가튼과 와인스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부모 역할 유형,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일까요? 이 유형은, 자, 조부모들이 늘 손주와 즐거운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해요. 그리고, 자, 손주들도 조부모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의 조부모는 부모와 자녀가 정해준 약속이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주들이 삶의 즐거움, 재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대리부모형이에요. 아니죠? 자, 여가 시간에 손자녀와 놀아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 유형이 적절한 유형입니다. 자, 생일이나 명절들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여 만난다. 이거는 원거리형에 해당이 되겠죠? 멀어서 자주 안 만나요. 자, 가족 내 권위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 자, 지혜의 그 원천형에 해당이 됩니다. 손자녀의 양육 방식에 관여하지 않고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 수행한다. 공식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강 살펴보겠습니다. 19강의 9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A씨의 노년기 적응 유형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A씨는 어떤 노년기 적응 유형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평생 바쁜 도시 생활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A씨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은퇴 후에 더 이상 경쟁 복잡한 사회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해서 고향 근처의 작은 마을 의사에서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여러분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흔들흔들 하는 흔들 의자형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10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A씨, B씨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자, A씨 어떤가요? 은퇴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는 활발히 참여하던 동호회 모임을 그만뒀어. 예전에는 리더 역할을 맡아서 여러 사람을 조직하고 활동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이제는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내향적이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퇴 후에 자기에게로 향하는 내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씨는 어떤가요? 한때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의견만 고집할 수 없으니까 수동적이 되는 모습을 수동적이 되고 있어라고 합니다. 자, 노년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런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 시기 노년기고요. 이 시기의 발달 특성 탐구하는 활동,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적절합니다. 자, 인생의 정오 중년기입니다. 라이카드의 노화 적응 유형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 적절합니다. 자, 에릭슨의 친밀감대 고립감은 성년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재의 모든 수능 실전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와 관련해서 기출 문항도 몇 문항 함께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6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언급하고 있는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을 다룬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A씨, B씨가 속한 중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A씨 볼까요? 제 삶에 만족해요. 어려움도 있었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자,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고

0: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탁월한 생성충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B씨를 볼까요? 자, 만족 못한대요. 25년간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급작스러운 지위의 변동이 있는 유형, 정체가 위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을 고르면 A씨의 유형은 위기를 개방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탁월한 생성충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B씨는 정체가 위기 유형인데요. 긴장과 갈등 은폐하는 거 억압된 우울 유형이에요. 억압된 우울 유형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웃긴 1번을 선택하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년기와 관련된 성격 적응 유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대화에서 A씨와 B씨가 속한 성격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내가 출연하는 공연의 초대권이야. 젊은 사람들과 같이 연습했는데 그들의 체력이 부러웠다네. 절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면서 체력 관리도 했다네. 늙어 보이는 건 정말 싫어. 라고 얘기하는 A씨 무장방어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B씨 볼까요? 자, 맞아. 늙어 보이면 더 무시받지. 세상 사람들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안다니까? 난 일평생 고생만 했는데 젊은이들을 운 좋게 좋은 세상을 만나서 부러워. 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씨의 유형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유형인가요? 이건 성숙형이죠. 자, B씨의 유형은 지난 삶의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나요? 이건 자학형입니다. A씨의 유형은 무장방어형, B씨의 유형은 분노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D급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모든 우리가 노년기까지의 여정을 마쳐봤고요. 수능에서 다룬 문항까지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여기까지의 여정을 응원하겠고요. 앞으로 수능 완성까지 쭉 이어서 잘 해나가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노우티캉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25번째가 됐는데요.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강과 12강의 문제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강부터 1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끝자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끝에 나오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지만 발음이 되는 철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bras라고 해서 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발음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bras라고 하지 않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film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나죠. 영화라는 뜻이고요. park라고 해서 공원 역시 발음이 납니다. 숫자 7을 나타내는 세트는 앞에 있는 빼는 발음이 안 나고요.

이때는 발음이 나죠. 세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5번에 플레지흐라고 해서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끝장을 물어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l pense que cette machine ne va plus 빈칸이라고 했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이 기계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은요. Comme il pleut beaucoup,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il est conseillé de ne pas pincer le long de la mer. 자, 바다를 따라서 뭐뭐하지 않기를 이제 권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 찾아볼까요? 1번의 bunks는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대입을 해보면 말이 안 되죠. 기계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의 멍제 역시 먹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3번의 막쉐를 볼까요? 막쉐는 걷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이 잘 진행되다 또는 어떠한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계가 더 이상 잘 돌아가지 않아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이 아니라 바다를 따라서 걷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5번에 햇봉도는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하냐면요. Moi, j'aime bien voyager ici, mais Sylvie 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여기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실비는 뭐뭐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B가 아봉, 뿌꾸깨라이종 이라고 하죠. 아, 그래? 무슨 이유 때문에 실비가 여기 여행하는 걸 싫어하지? 좋아하지 않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A가 Elle trouve qu'il fait trop chaud ici. 그녀는 여기가 너무 덥다고 생각해. En plus, elle déteste l'été. 게다가 그녀는 여름을 싫어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A는 보기 A는요, elle n'apporte rien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예요. 이거는 아니겠죠. B번에 elle ne s'inquiète de rien. 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인데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C번에 elle n'en est pas contente. 그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들어갈 수 있겠죠. 나는 여기를 여행하고 싶지만 실비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 들어갈 수 있어요. D번에 elle n'est pas d'accord avec moi. 그녀는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이다. 나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C하고 D가 맞겠네요. 그렇죠? C하고 D가 들어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실비 앞에 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Tu as réussi ton examen d'anglais? 라고 했어요. 영어 시험을 잘 봤냐? 물어봤어요. 너 영어 시험 잘 봤어? 통과했어? Pour moi, ce n'était pas trop difficile. 라고 하죠. 나한테는 그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라고 A가 얘기했어요. 그때 B가 Non, j'ai eu seulement 5 points sur 20. 이라고 하죠. 나는 20점 만점에 겨우 5점을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뭐 만점에, 뭐뭐 중에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전치사 수익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5점이다 라고 해서, 그럴 때 이제 수익어를 쓴 거고요. 그러면서 B가 대답을 하기를요, C'était difficile pour moi 라고 합니다. 나한테는 어려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이제 B는, 나한테는 어려웠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A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Je ne le savais pas, désolé 라고 하죠. 나 그거 몰랐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 뭐가 될까요? 1번에, Je regrette.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 1번이에요. 그죠? 이번에 사트플랜은, 너의 마음에 든다잖아요. 아니죠. 3번 세타무아는 이거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시죠? 4번에 정 수이 썩당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아닙니다. 5번 찌 매꾸찌 비행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잘 듣는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쥐아슈아지? 너 골랐어? Qu'est-ce que tu prends? Le rouge ou le vert? 라고 하죠. 너 빨간색 살 거야? 초록색 살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B가 이라고 하면서 Je ne veux en acheter aucun 이라고 하죠. 나는 그 어떤 것도 사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는은 앞에, 아니, 옥경은 앞에 느와 함께 더불어서 부정을 이끌 수 있죠.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A가 푸쿠와 왜? 라고 물어보죠. Non, c'est trop cher. 아니, 그것은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c'est tout? 이게 다니? 라고 하죠. 아니죠. 2번에 quel est le prix?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요. 얼만데? 라고 하니까 농이라고 대답하진 않죠. 아니, 너무 비싸. 아닙니다. 3번 싸쿠 투공 비앙 얼마니?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다 답이 될수 없겠죠. 4번에 싸는 뜨블레빠 네 마음에 안 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겠죠. 너무 비싸다. 4번이고요. 5번에 오넬르 꽁비앙이라고 했는데 꽁비앙 앞에 우리가 르가 붙으면요 날짜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5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5번 중에 5개의 그 문항 중에서요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둘다 동시에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잘 보고 문맥을 잘 따라가야지 잘풀 수가 있는 문제겠죠. 볼게요. A가 Bonjour,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monsieur le directeur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물어보고 또 A가 또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B가 Oui, 네, vous pouvez prendre rendez-vous entre 9h et 11h라고 합니다. Entre A, B, 그러면 A와 B 사이에잖아요. 그러니까 9시하고 11시 사이에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Très bien, 아주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부장님이랑 제가 약속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보기 A번. Quel jour le voulez-vous? 라고 했어요. 자, 어떠한 요일에 그것을 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B번은 Est-ce qu'il est libre jeudi matin? 혹시 그분이 목요일 아침에 시간이 되실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A하고 B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요일을 물어봤는데 B가 이제 또 주디 마땡, 목요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C는 j'aimerais venir à 10h et demi alors 라고 합니다. 10시 반에 그러면 제가 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볼까요? 제일 먼저 A가 들어가겠죠. 무슨 요일을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B, 그러니까 A가 B로 대답을 한 거죠. 지금 목요일 아침에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니까 네. 9시하고 11시 사이에 잡으실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A가 아주 좋아요. 저 10시 반에 갈게요. 라고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순서가 되겠죠? 그대로 그냥 보기 순서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A, B, C의 순서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이제 A, B, C가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꽈서 냈을 거야 라고 해서 A, B, C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거기 때문에요. A, B, C 얼마든지 충분히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On va jouer au foot, tu veux venir? 라고 하죠. 우리 축구하러 갈 거야. 너 올래? 라고 했어요. B가 푸꾸와빠, 그럼 왜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

물어봐요, 또. 그러니까 당신은 아지셨을 때가 너무 롤리세라고 하죠. 덩은 시간 앞에 쓰이면 뭐뭐 후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후에 오후 5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볼게요. 1번에 꼬모우쥐 이바, 너는 거기에 어떻게 가니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걸어서 가 또는 버스 타고 가 이렇게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2번에 쥐에 오크 베스 마땅이라고 하죠. 너 오늘 아침에 바쁘니? 아니죠. 3번 쥐뿌브니 가쉬에 무아, 너 우리 집에 올수 있어? 아닙니다. 4번 우스 토브 노트론 리세, 우리의 고등학교가 어디 있지? 아니죠. 5번에 옹스후아 우에 아켈레, 우리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랑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요거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스후아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대명동사이죠. 후아가 보다인데 앞에 이제 스가 오면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미슐랭 가이드에 관한 글을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드 미슐랭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매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굉장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거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읽어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1900년에 앙드레 미슐랭 에송 프레르 에드와르 미슐랭 온페르 기드 미슐랭이라고 했어요. 앙드레 미슐랭과 그의 형제 에드와르 미슐랭이요. 기드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었대요. C'était un guide gratuit avec des informations. 이것은 정보를 가진 무료 가이드라고 합니다. 뭐와 뭐를 하기 위해서. Pour se promener en voiture et voyager라고 하죠. 자동차로 산책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겠죠. 그럼 또 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는 무료 가이드서입니다. 서였다. À partir de 1926, 1926년부터 이두 형제는 les deux frères ont commencé à donner des étoiles au bon restaurant이라고 하죠. 이두 형제가 뭐뭐 하기 시작했대요. 별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좋은 레스토랑에 별을 주기 시작했대요. Aujourd'hui, chaque année, des évaluateurs anonymes visitent les mêmes restaurants plusieurs fois et décident de leur donner une, deux, trois étoiles ou encore aucune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해마다, 샤크 안에 해마다죠. 해마다 익명의 평가자들이 방문을 한대요. 똑같은 레스토랑을 여러 번 방문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레스토랑한테 별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줄 건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인가, 안까 오퀸,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A. 미슐랭 현지를 위한 안내서였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B번 우수한 식당에 별 하나에서 세 개를 준다. 맞아요. 그다음에 여행객들이 익명으로 식당 평가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익명의 평가자들이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하는 거죠. 1926년부터 식당에 별을 주기 시작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 그러면 B하고 D가 만든 말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파리 브레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리 브레스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Le Paris-Brest est un dessert français. Paris-Brest는
프랑스 디저트이다. Il a une forme ronde comme une roue de vélo. 이것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뭐와 같은 자전거 바퀴와 같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On met de la crème praliné. 여기 나오죠? 프랄린 크림이라고 나오죠? 프랄린 크림을 넣어요. 어디에? Entre les deux morceaux de pâte à choux라고 하는데요. Pâte à choux 그러면 슈 반죽을 말합니다. 슈 반죽의 두 가지, 두 개의 그슈 반죽. 과그두 개의 슈 반죽 사이에 이제 크림을 넣는 거죠. 프랄린 크림을 넣는다. Un chef l'a fait pour fêter la course de vélo Paris-Brest-Paris라고 하죠. 그래서 한 셰프가요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 파리-브레스트-파리 자전거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Et c'est de là que ce petit gâteau a reçu le nom de la course. 그래서 이 파리-브레스트가 이 경기에 이 자전거죠? 자전거 경주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파리-브레스트, 프랑스의 디저트이다. 맞죠? 자전거 바퀴 모양이다? 맞아요. 두 겹의 반죽 사이에 크림을 넣는다? 맞아요. 자전거 경주를 기념하면서 만들었다. 맞죠? 자전거 경기 우승선수의 이름을 따왔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우승선수의 이름, 뭐 이런 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볼게요. 이제 문법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1번에 Elle lit un livre라고 해서 이건 현재 시제로 돼 있죠. 그녀는 책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예요. 2번은 Ils ont fini le repas. 그들은 식사를 마쳤다. 이거는 복합 과거죠. 그러면 복합 과거가 현재보다 앞선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죠? 그다음 3번. Il faisait de l'exercice. 그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 과거니까 얘도 지워야겠죠? 4번. Nous allons prendre du thé. 우리는 차를 마실 것이다. 이게 근전 미래죠? 그럼 현재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1번도 지우면 되겠죠? 5번. Je viens de rentrer chez moi. 나는 우리 집에 막 돌아왔다. Venir de 동사원형 근접 과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죠? 그래서 근접 미래로 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Qu'est-ce que tu fais? 너 뭐하니? Tu occupé? 너 바빠? 라고 합니다. Non, 아니 라고 하면서 Mais devoir. 내 숙제를 뭐뭐 했대요. Mais dans quelques minutes tu avec Noah. 그런데 몇분 후에 나는 노아랑 뭐뭐 할 거야. 몇분 후에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 비에는 근접 미래가 쓰면 되겠죠. 근접 미래. 그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요. F이니 과거예요. B번을 보시면 vient de sortir 막 나왔다라는 거죠. 근접 과거가 돼 있죠? 아니죠? 1번 아니죠? 아, 피니는 피니가 끝나다, 끝마치다의 끝내다, 끝마치다의 과거죠. 2번, je vais finir라고 해요. 나는 숙제를 끝낼 거야. 그런데 이따가 외출할 거야라고 좀 이상하죠? 숙제를 막 끝낸 것도 아니고 끝낼 거야? 이상합니다. 그럼 지금 바쁜 상태가 되어야겠죠? 아무래도 2번도 아니고요. 3번, je vais finir 다음에요. B번이 vient de sortir잖아요. 막 뭐뭐 했다죠. 근접 과거죠. 얘 과거 들어가면 안 되죠. 3번도 아니고요. 4번에 vient de finir. 나는 내 숙제를 방금 마쳤다. 하지만 몇분 후에 난 노아와 함께 나갈 거다. 요거죠? 앞에 거는 근접 과거, 뒤에 거는 근접 미래. 5번 vient de finir, vient de sortir. 막 끝마쳤는데 막 나갔어.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접 과거와 근접 미래세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10회강의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애가 시옹 빈칸 인 퍼문나드 스스와 오늘 저녁에 산책을 뭐뭐뭐뭐 할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할때 시 절에서는 시제가 반과거가 나와야 된다 했죠. 산책하는 게 어때?
물어봤을 때 비가 쌓이는 모니데 좋은 생각이야.

일회보, 날씨가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럼 방과과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방과과 뭔가요? 3번이 되겠죠. 방과과. 1번의 페어 동사는 그냥 이거 자체의 원형이고요. 그 다음 2번의 앞에는 페어 동사의 복합 과거, 후제는 페어 동사의 반과거, 와 페어는 페어 동사의 근접 미래, viens de faire는 페어 동사의 근접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강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빈칸에 철자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됩니다. 자, c'est la 빈칸, la plus connue de Pari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다라고 했어요. 이 그림에 또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탑이라고 할때 뚜흐 이거죠. 그다음에 드 퐁스죠. 또 파리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다. Elle se trouve 어디에 있어요? Dans le septième죠. 일곱 번째의라고 할때 우리가 요거를 쓰죠. 일곱 번째 구, 파리의 7, 9, 9라고 할때 아홍디스망을 쓰죠. 그래서 에, 흐, 세, 빼, 아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조합해서 만들면요. 빼, 아, 에, 흐, 세, 저, 빡, 그죠?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그림에 이렇게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철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풀면 됩니다. 1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ome fait du 빈칸, il faut faire le 빈칸. 뭐뭐 해야만 한다. 저두 번째는. 그 다음 첫 번째는 Some fait du 빈칸은 나에게 뭐뭐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J'ai mangé hier. 나는 어제 먹었다. 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요, 뭘까요? J'ai bien mangé. 잘 먹었다, 어제. 그죠? 그리고 il faut faire le bien. 비행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요, 선이에요, 선. 선을 행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aire à saram du bien이라고 하면요, 어느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됩니다. 오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봉은 좋은, 네, 3번에 플랭은 가득 찬, 미유는 비행의 비교급이죠. 네, 복구는 많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이제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이 아예 그냥 빈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B를 통해서 답을 거슬러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보기를 보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가등한 것을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B가 Je voudrais vivre en France. 나는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 Mon rêve, 나의 꿈은 c'est de faire une école de boulangerie라고 하죠. 나는 그 제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또 꿈꾸고 있다. A가 C'est vrai que tu es fait pour ça. 그래, 너는 정말 거기에 적합하지. 제빵하는 거 정말 너한테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A가 또 말을 합니다. B가 Oui, j'adore faire du pain de toutes les formes. 나는 모든 형태의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해. A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볼까요? B가 나 프랑스에서 살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 A가 J'aimerais goûter tes pains un jour 라고 하죠. 나는 언젠가 너의 빵을 맛보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 빵을 맛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만드는 거를 좋아한다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그죠? B 볼게요. Tu veux faire quoi après tes études? 너그 공부를 끝마친 다음에는 뭐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죠. 요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C'est bon, tu veux travailler dans

당신 블랑제리, 너는 빵집에서 일하고 싶니? 라고 했어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지만 대답을 보시면 나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 꿈은 제빵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다. 제빵학교를 다니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비가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래, 너 거기에 정말 너랑 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가 너그 빵집에서 일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 거죠. C. 그랬더니 응, 나는 모든 형태의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그래, 언젠가 너의 빵을 맛보고 싶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B, C, A의 순서예요. 그래서 B, C, A의 순서를 고르시면요. B, C, 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4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 J'ai envie de partir en Espagne cet été 라고 합니다. 나 이번 여름에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다 라고 했어요. 이번 여름에 라고 할때그 여름은 남성이지만요. 앞에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때가 들어갔죠. 이번 여름에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다. Avoir envie de 뭐뭐 하기를 바란다죠. B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A가요. 아, 바르셀로나에 라고 하면서 J'aimerais voir la Sagrada Familia. 그 성당 이름이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고 싶어.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어. B가 C. Génial. 멋지다. Moi, 나는 Je vais rendre visite à mes grands-parents à Toulouse 라고 합니다. 나는 뚜루즈에 있는 나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거야. A가 c'est bien aussi.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은데?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 골라볼게요. 이번 여름에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보기가 A, 보기에서 A. Où veux-tu aller?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바르셀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B번에 Comment tu y vas? 너 거기에 어떻게 가니? 이거는 수단을 어떻게 간다라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수단이나 방법. C번은 Tu voudrais aller où? 너 어디에 가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겠죠. D번은 Comment tu la trouves?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네요. A와 C가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이죠.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볼게요. Antoine, c'est maman. Antoine, 엄마야. J'ai un rendez-vous avec ton oncle. 내가 너의 삼촌과 약속이 있다. Il y a quelque chose à manger dans le frigo. 라고 하죠.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 늘 땡기에 봐. 걱정하지 마. 주누웨빤 엄마는 뭐뭐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아, 트레비앙 또곧 만나자. 금방 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먹을 거 냉장고에 있어. 걱정하지 마. 늦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겠죠. 엄마 금방 와. 정답. 1번 홍트레따. 늦게 돌아오다죠. 늦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2번, 알레 쉐 무아. 엄마, 우리 나의 집에 갈 거야. 가지 않을 거야죠? 응, 가지 않을 거야. 이상하죠? 주에 드 피아노, 피아노를 치다요. 말이 안 됩니다. 4번에 아프온드 렁글레, 영어를 배우다죠? 아니고요. 5번에 아시죠? 누보 포크타블루, 새로운 핸드폰을 살 거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사지 않을 거다. 앞에는 부정이니까요. 그래서 5번에는 정답 1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이제 계속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A가요. Paul n'est toujours pas là. Paul이 여전히 거기에 없어. 라고 했어요. B가 No. 그래, 없네. On avait rendez-vous à 11h. 우리 11시에 약속이었는데. 라고 합니다. A가 Peut-être que le bus n'est pas arrivé à l'heure. À l'heure는 정시에 라는 뜻이죠. 아마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B가 we 그래 우알라 아니면 혹은 그가 뭐뭐다라고 해요. 노그미에는 자다라는 뜻이죠. 일스쿠시 뚜주 딱 그가 늘 늦게 자잖아. 스쿠시 자다라는 거에 이제 변화형이죠. 대명동사죠. 그러니까 아, we is it possible? 아, 맞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 볼까요?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니까 맞아. 혹은 그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겠죠? 그럼 6번 1번을 보시면요. 일 두화죠. 그러니까 드부화라는 동사는요. 추측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죠. 그가 자고 있을 거다. 그죠? 이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걔가 자고 있을 거야. 걔 항상 늦게 자잖아.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이겠고요. 2번에 in for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3번에 있는 세빠는 모른다죠? 그는 잠을 잘줄 모른다? 아닙니다. 4번에 일렛 덩드 뭐뭐 할 시간이다. 잠을 잘 시간이다. 아니죠. 5번에 일렛 디피실드 그러면 잠자기가 어려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요,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드부화 동사가 의무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도 하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애가 ma fille a passé le bac en juin 이라고 하죠. 내 딸이 6월에 바칼로리아를 시험 봐. J'espère qu'elle va l'avoir. 나는 그녀가 통과했으면 좋겠어.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어. 라고 했어요. B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Elle a toujours été une bonne élève, non? 이라고 하죠. 근데 너의 딸, 그녀는 언제나 bonne élève, 좋은 학생이었잖아. 그렇지? 라고 물어보죠. A가 C'est vrai, 맞아. Mais elle me dit qu'elle a un peu peur de ne pas l'avoir réussi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한테 말을 했어. 내 딸이 나한테 말하더라. Elle a un peu peur. 약간 두려워한다. 무엇을? Ne pas니까요. 뭐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뭐야? l'avoir réussi. 그것을 통과하지 않을까 봐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B가 할수 있는 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주시 프리라고 했어요. 나 선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선약이 있다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1번이 정답이죠.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되는 뭐가 이제 확실하다, 확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통과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는 정시 sûr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정수의 싹당.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5번, 주는 맹게트 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시 프리, 그러면 선약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속을 잡을 때 이제 거절하는 표현으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에 프리하고 또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죠. 파리 도서전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Festival du Livre de Paris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Le Festival du Livre de Paris. 파리 도서전은요. Anciennement, Salon du Livre de Paris. 옛날에는 Salon du Livre de Paris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Le Festival du Livre de Paris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례 축제이다. 연간 매년 행하는 그런 축제이다. Il a lieu au printemps au Grand Palais라고 하죠. Avoir lieu 그러면 열리다, 개최되다예요. 여기 나와 있죠. Grand Palais에서 봄에 열리고 있습니다. C'est le rendez-vous des professionnels du livre et de l'écrit라고 하죠. 이건 전문가들의 만남이래요. 책과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전문가들의 만남이다. Chaque année, 해마다 le festival 이 축제는요, mettant avant un pays différent, 다른 나라를

du Maroc, Morocco의 순서입니다. Le programme est très riche. 이 프로그램이 아주 풍부해요. 풍요로워요. On peut découvrir des choses intéressantes et de nouveaux livres라고 하죠. 아주 흥미로운 것들과 그리고 새로운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행사의 명칭이 변화되었다라고 했는데 변화되었죠. 맞고요. 신간도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에 나와요. 매면 주민 국가를 다르게 초청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건팔레에서 가을 행사 열린다라고 했는데 가을 아니고요. 프랜땅 봄이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출판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맞아요. 글쓰기와 책의 전문가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Le bouquiniste de Paris라는 것입니다.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Les bouquinistes de Paris sont des vendeurs de livres anciens et d'occasion이라고 해요. Bouquiniste de Paris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된 책 혹은 중고 서적을 파는 판매원을 말합니다. Bouquin vient d'un ancien mot français pour dire vieux livre라고 합니다. Bouqu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된 책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나왔습니다. Les bouquinistes vendent leurs livres dans des petites boîtes vertes le long de la Seine. 센강을 따라서 그 초록색 상자가 있어요. 초록색 그큰 박스 안에 그들의 책을 판매합니다. Ils doivent ouvrir au moins 4 jours par semaine. 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4일은 이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된대요. Et il leur est interdit de vendre des livres neufs라고 하죠. Neuf는 숫자 9일 것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책을 파는 것은 금지입니다. Ils sont ouverts surtout l'après-midi et le week-end quand il fait beau. 날씨가 좋을 때요. 오후나 주말에 문을 엽니다. Les bouquinistes sont importants pour les touristes.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부키니스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ils connaissent beaucoup d'histoires. 많은 이야기들, 역사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mais aussi pour les Français.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ils font partie de l'histoire de la capitale depuis plus de 400 ans이라고 하죠. 400년 이상 에 걸쳐서 그 수도 파리의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라볼까요? 주말에만 운영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책들은 판매할 수 없다. 맞죠? 회색 박스에 물건을 진열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초록색 박스가 되겠죠? 파리의 역사 일부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B하고 D가 옳은 문장이네요. 그래서 B하고 D를 고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세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로 정해봅시다. 그죠? 첫 번째 문장, Je sais bien faire ce dictionnaire라고 하고 있네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전이 뭐뭐인지. 여기 faire를 보시면 동사 원형 servir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디트 모아 저한테 말해주세요. Le film va commencer. 영화가 시작을 하는 것을.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무드멍. 그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Je fais ce gâteau. 내가 이그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첫 번째, Je sais bien. 뭐가 들어갈까요? 언제? 아쿠아. 그다음에 꼬멍 어떻게죠? 자, 이거는 세르비가 아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사용되다, 소용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번이죠. 아쿠아. 난이 사전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영화가 시작하는 것을, 언제 시작하는 것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 여기는 B. 마지막 거 볼까요? 일물드멍드 그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법을 물어본 거겠죠? C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하면요. B, A, C. 여기 순서네요. 그래서 B, A, C의 순서인 것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의문사를 정확하게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Servir à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빈칸이 5개인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쭈루룩 일렬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는 문장을 2개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해놨죠. 볼게요. A가 Je voudrais un peu de beurre라고 합니다. 저는 버터 약간을 좀 원합니다. 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Je 어쩌고 beurre라고 하죠. 그래서 A가 un peu de 5 gram이라고 합니다. 뭐 5g 뭐 이런 건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5 어쩌고 gram이죠. 그러면 버터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 안에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매트를 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보시면 주어가 주잖아요. 주. 그리고 A가 지금 손님의 입장이죠. 버터를 사려고 합니다. 그 B는 이제 판매자죠. 상인이라고 할게요. 상인 되겠습니다. 그럼 상인이 주매를 쓸수 있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제가 얼마를 뭐 드릴까요? 얼마를 놓아야 될까요? 여기에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보기에서 en plus sans vous combien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 꽁비행이 있죠. 그죠? 그럼 얼마를 제가 당신에게 드릴까요? 이렇게 여기다 놓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려면 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꽁비행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꽁비엥 드 베흐죠. 은푸드 베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버터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를 골라야겠죠. 그죠? 버터를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 뭐죠? 엉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제가 손님한테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부정매 꽁비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부정매 꽁비앙. 제가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엉은 이제 버터를 받는 중성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엉 들어 꽁비앙 들어갔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플리스하고 성이 남았네요. 그러면 엄푸 드면 좋은데 엄푸 다음에 빈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생 다음에 오 하고 그 다음에 플리스가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성이 들어가야겠죠? 500을 만들어야겠죠? 500g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가 플리스가 되죠? 그죠? 그럼 뜻을 보시면 500g 약간 넘게 라는 거죠. 500g 남짓? 뭐, 약간 500g 조금 넘게, 사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음프, 플리스드, 쌍쌍그람 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A에 들어가는 거는요, 꽁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인데, 이 11번의 문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이요. 이게 보통은 보기에 동사가 나와 있어서 동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사가 또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의 그 대화 지문에 보기가 다 5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 수능에서.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실 때는 중요한 거 앞에 주어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12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아, A번 볼까요? Tu parles de quoi? 라고 했어요. 너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Tu parles de 다음에 전치사 de 다음에 끄는 quoi로 바뀌죠. 그래서 그 대신에 quoi로 쓰이는 건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A번은 맞아요. 그렇죠? B번은요. Ne te parle pas 라고 했어요. 이런 문장 조금 어색해 보이죠? 그러니까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꾼 거예요.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요, 부정 느하고 빠의 위치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는 요렇게 바뀌어야 되죠. 주하고 동사가. 그래서 네뜨부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느는 동사 앞에고요, 빠는 주어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바뀌고요.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됐기 때문에 여기에 트레이드용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B는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 C번을 보시면 Como vas-tu à l'école? 이라고 했어요. 그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가니? 라고 했을 때 원래는 Il va à l'école이에요. 학교에 간다. 뭐, 엉택시, 뭐, 택시를 타고, 엉비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이런데,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면서요,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떼를 하나 집어넣게 되죠. 요렇게 발음 때문에, 와, 띨 또는 와, 떼. 주어가 L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C번은. 그래서 얘는 맞게 쓰인 겁니다. C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D번을 보시면 D번은 Qu'est-ce qui vous voulez라고 하죠. Qu'est-ce qui라고 지금 물어보네요. 여기까지를 끊으면요. 무엇이에요? 무엇이? 그죠? 사물이고 앞에 끄가 나오면 사물이고 뒤에 끼가 나오면 주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vous voulez? 당신은 원하시나요? 말이 안 되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끼가 아니라 끄로 바꿔야겠죠? Qu'est-ce que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 도치되지 않으니까 Qu'est-ce que vous voulez?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쓰인 것은요, A와 C가 되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특히 B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 보셨던 문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강, 12강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뒷부분에 좀 있었으니까 차분히 정리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 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진화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구조 보고요. 문제 풀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진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를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또는 태양의 진화 과정, 아셨죠? 그래서 보면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태양의 분광형 G2 얘기했었고,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5800K 얘기했었죠. 그 녀석이 시간이 지나서 주계열 단계에서 중심부에 헬륨이 다 쌓인, 즉 수소가 고갈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 수축하면서 수소 껍질 연소, 별의 크기는 커진다, 온도는 내려간다. 맞죠? 그 과정에 누구? 준거성. 얘기했었죠. 그 녀석, 요런 내부 구조를 보인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의 진화에서 태양의 진화 과정을 HR도에 표시할 수가 있느냐, 또는 HR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서 어떠한 내부 구조를 가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태양에서 준거성 될 때, 자, 중심부 수축하고 있습니다. 헬륨핵 중심부 수축하고 있고요. 수소껍질 연소, 이 수소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운다. 그래서 별의 외부층은 팽창한다.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크기 커지고, 광도 커지고, 표면도 내려가고. 충분히 커져요. 제일 커졌어요. 온도는 제일 내려간 겁니다. 그 시점, 적색거성. 적색인 거성. 아셨죠? 충분히 커졌죠? 이런 상태가 되면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중심부는 수축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중심부의 수축을 저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부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부는 계속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별의 크기는 아까보단 좀 작아진 거, 온도는 아까보다 올라간 거. 맞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중심부에서 헬륨핵 연소,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즉, 탄소가 충분히 쌓였어요. 탄소가 충분히 쌓였다, 또는 헬륨이 중심핵에서 고갈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탄소핵이 수축을 하고요. 그 주변의 헬륨 껍질, 그 주변의 수소 껍질. 맞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별은 다시 커진다.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적색 거성 얘기했었죠. 이렇게 충분히 커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헬륨 껍질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별의 내부에서 천만 켈빈을 유지하는 수소 껍질은 그렇게 천만 켈빈이라고 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데, 1억 켈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입니다. 1억 켈빈의 조건은 제법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헬륨 껍질 연소가 불안정해서 그 이후에는 별은 맥동병광성 하다가 중심핵과 외부가 분리가 되는 행성상 성운 하다가 외부는 다 소실돼 버리고 중심핵만 남은 백색성, 요 과정 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포인트는요, 태양의 진화 과정에서 물리량 어떻게 변하는지, 표면 온도, 크기, 광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지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에 따른 변의 진화. 자, 성운에서 시작을 하죠. 밀도가 높고요,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 맞죠?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켈빈이 되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계열성, 맞죠? 주계열성 이후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이렇게 가고요,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이렇게 가고요, 맞죠? 이 질량의 기준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태양 질량의 8배 정도로 보자.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요? 그럼 이런 단계. 그 중에서 진짜 크면 나중에 블랙홀이 된다. 아셨죠?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무엇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탄소까지. 물론 일부 산소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주로 탄소. 질량이 태양보다 8배 그보다 더 큰 이런 별은 중심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정상적인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철까지. 아셨죠? 그런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철보다 더 큰 녀석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무거운 녀석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주공원에 뿌려준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질량에 따른 요 진화 과정,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진화 마무리하고요. 이제 에너지원, 그 다음에 내부 구조 얘기하겠습니다. 자, 별의 에너지원. 별은 충분히 뜨거워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에너지 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너지 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니까 별이 중력 수축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 중에 일부가 복사,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볼 수 있는 빛으로 전환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질량이 클수록 수축을 많이 할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그 만약에 어떤 별이 사이즈를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복사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셨죠?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의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 수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셨죠? 중력 수축을 안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력이 있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력 수축을 해야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온다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별은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라고. 중력 수축을 해야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온다고.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에서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나오는 거고 거성 같은 경우는 중심 핵이 수축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백색혜성 같은 경우는 중심 핵이 수축하는 녀석이 나중에 백색혜성이 되는 거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를 소실해 가면서 사라져 가면서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죠. 자, 핵융합 에너지 뭐냐면 중력 수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에너지를 낼 수 있어. 복사를 낼 수 있어. 뜨거울 수 있어. 그걸 이제 핵융합 에너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원자 핵이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 가벼운 원자 핵이 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들어내요. 근데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가벼운 원자 핵이 운동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 핵으로 존재하는 게 더 안정하거든.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아셨죠? 그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다고.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반응물의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고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지. 아셨죠? 자, 이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반응이 일정하게 일어나면 일정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다. 이 핵융합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게 이제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거성이라고 한다면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고 있죠. 초거성 역시 마찬가지. 껍질에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얘가 사이즈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별은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력 수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핵융합 에너지는 뭐냐면 중력 수축에 반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가 충분하면 중력이 아무리 세도 수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제 이런 관점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핵융합 에너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기열성의 에너지원. 주기열성은 온도, 중심부 온도가 천만 K 이상. 중심부 온도가 천만 K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아셨죠? 이게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반응 중에 가장 단순한. 가장 좀 쉬운 거, 별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천만도예요. 천만 켈빈. 천만 켈빈, 천만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요 조건이 되면 얘네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결합을 해서 헬륨으로 존재하는 게 조금 더 안정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적은 거예요.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것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아셨죠? 이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로는 PP 반응과 CN 순환 반응이 있다. 얘가 많이 나오죠. PP 반응이라고 하는 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800만 K 이하일 때,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작은 별에서 주된 반응으로. 아셨죠? 물론 이거보다 더 커도, 이거보다 온도가 더 큰 별도 PP 반응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만 질량이 작은 별, 이거보다 온도가 낮을 때 얘가 주된 반응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가 이거보다 높을 때, 1800만 K 이상일 때 주된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셨죠? 자, CNO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가 일종의 촉매 역할. 탄소를 기준으로 UCNO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세트로 촉매 역할을 해서 수소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와 하다 보면 헬륨이 튀어나와. 근데 이 세트는 그대로 존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종의 촉매로 봤으면 좋겠다. 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온도 조건. 아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 역할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얘가 PP 반응입니다.
얘가 시누순환 반응이에요. 얘나 얘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알짜 반응은 똑같아요.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야.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고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아셨죠? 그런데 들여다 보면 약간 느낌은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요. 수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맞죠?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얘는 여섯 개의 수소가 들어갔더니 하나의 헬륨과 두 개의 수소가 튀어나오는 반응이네. 하나의 헬륨과 두 개의 수소가 튀어나오는 반응이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사실 여섯 개의 수소가 관여를 했어. 그런데 두 개는 튀어나오는 거니까 알짜 반응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적당한 온도에서 수소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헬륨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아셨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볼게요. 자, 원래 탄소가 있었습니다. 탄소가 있었고 거기에 수소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질소 만들어집니다. 붕괴. 수소가 또 들어갔어. 질소, 붕괴. 수소가 또 들어갔어. 아, 다시요. 수소가 들어가서 질소, 붕괴. 수소가 들어갔어, 질소. 수소가 들어갔어, 산소, 붕괴. 수소가 들어갔어, 탄소. 네 번째 수소가 들어갔더니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소가 들어갔더니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왔는데 원래 이 순환의 시작이었던 탄소는 그대로 나오네? 아, 탄소를 기본으로 한 요 체인이 하나의 세트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니까 헬륨이 뽕 튀어나오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쉽다. 써볼게요. 네 개의 수소가, 수소가 네 번째 들어갑니다. 어디에? 탄소를 기준으로 한 요 체인에.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헬륨이 나오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탄소를 기준으로 한요 체인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한요 체인 자체가 그냥 일종의 촉매. 알짜 반응은 네개 수소가 들어가서 하나 헬륨이 나오는 거.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얘가 주된 반응으로 일어난다. 얘는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별이 뜨거워서 이 안에서 물질이 막 이렇게 돌수 있는, 이러한 순환 체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인 별일 거고, 이러한 별에서 얘가 주된 반응이 되는 거고, 그러한 별은 보통 물질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 대류가 잘 일어난 대류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러한 별은 질량이 꽤나 커서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 녀석들이 보통 이러한 상태의 반응을 추로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결성의 에너지원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중심부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주된 반응이 되는. 그리고 나서 질량에 따른 주된 핵융합 반응.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크다고 하면 얘가 주된 반응으로 채택이 된다. 저 반응도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채택이 될 뿐이야. 주된 반응으로. 아셨죠? 요거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내부 구조를 얘기할 건데, 별의 내부 구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내부 구조를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힘의 상태를 가지고, 또 하나는 물질을 가지고도 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생성과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낼수 있어요.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필수적인 것만 보겠다. 아셨죠? 자, 이건 힘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 노란색은요, 중력입니다. 안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아셨죠? 자, 보면요, 요 별은 보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과 나가려고 하는 힘이 똑같은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해. 힘의 평형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별은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물론 어떠한 별이든지 간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조금씩 커지긴 해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조금씩 커질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중력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 중력에 다시 재조정하면서 다시 평형 상태를 계속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는 거의 일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힘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중력이 센 거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축하고 있는 거야. 어떤 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큰 거야. 얘뭐 하고 있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큰 거야? 팽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방식에 의해서 내부 상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얘가 하나의 포인트예요. 내부 구조를 문제를 낼 때, 아셨죠? 이제 그 다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에너지 생성과 전달 방식을 가지고, 주계열성에서 에너지 생성과 전달 방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내부 구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둘다 주계열성인데,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 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대류층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중심 핵 자체가 대류핵이에요. 막 섞이고 있는 거야.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막 섞이고 있는 거야. 아셨죠? 밀도가 굉장히 큰 거야. 막 섞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부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이건 뭐 때문에? 질량 때문에. 질량과 이제 온도 때문에 이런 구조. 질량과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제 질량, 밀도, 온도가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지. 자, 얘는요,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녀석들.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녀석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한다면, 주결성이라고 한다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심핵이 있고요. 그 중심핵 주변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다. 복사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 빛이 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대류층이 있는데, 대류층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와 여기, 표면과 여기의 온도 차가 꽤 커서, 온도차가 꽤 크고 밀도차가 꽤 커서 물질이 막 섞이는 그런 느낌으로. 아셨죠? 그래서, 아,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 빛이 쭉쭉쭉쭉 가다가 표면 가까이에서는 밀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막 섞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질량이 작은 별은 이런 느낌. 태양도 이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잘 생각해보면 태양의 표면에 뭐가 있어요? 쌀알무늬가 있어요. 쌀알무늬가 이 대류층, 이 표면에서, 이 대류에서 만들어진 현상.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와 여기 밀도 차, 다시요. 밀도가 굉장히 크고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섞여. 섞이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대류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류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와의 좀 차이점 우리가 굳이 좀 설명한다고 하면, 자,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여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여기서 헬륨의 수소행합 반응이라서 헬륨을 만들어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을 더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을 많이 만들어내. 그런데 문제는 얘는 섞여. 그러니까 얘는 대류액 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꽤나 균질하게 분포해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셨죠?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많아진다.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라 꽤나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 섞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 그 질량이 큰 별은 이러한 대류액 그 주변에 이제 복사층이 있다. 아셨죠? 특히나 질량이 큰별 한번 정리합니다. 얘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다. 아셨죠? 얘는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얘가 이제 내부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요거죠. 물질을 가지고 냅니다. 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내냐면, 주기열 단계 이후에, 볼게요. 주기열 단계 이후에 중심부 헬륨 가득 차서 수축하죠? 그 다음에 수소 껍질 연소.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를 키워주는 데 쓴다. 맞죠? 요 과정의 내부 구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 과정. 그요 과정을 가지고 어느 단계니 요 단계에서 별의 물리량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주기열 단계 이후에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시점을 가지고, 얘는 보면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시점에 탄소가 주고 일부 산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요, 중심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철까지 들어있어. 아,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야? 너는 그러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녀석이구나. 너는 나중에 초고성이, 나중에 아니라 이게 초고성의 내부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넌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셨죠? 요런 과정까지. 그래서 내부 구조로 내올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것들.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시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얘는 초고성. 아셨죠? 얘는 이제 거성.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런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별의 특성. 전부 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관련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 앞서 했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용스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전 문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문항들 몇개 체크해봤습니다. 4번, 6번 물리량 문제, 계산 문제 나온다. HR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별의 진화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스스로 좀 가져야 된다.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내부 구조. 앞서 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그림은 흑체 AD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흑체 AD. 흑체에다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흑체가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 흑체가 있었고, 흑체의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세기, 에너지 세기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로 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자, 플랑크 곡선이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매끄러워요. 흡수선이 안 보여. 겹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야 돼. 그러니까 A가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 곡선 아래 면적은 요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 그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싹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를 얘기하고 있죠. 자,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A가 C보다 길다. 자, A는 람다 맥스가 이쯤 되고요. C는요, 람다 맥스가 이쯤 됩니다. 람다 맥스는 A가 짧죠. A가 짧아요? A가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C보다 길다? 아니다. 너 틀렸네. 자, 니은.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B가 D보다 많다. 지금 B가 D. 자, 플랑크 곡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파장대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은 녀석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많은, 더 강한 빛을 내보는 거예요. 더 세기가 센 빛을 낸다고. 아셨죠? 더 센, 요 파장대의 빛의 세기가 더 세다고. 요 파장대의 빛의 세기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세다고. 아셨죠? 자, 그러면 B가
누구랑 누구죠? B랑 D 중에 B가 온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그럼 단위 시간에 단위면적 방출한 에너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B가 더 많은 거지. 그렇죠? B가 D보다 많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자, D급은요. D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자, D 보면요. 얘가 가시광선 파장대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 잘 보세요. D 잘 보면 요 그래프에서 여기 복사세기와 여기 복사세기를 보면 이쪽에서 에너지 세기가 더큰 거야. 그러니까 이쪽 빛을 더 많이 방출한다고.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파장이 긴 빛을 제일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상대적으로. 파란색이 아니라. 그럼 너도 틀렸네.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됐죠? 자, 1번 맞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림은 독일의 물리학자 프라운호퍼가 관측하고 그린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태양의 스펙트럼이래. 태양의 스펙트럼. 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정말 중간중간중간중간에 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 이 선들이 다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선들이 다 뭐예요? 흡수선이라고. 이게 전부 다 흡수선이고 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물질은 어디 있는 거야? 태양의 대기에 있는 거지. 보통 태양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아셨죠? 그 흡수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기가 센 거. 자, 우리가 흡수선의 세기를 얘기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깊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거랑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깊이가 깊을수록 세기가 센 거예요. 깊이가 깊을수록 원래 값보다. 얘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흡수선은 이렇게 보였고요. 어떠한 흡수선은 이렇게 보였대. 깊이가 깊을수록 흡수선 세기가 센 거라고. 아셨죠?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이 진해 보인다고. 아셨죠? 흡수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한 흡수선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물질이 흡수를 많이 한다? 그럼 그 특정 물질은 누군데? 그 특정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표면 온도를 알아낸다. 분광형. 그래서 O형부터 M형까지. 이걸 얘기한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고요. 흡수선의 개수를 통해 태양의 분광형을 알수 있다. 개수가 아니라 누구? 어떠한 흡수선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떠한 녀석이 얼만큼 센데? 이걸 가지고 분광형을 알아낼 수 있다. 태양의 분광형은 뭐죠? G2형이라고. 아셨죠? 자, 태양과 대기 성분이 같은 별들은 모두 태양과 동일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대기 성분이 같아도 표면 온도가 다르면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다고. 그러면 흡수선의 색이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동일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니죠. 기억만 맞는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숙제가 하나 나갑니다. 무슨 숙제냐면 태양은 G2형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흡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야 되는 흡수선은 어떤 물질에 의한 거? 요거 숙제. 아셨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했고요.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요. 그림은 별 A와 B를 관측했을 때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및 필터 기역과 니은을 통과하는 파장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얘 색채수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보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비교해 보면 얘가 파장이 짧죠, A가. 그러니까 아, 너 고온의 별이구나. 고온의 별. 그다음에 넌 저온의 별이구나.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요 필터와 요 필터의 파장대가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람다맥스가 요 필터 분명 이 기역이 니은보다 파장이 더 짧은 빛을 통과하는 필터일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을 통과하는 양이 요 필터를 통과한 양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등급이 기역으로 측정한 등급이 니은으로 측정한 등급보다 작을 거야. 통과 세기가 세요? 빛이 많이 들어와요? 밝아 보여요? 등급이 작다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온의 별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과한 빛이 여기를 통과한 빛보다 더 많으니까 요걸로 본 등급이 더 작을 거라고. 맞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가 B보다 높다. 람다 맥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역으로 측정한 별의 겉보기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이 니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실수래요. 아, 이거 색지수 문제야. A는 고온의 별이니까 B-V가 음수고, 아, B는 B-V가 양수야. 색지수가 양수고 얘는 음수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얘는 B 마이너스가 음수고 얘는 양수야. 아,

얘는 그러면 뜨거운 별이니까 B등급이 작고, 얘는 차가운 별이니까 B등급이 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이 기억과 니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색지수를 넣어서 푸는 건데, 자료를 해석해서 보셔야 돼요. 기억으로 측정한 별의 겉보기 등급은 기억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가 얘가 더 많지. 많으면 밝게 보이는 거고, 밝게 보이면 등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측정한 등급은 A가 더 작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자, 니은을 통과한 빛의 세기 분의 기억을 통과한 빛의 세기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을 통과한 빛의 세기 분의 기억을 통과한 빛의 세기. A 값은요, 보겠습니다. A는요, 니은을 통과한 건 요만큼. 기억을 통과한 건 요만큼. 그럼 요것 분의 요걸 하면, 아, 얘는 1보다 크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니은 B를 보겠습니다. B는요, 니은을 통과한 건 요만큼. 기억을 통과한 건 요만큼.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겠구나. 됐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가 맞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A가 B보다 작다. A가.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죠. 아, 너 틀렸구나. 지금 A가 더큰 겁니다. 그럼 너 틀렸구나. 됐죠?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3번 봤고요.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별의 물리랑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표는 별 A, B, C의 절대 등급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절대 등급이 나왔어? 그럼 광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얘가 광도가 제일 커. 그리고 얘가 광도가 제일 작아. 아셨죠? 람다 맥스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면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람다 맥스가 제일 길어? 표면 온도가 제일 낮아. 람다 맥스가 짧네?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런데 비율을 따져봤더니 290과 580은 1대2잖아. 아, 그러면 너의 표면 온도를 1. 2라고 하면 넌 표면 온도가 2야. 1대2.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니까 람다 맥스가 2배예요? 그러면 얘가 2다. 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분의 1이다. 그럼 얘가 2가 되겠지. 아셨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광도, 표면 온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럼 반지름에 대한 것도 물을 수가 있겠구나.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파이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상수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별을 비교하는데 상대값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광도는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왜냐하면 비율이기 때문에 뭐 분의 뭐 하면 나머지 상수들은 다 지워지거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자, 광도는 A가 가장 크다. 광도는 누가 제일 큰 거죠? C가 가장 크겠지.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고.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오히려 A가 가장 작아. 표면 온도는 B가 C의 2배이다. B가 1이라고 하면 C가 2입니다. 그러면 B가 C의 2분의 1이네. 그러면 너 아니냐. 틀렸어. 자, 반지름은 A가 B의 40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표면 온도에 대한 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광도에 대한 거를 비교하면 상대값을 알아내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절대 등급을 봤더니 플러스 9.8이고요. 플러스 4.8이야. 몇 등급 차? 5등급 차. 5등급 차면 밝기? 광도 몇 배? 100배. 누가 100배 큰 거야? 등급이 작은 녀석이. 아, 너가 100이구나. 너가 1이구나. 됐죠? 요렇게 해놓고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아, R의 제곱은 여기서요. T의 4제곱 분의 L이니까. 아, R이라고 하는 것은 T의 제곱 분의 루트 L이구나. 맞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R을 계산해볼까? R을 해볼까요, 직접?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T의 제곱분의 L을 넣으면 T의 제곱이니까 4. 4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T의 제곱분의 루트 L이니까 1분의 루트 100. 아, 그럼 넌 10이야. 그럼 4분의 1, 10. 그러면 A는 B의 40분의 1. 아, A가 B의 40분의 1. 맞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D가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숙제 나갑니다. 절대 등급이 1일 때
아, 다시요. 저 광도가 얘가 1일 때얘 100, 100이죠. 그 이유는 등급차가 5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숙제. 여기서 얘는 얼마일까? 얘가 1일 때 얘가 100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광도가 제일 큰 녀석이에요. 얘와 얘의 등급차를 가지고 광도를 찾아낼 수 있느냐? 아셨죠? 요거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학생 ABC가 별의 물리량에 대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분광형은 수소흡수는 세기가 강한 것부터 O형부터 M형으로 구분해 이렇게 되어 있죠. 분광형은 이렇게 구분해 라고 하면 그건 맞지. 근데 여기 틀린 건 수소흡수는 세기가 강한 것부터가 틀렸지. 수소흡수는 세기가 가장 강한 건 누구? A형이에요. 아셨죠? A형이 수소흡수는 세기가 가장 강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O, B, A, F, G, K, M형으로 구분한 건 뭐? 표면 온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표면 온도를 가지고. 그럼 넌 틀렸구나. 수소흡수를 가지고 구분했다라고 한다면 순서는 A가 먼저 나와야 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O형부터 M형까지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자, 흡수 스펙트럼은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나타나. 그렇죠. 얘기했었죠. 별이 있고요. 방출합니다. 빛을. 이별 빛이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 빛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흡수가 된 거에 의해서 중간중간 흡수선이 나오고. 맞죠? 요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표시하면 흡수선을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 그런데 요 흡수선, 요 강한 흡수선들은 여기서 어떠한 물질이 흡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강한 흡수선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종류는 얘가 온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저온의 별이에요? 그럼 금속선이나 분자선, 중성의 금속선이나 분자선, 온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에요? 그러면 수소나 헬륨선. 그죠?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수소나 헬륨선. 온도가 굉장히 낮은 별이에요? 그럼 중성의 금속선 또는 뭐 분자선,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나타나. 자,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 숫자가 클수록 광도는 작아져. 자, 광도 계급 우리가 1, 3, 5, 7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 백색, 외성. 숫자가 클수록 광도는 작아져. 맞네요. BC,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 됐죠? 5번 맞습니다. 이제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역시나 선생님이 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요 흡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좀잘 봐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자, 그림은요. 분광형이 각각 A형, B형, O형, G형인 별의 흡수선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 중성수소 흡수선과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볼 것은 A형, B형, O형, G형인데 지금 A형은 2선, 2선, 2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진하게 보이고 있어요. 진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흡수선의 세기가 굉장히 세다. A형에서 제일 세게 보이는 거 누구? 아, 수소선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 G형에서 보면요. G형에서 보면은 요 니은선이 얘네들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네? 맞죠? 아, 그럼 너는 칼슘 이온선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여기에다가. 자, A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A0형 별은요,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다. 만 K.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G0는요, 표면 온도가 대략적으로 6000K 정도다라고 하는 걸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같이. 아셨죠? 같이 공부를 해두면 좋다. 태양은요, G2고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5800K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지금 얘가 누구냐면 중성수소. 중성수소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요. 자, 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누구? A형인데, A형은 표면 온도가 만도 정도야. 그러면 B형은 이거보다 더 높지. O형은 더 높지.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뚜렷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이 정해져 있는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그 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역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아, 너는 아니야.
니은은 중성수소의 흡수원이다.

주기율,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성. 주기율성의 주성분은 수소 헬륨 아셨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료 해석을 해서 검증해 줘야 되겠지. 디귿 맞는 거 아셨죠? 자, 6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역시나 별의 물리량. 자, 광도 계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아, 그럼 너 초고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초고성. 5. 아, 너희는 주기열성이구나. 주기열성. 그 다음에 7. 아, 너 백색애성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광형 K2, A0, B2, A0가 나와 있네.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것. 아, 너가 지금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도가 제일 낮네. 아, 너가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도가 제일 높네. 그리고 A0인 저 녀석들은 표면온도가 만 K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러면 너는 만 K보다 만을 써야 되겠죠? 만 K보다 만 K를 써야 되겠죠? 높아요. 너는 만 K보다 낮아요인데, 자, 우리가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K0가 5000K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K2는 사실 너는 5000K보다도 5000K, 이걸 지우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넌 사실 5000K보다도 낮은 녀석이었어. 이러면 더 좋지. 아셨죠? 그렇게 놓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면온도는 가가 가장 높다. 표면온도는 누가 제일 높죠? 가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누구? 다가 제일 높구나. 아니구나. 그 다음에. 광도는 나가 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광도는 나가 라보다. 지금 표면온도는 둘이 똑같습니다. 표면온도는 둘이 똑같은데 얘는 주기열성이고 얘는 백색애성이에요. 누가 더큰 거야? 주기열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주기열성이 더 크니까 광도가 더 크지. 온도 똑같은데 크기가 크니까 광도가 더 크지. 맞죠? 그러면 광도는 나가라보다 크다. 자, 그다음에 반지름의 크기는 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 나랑 라의 관계를 보면 나가 더큰거 맞죠? 그럼 나와 다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 나와 다를 따져봤더니 둘다 주기열성인데 얘가 더큰 주기열성이네. 더 뜨거운 녀석이야. 광도가 더 커. 질량이 더 커. 그러면 얘가 더 반지름도 커. 맞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틀렸네. 이렇게.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 HR도를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자,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고요.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입니다. 주기열이 이렇게 돼요. 됐죠? 주기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A0가 지금 나와 라가 A0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A0, 표면온도가 만도 정도, 만 K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주기열성은 누구냐면 지금 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백색애성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라가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단은 어디에 찍혀야 돼요? 단은 지금 주기열 라인에 있으면서 온도가 더 높은 쪽이니까, 아, 단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됐죠?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선생님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주기열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등 반지름선을 표시할 수 있니? 등 반지름선은 주기열 라인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밀도가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를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그려보세요. 이것도 숙제 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했고요.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 그림은 별의 반지름이 R,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T일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볼게요. 지금 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 얘는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광도라고 하는 건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표면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거. 아, 만약에 람다 맥스를 물어본다고 하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겠구나.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 흑체 복사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한번 더.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도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0: 여기다가 파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기. 이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흑채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맞죠? 얘가 뭐예요? 플랑크 곡선이다. 맞죠? 그랬을 때, 요 곡선의 요 아래 면적이. 요 아래 면적이 뭐가 된다? 지금 요 2. 즉, 요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t의 4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요 복사 곡선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요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 온도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만약에 얘보다 온도가 더 높은 별이 있어요? 그럼 개형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죠? 만약에 온도가 낮은 별이 있어요? 개형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바뀌어볼까요? 온도가 더 낮은 별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아셨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별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람다 맥스.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2분의 1배가 됐어요. 표면 온도 몇 배? 2배가 됐어요. 즉, 얘는 T가 2배가 됐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라면, E는 16배가 된다. T가 2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2의 4제곱이니까 E는 16배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T가 일정할 때 R이 2배가 되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4배가 된다. 자, 여기서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시간만 제한을 뒀습니다. 면적은 제한 안 뒀어.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도로 의미하는 거야. 이건 뭐야?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의미한다고. 단위 면적이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T가 일정한데 R이 2배가 된대? 2배가 되면 R의 제곱 배가 되겠지. 그러면 광도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맞는 얘기. 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디귿을 볼 때, 요 그림만으로 이 디귿을 정확하게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 별의 진화 요소를 섞으면 더 좋지.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별의 진화. HR도를 그려보고요. HR도를 그려보고, 이쪽으로 갈수록 T가 증가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작은 거니까. 자, 여기에 주계열을 그려요. 주계열을 그렸어. 됐죠? 지금 주계열이 됐는데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라고 했어. 태양은 현재 주계열 단계야. 자, 이 상태에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 그러면 주계열을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적색 거성이잖아. 적색 거성이잖아. 크기는 커져야 돼. 크기는 커진 상태에서 적색에 대해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맞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그럼 등 반지름선 우리가 꺼내야 되겠지. 등 반지름선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주계열 선보다 조금 완만하게 그려진다고. 주계열 라인보다. 아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고요. 그죠? 그런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는 점점 내려간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쪽, 주계열을 떠나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반지름은 커집니다. 또 광도는 커집니다. 또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요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표면 온도 어떻게 된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렇게 떠올려야 되겠죠. 이게 일련의 해석의 과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겠습니다. 지금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R은요? R은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커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E를 볼까? E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표면 온도의 4제곱이랑 관련이 있거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내려간단 말이지. 표면 온도가 내려가면 E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표면 온도가 2배 커지면 E는 16배가 줄어든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아, E는 아니야. R은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큰게 맞는데 E는 아니라고. 아셨죠? 그러면 넌 틀렸지. 맞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역, 니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 찾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8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별의 물리량도 진화와 연결시키고 또 하나, 어떠한 문제를 풀때 HR도를 내가 머릿속에서 딱 꺼내서 물리량을 비교해낼 수 있다? 또는 만약에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연습을 하면 나중엔 그림 안 그리고 사사사삭 틀리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교재 17강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6강의 현재 완료 또 과거 분사의 용법을 같이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명령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 모두 해오셨을 테니까요. 먼저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은 명령형을 다루는데 다시 두 개로 긍정 명령형 그리고 부정 명령형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형이 아니어도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은 동사 세개볼 겁니다. 데하르 동사, 똑까르 동사, 깜비아르 동사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다 해오셨죠? 예, 그러면 편안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 명령형부터 시작합니다. 자, 긍정 명령형은 한국말로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세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또이 긍정 명령형은 다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규칙형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주격인칭 대명사를 보시면 요가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는 없고요. 자, 뚜부터 쭉 주격인칭 대명사 나열이 되어 있고, 자, 오른편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 동사, 에르 동사, 이르 동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형을 만드는 것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명령을 하는 대상은 2인칭일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2인칭을 위주로 일단 보면은 뚜 너에 대한 명령형은 자, 이 변화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변화형이

형태에 대한 명령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2인칭 복수에 대한 명령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트로스, 보소트라스인데요. 자,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떤 규칙이 있나요? 맞아요. 아르, 에르, 이르, 어미의 에레를 빼고, 그죠? 에레를 빼고 그 자리에 뭘 넣었음을 알수 있어요? 데를 넣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랏, 베벳, 비빗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보시면 우스테시나 뭐 노소트로스 노소트라스 우스테데스에 대한 명령 요 형은 사실은 이제 접속법 형태인데요. 접속법 형태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속법을 사실 수능 스페인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르 동사 같은 경우는 아를 에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르 이르는 에 이를 아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규칙형 만드는 법을 잠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우라 마일라뚜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또 너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오라,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춤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일라르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인 바일라를 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or favor. Escuchen la radio 라고 했어요. 자, por favor 해서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escuchen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Ustedes에 대한 명령이죠. 당신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라디오 들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Escuchar니까 R로 끝났으니까 R을 A로 바꿨습니다. Escuchen. 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ormir ahora mismo라고 했어요. 자, dormir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다라는 뜻의 동사. Dormir 하고 변화를 줬으니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보소트로스 혹은 보소트라스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들 ahora mismo 지금 당장 자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hora 하면 이게 이제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뒤에 미스모가 붙으면 요건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우라 미스모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네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Bebamos una taza de café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Bebamos네요. 자,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그렇죠. 1인칭 복수. Nosotros 혹은 Nosotras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요? Una taza de café니까 커피 한잔 마실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하나만 우리가 예문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우리에 대한 명령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말해보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잖아요, 우리. 자, 어떻게 될까요? Hablemos más. 더 말해보자. 뭐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니까. Del 주제 tem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규칙형, 긍정명령형 규칙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인데요. 우리 이거 예전에 앞선 부분에서 정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적대명사, 그리고 제기대명사가 이제 긍정명령형과 함께 쓰일 때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였죠? 맞아요. 긍정명령형. 뒤에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목적대명사와
제기대명사는 긍정명령형 뒤에 붙여준다. 앞으로 뺄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ponte el sombrer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El sombrero, sombrero 모자죠. 챙이 있는 모자. 그래서 그 모자를 써라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기대명사 ponerse, 아, 제기동사 ponerse가 지금 쓰여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더 짧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자, 그렇다면 el sombrero를 목적대명사 뭘로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lo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목적대명사 그리고 제기대명사 보이시죠?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기대명사가 먼저 그리고 목적대명사 요 순서대로 해주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15강에서 교재 15강에서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본텔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써라 라는 너 그거 써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띨대 위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críbeme una cart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편지 한 통 써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도 하나 줄여보도록 하죠. una carta를 한번 목적 대명사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라로 되죠. 3인칭 여성 단수니까 라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메라는 간접 목적 대명사, 라는 직접 목적 대명사. 자, 요 두 개가 지금 같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렇죠. 간목대가 먼저, 그리고 뒤에 직목대가 오게 됩니다. 자, 긍정명령형과 함께 쓰였으니까 뒤에 둘 다 붙였으면 돼서,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Escríbeme l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례대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것을 써줘 라는 표현이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기동사 sentarse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siéntate en esta silla.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의자에 앉아라. 너 이 의자에 앉아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긍정명령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목적대명사와 제기대명사가 쭉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잘 하시겠지만 자, 우리가 앞서서 간목대와 형태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간목대, 직목대, 그리고 제기대명사. 자,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죠. 자, 형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간목대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맞아요. 매, 때, 레. 자, 이렇게 됐었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s, os, les. 자, 이게 이제 간목대의 형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누고. 자, 직목대 보겠습니다. 직목대는 어떻게 됐었어요? 직목대는 형태가 매, 때, 로, 라, nos, os, los, las. 자, 이렇게 형태를 가졌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기 대명사는 어땠어요? 네. 매, 때, 세. 그리고 nos, os, se. 자, 이렇게 형태를 가져줬습니다. 그래서 요 잘 보시면 지금 3인칭만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로의 용법과 세의 용법도 같이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 로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보통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뭐였죠? 중성 대명사,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받을 때 쓰이는 중성 대명사, 또 중성 관사,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목적 대명사.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용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귀의 셀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상호의 셀가 있었고, 또 빈칭, 네, 또 강조의 셀, 수동의 셀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거 저희 쭉 지금 쭉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또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다섯 개 이거 말고 셀가 또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겁니다. 뭐죠? 맞아요. 간접 목적 대명사 3인칭이 셀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 바뀌었죠? 목적 대명사 두 개가 나란히 오는데 간목대 직목대가 나란히 오는데 둘 다 3인칭인 경우 앞에 있는 간목대를 셀로 바꿔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거기까지 기억하셨으면 완전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우리 간목대, 직목대, 제기대명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규칙형으로 오겠습니다. 긍정명령형 불규칙형이고요. 사실 지금 표에는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답은 없습니다.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눈에 익히시면 돼요. 예.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전혀 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3개를 한번 교재에는 써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땐 꾸이다도 왔어요. 자, 이 땐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이 떼네르 동사의 뚜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땐 꾸이다도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 조심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살간 델라 살라 라고 있어요. 살간 찾으세요. 어딜까요? 살리르 동사죠? 여기 있네요. 살간. 우스테데스에 대한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라는 거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실에서 나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뭐에노 라고 했어요. 자, 세 찾겠습니다. 세는 네, 세르 동사의 뚜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세 뭐에노 하면 뭐예요? 그렇죠. 착하게 굴렴, 착하게 행동하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요 세 가지 동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작문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네시르 동사가 있잖아요. 말하다 라는 동사 보겠습니다. 뚜에 대한 명령으로 갈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너 사실을 말해 라는 표현 많이 하죠. 자,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딜라 베르닷. 자, 아시겠지만 네시르 라 베르닷이 사실을 말하다, 진실을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딜라 베르닷 그러면 너 사실을 말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는 맹가 한번 해볼까요? 맹가? 네, 우스댓에 대한 명령으로 해서 오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회의에 빨리 오세요 하고 이제 당신한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세요, 맹가,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맹가 프론토 가 되는 거고, 어디에? 회의에. 알라 레우니온.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되셨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소트로스에 대한 명령 한번 해보죠. 아세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숙제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셋 로스 데베레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명령형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좀 눈에 익혀 주시고요. 자, 이제 부정 명령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정 명령형은 뭘까요? 그럼 한국말로 그래,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뭐

부정명령형이니까 no가 필요할 거고 당연히. 자, no는 동사 앞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형태는 접속법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봤었지만 접속법 형태라서 가장 쉽게 기억을 하는 것은 이제 are로 끝나는 동사는 are 대신에 l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r로 끝나는 동사는 ae 대신에 are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예문에 나와 있지만 제기 대명사나 목적 대명사는 부정명령형에서는 네, 동사 앞에 써줍니다. 아까 긍정명령형에서는 제기 대명사와 목적 대명사 그 긍정명령형 뒤에 붙였었었잖아요. 근데 부정명령형에서는 이 목적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는 동사 앞으로 빼줍니다. 지금 그거를 적용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Nolo escriban ahor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일단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지금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escriban이니까 ustedes에 대한 명령형이고 자, 목적 대명사 로는 네,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제기 대명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onerse 하면 입고 있다, 쓰고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기 동사죠. 그래서 no se ponga el abrigo largo 하면 뭐예요? 입지 마세요 란 뜻이죠. 입지 마세요 뭐를요? 그긴 외투를 입지 마세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두 가지 목적 대명사, 제기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벗다 라는 뜻을 가진 제기 동사. 뭐죠? 뭐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quitarse죠. quitarse. 그러면 너에 대한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선글라스 벗지 마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지 마. 그러니까 no 붙었고, 자, 그 다음에 너에 대한 명령이니까 no te quites가 되겠죠. no te quites. 자, 뭘 벗지 말라고요? 선글라스를 벗지 말래요. 선글라스 뭐예요? las gafas del sol.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거는 우리 부정어 있잖아요. 니나 뭐 눈가, 땀뽀꼬. 자, 이런 거 부정어로도 부정명령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정어가 문 두에 위치할 때는 노 없이 전체가 부정문이 된다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거 적용한 문장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ilo pienses 하면은 뭐예요?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그거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돼요. 그죠? 멘사르 동사의 2인칭에 대한 부정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unca te laves la cara con este jabón.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절대로 얼굴을 씻지 마. 뭘로요? Este jabón. Jabón은 비누란 뜻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비누로 얼굴 닦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ampoco compren esos platos baratos. 하면 뭐예요? 뭐뭐도 사지 말라란 뜻이죠. 뭐뭐도 사지 마. 그싼 접시들도 사지 마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부정어들로도 부정명령이 가능하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불규칙형입니다. 자, 불규칙형. 그래서, 보시면 요 동사들 한 6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역시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수능 스페인어에 명령형을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대화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해석만 하시면 될수 있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익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다. No seas malo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찾으시면 되죠. 여기 있네요. No seas. 또에 대한, 세르 동사의 또에 대한 부정 명령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쁘게 행동하지 마. 나쁘게 굴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No me lo digas 했어요. 자, 이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역시 네시르 동사의 또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나에게 그걸 말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동사 앞에 목적 대명사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 명령형, 부정 명령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오늘 동사 세 개를 보도록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대하르 동사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규칙 변화하는 동사가 되고요. 일단은 세 개의 문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dejas mil wones, mañana te los devuelv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하르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인데 지금 보는 이 문장에서의 대하르 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빌려주다 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빌려줄래? 가 되는 거예요. Me dejas. 얼마를 mil wones니까 1,000원을 빌려줄래? 나한테 1,000원만 빌려줄래? 내일, mañana, 내일 너에게 그거를 갚을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i hermano no me deja salir hoy라고 했어요. 그럼 mi hermano 뭐 동생 정도로 해석할게요. 내 남동생이 dejar 여기서는 뭐뭐하게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나가게 두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못 나가게 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남동생이 같이 놀자고 하나 봐요. 나를 못 나가게 한다. 라는 뜻이 되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dejado de nevar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dejar de 동사 원형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바르 동사는 눈 오다라는 뜻이니까 눈이 그쳤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완료형이 쓰였으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옆에 이제 여백에다가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밖에 예를 안 들어서 자. 대하르 동사는 노타란 뜻도 갖고 있거든요, 노타. 자, 많이 쓰이는 용법이니까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테이블에 책을 놔뒀어. 책을 놓았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니까 현재 완료 as dejado가 됩니다. 그러면 너는 놨어. 뭐를? el libro. 책을 놨어. 어디다? 테이블에. En la mesa. 자,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대하르 동사는 놓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다란 뜻도 갖고 있거든요. 뭐, 포기하다, 그만두다. 아, 뭐, 그래서 포기하다란 뜻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요거랑 또 연결이 또 되기도 하는데, 포기하다란 뜻으로 그는 그의 일을 포기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주어를 씁시다. 그니까 el ha dejado su trabajo. 그는 그의 일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교재 16강에서 배웠었던 지금 현재 완료형을 쭉 사용을 해서 복습 겸 한번 뜻 추가적으로 정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란에다가 요거 두 문장은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하르 동사 같이 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또 까르 동사입니다. 자, 또 까르 동사는
이전에 이제 앞에서 뭐 디알로그나 예문을 통해서 틈틈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뜻을.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똑가르 동사 첫 번째 문장처럼 만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세오 도카를라스 에스트레이아스 하면은 에스트레이아 별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을 만지길 원한다. 만지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지다 라는 뜻.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Puedo tocar la guitarra 라고 했어요. 자, 뒤에 똑가르 동사 뒤에 이렇게 악기가 오면은 그때는 무슨 뜻? 맞아요. 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가르 동사 무슨 뜻이 있었어요? 누구 차례이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 quién le toca contestar? Contestar은 대답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대답할 차례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첨되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tocar la lotería es un sueño.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는 건 sueño, 꿈이란 뜻이죠. 그래서 꿈과 같다, 하나의 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뭐 차례이다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야 라는 표현을 하려면 me toca 하시면 되고 네 차례야 그렇죠. 내 toca 해주시면 되고 뭐 그 차례야 그녀 차례야 뭐 이런 표현 당신 차례 하려면 le toca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뭐 차례이다 할 때 많이 쓰는 그 구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를 버릴 차례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me toca sacar la basura.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집을 청소할 차례야 그러면 limpiar la casa. 자, 이런 표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고 누구 차례인지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설거지할 차례야 하면 설거지하다 lavar los platos. 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요 표현들도 더불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가르 동사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깜비아르 동사도 본다라고 했었는데요. 깜비아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바꾸다, 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l plan de viaje ha cambiado mucho. 자, 현재 완료 나왔고요. 여행 계획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Tengo que cambiar la tarjeta de crédito 라고 했어요. Tarjeta de crédito는 신용카드란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신용카드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 바꾸다, 뭐 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요거는 cambiarse de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갈아입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me cambio de camisa 그러면 나는 셔츠를 갈아입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환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ambiamos wones por euros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원을 유로로 환전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cambiar por도 되는데요. cambiar n으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긍정명령형, 부정명령형, 그리고 우리 동사 3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건축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교재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떼오띠 우악간입니다. 그래서 메소아메리카의 최대 도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 하면은 이집트
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테오티우아칸이라는 메소아메리카 최대 도시로서 이 사진, 이 사진은 태양의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네 개의 사진을 모두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마야 문명의 유적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묶어놨고요. 그래서 치첸이사는 마야의

최대 유적지고 그중에서도 꾸꿀칸 신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팔렌케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위에 기록의 신전이 있다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띠깔이죠. 띠깔도 역시 거대한 마야 유적지고요. 1호 신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단타의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까지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이제 마야 문명을 대표하고요. 자, 두 개의 사진도 같이 묶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잉카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마추픽추가 되겠습니다.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고요. 이건 이제 공중도시라고 하죠. 고도가 높은 곳에 건설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을 했을 때 미처 발견되지 않았고, 1911년인가요? 미국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보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잉카의 유적지 하나 더 있습니다. 삭사이와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티라이미 태양재가 생각이 나실 텐데 역시 페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유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가장 큰 돌은 9m의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정말 굉장히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라틴 아메리카의 건축, 고대 문명의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이제 디알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아와 라라에 대합니다. Me encanta este pianista. Y el próximo fin de semana va a dar un conciert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encantar 동사를 또 이제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encantar 동사는 gustar mucho예요.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mucho를 쓰지는 않습니다. Me encanta mucho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자체가 mucho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me encanta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해 누구를? 이 피아니스트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뭐래요? Próximo fin de semana니까 다음 주말이겠네요. 다음 주말에 콘서트를 연대. ¿Quieres venir conmigo? 자, conmigo는 나와 함께 란 뜻이었죠.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었더니 이제 라라가 espera un momento. 자, 여기 이제 명령형이 나왔죠. esperar, 기다리다 란 뜻을 갖고 있죠. espera, tú에 대한 명령이죠.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voy a ver si tengo algo 라고 하죠. 한번 볼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그러더니 아, no tengo nada importante 라고 하죠. 아, 근데 뭐 중요한 거 없네. Te acompaño. 해서 너랑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sabes que? 너 그거 알아? Es la primera vez que voy a ir a un concierto. 자, es la primera vez니까 첫 번째라는 거죠. 처음이란 얘기예요. 처음이야. 내가 콘서트에 가는 게 처음이야. 라고 이제 라라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아가 en serio? 정말?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 요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죠? 예, 복습을 잘 하셨으면 알수 있는데. 네. De verdad? 자, 이것도 정말?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Sí, estoy emocionada 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처음 가는 콘서트니까 되게 설레나 봐요. 그러면서 Tengo que preparar algo 라죠. Tener que 동사원형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뭐 준비해야 하는 거 있어? 라고 이제 라라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미아가 No, nada especial 이라고 하죠. 아니, 특별한 건 없어. 하면서 뭐래요? Ponte algo normal y llega a tiempo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평상복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복으로 입고, 그리고 llega a tiempo. 자, a tiempo. 요거 무슨 뜻이었죠? 요거는 맞아요. 제 시간에, 정시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정시에, 제 시간에 도착해. 아, 그거면 된다란 얘기죠. Es muy importante llegar a tiempo. 뭐가 매우 중요하대요? 정시에 도착하는 게 매우 중요해. 봐라, 뭘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No molestar a la gente ni interrumpir el concierto 라고 했어요. 그러면 ni는 부정문에서 뭐뭐 조차도란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또 콘서트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지 않, 공연에 방해가 안 되고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안 되게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라가 알고 마스 뭐또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pues no saques fotos durante la función 이라고 하죠. 공연 도중에 공연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 돼. 라고 해서 sacar fotos 하면은 사진 찍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요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pon tu móvil en modo silencio antes de entra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핸드폰을 En modo silencio니까 무음 모드가 되겠네요. 무음 모드로 해야 돼. 자, antes de 하면은 뭐뭐 전에 란 뜻이죠. 들어가기 전에 무음 모드로 해놔. Vale, entonces nos vemos en el concierto. 알겠어. 그럼 콘서트에서 보자. De acuerdo. 그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antes de는 뭐뭐 전에 란 뜻이죠. 자, 요거와 반대되는 표현이 있었죠. 자, 뭐뭐 후에? 자, 뭐죠? 맞아요. Después de 하면은 뭐뭐 후에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Sacar fotos가 이제 사진을 찍다란 뜻이잖아요.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었죠? 맞아요. Hacer fotos. 자, 하나 더 있는데. 맞아요. Tomar fotos. 자, 이거 전부 다 사진 찍다란 뜻이니까요.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알로그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부분 잠시 살펴보면. 자, 굳이 이제 명령형, 우리가 배운, 앞에서 배운 명령형이 아니더라도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냥 지금 보다시피 명사로, 네. 명사로 명령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 갖고 왔는데, silencio 하면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세요 란 뜻이에요. Silencio는 침묵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ttention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주목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교재에서 볼수 있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어허. 자, 어허 자체는 눈이란 뜻인데, 자, 어허는 이제 뭐 주목, 주의.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간에다가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도 명령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no fumar라고 했죠. fumar 하면은 담배 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no fumar 하면 뭐겠어요? 그쵸. 담배 피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오늘 배운 동사죠. 또 까르 동사. 무슨 뜻이 있었죠? 만지다 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no tocar 하면은 만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명령 표현 중에서 뭐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많이 보잖아요? 자, 그거 스페인어로 그렇죠. no entrar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뜻이고요. 또 많이 볼수 있는 표지판이 뭐가 있나요? 아,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투척 금지 뭐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No. 자, 아까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라는 표현 그거 뭐였죠? Sacar la basura였죠? 예,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는 거 있죠? 그때는 동사를 뭘 쓰냐면 tirar 동사를 써요.
그래서 no tirar basura 하면은 쓰레기 버리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투척 금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 뒤에 전치사 아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또 이렇게 명령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트라바하르 하면 뭐예요? 일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아 꼬멜 하면 식사합시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만들어 보죠. 공부합시다. 아 에스투디아르 하시면 되고요. 노래합시다. 아 깐타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예, sin hablar 했어요. 그러면은 오예, 예 라는 뜻이죠. sin 무슨 뜻이죠? 요거는 뭐뭐 없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sin hablar 하면은 말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표현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명령이 될수 있겠어요. Porque no? Why don't you? 제안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Porque no te quedas a cenar? 하면 뭐예요? 저녁 먹게 머무는 거 어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마모사 동사 원형, 우리 이르 동사 할때 배웠었는데 뭐뭐 하자. 영어의 let's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vamos a estudiar 하면 우리 공부하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현재형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ahora te lavas las manos y comes 하면은 지금 너손 씻고 밥 먹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 접속사를 대체하는 전치사 구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재에 넣어 봤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봤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은 꼬안돕니다라고 몇번 동그라미 치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일 때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알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al terminar las clases salimos de la escuela.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수업이 끝나면 이란 뜻이 되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나간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cuando로 바꾸고 싶으면 그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cuando 이땐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Terminan las clases 하고 이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제 al 동사 원형이지만 cuando로 쓰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주어에 맞춰서. 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대 동사 원형 혹은 꼰 동사 원형은 C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C는 if의 뜻이죠.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세기를 아 C, vas a llegar tarde a clase. 뭐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수업에 늦게 도착할 거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C로 바꾼다. 요거 하나만 바꿔봅시다. 요거를 이제 C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o를 주어라면은 C sigues a C. 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Con cuidado lo que comes, bajas de pes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lo que 절이네요. 그래서 먹는 것을 꾸이다르, 꾸이다르 뭐 돌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문맥상에서는 조심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먹는 것을 조심한다면 그러면 바하스테 빼소 몸무게가 줄 거야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인데요. 길과 주소 묻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뭔가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por favor 혹은 perdone, oiga. 자, 이런 표현을 이제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묻고 싶은 거를 보통 묻죠. 그래서, 광장이 어디 있나요? 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뭐, 이 근처에 뭐 도서관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동사, 뭐 페르미티르 동사, 뭐 이런 거 해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도 되나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하는 거죠. 여기는 금지. 그러면은 뽀데르 동사 앞에 노를 쓰고 이렇게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프로히비르 동사 혹은 페르미티르 동사를 써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7강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교재 16강 그리고 17강 뒤에는 수능 실전 문제 24문항 꼭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 기초 기술.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은 수능특강 교재 기준으로 해서 12, 13, 14강. 그래서 그 동물의 종류, 그리고 사육과 번식, 가축과 질병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 거예요. 강은 3개인데 보통 평가에서 나올 때 문항이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4문제 정도. 그래서 동물의 종류, 애완동물, 이제 그러니까 가축계 종류도 나올 때가 있고, 애완동물 종류, 특히 이제 반려견 관련된 종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사육에서 나올 때도 있고, 번식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가축 질병 한 문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 가축의 질병에서 꼭 한 문항이 나오고, 가축과 사육, 그러니까 가축의 사육에서 한 문항, 또는 사육에서 한 문항, 번식에서 한 문항, 그리고 동물의 종류에서 한 문항,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2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닭, 돼지, 소, 우리 가축은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세 가지만. 근데 품종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품종의 특징을 답지로 구성하고자 할 때 뭔가 객관적인 게 필요해요. 아, 얘는 뭔가 좀 강하다. 이건 그 뭐랄까요? 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그때 꼭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원산지가 들어가요. 원산지. 그러니까 모든 품종에 올 때는 원산지를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일단 산란계, 육계, 난육, 겸연계로 나눌 수가 있죠. 산란계는 알을 주로 생산하는 닭이에요. 알. 그러니까 셋 다 사람이 키우는 거고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료를 소비하는 건 좀 적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을 건 뭔가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산란계는 살이 찌는 것보다는 알을 잘 낳는 품종들이죠.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레곤과 안코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그리고 독일이 원산지인 햄버거가 있었습니다. 자, 육계는 살이 잘 찌는 고기를 생산하는 닭이죠. 중국의 원산지인 코친, 영국의 원산지인 코니시, 그리고 까만 닭,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오골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토종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육 겸용계 해서 알도 어느 정도 낳고 살도 어느 정도 찌는 그런 품종들. 원산지가 다 미국입니다. 플리머스록,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종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

돼지예요. 총 6개. 원산지, 덴마크가 원산지인 돼지는 딱한 마리 랜드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원산지인 거, 라지 화이트, 버크셔. 근데 이두 마리가 이렇게 앞에 포진된 이유는 두 마리가 흰색 돼지고 커요. 둘다 대형 돼지예요. 그런데 랜드리스는 귀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지 화이트는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서 있죠. 그거 차이입니다. 둘 다,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고 잘 키워요. 그래서 모дон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흰색인 대형인 돼지.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서 있는지. 그래서 랜드리스, 라지 화이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적인 버크셔. 버크셔의 특징은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그리고 다리 4개, 그리고 꼬리 끝부분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6군데가 하얗다 그래서 600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600돈이라는 특징이 아니고 별칭, 600돈. 그리고 미국이 원산지인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다몽색, 젓갈색의 돼지예요. 근데 듀록은 엉덩이 부분이 발달돼서 고기 맛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햄프셔는 가슴에 10에서 30cm 정도 둘레에 흰 띠가 이렇게 쭉 둘러가 있어요. 햄프셔. 그리고 한국 계량종, 아니 한국 재래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축의 특징이라 그러면 성장률이 좀잘안 커. 증체율이 좀 작습니다.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에는 강해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영하 10도 이하, 더울 때는 영상 40도 가까이, 그러니까 이 온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돼지 이렇게 6마리고요. 다음, 젖소. 32가지죠? 고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젖을 얻을 것인가? 일단 젖소. 젖소의 대표적인 품종, 젖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품종, 홀스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입니다. 흑백색입니다. 흑백색. 몸매가 쇠기형이에요. 쇠기형. 쇠기형은 앞이 뾰족하고 뒤에가 크단 얘기예요. 젖소니까 어디가 발달돼야 돼요? 뒤에 유방 있는 부분이 발달돼야죠. 그러니까 뒷부분 올수록 잘 발달되었고 앞쪽은 뾰족한 쇠기형입니다. 자, 산유량이 7,000kg. 1년에 7,000kg. 지금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유지율은 3.5에서 4%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애우라고 그랬어요. 홀스타인보다 양은 좀 작아. 차귀량은 작은데 유지율이 높은 두 마리. 영국이 원산지인 저지와 건지. 그리고 산유량도 홀스타인보다 작고 유지율은 비슷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어셔. 그리고 산유량 적고 유지율은 조금 더 높은데, 높은 스위스 출신의 브라운 스위스. 이렇게 5마리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고기소. 유구라고 그러죠. 유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소입니다. 유구 중에. 한우. 황갈색. 체고에 비해 다리와 체장이, 몸이 길어요. 그래야지 고기가 많이 붙기 때문에 앞가슴이 발달했습니다. 수컷은 650kg, 암컷은 550kg인데 도체율이 50에서 55%로 좀 낮은 특징이 있죠. 자,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와 해리퍼드가 있습니다. 에버딘 앵거스,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 무각종입니다. 해리퍼드, 적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얼룩소입니다. 흰 무늬가 있는 몸무게가 850kg예요. 한우가 650kg인데. 자, 샤롤레. 하얀색의 대형종입니다. 프랑스. 하얀색의 대형종. 어느 정도나 수컷은 1톤이 넘어가요. 1100kg. 1100kg면 우리나라, 한우 암소의 두 배예요. 두 배. 굉장히 크죠. 다음, 인도의 브라만. 어깨에 혹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고기선데 고기 맛은 별로예요. 자, 다음은 애완견 그룹이에요. 1번 그룹부터 시작해서 10번 그룹까지인데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어떻게 이 부분을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애완견 그룹에는 이 애완견 그룹에서는 외국종 그룹, 외국

개 중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보더콜리 10독의 유명한 개죠. 보더콜리나. 아니면, 9번 그룹에 속해 있는 개들. 말티즈나 치아와나 시츄나 퍼그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들이죠. 네. 시험에 나오든지 보통 이런 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들만 좀 공부를 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산지도 함께 알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애완견 종류에서 잘 나왔던 게 우리나라 토종견들.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제주개, 경주개, 동경이가 있는데 이것도 뭘 알아놓느냐? 굉장히 구체적인 천연기념물 호수를 알아놓으면 좀 쉽습니다. 자, 진돗개 천연기념물 53호예요. 빛깔과 무늬에 따라서 황구, 백구, 제구, 호구, 내눈박이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삽살개 이름에서 귀신 쫓는 개로 알려져 있어요. 삽살 천연기념물 368호입니다. 귀신 쫓는 개. 그러니까 키워드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다음 풍산개 어디에서? 북한의 함경남도 풍산군 일원에서 길러지는 북한 지방의 고유 사냥개입니다. 천연기념물 같아요. 368호. 삽살개는 대한민국에. 풍산개는 북한에. 368호. 제주개 아직 그 천연기념물로 등재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숫자가 좀 작아요. 중국에서 건너와서 제주에 정착한 개입니다. 제주 자체가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외부 유전자하고 좀 차단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됐죠. 그래서 고유 품종이 아직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주계 동경이, 천연기념물 540호입니다. 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애완견 할 때는 그 천연기념물의 호수 꼭 알아두고, 이제 나머지 이게 진돗개 같은 경우는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는 거. 삽살개는 귀신 쫓는, 그 이름이 귀신 쫓는, 귀신을 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 풍산개는 북한에서 온 사냥개. 제주개는 아직 없어요. 뭐가 천연기념물 호수가. 경주개는 꼬리가 짧거나 없어요. 천연기념물 540호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죠. 자, 9번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가에 해당되는 닭의 품종이네요. 닭은 크게 산란개, 육용개, 난육겸용개죠. 학생회에 있는 닭의 품종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한 품종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어. 자, 이 품종은 원산지가 스페인이네. 사육 특성이니까 취소성이 좋고 검은색이 많아. 탈색은 산란률이 높아. 알을 잘랐네요. 스페인에서 온 산란개 봅시다. 레고는 이탈리아, 앙코나. 이탈리아 햄버그 독일이죠. 뉴 햄프셔는 난육겸용개가 되겠네요.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란개 방금 나왔던 거 스페인 출신의 미노르카 나왔습니다. 미노르카.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고 암코르 나왔었고요. 햄버그. 그러니까 품종할 때는 어디? 원산지를 꼭 잡아놔라. 그럼 쉽습니다. 자,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농업인 A씨가 구입하고자 하는 소의 품종. 소의 품종도 역시 두 가지예요. 젖을 주로 생산할 것이냐, 고기를 주로 생산할 것이냐. 자, 1번 보니까 우리 농장을 체험 농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우유 납품하는 일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니까 좀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소를 사육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있는 젖소 말고도 더 사야겠네. 그러니까 일반 농장에서 쉽게 볼수 없는 뿌리 없는 소를 알아보고 있대요. 뿌리 없는 소. 뿌리 없는 소 품종도 있던가 알아보니 영국이 원산지 유구 품종이에요. 젖소가 아니고 고기소 품종. 자, 그러면 영국이 원산지인 유구 품종 중에 뿌리 없는 소는 에버드랭거스. 그렇죠. 그러니까 젖소도 그렇고 고기소도 그렇고 통틀어서 우리가 뿌리 없는 소는 하나밖에 안 배웠어. 그렇죠. 에버드랭거스. 그래서 일단 젖소에는 네덜란드 원산지인 홀스타인. 젖소 중에서 가장 축제 빈도가 높았다. 1년 동안 차귀량이 7,000kg 이상. 그리고 건지는 차귀량은 홀스타인보다 낮지만 유주율이 높죠.
그리고 유지율은 비슷한데 차기량이 홀스타인보다 적은 에어셔. 브라운 스위스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 고기소는 한우, 에버데랭거스의 헤르퍼드, 샤를르, 브라만 있는데 우리나라 한우 얘가 출제가 홀스타인하고 한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무각종인 에버디랭거스, 얼룩소인 해리퍼드, 흰색 대형소인 프랑스. 고기 맛은 별로 없고 그 어깨에 뿔이, 혹이, 뿔이 아니죠, 혹이 있는 브라만. 네. 다음 이제 사육과 번식이에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좀 많아요. 자, 일단 닭의 특징이에요. 부리가 있어요. 뼈는, 아니, 부리가 있고 이가 없어. 그리고 조류기 때문에 뼈에 기실이 있고 기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몸속에 방광이 없고 항문은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어요. 깃털은 얼굴과 정강이를 제외하고 온몸에 다 감싸고 있고, 닭은 몸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피부에는 땀샘이 없어요. 그리고 기름샘이, 꼬리 끝 부분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자, 부와 이거 세 개는 꼭 알고 갑시다. 일단 입란, 자연적으로 어미닭이 지금 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부화기로 넣을 때예요. 입란할 때는 둔남부. 계란은, 달걀은 완전한 타원형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뾰족한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넓적한 데가 있어요. 그 넓적한 데가 둔남부입니다. 부화기에 넣을 때는 둔남부가 위로 가게끔 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달걀을 먹어보면 비어있는 부분 나오죠. 그게 둔남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검란, 알을 검사를 해요. 속에서 병아리 발생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이 썩어져, 썩어. 그러면 썩게 되면 가스 발생할 거고, 가스가 발생하면 그 부화기 내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부화할 때까지 세 번에 걸쳐서 검란을 해요. 첫 번째는 언제? 일주일 차, 5에서 7일 차에 검란을 해요. 그래서 무정란 또는 부화 중지란 또는 부패란을 골라내요. 그리고 검란 2주째, 12일에서 14일째 2차 검란을 해요. 똑같이 무정란, 부패란, 중지란을 검란해서 빼내요. 3차는 18일째. 발육실과 발육실 발생실이 바뀔 때, 그때 3차로 마지막 검사를 해서 발육 중지란, 부패란 및 이런 걸다 골라냅니다. 세 번째는 전란, 알을 굴려줘요. 하루에 5, 6회씩. 며칠까지? 18일까지만. 왜냐하면 18일 이후에는 병아리가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나서 어느 정도 몸을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때 굴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5, 6회씩 좌우로 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5, 6회씩 전란. 다음 산란계의 특수관리에서 일단 부리 다듬기. 부리를 잘라줘요. 부리가 뾰족하면 사료를 먹을 때도 닭이 먹고 싶은 것만 콕콕콕 찍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콕콕콕 찍어 먹기 위해서 그걸 골라야 되니까 해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료 낭비도 있고 해서 윗불이 2분의 1, 아랫불이 3분의 1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콕콕 찍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 차에 1차, 8에서 10주경에 2차에서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료 낭비 예방하고 달걀 파손 억제하고 다른 닭 보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벼도 자릅니다. 2일 정도에 자르는데 산란율, 겨울철 동상 방지. 사람 귀처럼 이렇게 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동상이 걸려요.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케이지 사육할 경우에 케이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벼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쓸리게 되죠. 그럼 그 부분이 오염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잘라버립니다. 다음, 점등 관리. 점등 관리. 점등 관리에서 불을, 닭은 불이 오래 켜져야지 산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화 후부터 관리하고 산란율 저하 및 햇닭의 산란율 촉진하기 위해서 불을 많이 켜줍니다. 강제 털갈이. 강제 털갈이는 닭이 알을 계속 낳아서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어. 그래서 산란율들도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 스트레스를 잔뜩 주면 산란을 중지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줘야 되냐면 털이 다 빠질 때까지.
절수, 절식 등, 그러니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불도 꺼버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극하게 주면 산란을 중지하고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산란을 중지하고 몸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 자체가 며칠 동안 절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몇 퍼센트가 죽어야 된다 이래야지 끝나기 때문에 좀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털갈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돈, 새끼 돼지의 사형 관리. 자, 일단 분만하면 탯줄 잘라야 되고 닦아줘야겠죠. 보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유 먹입니다. 초유. 24시간, 36시간까지 분비되는 모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유 속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면역 성분. 엄마의 면역 성분을 초유를 먹음으로써 그 새끼 돼지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이만한데 엄마의 면역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슈퍼맨 되는 거죠.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초유 꼭 먹이고, 그 다음에 철분 주사. 철분 주사. 생후 3일차, 생후 10일차에서 두 번에 걸쳐서 철분을 주사 형태로 집어넣게 됩니다.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먹는 걸로는 글치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철분 주사를 놓지 않으면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나타나죠. 빈혈이 나타나면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성장이 좀 저해되는 역할이 나타납니다. 다음 꼬리 자르기. 돼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그냥 보지 않아요. 가서 깨물어 버려. 그런데 돼지가 사는 공간이 그렇게 깨끗한 공간은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죠. 원래는 깨끗한 동물인데 돼지는 고기를 생산하는 가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찌고 그러니까 살을 금방 찌어야 되니까 먹이고 움직임을 좀 적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를 합사를 시키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똥을 싸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섞여요. 막 몸에 묻고. 그래서 더러운 것처럼 더러워진 환경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연 상태의 돼지는 절대 더러운 동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꼬리를 물어버리면 상처가 생기겠고 그 더러운 환경에서 오염이 되겠죠, 상처가.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일령에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3, 4cm 두고. 다음, 송곳니 자르기. 새끼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8개의 송곳니가 완성이 돼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포유를 해서 어미 젖을 빨아야 되는데, 송곳니가 지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꽉 물어버리면 어미 젖도 상처가 나겠죠. 역시 그러면 그 상처난 부위가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3일령에 그 송곳니를 잘라버리거나 연마기로 갈아줍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경우, 거세합니다. 거세. 웅치 발생. 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거세를 하게 되면, 수컷 호르몬이 덜 생성이 돼서 서로 싸움을 많이 좀 저하시킬 수 있어요. 다음은, 젖대기. 생후 6주령 10kg 이상일 때, 보통 젖대기를 하는데, 보통 조기 이후에서 출생 3, 4주경에 요즘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의 비유생이네요. 비유생. 자, 젖을 짜는데 일단 우유는 유선 상피세포에서 24시간 만들어주고요. 이때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대표적인 게 옥시토신하고 에피네프린. 좋은 환경, 좋은 작용에서 나타나는 옥시토신. 옥시토신 분비가 활성화되어지면 젖 분비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착유를 잘할 수 있어. 착유량도 많아질 수가 있고. 근데 옆에서 스트레스, 옆에서 개가 진다든지, 착유하고 있는데 옆에서 때린다든지,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이때 나타나는 게 에피네프린. 이때는 나쁜 자극에서 이제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젖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누가 착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착유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착유 환경에 따라서 같은 소라도 착유량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걀의 형성 과정이네요. 이 부분 이제 누드부 부분이죠. 누드부. 보통 수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수정이. 왜냐하면 그 배가 그 난황에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난관을 통해서 가다 보면 이 난관에 난백도 분비가 되고 그리고 난각막도 분비가 되고 난각도 분비가 되니까 그게 분비되기 전에

도착을 해야죠. 그래서 누드부 여기서 수정이 되고 팽대부를 거치면서 난백 흰자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알끈. 그리고 협부를 지나면서 난각막. 우리 그 계란 삶은 계란 까먹을 때 보면 껍질 까면 흰색 막 나오죠. 그게 여기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 난각선에서 달걀 껍질이 이제 액체로 분비가 되죠. 그게 여기서 굳어요. 굳어. 그리고 여기 질부에 1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산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계란이 만들어지는데 딱 하루가 아니고 하루가 조금 더 걸려요. 더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개를 낳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덜 낳습니다. 알의 형성 과정. 자, 이건 이제 난자의 생성 과정이에요. 난자. 이건 포유류에서, 포유류? 그러니까 돼지하고 소에서. 일단, 하나의 원시 난포가 선택이 되면 그게 성장을 하게 돼요. 1차, 2차, 3차 그라프 난포로. 그라프 난포에서 배란이, 난자가 툭 하고 튀어나와. 이게 배란이죠. 그리고 이제 황체 형성되고, 난자가 돌아다녀요.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정이 안 되면 난자가 죽고 황체가 퇴행되면서 다시 원시 난포 하나가 커지게 되죠. 이게 난자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발정과 교배예요. 자, 발정 증상은 이건 소도 마찬가지인데 외연부가 붓고 돼지의 허리를 누르면 보통 일반적 때 누르면 그냥 튀어나가죠. 그런데 허리를 누르면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발정 주기는 21일입니다. 21일. 자, 교배 적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인공 수정도 한번 읽어만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신 기간이 114일이라는 거. 발정 주기가 21일이라는 거. 자, 오늘 발정이 왔어요. 오늘 발정이 와서 인공 수정을 시켰어. 그래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21일 후에 발정이 안 오는데,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21일 후에 발정이 다시 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수정을 시켜서 21일 후에 발정이 안 왔다. 그러면 114일 후에, 오늘부터 114일 후에 분만을 하겠죠. 자, 소의 발정 주기도 역시 21일. 발정 주기는 소와 돼지가 21일로 같아요. 근데 임신 기간은 돼지는 114, 333, 3개월 3일 3주 또는 114일. 근데 소는 발정 주기 21일, 그리고 지속 시간이나 뭐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고, 평균 임신 기간이 280일에서 285일. 혹시 임신 기간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281일은 맞고 283일은 틀리고 이렇진 않을 거니까 그냥 280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281일 정도로만. 자, 소가 임신을 하면 오른쪽 복부가 커져요. 그리고 처음 임신한 소는 유방도 커지게 되죠. 분만 완료는 태아도 나와야 되지만 태아즙, 후산, 태반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때가 분만 완료야. 근데 태아만 나오고 태반이 10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걸 후산 정체로 돼요. 일종의 질병입니다. 이럴 때는 인공 배출해야 됩니다. 뭐 옥시토신제를 써서.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 문항이에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A, B, C가 수행한 사형 관리의 공통된 효과네요. 공통된 효과로 적절한 것은. 자, 학생 A는 양돈 농장에서 3일령 스테이지에 음낭을 절개를 했네. 거세를 냈네요. 거세. 정서를 제거하는 실습을 했어. 거세를 냈고. 두 번째는 학생 B는 저는 양계 농장에서 디비커를 이용해서, 부리 자르는 기계예요. 디비커를 이용해서 부리를 다듬었어. 부리를 잘랐어. 학생 C는 한우 농장에서 생후 일주일 된 송아지에 뿌리 날 자리에 제각 연고를 발랐네. 제각을 했네. 거세를 했고, 부리를 다듬었고, 뿔 자르기, 제각 연고를, 그러니까 뿔을 잘랐네요. 자,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봅시다. 육질이 개선된다. 육질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고기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학생 A 같은 경우는 이게 정서를 제거해서 움치를 낮췄으니까 가능해.

부리를 다듬는다고 해서 육질이 개선되나? 그건 안될것 같은데. 안 되죠. 성장이 촉진된다? 일단, 학생 A 같은 경우는 거세를 했잖아. 그럼 거세를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생겨서 오히려 성장은 촉진보다 저해가 됩니다. 근데 부리를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각도 마찬가지고, 성장 촉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사료비가 절감된다? 사료비가? 사료비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같은 양의 사료를 먹어도 살이 빨리 찌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좀 적게 먹고 잘 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되겠고. 자, 공격성이 감소한다. 수컷 호르몬이 없으면 공격성이 감소하죠. 부리를 다듬으면 이게 타격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싸움을 덜 하니까 공격성 감소하고, 뿔도 제거되면 이것도 싸움을 할때 타격성이 적으니까 이것도 공격성이 감소하겠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번식 성적이 향상이 된다. 번식 성적이 정소를 제거했는데 번식 성적이 향상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거세, 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의 공통된 효과는 일단 가축들의 공격성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한우 사양 관리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공공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사육장에서 실습한 한우 사양 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어요. 한우 사양 관리 실습 정리. 준비물이 고무링 장착기네. 안전 및 유의사항 보니까 송아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을 했고, 송아지 뒷발이 차이지 않도록 유의해요. 자, 방법 볼까요? 고무링 장착기에 장착을 하고, 송아지를 보정한 후 보안을 확인했고, 장착기에 장착된 고무링을 확장해서 두 개의 고안을 집어넣고 음낭 상단 부위에 고무링을 장착함이네요. 그러니까 그 고안 위를 고무링으로 꽉 잡고 있다는 얘기네. 우리 그 풍선을 좀 돌린 다음에 이루 치아를 꽉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잠깐 붙죠. 붙어서 공기가 빠지지 않죠. 그것처럼 음낭 상단 부위를 고무줄을 꽉 압축을 시켜놓으면 음낭으로 가는 정계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죠. 정계 혈관이 막아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쪽이 그 바깥쪽에 있는 조직들이 괴사가 나타나게 되죠. 조직이 괴사. 그래서 나중 되면 그냥 그 부분이 뚝 떨어져요. 이거 무슨 사용 관리예요, 지금? 거세하고 있죠, 거세. 거세인데 피가 보이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무혈 거세를 하고 있네요. 10번 여기서 할수 있는 사용 관리의 목적, 거세의 목적. 새로운 품종 개발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웅치 없는 고급육 생산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당 증체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히려 증체량은 떨어집니다. 자, 다두사육시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컷 호르몬의 분비가 저해되기 때문에 싸움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 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세법은 크게 유혈과 무혈이 있어요. 피가 보이느냐, 안 보이지 않느냐. 자, 유혈 거세법은 실제로 메스를 들고 음낭 밑쪽을 절개해서 고환을 노출해서 빼내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절개를 해서. 자, 무혈 거세법은 무혈 거세기, 방금 그 고무링처럼 고환의 혈액을 공급하는 정계혈관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아래 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출혈이 없어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강에 나오는 전염병의 병들. 9강, 8강, 9강, 그러니까 수능 특강으로 오면 8강, 9강이 좀 난이도가 높죠. 그러니까 비료 관련 부분, 그리고 식물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14강. 동물의 가축의 질병 부분, 가축의 질병 부분. 자, 일단 인수공통 전염병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척추동물과

과 사람에게 같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광견병, 뭐 파상열, 페스트 등등등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순 없잖아. 우리 그 뭐랄까 좀 유명한 질병들. 광견병은 알겠고, 결핵도 알죠. 자, 브루셀라 탄저도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광우병도 들어봤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어떤 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과 사람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거, 서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질병 닭, 돼지, 소세 가지 축종 갈 거예요. 근데 닭, 소, 돼지 말고 방금 광견병 나왔잖아. 광견병. 광견병도 출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광견병. 광견병은 제2종 가축 전염병이에요. 이건 그 포유동물이 걸려요. 포유동물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걸려서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100%예요. 그런데 2종 감염병이에요. 이유는 예방접종이 너무 잘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방접종이 되었을 시에 항체 형성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2종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닭의 대표적인 질병, 추백리하고 티푸스예요. 둘다 세균성 질병. 질병이 나오면 세균성 질병하고 바이러스성 질병하고 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 두 개, 추백리, 가금티푥스. 추백리는 병아리 추의 힐 백자의 설사리. 그래서 하얀색 설사를 하는 병아리, 하얀색 설사를 하는 병이에요. 둘다 살모넬라라는 세균성 질병이에요. 체온 상승하고요. 추백리, 식욕저하, 회백색 설사를 납니다. 항문이 막혀요. 항문. 가금티푸스, 회백색 설사 탈수, 항문이 축축하고 폐혈증,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둘다 수직 전파, 수평 전파. 그러니까 같은 병원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감염 경로 대체 비슷해요. 자, 특이사항 볼까요? 둘다 2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난개대 감염병이고 어린 개체는 폐사율이 높아요. 잘 죽어, 폐사율이. 그런데 큰 개체, 성개에서는 경증, 증상이 되게 작거나 증상이 되게 적거나 아니면 불연성이에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닭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종계 정기 검사를 해서 골라내서 없애야 돼요. 성게는 계속 자랄 수 있지만 보균계가 있으면 이 세균을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자꾸 죽여. 그러니까 대가 끊겨 버리죠. 그런 질병, 추백리하고 티푸스. 자, 혹시 이제 닭에서 질병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질병 두 개. 가금 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이에요. 일단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이 있는데 고병원성은 인수공통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평가 그 수능의 문항에 나와도 저병원성보다는 고병원성이 나올 거고. 일단 둘다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그리고 AI 보면 사료 섭취와 산란율 감소하고 청색증 녹 설사 녹 설사 녹변이 발생합니다. 감염은 분변, 비말, 그리고 오염된 공기, 물 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대책은 차단 방역이에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예방접종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차단해야 돼. 그리고 살처분. 걸리면, 걸린 놈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농장에 있는 거다 살처분해야 되고 그 농장에서 반경 내에 있는 것도 살처분해야 됩니다. 자, 고병원성 1종, 저병원성 3종입니다. 자, 뉴캐슬 앤디 바이러스. 앤디 바이러스. 뉴캐슬병. 이거 앤디가 뭐예요? 뉴 디시즈. 그대로 뉴캐슬병 바이러스예요. 자, 콧물 호흡기 증상 있고 녹변 나타나요. 둘다 지금 같이 녹변이 나타나요. 감염 경로는 비말에 의한 호흡기 감염사. 얘는 예방 접종 있어요. 근데 치료제는 없습니다. 제1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이에요. 둘다 인수공통이에요. 폐사율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AI가 사람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뉴캐슬병이 사람이 감염되면 결막염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수공통으로 분류를 해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도 뉴캐슬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돼지 보죠. 돼지. 돼지에서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그나마 출제 확률이 높은 질병이에요. 일단 돼지 열병, 돼지 열병, 돼지 콜레라고 하죠. 콜레라. 열병이니까 주요 증상이 어때요? 40도 이상의 고열이야, 고열. 그 다음에 밥맛이 없어. 식욕 또는 원기가 감퇴. 그리고 변비 후에 변비가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까 속에서 변이 썩어. 설사를 하면 어떻게 악취가 심한 설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하출혈, 멍든 듯한, 멍이 든 거죠, 피하출혈. 피하출혈이 나타나요. 감염 경로는 감염결제,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예방대책은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야 돼요. 걸리면 살 처분해야 되고, 치료제 없습니다. 제1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자, 돼지 일본내염. 이것도 바이러스고, 이건 빨간 작은 집 모기가 감염을 시킵니다. 주요 증상이 임신돈의 유사산이야. 그러니까 엄마 돼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어. 태아가.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 그러니까 일본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애매하죠? 애매해. 굉장히 한겨울에도 더운 날이 있어서 모기 발생이 꼭 이때가 되지 않고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보통 이제 겨울에 다 접종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 2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 돼지열병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에서 잘 나오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둘다 돼지열병인데 이 돼지열병 CSF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연구를 해서 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개발돼서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인데 어디서 유행하던?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감염 시 증상 같아요. 같아. 걸리면 다 살처분. 살처분. 자, 다음 소외 질병입니다. 소외 질병.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 14강에서 다루었던 질병보다 훨씬 더 압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것들로만 지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소외 질병 일단 구제역. 이건 소외 질병도 되지만 돼지의 질병도 됩니다. 발굽이 두 개인 애들, 우제류가 감수성 있는 질병이에요. 증상은 구강 점막 발톱, 이 발톱 사이에 수포. 결정적인 키워드 수포 형성. 감염 경로는 직접 간접 비말.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던 질병입니다.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그래 걸리면 살처분하고요. 일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인수공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에 걸린 개체를 사람이 만져도 사람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탄저예요. 탄저. 이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탄저 고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폐사가 나타나죠. 굉장히 무섭죠. 입, 코, 항문, 치 그러니까 몸에 그 가축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인 데서는 다 응고되지 않는 혈액이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경구감염, 피부감염, 흡혈곤충 등으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2종 가축 감염병이에요. 이유는 백신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항체 형성도 높고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탄저 소외 질병 중에 자 다음 결핵하고 브루셀라 둘다 세균성입니다. 자 방금 나왔던 거 구제역 바이러스 탄저는 세균성. 자둘다 세균성이고 결핵 브루셀라 둘다 2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입니다. 결핵은 투베르쿨린 검사나 엘라이자 검사로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키워드입니다. 혹시 문항이 나오냐면 나온다면 요거 들어갈 거예요. 이 문항. 그리고 브루셀라는 증상 봐요. 생식기관 증상, 생식기관.
생식기염과 태막이염증

0: 일으켜요. 그래서 유산을 하거나 불임을 일으키거나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을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걸리면 둘다 살처분해야 되고요. 둘다 이종과 충격염병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 그리고 고창증. 반추동물에서 제1, 제2 이두 개의 위장에서 가스가 급격하게 발생되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균성 질병 아니고요. 바이러스성 질병도 아니야. 이건 신진대사, 대사에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대사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의 제1, 2, 이 위대에 이상 발효, 가스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에요. 치료는 일단 빨리 가스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소포질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식용 기름, 식물성 기름을 같이 넣으면 치료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고, 투약을 해서 이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빵빵한 배를 찔러야 돼. 투관층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빼내야 되죠. 경증일 때는 좀 운동시키면 가스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중증일 때는 꼭 투관층 써야 됩니다. 예방은 항상 적당히 운동시키고, 부패된 또는 발효가 잘안 된, 그러니까 발효가 잘될수 있는 건 조금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죠. 자, 9번. 다음 기사에 설명하고 있는 가축 질병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자, 산란계 농장에서 전염성 질병이 발생이 됐네요. 이 질병은 H5N1, N1이었는데 H5N8로 변형됐어. 이 질병은 바이러스 표면에는 단백질, 헤마글루타닌, 그리고 류나 미니다제가 각각 하나씩 결합해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로 순간 많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자, H와 N이 각각 9개, 16개로 총 144가지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아유, 고병원성 키워드가 나와버렸네. 고병원성으로 분류되는 H5H7과 결합한 바이러스 폐사율이 75%, 굉장히 높죠. 이 질병의 전염 흐름도는 다음과 같아요. 아, 천둥오리에서 닭으로 가서 사람도 발생이 되는 질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질병은 뭐예요, 지금?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이네요. 자, 고병원성 AI는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3종 아니죠. 고병원성은 1종, 3종은 저병원성. 그렇죠. 녹변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녹변 청색증, 그 질병에게, 질병 문항이 나오면 키워드들이 있어. 키워드. 자, 녹변 청색증, 고병원성 AI.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금 인플루엔자였죠. 고병원성. 자, 혹시 그 닭의 질병이 나온다면 이두 질병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많을 겁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게시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 질병으로 적절한 것이네. 적절한 것. 자, 어떤 가축이 감염되네요? 되나요? 아니까 병원체는 바이러스으로 돼지에 감염이 되네. 바이러스인데 돼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아. 인수공통은 아니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하, 일종 가축 전염병이네.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제1종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 감염체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주로 경구를 통해 소화기로 감염이 되는데 감염 시에 하하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네요. 고열. 그리고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매우 강해.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떻게 돼? 안 돼. 치료 안 돼. 급성 폐사성 질병으로 감염 때는 감염 의심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해야 되네요. 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출입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돼. 돼지의 바이러스 질병 중에 예방접종이 있어. 걸리면 살처분해야 돼. 증상은 40도 이상의 고열과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나요. 그리고 발병하면 살처분해야 되는 돼지 질병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돼지 열병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물 자원 기술까지 해서 총 25강의 수능 특강 교재를 좀 암기를 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일단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동물정원. 자, 이 개념 정리가 끝나면 다음 이제 수능 완성해서 잠깐 실전 응용해 보고, 거기서 그 수능 완성 끝난 다음에는 그 나머지 기출 문제로서 이제 완벽하게 다져서 1등급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나중에 수능 완성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0: 인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종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롭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롭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 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 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 권리, 신장, 교육 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 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배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 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애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런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이후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영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그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 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하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이 있는 글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양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원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조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시키든 객관화시키든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 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면은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능력은 자연스럽게 80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능력은 100인데 120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행하면서 그 능력은 120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원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가면서 10년을 그 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0: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할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에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찾는 것은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고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그것을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1: 넌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Your birthday is coming. What do you want?
2: I want new shoes.
1: Okay. What else do you want?
2: I want a bike or a scooter.
1: I'll get you a bike.
2: Thank you, Dad. I want silver.
0: 자, 우리 친구들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Your coming, shoes, else, silver. 이렇게 다섯 단어 선생님과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your. Your 이에요. 앞에 you 보이죠? R 빼면 you 있어요. 친구들 알고 있는 너잖아요. Your은요, 너의 말이 안 끝났죠? 뒤에 뭔가를 붙여서 너의 무언 무언, 너의 책, 너의 친구, 너의 가족 이럴 때 your book, your friend, your family, your bag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your이에요. Coming, coming. Come이 오다라는 뜻인데요. Coming은 오고 있는, 즉 다가오는이란 뜻이 있어요. 네 생일이 다가오고 있네, 곧 크리스마스네 이럴 때 쓰는 말 coming. Else, else. Else는요, 지금 있는 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덧붙일 때, 덧붙여서 물어볼 때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아마 친구들 펭수랑 대화할 때도 펭수가 What color do you like?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물어봤다고 해요.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I like yellow. What else? 이렇게 What else?라고 물어보면 그거 말고 더 이런 뜻이죠. 그 외에 else. Silver. Silver. Silver은 은색 또는 은색의 꾸미는 말도 돼요. 우리말로는 silver. 들어봤죠? silver. silver인데 영어로는 so 소리 살려서 silver. silver이라고 해요. 발음 정확하게 silver. 마지막 단어는 shoes. shoes. sh는 sh.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잘 봐줄게 S예요. 우리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S 빼고 shoe만 해도 돼요. I lost my shoe. 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신발이 오른쪽 왼쪽 딱 쌍으로 짝으로 있으면 shoes라고 S 꼭 붙여줘야 된다. 기억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오늘은 아빠랑 딸의 대화예요. 아빠가 Your birthday is coming 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 Your birthday. 너의 생일 is coming. 이 다가오는구나. 곧 네 생일이구나. Your birthday is coming. What do you want? 여자아이가 I want new shoes. 여자아이가 원하는 선물 뭐예요? I want new shoes. 새로운 신발, 새 신발을 원해요. Okay. What else do you want? 그거 말고 또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I want a bike or a scooter. A bike는 자전거, a scooter는 맞아요. 킥보드였죠. 자전거나 킥보드 사고 싶어요. I'll get you a bike. I'll은 내가 해줄게. Get you니까 너에게 get 줄게. A bike. 자전거를 사줄게. Thank you, Dad. 감사해요, 아빠. I want silver. 저는 은색으로 사주세요. 저는 은색을 원해요니까요. 저는 은색 사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모두 앱으로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을 켜고 Topic World에 257 눌러볼게요. 257.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기. 들어보자.
2: What do you want?
0: 아, 소리 내면서 그대로 What do you want? 뜻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2: I want shoes.
0: I want shoes. 저는 신발을 원해요.
2: I want a bike.
0: 아하,

0: I want a bike. 이건 뭐예요? 그렇지, 자전거를 원해요.
1: I want a tablet PC.
0: I want a tablet PC. 태블릿 PC를 원해요.
1: I want a scooter.
0: 이것도 우리 아는 거다. I want a scooter. 저는 킥보드를 원해요.
1: I want a skateboard.
0: I want a skateboard. 이건 우리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죠.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원해요까지 완성.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자전거를 원해요. 저는 연필을 원해요. 저는 신발을 원해요. 좋아요. 친구들도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봐요. 펭수에게 인사를 하이.
2: Let's go shopping.
0: 쇼핑 가세요.
2: What do you want?
0: 아하, what do you want? 물어봤으니까 지금 자전거 나왔어요. I want a 자전거? Bike. I want a bike. Okay.
2: That's nice. What else do you want?
0: 맞죠, else. What else do you want? 또 무엇을 원하나요? 저는 연필을 원해요. 친구들 말할 수 있어요? I want a, 연필은 pencil. I want a pencil. 하하, 이번엔 잘 들렸어.
2: That's nice.
0: That's nice.
2: What else do you want?
0: 또 나왔어. 이렇게 다 사줄 건가? What else do you want? 또 무엇을 원하나요? 저는 신발을 원해요. 신발이 두 개가 모여서 한 쌍이에요. 그쵸? 한 켤레예요. 그러면 I want shoes. 꼭 붙이세요. I want shoes.
2: That's nice.
0: Bye.
2: Let's enjoy shopping now.
0: 그래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 대화하기 미션 오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슈즈를 했으니까 신발처럼 이렇게 뭔가 쌍이 되어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항상 뒤에 S나 ES 이렇게 여러 수로 표현하는 단어들 알려줄래? 항상 S, ES가 붙는 단어들. Glasses, 안경, pants, 바지, shorts, 반바지, scissors, 가위. 봐요 친구들, 우리 신발은 사실 한짝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shoe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단어들은, 이 단어들은 항상 여럿을 나타내는 S나 ES가 붙어 있어요. Glasses, 안경, 이렇게 하나만 볼 수 없으니까. Glasses, 안경, pants, 바지. 바지가랑이 두 개지? 하나만 있으면 못 입죠. 마찬가지로 shorts, 반바지도 바지가랑이 두 개, 항상 S 붙고요. scissors, 가위도 날 하나만 있으면 못 쓰죠. 이렇게 두 개가 모여야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은 항상 여럿을 나타내는 S나 ES 붙인다는 거 친구들도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하는 것 말하기 함께 배워봤죠.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want? 내가 원하는 걸 말할 때는 I want 다음에 원하는 것. 친구들도 원하는 게 있다면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25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7, 18, 19, 20강 뒤에 있는 수능 따라잡기 모아서 우리 한꺼번에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죠. 자, 볼게요. 자,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에 대해서 알수 있다. 자연 명소. 아마 여행 간 친구들 베트남에, 아, 그런 데가 있었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베트남의 주요 이동수단. 뭔지 알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또, 베트남에 이런, 교통, 운송 서비스가 있어? 이런 것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후에 축제. 자, 이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베트남 중부에 있는, 고도, 옛 도읍지예요. 베트남 봉건 왕조의 도읍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있어. 거기서 이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료를 주제로 학습을 했었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 증상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프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나와. 자, 우리 라오는, 이 라오는 아픈 것 중에서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게 라오였어.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아프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어. 몸, 배가 아프다. 아, 몸, 배야. 또, 여기 지금 러우가 머리야. 자, 그런데 여기 니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나왔죠? 이 니윽은 쑤시다 그런 뜻이다. 아픈 것 중에서도 쑤시는 통증을 니윽이라고 해.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보통 어디 머리가 쑤시다 하고 또 어디가 쑤시다라고 얘기하지? 이가 쑤신다. 그래서 여기 라우와 니윽이 같이 나왔어. 머리와 이. 자, 요번에는 라우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 우리 목 속이죠? 목이 부어서 아픈 거. 그래서 VM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VM은 염증이지. 그래서 목에 염증이 있는 거. 여기 인후염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안 좋은 거. 인후염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 미 썼죠? 요번엔 옴이 나왔는데 이 옴은 아픈데 병이 들어서 아픈 거야. 그래서 보통 감기 걸리다. 몸져 눕다라고 했을 때옴 이렇게 써요. 역시 이것도 이 비와 함께 쓰일 수가 있어. 우리 라오가 비와 함께 쓰이는 것처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요번에 깜이 왔는데, 이 깜은 감기 할때그 감자야. 그래서 미깜 하면 감기 걸리다, 안 좋은 거 당하다. 자, 그런데 낭을 함께 쓰면 이 낭은 무게가 무겁다잖아. 그래서 증세가 심한 감기에 걸린다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가벼운 감기 하는 건 이거의 반대 뜻이겠지. 무게가 가벼운 거? 니에, 아니에. 자, 역시 허,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심하게 해. 똑같이 썼어요. 역시 가볍게 해. 요번에는 소스인데 이 소스는 열이 나다란 뜻이에요. 열이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고열이 나다. 열이 높게 난다는 거지. 그래서 까오를 썼어. 우리 까오 하면은 사람에게 까오를 쓰면은 사람이 키가 크다. 높을 고에서 나왔어. 건물에 쓰이면 건물 높이가 높다. 그러면 우리가 저열이라고 하지 않죠? 미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미열. 그래서 역시 미열은 예,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를 써준다. 그러면 한번 이런 표현을 알고 이런 문항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엠, 너는 터이 느껴요. 쩜거이. 우리 응어이가 지금까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스스로만 쓰였는데 여기 질병. 이 나오는 데서 몸이라고 하는, 신체,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 몸 속이 어떻다고 느끼냐? 너 몸이 좀 어떠냐?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때요? 라고 하는 어떤 뭐 증상, 증세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A가, 아, 그럼 너 하이 뭐뭐 하렴. 그렇지? 병원에 가렴. 이런 뜻인데, 응아이가 왔어요? 즉시, 바로. 너 그러면 빨리 병원 가. 이런 얘기지? 자, 뭐라고 할까? 니 캄소이. 자, 캄이 진찰하다는 뜻이잖아. 이게 진찰하러 가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라는 거거든. 자, 요번에는 비 깽싯 밭 했는데 우리 수동태 기억나나요? 깽싯 경찰이지?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 경찰. 경찰이 밭 잡다. 체포하다야. 그걸 당하는 거야. 자, 경찰이 A를 체포했어.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능동태야. 주어가 서술어,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어.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잡는 주체는 경찰이야. 이 어순은 변하지 않고 경찰이 잡는 걸이 주어가 당했어. 당했어.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지? 근데 의미상 맞지 않아요. 자, 아퍼, 배가 너무나 그리고 안 좋은 거니까 미를 썼어. 배가 너무 아파요. 너 빨리 병원 가. 유력한데? 자, 여기는 의사를 만나러 가다.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의사 만나러 가다, 병원 가서 진찰하러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 근데 했다는 거야. 완료형. 너 빨리 병원에 가라. 아니죠? 틱 좋아해요. 친구와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증상, 진료 관련한 표현. 자, 찌는 언니는 누나는 어디가 아파요? 이런 얘기야. 여기 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위, 어떤 곳, 그런 거지. 어떤 자리란 뜻도 있고, 좌석, 자리란 뜻도 있고. 자, 어느 곳이 아파요? 찌터이, 느껴요? 몸이 어떻다고 느껴요? 나는 느껴, 쩜맛하다고 느껴. 자, 쩜맛이 어지러운 그런 뜻이에요. 자, 너는 나우 아파? 언제부터? 그렇지? 자, 그럼 언제부터 아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저는요, 어제지 홈과가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댐은 밤이야. 그래서 어젯밤부터 아파요. 저기서 아프다는 말을 따로 반복하진 않았어. 너 언제부터 아팠니? 그랬을 때 직역을 하자면 어젯밤부터 그래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지. 이걸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친구 너 우리 코이가 나왔는데, 그리고 머잉은 우리 질병할 때 병자라고 그랬지? 병이 코이 했니? 우리 찌어는 뭐뭐 했느냐?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어. 코이는 원래 어디로부터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서 병으로부터 벗어났니? 나았니? 조이, 했어. 나는 병으로부터 벗어났어. 병이 나았어. 완료형이지?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이것만 써준 게 바로 이거야. 긍정되다. 뭐뭐 했니? 했어. 뭐뭐 했어. 여기서 이제 풀 센텐스로 다 써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을 한번 풀어봐. 자, 짜오, 조카 너, 조카뻘 된 사람에게 또는 손주뻘 되는 사람에게, 얘, 너, 뭐뭐니?라고 했을 때, 역시, 그러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뭐 삼촌, 고모, 그렇지?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앞에서 자기를 역시 짜오라고 부르는 거야, 스스로. 짜오, 제가요, 고열이 나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너뭐 증세가 어떻니? 어디가 안 좋니? 이런 걸 물어봤겠지? 아퍼. 자, 어디에서 직역을 하면, 자, 어디가 아프니? 유력하지? 요번에는 아픈데 언제부터 아프냐 물어본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지. 자, 여기에 왔어. 바우저. 자, 여기 바우저는 언제지? 그리고 찌어는요, 뭐뭐 했느냐 여부지. 그러니까 언제고 뭐뭐 했어? 뭘 물어볼 때 이걸 했지? 경험. 뭐뭐 한 적이 있어? 여기에 온 적이 있어? 아니고. 터이 느껴요. 몸속이 어떻다고. 몸이 좀 어떠냐? 몸이 어떠냐? 저 열이 나요. 역시 이것도 유력해. 자, 그럼 A와 D지. 2번이네요. 2번. A와 D. 자, 11번 하나 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전화 통화해요. 친구 너 라우지요 이렇게 돼 있어. 뭐뭐 했어라고 하는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자, 라우는 아프다지. 통증에서 아픈 거야. 너는요. 너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1번 의미가 뭘 이렇게 떠받치다 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이 질병과 관련해서 덜하다, 증세가 좀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게좀 나았어? 좀덜 아프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아직이네요. 아직 나는 뭐 아직 안 났어. 나는 여전히 아파. 뭐 이런 얘기지? 아프게 생겼어. 지금 생긴 것도 아주 사파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허이, 엄소이. 자, 아픈 게 병이 돼서 아픈 거에서 벗어났어. 아니지? 아직이라고 그랬어. 터이, 느껴. 매우 부의하다고 느껴. 이건 즐거운, 기쁜. 상태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우 아프네요. 통증이 있어서 아파. 머리가 너무나 아파. 그렇지? 머리가 너무나 아파. 맞는 말이지? 유력해. 자, 여긴 지금 다 코이죠. 이미 벗어났어. 병으로부터 벗어났어. 병이 다 나았어. 완료형으로.
아픈 것이 덜해, 니우 많이.

그리고 완료형이야. 아, 나 지금 많이 나아졌어. 아픈 게.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아직 나 여전히 뭐뭐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판시팡 산이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 여행 가서 여기에 가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동호회 같은 데서. 자, 이게 판시팡이야. 산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해발 3,100m가 넘는다고 나왔어. 베트남 북부의 라오카이 성에 위치해 있고, 이 성은 우리의 도에 해당해. 자, 이곳은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 트레킹을 하거나 케이블카로 정상에도 오를 수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퐁냐 깨방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언 꾸억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고유명사고 국가란 뜻이죠. 국가 그리고 우언은 정원이란 뜻이야 원래 정원. 이것을 지금 국립공원이라고 해석을 했어. 자, 이것도 퐁냐 깨방 국립공원은 베트남 중부의 꽝치 성에 위치하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하며 4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국립공원은 약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동굴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그래서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2015년에 재등재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야. 외우지 말라고 했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만약에 나오면, 베트남어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미리 알아야 되는 해석을 해서 할수 있으면 돼.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베트남어로 이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썸 메콩 이렇게 돼 있지? 메콩 강이야. 송이 강이야. 자, 메콩 강은 에일라비아 강이야. 큰 강. 가장 큰 강. 최상급. 자, 강에 대한 분류사가 건이야. 예외적이야. 건은 동물에 쓰이는 거였지? 우리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근데 강 또는 길. 아, 그런데 건이라고 하는 분류사가 쓰였어요. 어디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야. 마또 시작해. 뜨 어디부터?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리과 지나가. 통과의 지나가. 깍느 각 국가들, 나라들. 뭐뭐와 같은. 자, 미얀마, 라오스, 타일란이 태국이야. 깜푸치아,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이 다섯 국가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뭐뭐하기 전에 그런 뜻이죠? 바다로 나가다는 뜻인데 바다로 나가기 전에 강이 이제 흐르다가 바다로 나가는 거죠.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이 강이 찌야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란 뜻이야. 찌야 에이 람비 A를 B로 나누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A가 강이 됐잖아. 목적어가 주어가 됐지? 수동태. 그러니까 이 강은 나뉘어지는 거지 수동태 뭐로? 아홉으로 나뉘어져. 여기 냥이 나와 있죠? 지류. 아홉 개의 지류로 나누어졌어.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통과해서 바다로 나가는데 베트남에서 바다로 나갈 때 거기서 아홉 개의 지류로 나누어져서 나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우의 뜻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메콩강 어디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메콩강 그 구간. 베트남에 있는 구간은 불려지기도 해. 뭐라고? 끌롱강이라고 불려지기도 해.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이 에이 라비지. 그런데 A가 지금 앞으로 갔어. 메콩강이. 그러니까 불려지는 거야. A는 불려지는 거야. 뭐라고? B라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울렁이인데 이게 구용이야. 용용자.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할롱이라고 하는 거. 할롱만. 그렇지? 용이 내려온 곳, 그때 그 용용자야. 이건 아홉 구자야, 한자어로. 아홉 개의 용이 서로 얽혀 있는 아홉 개의 지류가 그렇게 부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구룡강이라고 불리운다. 자, 이렇게 문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콩강에 관련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중국에서 시작된다.

맞지? 중국에서 3개국을 걸쳐 흐르는 게 아니라 5개국을 걸쳐 흘러. 이게 틀렸어. 베트남에서 9개 지류로 나누지. 그래서 구룡강이라고 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했지. 베트남에서 구룡강으로 불린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강 수능 따라잡기로 가서 이제 다의어를 정리했어요, 여기서. 자, 이 반. 우리 지금까지 탁자, 테이블로 알고 있어. 이 탁자 위에는 세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동사로 탁자에서 뭐 하냐? 토론한다. 논의한다. 우리는 하이, 뭐뭐 합시다. 자, 명령형인데 복수, 1인칭 복수니까 뭐뭐 하자는 청유가 되는 거지. 토의하자는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또, 즉, 조직하는 거야. 개최하는 거. 졸업식. 졸업식을 개최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자. 지는 단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가리키다. 뭔가를 가리키다. 또, 실. 그렇죠? 실.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 실이라는 뜻도 있어. 자, 단지, 있을 뿐이야. 두 사람이. 알아. 뭐에 관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단지 두 사람만이 안다. 그런 뜻. 짜오는, 그리고 배가 나왔네. 이 배는 작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짜오배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짜오는 조카 손주였지. 그래서 어린 아이가 당뭐 하고 있어? 지 가리키고 있어. 와오는 동사로 원래 들어가다란 뜻인데 뭔가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로쩌이는 장난감이야 한 단어로 장난감을 가리키고 있어. 아이가. 자, 나는 당 현재 진행형 띰 찾고 있어. 지를. 이게 명사지요? 실을. 근데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검은색 실을 찾고 있다. 기출에서 이것이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우리 따스는요. 전기를 끄다라는 뜻도 있고 줄이다. 간략하게 줄이다란 뜻이야. 그런 의미가 있어. M, 저는요, 자주 꿰 잇단 까먹는다는 거야. 따뗀 하는 거를요. 불을 끄는 거를 자주 까먹어요. 이런 얘기. 자, TPHCM은 라, 뜨, 어떤 글자인데 뭐냐? 줄여서 쓰, 이게 쓰다란 뜻이지? 줄여서 쓴 거. 생략해서 간략하게 썼다는 거야. 간략하게 쓴 글이야. 무엇에? 이것을, 이거, 이 글자의 줄인 글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도시지 호찌민 시를 줄여서 이렇게 첫 글자들만 따와서 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호찌민 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지에우, 오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치수, 어떤 높이나 너비, 길이 등의 치수, 또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다. 오늘 오후에 나는 뭐 하려고 해? 자,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 아, 어머니를 위해서 그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 자, 그리고 지혜가 치수라고 그랬지? 근데 자이와 함께 쓰였네. 자이는 뭔데요? 긴. 그러니까 뭐겠어요? 긴 치수, 긴 그쪽의 치수, 길이가 되는 거야. 높은 치수가 되면 뭐겠어요?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길이. 자, 이 길의, 자, 역시 길인데, 분류사가 뭐라고? 건이라고, 예외적으로. 이 길의 길이는 약 5km야. 자, 이것은 능, 길이야, 길인데, 못 지어오니까, 방향인데, 못 지어오니까, 한 방향이야, 한 방향. 자, 길이 있는데, 한 방향 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방통행. 일방통행로. 일방통행 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 못 지어오. 베트남어로. 자, 그리고 띠엥이 나왔어요. 띠엥은 원래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지. 그래서 나는 응에 들었어. 자, 터이는 느끼다. 그래서 들어서 느끼는 거야. 뭘요? 소리를. 근데 어떤 소리야? 노이 쥐엔 하는 소리. 자, 노이 말하다. 쥐엔 이야기. 그래서 노이 쥐엔 하면 대화하다. 예,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어디에서? 맨까잉 옆.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과거형. 자, 너는 비엣 알어?

너희 말하는 걸 베트남어를 말하는 걸 아니? 라고 질문해. 자,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나라 언어가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한 시간, 두 시간. 자,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The A, then B. 못 걸려요. 소요돼. 약두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야. 원래 멋은 잃어버린다는 뜻이었지? 두 시간 잃어버려.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소요된다.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풀어봐요. 자, 이것은 드엉, 길인데 한 방향길. 우리 방금 했으니까.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하여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 언제 들어서? 오늘 오후에 들어서. 그렇지? 자, 이 찌우를 넣어보면 찌우가 오후란 뜻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또한 방향길. 그렇지? 자, 왜는 어디 볼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 원래 있는 자리로 왜라고 그랬어? 또 뭐뭐에 관하여 그런 뜻이 있고 땃 우리 땃된 등을 끄다 등 불을 끄다라고 하는 거또 글을 쓰는데 생략해서 간결하게 쓰다 호찌민시를 줄여서 쓰는 거 그런 거 있었죠. 르엉 길이라는 뜻이 있고 이또 음식 중에 설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드엉이. 그리고 띠엥 소리, 언어, 그리고 시간, 1시간, 2시간. 그래서 정답은 찌우가 되겠고. 자, 하나 더 해봐요. 아주 그림이 좋죠? 색깔이 아주 좋아요. 싸오는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왜? 또이, 자,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1인칭 또이는 이거야. 성조 없어. 근데 여기 봐서 성조 위로 올라갔지? 저녁이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 뭐겠어요? 저녁이니까 어둡다라는 뜻이 있어. 어두워, 텐은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강조해 주는 거. 야,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 그랬더니, 아, then 전등이 사실 여기 있거든? 전등이 막, 이 우어는 근접 과거지 막 뭐뭐 했어? 미, 아, 뭘 당했어? 안 좋은 거야? 뭘 당했어? 전등이 막 나갔어요? 막 꺼졌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완료형. 자, 그럼 여기 1번. 땃은 불을 끄다란 뜻이잖아. 근데 꺼진 거야. 당한 거야. 이렇게. 망은 뭐뭐만큼 또는 뭐뭐로서 수단, 방법. 까익은 우리 방법이란 뜻의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치 이동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A가 까익 B로부터 그리고 거리가 나오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있었어. 찌우 오후도 있고 어떤 치수 길이 그런 거할때 또 방향이란 뜻도 있고 띠엥 소리 언어 시간.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교통수단이 나왔어요. 우리 리보, 걸음 보자라고 그랬지? 일보, 이보. 걸어가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딱시, 택시에서 나왔어. 세부잇, 역시 버스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따오 화나 셀르가 다 기차를 의미해요. 따오 투이, 배. 그리고 나르는 기계라고 그랬지? 비행기. 그리고 시클로라고 하는 것. 들어봤나요? 기본 어휘는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준 거야. 베트남의 전통적인 그 운송수단이었지? 시클로. 사람이 뒤에서 자전거에 타서 이제 미는 거야. 발로 밟아서 자전거를 뒤에다가 붙여놓고. 자, 이런 오토바이에 관련된 지문이 있어요. 자, 베트남에서 많은 푸엉 띠엔 딜라이 가고 오는 방편이야. 한자어로. 수단이 있다는 거야. 방법이 뭐뭐와 같은 오토바이, 택시, 그리고 버스, 그리고 승용차. 그 중에서 오토바이는 수단인데 교통수단, 가고 오는 수단, 보편적인, 보비엔 보편적인 가장 베트남 사람의 현재. 자, 오토바이는 컴찌 A 마콘 B 이게 A죠? 단지 뭐 A만이 아니라 B이기도 하다야. 자, 냥은 빠른 거지요. 빠를 뿐만이 아니라 디엔러의 한자어야. 편리. 위, 왜냐하면 그것이 꽃에 뭐뭐

수 있어. 닐라이 가고 올수 있어. 동사 다음에 젠닝 꼰등 길들 위에 다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길이야? 서우한 길 그리고 해판 길. 서우는 나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 그리고 해븐 좁다 그런 뜻이야. 좁은 길. 그 외에 베트남에서는 꺼고 뭐가 있기도 해. 직부 서비스죠. 뭐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 뭐라고 불러? 세옴이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기도 하다는 거야. 자, 세옴. 차긴 무슨 차지요? 근데 옴 하는 차야. 자, 과연 이 서비스는 뭘까?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인데, 느어.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거야. 손님, 객자지. 손님을 어디까지? 너희 장소야. 어떤 장소? 자,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러이러한 장소까지 손님을 데리고 가는 또는 데리고 오는. 자, 칵 무원, 손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뭐로써요? 뭘 수단으로? 오토바이로써. 즉 뭐예요? 오토바이 택시가 바로 세움이라고 하는 거야. 워낙 오토바이가 보편적이니까 오토바이로 택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문항이 나와요. 빈칸에 들어갈 교통수단으로 알맞은 거. 자, 똑같은 거야. 다 해석을 했어. 다 해석을 했어. 그럼 이건 뭘까? 자, 여기선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거를 다른 단어로 쓴 거야. 쭉 설명을 했어. 그럼 이게 뭘까? 가장 보편적이고 이 수단을 이용해서 택시 역할도 하고, 그렇지? 좁은 길도 가고 나쁜 길도 가고. 이게 뭐지? 해석은 다 했는데 이건 미리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오토바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놔야 돼. 그래서 지식을 요구하는 문화 문항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교통수단 중에서는 혹시 오토바이 정도? 그렇지? 그런 정도. 인물에서는 호치민 주석. 만약에 명절 중에서는 음력 설. 그렇지?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어.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것을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선생님들이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아, 이런 정도는 내가 미리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19강 볼게요. 자, 상관어구가 나왔어. 자, 이미 A인데 또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거야. 자, 그 호텔은 안전한데, 안 또한 안전이야. 이미 안전해. 그런데 또 뭐뭐 하기도 해. 사익스의 한 단어야. 깨끗한. 또 A는 B, 비록 A지만 그러나 B이다. 날씨가 비가 오지만 나는 여전히 뭐 하러 가요? 운동하러 간다. 자, A 외에 B 하기도 하다. 여기 지금 계좌번호죠? 계좌번호 외에 아잉은, 형은, 오빠는, 건, 파이. 뭐뭐 해야만 해? 기록해야만 해. 뭘또 더? 니아찌, 주소예요. 당신의 주소를 더 기록해야만 합니다. 험융 A, 마콘 B, A일 뿐만이 아니라 B하기도 하다. 이 느어는 더 그런 뜻이지. 의미상. 자, 그 친구는 노이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뭘요? 영어를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콘 뭐뭐 하기도 해. 베트남어를 말할 수 있기도 해. 더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람사오라고 하는 것이 쓰였는데 이 람사오는 어떻게 그런 뜻이야. 자, 람사오마 어떻게 뭐뭐 하냐. 여기 지금 겉에는 뭐뭐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드역 동사 나오고 드역 하니까 뭐뭐 할수 있다.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사할 수가 있어? 그럼 동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반대로 이거 봐봐. 요번에는 동사 앞에 컴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동사하지? 동사할 수가 없어. 동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뭐뭐 할수 있다는 거야. 자, 해석해 볼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매우 멀어. 어떻게 니보 할 수가 있어? 걸어갈 수가 있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야. 날씨가 그처럼 더우니 어떻게 뭐뭐 할 수가. 그런데 커미부터 부정이야. My dear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죠. 에어컨.

건, 니에오화가 원래 조화의 한자어로 조화를 이룬다 할 때, 기온, 공기를 조화롭게 하는 기계야. 에어컨. 에어컨을 뭐, 열다는 거지? 에어컨을 열지 않다는 거죠. 컴이 붙었으니까 열지 않을 수 있냐?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항을 한번 풀어봐요. 자, 네개 중에서 두개 문법적으로 옳은 거. 람싸오마 거태가 나왔네. 어떻게 뭐뭐 할 수가 있냐? 니보 걸어갈 수가 있냐? 그렇지? 거태하고 덕을 함께 썼어.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걸어갈 수 없어. 의미는 문법적으로 맞죠. 이 집이 안또한 안전한 데다가 또 뭐뭐 하기도 해 깨끗하기도 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까가 아니라 나를 써야 맞죠. 우리 까가 아니라. 그치? 나 이미 뭐뭐 하기 한데 다가 또 뭐뭐 하기도 해. 이것 때문에 틀린 거. 자, 뚜이 에이 니응 비지 비록 에이지만 그러나 비하다. 비가 오지만 나는 여전히 운동하러 간다.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이 치마는 컴 니응 에이 마꼰 비 예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싸기도 더 싸기도 하다. 그렇지? 맞는 표현. 자, 그러면 A와 D가 되네. 2번. A와 D. 그렇죠? 자, 그리고 베트남 화폐에 대해서. 자, 지금 베트남 화폐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 금액이 써져 있고 또 여기 앞면에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이 이미지가?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런비라고 돼 있어. 단위야, 한자어 단위. 그리고 띠엔떼가 화폐야. 그래서 이게 베트남 화폐.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농이야. 그래서 동화. 베트남 돈은 꼭 있어요. A와 B가 있어. 자, 종이 돈이지, 지폐. 그리고 여기 김로아이라고 했죠? 김로아이, 금속이야. 이 김이 금자야, 금속할 때. 그리고 로아이가 종류할 때 류자야. 금속류야, 금속류. 자, 그래서 동전, 금속류 돈, 종이돈과 지폐는 12 종류가 있어. 자, 뭐부터 뭐까지? 100동부터 50만 동까지. 50만 동이 가장 큰 액수야. 자, 동전, 금속류 돈은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베트남 사람이 사용한다. 근데 있음이지, 있은 적은 그런 뜻이야, 원래. 적은 그런 뜻인데, 실제로 베트남 사람이 사용할 때는 부정의 의미에 가까워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여기서 적게 사용한다. 즉,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돈 종류를, 즉, 금속류, 동전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비엣, 우리 특별이죠? 특히, 지은은 제외하다는 뜻이에요. 백동, 우리 떠가 지폐지, 종이지? 그러니까 백동짜리 지폐를 제외하고, 깍떠야 종이돈들, 그렇지? 종이돈, 지폐들, 다른 종이돈들은 다, 그렇지? 여기가 주어, 복수 개념, 그리고 다 뭐뭐 한다? 가지고 있어요. 행아잉, 이미지란 뜻이야. 우리 형태할 때 형자지, 그리고 아잉은 사진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이미지, 누구의? 주띠, 호찌민, 호찌민 주석의, 베트남 초대 국가 주석이라고 그랬지? 호찌민 주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맛집 앞면이란 뜻이야. 앞면에. 이렇게, 앞면에. 호치민 주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화폐 보면 우리 위인들이지.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르죠? 종이 그 금액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베트남은 이 100동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있다는 거. 호치민 주석의 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문항이 나왔어요. 베트남 화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12종류의 지폐가 있어. 자, 종이돈은 12종류. 동전은 모두 5종류. 여기 있죠? 김로아이 동전류는 5개가 있어.
50만

운동이 가장 큰 액수야. 100동부터 50만 동. 그렇지? 일상에서 베트남인들은 주로 동전을 사용한다. 반대죠. 아까 여기서 잇룸이라고 그랬어. 동전은 다섯 종류가 있지만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자, 백동 지폐의 앞면에는 호치민 주석의 모습이 없다. 그렇지. 백동을 제외하고 다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백동을 제외하고 다 있다고 했으니까 백동짜리 앞면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바로 이거죠. 일상에서 베트남인들은 주로 동전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자, 이제 20강의 수능 따라잡기를 보겠습니다. 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수락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내가 이 트는 뭐뭐 해보다란 뜻이었지? 그래서 동사와 함께 입어보다란 뜻이죠. 막이 옷을 입다란 동사. 그래서 입어보다라는 거지. 아우사이. 자, 아우사이를 이 옷을. 자, 그리고 요 앞에 찌익을 썼는데 분류사로 찌익을 썼어요. 원래 옷은 이 찌액을 쓸 수도 있고 까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이것을 쓰기도 해요. 보통 아오자이에 이 찌액을 많이 쓰기도 해. 자, 그래서 이 아오자이를 입어본다 가능해요? 이런 얘기죠. 이 트는 동사 앞에도 쓸수 있고 동사 뒤에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수락하는 표현이 먼저 나왔어요. 느억즈 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느억이고 말고, 우리 찌는 뭐뭐이고 말고, 할수 있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떤니엔, 우리 필연이라고 그랬지? 당연하다라는 거. 우리 소위 완료형과 함께 쓰여서. 또 이렇게도, 당연히 라 이하이다. 당연히 느억이다.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 자, 그러면, 이제 거절하는 표현도 한번 봐봐요. 끝이라고 그랬지? 이번 주 끝. 주말. 이번 주말에 우리, 니쩌이. 자, 몸소, 배스켓볼이라고 그랬어. 바구니공. 농구를 플레이하러 가다. 응? 자, 우리 농구하러 가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런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자, 싸우는 뒤, 다음이야. 그러니까 런 싸우 하면 다음번이라는 거야. 다음번으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런 싸우니 하면 다음번으로 해. 응? 이런 뜻인데 이걸 네와 함께 써서 대는 뭔데? 놔두다, 두다. 다음번으로 두자.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에 하자. 슬로이, 미안해.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완료형. 그래서 띠액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우리 띠액은 유감이다 그런 뜻이에요. 띠액이 안타깝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 안타깝다.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나오면 거절하는 거지. 자, 컴덕. 역시 르은 가능하다는데 컴이 붙었으니까 할수 없다는 거죠.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 파일람. 자, 람은 어떤 일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지. 그리고 파이 함께 써서 뭐 해야만 한다. 일해야만 하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이런 문항을 한번 풀 수가 있겠어요. 자, 4번 문항부터 볼게요. 관련된 문항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 주 7번째 날, 토요일이라고 그랬지? 토요일에 너 나의 생일 파티에 오는 거. 할수 있어? 가능해? 그랬을 때 뭐라고 지금 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고마워 친구 그러면서 만날 걸 약속해. 어디서? 자, 7번째 날 토요일 낮 12시에 ABC 식당에서 만날 걸 약속해. 응? 그러면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 오겠다는 거죠? 자, 느억즈, 느억이고 말고 이렇게 당연히 느억이지. 가능하지. 오,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지금 C하고 D는 아니지? 자, A, B가 되겠죠. A, B. 그랬을 때 고마워, 친구. 만나자. 이런 얘기. 자, 7번. 자, 오늘 오후에 너

0: 여기 지엔 람이 있죠? 전람회 할때 전람, 전시회란 뜻이야. 사진 전시회에 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가능해? 거기에 이르는 거죠? 거기에 가자, 이런 거야.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몇 시에 만나? 그러니까, 나갈수 있어. 그러면 몇 시에 만나? 오후 5시에 만나자, 응? 자, 갈수 있다는 거지? 느억즈. 느억이고 말고. 유력한데? 나는 세덴 어디에 이를게. 역시 가능해. 나는 갈수 있어. 야, 런싸우 나왔죠? 다음번으로 투자. 응? 거절하는 거지? 자, 이건 안 돼. 근데 알맞지 않은 거니까. 정답으로서 유력해. 당연히 드럭이지. 할수 있지. 그렇지? 의미상으로는 되는데 4번이 안 되죠? 알맞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 4번이죠. 7번에 4번. 자, 이제 8번.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아, 미안해. 나안 되죠? 컴리더. 갈수 없어. 또 다른 약속이 있어. 그렇지. 나 시간이 많이 있어. 아니지? 자, 다른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아. 전혀.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A와 B가 되겠지. A와 B. 1번. 자, 그리고 이제 11번. 자, 내일 너는 나의 집에 와. 놀러 오는 거죠? 누구네 집에 와서 노는 거야? 가능해?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고마워, 친구. 뭐이가 초대하다죠? 나를 초대해줘서. 자, 행갑. 그랬더니 만날 걸 약속해. 내일. 내일 만나자. 그럼 가겠다는 거지. 내일 우리 만나자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만나. 응하는 거야. 느억즈. 가능하지. 가능하고 말고. 안 돼. 다음번에 하자.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서띠에? 아, 유감인데 안타까운데 나갈수 없어. 다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자, 1번이 되겠지? 1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제안하고 수락하고 거절하는 걸 풀어봤어요. 이제 지문, 베트남어 지문을 한번 볼게. 우리 후에 축제 나온다고 했죠? 후에 지역의 축제야. 자, 후에 축제는 뭐뭐들 중에 하나야. 레호이, 축제, 큰 축제. 어디에? Time for 후에. 후에 시의 큰 축제 중에 하나야. 자, 이 축제는 보통 조직되어져, 개최되어져,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리고 꽤 많은, 우리 칸은 꽤 상당히 그런 뜻이 앞에서 소식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과 밖에, 나라. 그러니까 국내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국내외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가해. 자, 다시 한번. 국내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러 오는 거죠? 참가하러 오는 국내외 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 축제에는 보통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행사들이 있어. 두비, 흥미로운 행사들이 있어. 뭐뭐와 같은. 우리 비우스에는 공연이에요, 공연. 어떤? 네트워크, 예술. 예술. 자, 티로 끝났지? 예술, 리을 받침. 저이티우, 소개해. 완화, 문화를. 뭐에? 후에에. 언제? 나이스. 옛 후에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리고 또 예술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내용은 똑같아요. 이 후에 축제에 관한 걸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개최되는 거죠?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전혀 엉뚱한 소리죠. 하노이는 북부에 있는 베트남 수도지. 이건 후에 도시의 축제야. 이거 틀렸어. 보통 개최되어 조직되어져 두 번, 1년에 반대지? 2년에 한 번꼴로 개최된다고 그랬지? 아니고. 외국 사람은 비엣 알다지요? 이 축제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컴이 붙었네. 알지 못한다. 다른 말이지, 국내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온다. 자, 그리고 이 축제에 꽃이죠. 꽃 화자야. 꽃 진람, 전람이라고 했지. 전시회. 꽃 전시회가 매우 유명하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 내용이 없어. 자, 그러면 프로그램, 뭐뭐에 관련된 프로그램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데, 뭐에 관련된? 옛 후에의 문화에 관련한. 여기 있죠? 옛 후에의 문화에 관련, 문화를 소개하고 그 예술 공연하는 그런 많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알맞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5강 강의를 다 마쳤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이 25강 시작할 때 상당히 흥분한 거를 본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예민 학생들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 왠지 알겠죠,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할 일을 다 마치고 강의를 마친 것이 무척 기뻐요. 부담도 덜고, 우리 학생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이 완강을 한 학생들은 축하드리고, 그 완강을 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가 되면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수능 완성은, 우리 수능 모의고사 똑같은 형식의 최대한 선생님들이 기출 수준, 기출의 난이도, 그 형식과 내용을 맞춰서 10회 모의고사를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수능 완성. 그러면 그거를 내가 풀어보면, 아, 내가 지금 실제 이 실력으로 베트남어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몇점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회를 쭉 풀어보면서 점점 우상향하면, 점점 풀어보면서 점점 점수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치면서 공부라는 것을 이제 이러이러한 태도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하면 좋겠다 한 것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 공부 기본으로 공부하고 수능 완성 모의고사를 하면서 점점 다져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능 특강 하시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하반기에 수능 완성해서 뵙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1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정리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념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도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우리 지금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특히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이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들 특히 집중해서 푸셔야겠고요. 그리고 뭐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다만 우리 개념 체크 문항들 이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단답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5페이지고요. 우리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변화에 대한 그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A와 B시기일 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A시기에는

기온이 높다? 그럼 계절이 뚜렷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름답게 더워야 되잖아요. 근데 매우 덥다. 그 얘기는 기온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계절이 뚜렷하다는 얘기고요. 둘 중에 각도가 더큰 비시기에 계절이 더 뚜렷하다라고 했잖아요.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라고 답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 A와 B 중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물어보고 있고, 겨울철의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시기래요. 이게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한데, 겨울철인데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좀 따뜻한 겨울이란 뜻이고, 이때는 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연교차가 작아진 상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A와 B 중에 연교차가 더 작은 경우는 A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A.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십률 변화. A와 B 시기일 때 지구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공전궤도 이십률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요런 문제 풀 때요.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인 요인, 지구 외적 요인 공부할 때 항상 이런 단서 조건이 사실 붙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다라고 사실 단언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고려하게끔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려해라라는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대부분 그 문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A와 B 중에 지구 공전궤도 이십률이 더큰 시기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A와 B 중에 이십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찌그러져 있는 타원궤도로 생긴 걸 고르면 됩니다. B가 지금 원에 가깝죠? 그러니까 A의 경우가 이십률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십률이 크다는 거는요, 근일점 거리는 더 짧고, 원일점 거리는 더 멀고, 그래서 요 거리 차이가 확실하게 크게 날 때를 이십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와 B 중에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시기. 근일점, 안 그래도 가까운 거리인데 더 가까운 시기래요. 그러면 이십률이 더큰 시기겠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근일점이 여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원궤도일 때는 근일점이 그러면은 좀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일점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더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십률이 더큰 A 시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A와 B 중에 태양으로부터의 원일점, 이번에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시기래요. 그러면 원일점은 원래는 먼 거리잖아. 그치? 더 멀수록 이십률이 큰,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가깝다는 얘기는 이십률이 작은 상황을 골라주면 됩니다. B를 고르면 되겠지. A와 B 중에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시기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따져줄까? 겨울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A 궤도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가 여름이고 이쪽이 겨울이란 말이지. 그치? 요 위치가 지금 겨울의 위치인데. 자, 북반구니까 헷갈리지 않게 위에다가 쓸까요? 요 위치가 지금 우리나라 겨울의 위치인데.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시기. 요 위치도 겨울이란 말이죠. 둘다 겨울이야. 근데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시기라고 한다면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운 시기겠죠? 둘 중에서는 얘가 더 가깝지. 그러니까 A 궤도를 돌고 있을 때좀더 가까우니까 따뜻한 겨울입니다. 그쵸? 그래서 A, B, 여기가 아까 A였죠? 그쵸? 그래서 A, B, A. 요렇게 정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념 체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탐구 활동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가, 수행평가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논술형으로 문제 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주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 자료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제 다양한 가설들이 있고, 요거를 이제 요인에 따라 좀 이렇게 구분해보는 그런 활동들로 지금 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화산 활동이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주죠? 화산재가 방출되면서 지구의 반사율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전축 기울기 바뀌면 기울기가 커질수록 계절이 뚜렷해진다라고 했었고, 태양의 활동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이거 세차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약 26,000년을 주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도 영향을 주죠. 그쵸? 해류가, 따뜻한 해류 또는 뭐 차가운 해류, 요 해류가 대륙 주변을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그 대륙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기후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뭐 해수의 순환, 수륙 분포의 변화에 의해서도 해수의 순환이 바뀔 수 있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지구온난화 현상 나타날 수 있고요. 공전계도 20률 바뀌면, 그치? 그 20률이 클 때, 많이 찌그러진 타운궤도에서, 그 다음에 좀 원에 가까운 궤도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궤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서 기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수륙 분포의 변화, 물론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런 요인들이 있고, 사실 어느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지필평가를 준비할 때, 문항을 구성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요각 요인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다른 요인은 무시한다. 요런 단서 조건으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탐구활동에서 제시된 기후변화 요인 중에서 인위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인위적 요인. 이 중에서 인위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이 중에서? 얘 아닌가? 온실기체의 증가? 그쵸? 나머지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자연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 하나가 이제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이 중에 지구 외적 요인이라 하면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깥쪽.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지. 골라볼까? 요거. 기울기 바뀌는 거. 경사 방향 바뀌는 거. 이심률 바뀌는 거. 이거 다 지구 외적 요인이죠. 그리고 태양 그 자체의 활동, 변화. 요렇게 4개가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커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은 어떻게 변할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의 말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커질 때 우리나라, 국방부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일단 답은 알고 있어요.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지 않을 때는 계절 변화가 없었고요. 북반구, 남반구 간의 계절 차이도 없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 계절이 반대였고, 그 상태로 공전을 하다 보니까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계절이 더 뚜렷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쵸? 그게 결론인데,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남중고도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다른 친구보다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여름, 기울기가 커질 때 여름철은 더 더워지고 겨울철은 더 추워지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져서 그래요. 사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지표면이고 태양이 떠 있어요. 하루 중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 높이 떴다가 이제 서쪽으로 지는 이런 일주운도, 하루 동안에 이제 위치가, 태양의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하루 중에 제일 높이 떴을 때, 그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중고도. 그런데 이 남중고도는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평선에 걸려 있으면 고도가 0에 가까운 거고, 이렇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태양이 떠 있다? 그러면 고도가 거의 90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남중고도가 이제 계절에 따라 좀 달라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요 식을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남중고도를 구하는 식이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그 지역의 위도를 빼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름일 때는 요 값에다가 플러스 23.5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높아. 더 높이 떠. 여름에 더 높이 떠요.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도. 어떤 기준값에서 더 낮은 곳에 떠요. 그래서 여름에 왜 낮의 길이가 기냐면, 여기까지 떴다가 이렇게 지잖아. 이 궤도가 길어요. 겨울은 짧아요. 그래서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긴 거야.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거야.

그것도 다 이거랑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중고도라는 거는 여름에는 플러스 23.5,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 그러다 보니 해가 오래 떠 있으니까 일사량이 증가해서 덥다. 짧게 떠 있으니까 일사량이 감소해서 춥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만약에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24.5도로 기울기가 커지면 요거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여름은 남중고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쵸? 겨울은 남중고도가 더 낮아지는 거죠.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23.5도일 때는 차이가 요만큼이었어. 근데 24.5도가 되면 이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계절도 더 뚜렷하게,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 여러분, 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어진 각도, 요거를 기억하면 문제 풀때 아마 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답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의 말로 서술을 할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수행평가 탐구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점수 변화 얘기가 나오는데, 1610년부터 2010년까지의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약한 11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고요. A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흑점수가 굉장히 적게 측정이 되고 있고, B 시기는 좀 많게 측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흑점수의 극대기와 극소기 중에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구분을 하자면 A가 극소기가 될 거고요. 적다. B 시기가 극대기가 되겠지. 그럼 B 시기가 태양 활동이 좀더 활발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태양 활동이 더 활발했던 시기를 고르래요. 1650년부터 1700년. 그러면 요 사이랑, 그 다음에 1950년부터 2000년. 요 사이. 언제 더 활발했던 거야? 요 시기 아니? 이때 흑점이 많았잖아. 그니까 요 시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흑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태양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검은 점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보여요.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그 태양 필터 씌운 다음에 태양 관측하면요, 요 거뭇거뭇한 흑점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고, 이게 사실 태양의 자전 때문에 막 움직이는 것도 관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개수를 이렇게 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많다는 얘기는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자기장이 꼬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 활동, 태양풍, 플레어 뭐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흑점수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이 높아졌다면. 여름이 원래 더운데 기온이 또더 높아졌대. 그럼 계절이 더 뚜렷해졌다는 뜻이지. 그때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졌니? 현재는 23.5도예요. 그런데 여름철이 더 더워졌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더클 때,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기울어졌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는 증가한 시기, 그때 여름철의 기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오든 호주가 나오든 똑같아요. 남반구 나오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이 높아졌대요. 겨울이 높아졌다?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되니? 겨울철은 추워야 되잖아. 근데 좀 따뜻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교차가 작아졌다는 얘기지. 그럼 여름철의 기온은 내려갔다는 거지. 좀 시원한 여름. 시원한 여름. 왜냐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높아졌다 그 얘기는 경사각이 작아지는 변화 뭐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교차가 작아지니까 여름철 기온은 증가. 그치? 아니지. 여름철은 시원해져야 되니까 아 감소. 기온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2번 문제는 이 정도로 답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OX 문제입니다. 화산 폭발로 다량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 지구의 반사율은, 그치, 반사율은 커진다. 많이 반사되며, 그럼 흡수율은 증가하겠지. 그지? 반사율은 커진다. 이거 맞는 거고요.
수력분포가

변하면 해류의 흐름이 달라져 기후가 달라질 수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온실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그쵸? CO2가 대표적인 온실 기체예요. 이거 틀렸고. 해수의 순환이 약해지거나 강해지면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하죠. 해수의 순환이 사실 지구에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해류가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층 순환이 뭐 약화가 되며,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았어. 빙하가 녹은 물이 고위도에 많아지게 되면 그 고위도에 있는 물이 밀도가 원래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심층 순환의 스타트 버튼이 눌리지가 않는 거고 그 순환이 약해지면 연결된 표층 순환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순환이 잘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후에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OOXO 이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내신 기초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항들이라 사실 여러분들이 선생님 해설을 듣지 않고도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답을 다 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12번까지 풀었으니까요. 13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공부했는데 이거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구분하는 거. 지구 외적 요인이니까 지구 바깥쪽. 세차운동, 그치? 태양활동 변화. 빙하면적 변화는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지구 내적 요인이죠. 내적 요인. 그 다음에 대규모 화산 폭발도 이것도 지구 내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아니죠. 기역, 디귿. 맞죠?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문제는 이제 좀 집중해서 잘 풀어야 하는 문항. 세차운동. 자, 이거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요 현재 세팅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현재 세팅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에 여름입니다. 그쵸? 근일점에 있을 때는 북반구의 겨울입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1번부터 볼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단위 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량은, 단위 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량은 원일점에 위치할 때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보다 많다. 항상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지구. 주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구. 북반구, 남반구. 여기 보세요. 북반구, 남반구. 그 다음에 여기, 뭐, 남반구. 그치? 여기 북반구. 다 주어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는, 뭐, 우리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구라는 얘기는 북반구, 남반구 통틀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태양에 가까우면 많이 들어오겠지. 그치? 태양에서 멀면 적게 들어오겠지. 당연히. 우리 캠프파이어 할때큰 모닥불이 있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춥고, 그거예요. 별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뜨겁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원일점에 위치할 때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보다 당연히 적지. 멀리 있는데? 멀리 있으면 적게 받지, 에너지를. 당연히. 이건 단순하게 태양과의 거리로 여러분 따져주면 돼요. 지구니까. 지구.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북반구는 근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이다. 자, 한번 볼까?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금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춥니다. 그쵸? 그럼 남반구에 여름이 되고, 북반구는 겨울이 되지. 틀렸네. 3번. 남반구는 원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이다. 자, 원일점 한번 볼까?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입니다. 근데 남반구는 원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이다. 이것도 틀렸네. 반대로 적었네. 4번. 여름철 평균 기온은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여름철. 얘 여름. 얘 여름. 그치? 여름인데, 남반구 여름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여름이에요. 그쵸? 근데 북반구 여름은 태양과의 거리가 먼 여름이에요. 그럼 누가 더 더울까? 얘가 더. 더운 여름 아니야? 남반구 여름. 그치?
여름철 평균 기온은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높다. 그렇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계절을 먼저 따져주고, 응?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각도, 계절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로 푸는 거예요. 이 순입니다. 태양과의 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해줘서 비교하는 거다.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5번. 기온의 연교차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연교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북반구 입장에서는 여름과 겨울 봤더니 여름인데 좀 멀어요. 좀 시원한 여름이야. 겨울인데 가까워. 좀 따뜻한 겨울이야. 그러니까 좀 살기 좋은. 그러니까 현재가 뭐 살기 적당하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살기 적당해. 그런데 남반구는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까지 가깝습니다. 더 더운 여름이고요. 겨울일 때 태양과의 거리도 멀어요. 더 추운 겨울이지.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 좀 극단적이지. 남반구가 연교차가 더큰 거죠. 정답 4번. 응?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 정답 맞춘 친구들은 그래도 세차 운동에 대해서, 요 경사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절 따져주고, 이렇게 연습, 기초를 탄탄히 할수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세팅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차운동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개만 고려해가지고 문제 풀어라. 그거예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그치? 경사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반시계 방향. 그리고 지구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 태양의 자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 모든 게 대부분의 천체가 사실 반시계 방향이에요. 처음에 태양이라는 별이 생겨날 때 회전하면서 생겨서 그런 건데 경사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 또는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이런 단서 조건이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경사 방향이 변하는 운동 맞고요. 현재와 반대가 되면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된다. 그렇지. 현재는 원일점일 때, 멀 때, 여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이지만 좀 시원한 여름인데, 그런데 반대가 되면, 그치. 계절이 반대가 되니까.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면서 좀 추운 겨울로 바뀌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근일점 거리가 달라진다. 근데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는 거지. 요렇게 얘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거리가 달라지나요? 태양 사이의 거리가? 이게 달라지는 거는 공전궤도 이심률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달라지는 거지. 요게 바뀔 때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자전축 기울기 변화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이거 외에는 또 고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재 지구 자전축 기울기는 약 23.5도이다. 네, 맞고요.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면 기울어져 있지 않을 때보다 기울어져 있을 때 계절이 뚜렷한 거고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계절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여름은 더 여름답게 더 뚜렷해져야 돼.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 맞네요. 자, 디귿.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작아지면, 이번엔 작아지는 변화 묻고 있어요.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물어봤고, 이번엔 남반구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커지는 방향, 이번엔 작아지는 방향. 작아지게 되면 계절 차이가, 연교차가 작아진다라고 했죠.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 아니죠. 여름은 조금 시원해지고, 겨울은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연교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게끔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만 정답.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4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축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사실 그 세차운동과 공전궤도 이심률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북반구든 남반구든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고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래서 기울기가 거의 없을 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계절 차이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시킨다면 크게 헷갈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이심률 변화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심률. 지구의 공전계도 이심률이 클수록 공전계도는 원에 가깝다. 아니죠. 많이 찌그러질수록 타원계도에 가까운 거지. 이게 작을수록 원에 가까운 거예요. 작을수록. 그래서 이심률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 얼마 얼마 보통 이렇게 쓰이거든요. 0이면 원이에요, 원. 그러니까 작을수록 원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구 공전계도 이심률이 작을수록 태양으로부터의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근이니까 가까웠는데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차이가 근일점과 원일점 간의 차이가 좀 작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어지면서 이제 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이거 맞는 얘기네. 지구 공전계도 이심률이 클수록 많이 찌그러져 있을수록 원일점에서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한다. 그치? 원일점이면 멀리 있으니까 지구 전체,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당연히 적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이심률이 크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이심률이 크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감소하겠지. 더 멀어지니까. 그치? 요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심률 변화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풀때 요렇게 타원 궤도를 한번 이제 그려보고 태양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래서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 위치랑 요 위치 잡아서 아, 이때가 원일점, 이때가 근일점, 그리고 여기서 변한다면 원일점 거리 더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 더 가까워지게 요렇게 해서 타원 궤도를 뭐 다시 그릴 수도 있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요.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태양 위치 조절하면 돼요. 태양 위치를 만약에 더 치우치게 그렸어. 그러면은 이심률이 커지는 변화. 태양 위치를 좀 가운데다 그렸어. 그러면 이심률이 작아지는 변화. 그래서 태양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굳이 요 궤도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좀 빨리 문제 풀 때는 태양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푸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공전계도 이심률 변화에 대한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태양 활동 보겠습니다. 태양 표면의 흑점수는 약 11년 주기로 증감한다. 증감은 증가 감소 반복한다라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고요. 11년. 그래서 다른 그 지구 외적 요인에 비해서 주기가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그쵸? 11년 주기. 흑점수가 적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많을수록. 흑점수가 많을수록 활발한 겁니다. 흑점수가 많을수록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증가하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구에 도달하는 것도 증가하겠지. 태양은 여러분 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방출하는 천체입니다. 수소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는 그 방출되는 에너지 양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광도가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기억만 정답 1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초 문제 60페이지에 있는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와 있는 예시들 중에서 인위적 요인만 고르래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냥 자연적인 거지. 온실계체 배출량 증가? 이거 인위적 요인입니다. 태양활동 변화? 태양활동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저것도 자연적 요인입니다. 에어로졸의 함량 증가. 이거는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인위적 요인도 있었죠. 우리의 뭐 산업활동이나 이런 걸로도 방출되는 에어로졸이 있기 때문에 뭐 소각활동, 그다음에 뭐 자동차 매연,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요두개 정도 골라볼 수 있겠네요. 니은, 리을. 답은 4번. 자, 여기는 네, 너무 쉬운 문제였고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화산 폭발, 빙하 면적 변화, 그다음에 수력 분포 변화, 전부 다 이제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 예시로 나와 있네요. 가로 인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 그치?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대기 중에 오래 머물게 되면 반사가 많이 되고, 그럼 흡수되는 게 줄어들고, 그러면 기온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표 근처의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나로 인해서 지표의 반사율이 낮아져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빙하의 면적이 바뀌게 되면 빙하 면적이 예를 들어 감소한다. 여러분, 빙하는요, 정말 그 반사율이 높은, 얼음이잖아요. 우리 겨울에 눈 내린 밖으로 이제 외출을 할때 눈이 많이 쌓여있는, 그럴 때는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뭐 스키장 놀러 갈때 고글 항상 끼잖아요. 그 눈이 너무 부시니까. 반사율이 매우 커서 그래요. 그래서 빙하 면적이 바뀐다는 얘기는 반사율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빙하 면적이 바뀌면서 반사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빙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반사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흡수되는 게 많아졌다. 튕겨나가는 게 적으니까. 그럼 들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지. 흡수율이 높아지면 기온은 높아질 수 있죠. 그쵸?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사율이 현재 30이었어. 그리고 흡수되는 게 70이었어. 근데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25만큼만 반사돼, 그럼 흡수되는 게 75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높아질 수 있지. 그러면 또 빙하가 녹겠네. 그럼 또 빙하 면적이 바뀌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주는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죠. 맞는 보기입니다. 그다음 디귿. 다로 인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 기후가 변할 수 있다. 그쵸? 수륙 분포가 바뀌게 되면, 대륙 분포가 바뀌게 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그런, 분포하는 그 위치가 바뀌게 되면 해류의 흐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대륙이 있으면 해류가 부딪혀가지고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네. 정답,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모두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볼게요. 지구 대기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역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지만,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의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였다가 재복사한다. 가시광선 영역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여기가 지금 지표면요. 여기가 지금 대기야. 대기, 지표. 그리고 바깥쪽이 우주 공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지표까지 들어오는데, 튕겨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역은 대부분은 지표까지 도달해요. 근데 일부 흡수되는 것도 물론 있어. 예를 들어서, 자외선 영역, 오존이 흡수해주고요. 적외선 영역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요런 애들이 또 흡수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오존이 자외선 흡수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비교적 덜 도달하는 거지, 지표에. 근데 이 오존층 파괴되면은 자외선이 지표에 많이 도달해서 우리 인체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강조되기도 하는데, 일부 이제 흡수가 되고, 이쪽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가시광선 영역은 그걸 흡수해주는 기체들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대부분 통과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통과시킨다. 지표까지 도달한다. 근데 적외선 영역의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흡수하는, 좋아하는 기체들이 지구 대기에 많이 분포하거든. 온실 기체들. 얘네들이 이걸 막 먹는단 말이지. 흡수를 해. 그랬다가 다시 지표 쪽으로 재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지표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온실 효과. 그치?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가던 애가 쭉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대부분 흡수가 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요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온실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번 단답형답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 온실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치? 이거를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온실효과가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과할 때, 그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 증가이다. 그렇죠. 이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책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런 지구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좀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했죠. 디귿.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낮아질 수 있다. 아니지, 높아질 수 있지.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일단 해수가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해수면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되면 또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하나의 큰 결과였잖아요. 그쵸? 낮아질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시뮬레이션들이 있어요. 뭐 지구의 기온이 얼마 높아지면 해수면이 뭐몇 센치? 몇 미터? 이렇게 증가했을 때 사라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한 그런 결과들도 많이 우리가 참고 자료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 그래서 요거는 틀린 보기, 정답, 기역, 니은.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열대저기압의 강도가 증가한다. 자, 열대저기압? 네, 태풍 생각하면 돼요. 태풍. 태풍의 발생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어느 정도 높은 27도씨 이상의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와 열이 방출되면서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태풍이 생기거든. 근데 지구 온난화니까 따뜻해지니까 수온도 당연히 높아지잖아.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유리해지죠. 그래서 이 태풍, 특히 뭐 슈퍼 태풍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들이 좀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피해도 좀클수 있겠죠. 생물의 서식지 변할 수 있죠, 당연히. 기후가 달라지니까. 뭐, 어느 위도 때 많이 번식하던 생물인데, 여기가 너무 더워서 이제 못 사는 거지. 그럼 좀더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물의 서식지가 변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그리고 뭐,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증가한다? 아니지, 이거는 녹겠지. 영구 동토층. 이게 얼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얼어 있는 땅인데, 언 땅이 녹는 날, 영구 동토층이 감소하는 게 하나의 결과였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후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극지방의 반사율이 증가한다.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줄겠지. 그치? 그러면 반사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반사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흡수율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기온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빙하의 면적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정답, 기역, 니은. 그 답은 1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황사, 화산재, 해염과 같은 자연적 요인도 있고, 산업시설 배출, 도시산업시설 배출, 소각, 자동차 등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구름이나 강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기도 하고, 구름이나 강수 형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얘가 뭐, 응결핵이라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구름 입자가 잘 생길 수 있는, 강수 입자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날씨 변화, 기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흡수율도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에어로졸이죠. 에어로졸. 그래서 단답형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신 기초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뭐 자료가 제시됐다던가, 그다음에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던가 그런 문항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답을 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은 실력 향상

문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4페이지 9번 문항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8번까지는 풀었고요. 9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은 현재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과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차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그 우리가 지구 외적 요인을 크게는 태양활동 변화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가 이제 좀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 그 다음에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요세 개가 어려운데 이거를 하나씩 문제를 출제하려면 세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씩 묶어서,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보던 수능에서는 두개 요인씩 묶어가지고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개로 내긴 좀 아쉬우니까 두 개를 묶어서 냈고, 세 개까지 나오는 기출문제는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유형이 좀 흔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단서 조건이 빠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요인만 고려해서 뭐 문제를 판단하라 해라 뭐 요런 단서 조건이 보통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지금 물어보는 내용 하나씩 볼게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 위치할 때가 겨울이다. 자, 요게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가가 현재 상태. 확실하게 근일점인 걸 알려주려고 태양 위치를 좀 치우치게 그린 거예요. 근일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계절 따져주면 여기 지금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죠.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그럼 겨울이겠네.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이다. 이거 맞는 보기죠. 그림 보고 판단해도 되고요. 사실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니은 세차 운동으로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된다면 남반구는 원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이다라고 했어요. 자, 반대가 된다면 원일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일점이야. 그러면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수직으로 비추는 쪽이 남반구 쪽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남반구의 여름이 되고 북반구의 겨울이 되는 거지. 따져볼까? 남반구는 원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이다. 아니요, 여름으로 바뀝니다. 그쵸? 틀렸어요. 그 다음, 티귿.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다라고 했어요. 세차 운동의 방향을 여기 지금,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의 공전 방향의 반대입니다. 반대. 아, 선생님이 가와 나 자료가 서로 다른 자료인 줄 알았는데, 이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바뀌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거 세차 운동하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보여준 거네요. 이 문제는 하나의 지금, 요인 가지고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두 개의 요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로 일단, 하나로 연습을 해보고, 이제 두개 조합으로 나오는 걸로 좀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세차 운동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답은 1번. 요렇게 고르셔야 되고요. 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인 거예요. 요게 사실 관점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는 방향,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 반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얘기를 할 때는, 북극, 그러니까 지구의 북극 쪽에서 상공으로 이렇게 내가 올라가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럴 때 시계 방향.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그 지구의 자전축이 있으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자전축 자전 방향. 그리고 지구의 공전도 마찬가지고 공전 방향도 여기 보세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쵸? 이게 또 밑에서 보면 다르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전이든 공전이든 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런데 세차 운동의 방향은 자전축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세차 운동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게요 현재 상태,

요 세팅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더 강조할게요. 그래서 근일점 위치에서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요 기억 있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원일점에 위치할 땐 뭐야? 현재 원일점에 위치할 때는 북반구의 여름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 가깝다고 여름이고 멀다고 겨울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원일점일 때 여름, 근일점일 때 겨울이다. 그래서 적당히 살기 좋은 그런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 요게 현재 상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라고 했죠. 요 주기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13,000년 전, 13,000년 후 물어볼 수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6,500년 전, 6,500년 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말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 우리 요 9번 문항까지 풀었고요. 요거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 기출 문제 자료로 선생님이 추가 문제 가져온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남은 문제들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 문제랑 지금 1등급 완성 문제 남았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기 김유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운동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해왔는데
1: 이번 시간에는 그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1, 2

1강은 잘 듣고 와서 개념을 잘 쌓여 있어야 이번 시간에 할 얘기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꼭 스스로 공부하고 강의 한번더 듣고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내신 만점 포인트부터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포인트 첫 번째라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함께 보면은 함께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 세우기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처음 이 단원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힘 이것에 대해서만 물을 것처럼 모든 교재들, 뭐 교과서들 타이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자연 현상에서는 물체 하나가 단독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 물체에 한 가지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제 상황에 유사한 경우를 주고 여러분에게 묻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실제로 2026학년도 수능 18번에서도 출제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지금 가 상황에 보면은 물체 A, B, C, D가 함께 연결되어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도록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림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문에는 B와 C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힌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나가 되었을 때는 이 B와 C 사이의 실피를 잘라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B 그리고 C와 D는 함께 각각 운동을 하면서 각각 다른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경우 주어진 가속도 그리고 A, B, C, D 물체의 질량을 이용하여 가의 상황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 P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이 물체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우리가 단계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세우는 식이 바로 운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운동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에 해당하는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저 선생님이 바로 이 강에 있는 그림 중 하나에, 문제 있는 그림 중 하나에 선지에 나와 있는, 선지가 아니지, 미안 얘들아. 해설지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을 가져왔어요. 어떤 것인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1kg인 물체, B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2kg이라고 하는 물체인데, 질량이 1kg인 물체에 중력가속도의 크기가 10m/s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10N 그리고 알수 없지만 연직 아래 방향으로 실이 작용하여 장력 T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윗방향으로 힘이 F라고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20N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힘 F, 윗방향으로 실이 작용하여 장력 T, 그리고 일반적으로 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선으로 방향과 크기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자유물체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운동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리냐? 일반적으로 힘의 정의를 알아야 물체의 힘을 표시를 할수 있겠죠. 힘의 정의에 따라서 중력, 장력, 그리고 여기 수직항력과 같은 힘을 각각 표시를 하고, 작용하는 지점을 콕 찍어서 힘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얘기하고, 이 자유물체도를 바탕으로 힘을 나란한 힘끼리 합하고, 뭐, 빼서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운 운동방정식을 바탕으로 A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B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서 주어진 물리량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자유물 채도를 그리기 위해서 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힘들이 있는지 먼저 정의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힘이라고 하는 것은 force라고 해서 기호 일반적으로 F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원인을 일반적으로 힘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뉴턴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왜 운동 상태만 비워놨느냐? 우리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모양을 바꾸는 경우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 일반적으로 물체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라고 단위라고 하는 단서에 써 있었어요. 어떤?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이 수레가 물체라고 했을 때 모든 힘은 이 수레의 이한 점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고 물체의 크기를 한정지었다라고 얘기하면 모양을 변화시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이 지점 하나에만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물체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손의 그림처럼 당겼다라고 했을 때 당겨져서 옆으로 이동하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직선 운동하는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병진 운동만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는 상황을 제시하지 않아서 선생님 여기 빈칸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오로지 이거야, 얘들아. 힘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 운동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할 수도 있고 정지했던 물체가 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힘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힘은 알아야 우리가 물리학 원이라고 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모든 질량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weight라고 쓰는, W라고 쓰는 힘이 있죠. 바로 중력 mg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힘은 언제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실과 연결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라고 쓰는 힘인데 이것은 장력이라고 얘기해요. 장력의 크기는 실에 어디서든지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 실은 누가?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누구를? 수레를. 자, 그때 선생님이 이 실에 가한 장력을 20 단위 뉴턴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장력을. 자, 그러면 이 실에 어디에서든지 장력의 크기는 20뉴턴이란 얘기야. 그 말은 수레와 연결된 이 지점에서도 장력의 크기는 그대로 20뉴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력 얘기가 나오면, 아, 바로 이전 문제에서 뭐, 실 P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장력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직접 구해도 되지만, 실 P가 C가 아닌 B와 연결되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C와 B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실이었죠. 여러분이 구하기 쉽다면, B에 연결된 장력을 구해도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C에 연결된 장력을 구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해줘야,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잖아, 얘들아. 그럼 직관적으로, 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지 않고 여기서 풀어도 되구나라고 하는 눈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실이 연결된 물체의 장력은 어디서든 같다라는 걸 바탕으로 잘 체크해가면서 이따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라고 쓰는 힘, 아까 잠깐 얘기했었어요. 자유물체도 얘기할 때.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직. 수직 뭐지, 얘들아? 만일 여기가 수평면이었다면, 혹은 지면이었다면, 여기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 물체, 이 수레는 지금 옆으로만 보통 이동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한결같이 누르는 힘과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다시 정확히 얘기해 볼게요. 누르는 힘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기를 먼저 해 볼게요. 언제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던 중력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직 위 방향으로 수평면과 닿아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 N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 경우 둘의 크기는 우리가 같아서 위아래로 이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손가락으로 눌러. 그럼 누르는 힘인 어떤 힘이 더 존재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그럼 무게에 선생님이 누르는 힘 F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두 힘의 합이 수직항력과 같아서 수레가 연직 위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중력과 수직항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나오는 힘 하나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힘이 탄성력이 있어요. 자,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용수철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바로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 탄성계수의 당긴 길이 혹은 누른 길이라고 해서 변형된 길이를 곱한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잠깐씩을 보면서 보면은 변형된 길이의 탄성력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어서 탄성력의 크기는 위의 힘들처럼 어떤 값으로 지정된 값, 특정한 값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 바로 그 다음 일과 에너지에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학습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올 만한 힘이 바로 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력,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겠죠. 자, 이 자기력의 크기를 여러분한테 구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그두 개의 자기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그리고 N극과 S극일 때, 혹은 S극과 N극일 때처럼 서로 다른 극일 때는 자기력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N극, N극, S극, S극처럼 같은 극일 때는 자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도만 알면 여러분이 이번 강,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힘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전에 힘을 몇 가지를 표현을 했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그 힘을 다 더한 것을 쉽게 말해 알짜 힘 혹은 더했다라는 의미로 합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표시한 이 기호는 시그마지 얘들아. 힘을 더했다, 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마저 채워볼게요. 어디에?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위에 표기하지 않았지만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이량이라서 방향을 고려하여 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방향을 고려하여 합했다라고 했을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란한 방향의 힘끼리 더해줘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힘을 표기해 볼게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연직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실을 잡아당기면서 수평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혹은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력 T가 작용한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연직 방향은 수평면의 수직인 방향.

방향, 그리고 이 F 혹은 T라고 하는 이 힘은 수평면에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각도 90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 R자임 합력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힘을 나눠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자, 수평면 방향을 선생님은 편의상 X축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연직 방향을 Y축 방향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X축 방향의 R자임은 뭐가 된다? 어떤 힘? 선생님이 가한 힘 혹은 장력 이거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Y축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될까? Y축 방향의 힘은, 자, 힘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선생님이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얘기한다면 이와 반대되는 연직 윗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게에서 수직 항력을 뺀 값이 바로 Y축 방향의 힘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선생님이 누르는 힘이 따로 없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의 합이기 때문에 Y축 방향의 힘은 0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바로 아래 나와 있듯이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게요. 함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0일 때이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고 하며 물체는 힘의 평형에 있다.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수레를 본다면 얘들아 위아래 방향으로 운동이 있어 없어? 이렇게 선생님이 수레를 옆으로 당기면 수레는 선생님 쪽으로 끌려올 거야. 위아래 방향으로는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정지 상태 이런 그림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등속 직선 운동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뒤에 넘어가서 뉴턴 운동 법칙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성 법칙, 그리고 두 번째 각도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뉴턴 1, 2, 3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관성 법칙에 의해서 어떤 합력이 0이면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합력, R자임의 크기가 0이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만일 처음 속도의 크기가 0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 속도의 크기도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항상 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처음 속도의 크기가 0이 아니고 처음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v라는 값을 가졌다면 나중에도 속도는 v라고 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크기, 방향이 동일한 가속도의 크기가 0인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했던 힘의 평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합력의 크기가 0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경우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 법칙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성 법칙 체크하시고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R자임에 비례하고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값이다라고 해서 저 시그마의 기호를 뺀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는 ma다라고 하는 식이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방향에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질량, 크기만 있는 질량과 방향이 있는 가속도의 곱이라고 얘기하니까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모든 힘이라는 것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힘을 하나 작용, 하나는 반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것이 아까 나온 힘의 평형 관계인데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인 두 힘과 힘의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이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라고 얘기한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라는 것이 작용 반작용인 두 힘, 그리고 힘의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모두 한 물체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구할 수 있었어, 얘들아. 알짜 힘, 합력. 모두 합할 수 있다란 얘기야. 합하기 위한, 힘을 모두 더하거나 빼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 크기는 같고, 값은 같은데 방향은 반대이고, 부호가 서로 다른 이 힘을 더했기 때문에 알짜 힘의 크기는 우리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은근히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실제 뉴턴의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때 은근히 기억니은 디귿보기에 빈출되는 보기니까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자, 만일 작용 반작용이 주어졌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작용이라고 하는 물체는 A가 B에 어떻게 되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반작용이라고 하는 물체는 B가 A에 땡땡땡 하는 힘,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이 뒤에 얘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란 얘기예요. 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상관없어요. 전혀 보지 않아도 될 포인트고, 오로지 봐야 될 포인트는 작용, 반작용 구분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느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수직학력이랑 중력을 놓고 잘 물어봐. 자, 중력이라고 쓰면, 아, 중력? 이러고 말아, 얘들아. 중력을 풀어서 생각해야 돼. 어떻게? 누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잖아. 자, 그러면 중력의 반작용은 뭐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어야 돼. 이때 당기는, 밀어내는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오로지 이 앞에만 보고 구별하자란 얘기예요. 자, 중력이 나왔을 때 작용 반작용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을 볼게요. 만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주어졌을 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주어졌어. 그때 평형 관계에 해당하는 힘이 되려면 다른 물체가 동일한 물체 B에 작용하는 힘,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이 경우 우리가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이제는 바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A, B가 실에 연결되어 있고 B를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에 작용하는 힘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빗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중력에 의해 내려가려고 이 빗면 위에 물체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자, 그 힘을 편의상 A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FA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A가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의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 B는 붙잡혀 있는 힘에 의해서 정지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어떤 법칙? 뉴턴 운동 1법칙에 의해서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힘을 표시해 가면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물체 A는 빗면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도 있지만 위쪽으로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에 의한 힘, 장력 T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의 어느 부위에서든 다 같은 크기의 힘이기 때문에 이 B에도 장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 B 같은 경우는 장력이 이 방향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정지를 하려면 팽팽해야 돼. 양쪽에서 잡아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T는 누가?

A가 C를 당기는 장력인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장력은 B가 C를 당기는 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력의 크기는 계속 얘기하듯이 어디서든 같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B가 실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사람이 잡고 있는데, 이 힘을 선생님 편의상 F라고 얘기한다면, 이 F는 선생님이 당기고 있는 이 손의 방향으로 F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FA 그리고 F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어떻게 된다?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장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FA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FA는 T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힘도 알짜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A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두 물체이기 때문에 A가 움직이는 방향, 뒷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이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물체 B에서는 장력의 방향이 플러스,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T-F라고 하는 이 힘의 크기가 0이 되고, 결국 T는 F라고 볼수 있어요. 결국 빗면 아래로 A가 내려가려고 하는 이 힘의 크기는 사람이 잡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단계별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정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0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림 보자마자 아, 두 힘은 같구나. 아, 여기도 두 힘이 같구나. 그렇다면 여기 장력과 여기 장력은 같은 크기의 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의 힘도 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서 다 그리지 않았어. 왜? 선생님, 사실은 여기 맞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항력도 있을 거고요. 수평면이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표기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잡고 있는 이 F와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시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방향의 힘은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힘, 운동 방향과 나란한 힘만 항상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ABC라고 하는 물체를 한 물체로 취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A라고 하는 물체,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체를 옆으로 쫙 펼쳐놨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사람이 잡고 있는 이 힘을 선생님은 F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저 사람이 물체 A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이 물체는 연직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 말은 내려가지 마라고 A를 저 사람이 손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힘 F는 A와 B 사이에 연결된 실 P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기할 수 있어서 요렇게 F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 B, 물체 C는 실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어느 방향? 물체 C를 봤을 때 연결된 실 Q와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누구의 중력? B의 중력, mg, 그리고 C의 중력, 3mg.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여기 사이에 보면은 실 P가 있고 실 Q가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만일 모두 한 물체로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장력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정지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정지에 있다면 총이 물체의 알짜임의 크기는 0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연직 아래 방향,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플러스, 선생님이 물체를 당기는 이 방향, F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은 이 값은 mg 플러스 3mg 마이너스 F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 F라고 하는 힘은 4mg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물체도로 표기를 하고

힘을 그림에 표기를 해보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연습까지 해봤으니까 이제는 한번 문항을 직접 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교재 1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린 칸은 물체 AB를 실로 연결을 하고 B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바로 이전에 계속했던 사례를 나타낸 거죠. 나는 B를 가만히 놓은 후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여기 잡고 있는 힘을 제거했더니 빗면에 따라서 A가 B를 함께 끌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2초의 변화가 생겨야 되더라. 2초까지는 A와 B가 함께 운동을 하다가 여기 실이 끊어졌대. 자, 그렇다면은 이 A의 속력 그래프에서 이 2초 이후의 기울기는 누구의 속력이다? 오로지 A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지금까지 연습했듯이 자유물체도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볼게요. A 같은 경우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FA가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을 거고 가장 처음에 정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장력 T가 A에 작용하여 지금 이 A라고 하는 물체는 정지에 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A와 T는 같은 크기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B 같은 경우는 장력 T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 힘의 크기가 F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A와 B는 정지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FA라고 하는 이 힘의 크기가 F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FA는 어디서 구하느냐? A 혼자 운동할 때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무엇이다?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가로축 시간의 변화량 1분의 속력의 변화량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까지 쓰면 1.5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힘의 크기는 질량 1kg, 여기에 가속도 1.5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곱해서 1.5 뉴턴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면 아래로 일정한 1.5N이라는 힘이 작용을 A에 하고 있기 때문에 A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B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B는 손도 없고요. 실도 끊어져서 없어요. 그리고 단 마찰 공기저항 없고 물체의 크기 무시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끊어지고 난 이후 B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신의 운동 상태를 관성 법칙에 따라서 알짜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만일 선생님이라면 A, B의 속력을 한 번에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누구? B의 속력.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준 순간 무엇을 알수 있냐? 2초까지 A와 B라고 하는 물체는 한 번에 같이 움직이다가 둘이 분리가 된 후에 각각 운동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 운동한다?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 빗금으로 표시한 것은 B라는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기 때문에 B의 이동 거리, 변이, 그리고 노란색, 좀 전에 노란색 썼네요. 흰색으로 쓸게요. 흰색 빗금으로 설정한 이 전체 사각형의 면적은 A의 이동 거리. 둘의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처음 이 전체의 길이가 알려져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앞에서 학습했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개념을 함께 묻기 위해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체크를 했으면 이제 기억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 A의 속력은 2초부터가 3초까지, 2초부터 3초까지가 0초부터 2초까지의 두 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얘들아, 바로 1강, 2강에서 했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 거야. 이처럼 하나의 개념만 한 문제에서 묻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잘하고 매강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요. 자, 그럼 이거 바로 볼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 어떻게 돼, 얘들아?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0 플러스 1. 이게 선생님 앞에 걸 구했으니까 뒤에 거부터 구할게요. 자, 평균 속력 2분의 1에서 2.5니까 1 플러스 2.5. 0에서 2초 사이에는 2분의 0 플러스 1 해서 2.5기가 5배가 아니라 분모는 동일하고 분자는 3.5배가 차이 나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비의 질량은 2kg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걸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이 끊어지고 난 후에 아니고 실이 함께 연결되어서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 상황에서 이 힘만 제거된 상황을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힘만 제거된 상황에서는 A와 B는 한 물체로 취급을 한다면 질량이 1kg에 비의 질량을 mb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FA, A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뿐인 거야. 자, 그럼 그때 알짜 m은 FA에 해당하는 1.5N이다라고 하겠죠. 자, 이게 1 플러스 mb의 뉴턴 운동 2법칙에 해당하는 가속도 법칙, F는 ma를 얘기하면 여기서 구하는 가속도의 크기의 값을 곱한 것과 같겠죠. 자, 여기서 원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 2초 만에 속력이 1만큼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그대로 2분의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 계산을 하면은 질량은 2kg이다라고 하는 보기가 맞아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1초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A요. 또, B요. 자, A와 B에 연결된 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이전에 계속 강조했듯이, 디귿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1초일 때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 힘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자유물체 도에서 자, 이힘 F만 없어진 상황이겠죠. 그 말은 여기서 자, 같다라고 하는 크기도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표기를 해볼게요. 자, 아랫방향으로 FA, 윗방향으로 장력. 자, 그리고 실 장력이 B는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우리가 A에 작용하는 이 장력을 구하려면 이 둘의 힘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 헌데, B에는 장력이 곧 누구다?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인 거야. 결국, A로 구할 것이 아니라 B로 구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B의 질량 니은에서 2kg이었고요. 자, 그리고 1초일 때의 A와 B는 한 물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1초일 때 A의 속력, 1초일 때 A의 가속도는 1초일 때 B의 속력이자 B의 가속도와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AB는 가속 같은 운동을 하니까 AB는 같은 운동을 하니까 B의 물리량을 A의 물리량으로 구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속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가속도의 크기 2분의 1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값을 곱하면 그대로 이게 1N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정답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니은과 디귿 정답으로 체크를 할수 있는데 항상 요 포인트. 디귿의 보기를 A 대신 B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바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라고 물어도 된다라는 것까지 아래 잘 정리를 하고 정답 체크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3점 테스트 1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은 질량이 m인 판. 자, 여기 m인 판. 그리고 질량이 2m인 추. 이가 실과 용수철에 연결되어 전체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들아, 정지라고 하는 말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이 판에, 이 추에, 아, 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큰 힌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나는 가에서 질량이 2m인 추두 개를, 자, 여기 두 개를 동시에 판에 가만히 올려놓았을 때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도 이미 2m인, 질량이 2m인 추, 여기 2m인

민추, 진령이 M인 판, 여기 진령이 2M인 추. 그리고 전체 어디를 보아도 알짜 힘의 크기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와 나에서 실판 용수철은 동일선 연직선 상에 있다. 자, 이 조건의 준 것은 당연한데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의미냐면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둔 얘기입니다. 가에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x0다. 자, x0만큼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용수철이 x0만큼 변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탄성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올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되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늘어나 있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가 그림에서부터 먼저 힘을 표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단순한 질량이 2m인 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2m인 추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EMG라고 하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연직 윗방향으로 어떤 힘? 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 T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같아서 두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판에 작용하는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 표기할게요. 이번에 질량이 mg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탄성력이 있다. 이렇게 표기하면은 이 판, 질량이 M인 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다 표기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질량이 M인 판 역시 정지된 상황을 유지하기 때문에 알짜 힘의 크기는 0이니까 위아래 더한 이 힘의 크기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씩 찾아가면 이 질량이 2m인 추에서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가 그대로 EMG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이 장력의 크기는 질량이 M인 판에서도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EMG. 자,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MG의 탄성력을 더한 값이 장력인 EMG와 같아야 되니까 여기 MG라고 쓸수 있죠. 자, 이렇게 표기되면 지금 가가 표기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힘 얘기하면서 탄성력 얘기했었죠.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K라고 표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K의 X제로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근데 크기만 표현할 거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K, X제로 이렇게 표기할게요. 이 크기가 누구와 같냐? MG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탄성 계수는 K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탄성 계수 K는 X0분의 mg이다라고 구하라고 하는 보기가 하나 더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질량이 EM인 추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는 힘, 중력, 윗방향으로 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 T 프라임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추는 정지해 있으니까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한물체에 작용하여 평형을 이룬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먼저 바로 그대로 EMG라고 T'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를 한물체로 생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물체로 생각해서 여기 옆에 빼서 표기를 하면 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한물체라면 총 5m이기 때문에, 질량이 5m이기 때문에 중력은 5mg라고 하는 힘이 있겠죠. 자, 여기에 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연직 윗방향으로 장력 T'이 동일하게 존재할 것이고, 이 T'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2m인 추에서 이미 EMG라고 알았어요. 자, 여기에 용수철이 변형되어서 탄성력이 있을 것인데, 만일 탄성력이 아래쪽으로 있다면, 이 물체는 정지한 상황을 유지할 수 없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력의 방향은 윗방향이 될 것이고 이 크기는 장력 EMG와
중력 오임

MG를 이용해서 구하면 윗방향으로 3mg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용수철이 윗방향으로 탄성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이보다 어떻다? 압축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압축되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의미로 위로 힘을 받는 거야. 근데 그 크기는 3mg. 자, 이거 됐으니까 바로 이제 기역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니은 디귿. 기역. 가에서 용수철이 판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mg이다. 바로 위에 구했으니까 바로 기역 정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는 3x제로이다. 자, 여기에서 k를 넣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구할게요. 바로 그냥. 자, 탄성력의 크기를 여기 프라임으로 붙여서 표기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 크기가 3mg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3mg라고 하는 것은 mg라고 하는 것은 kx제로니까 3kx제로가 되겠죠. 자, 그런데 탄성계수는 k라고 했으니까 결국 k의 3x제로이다라고 얘기하면 변형된 길이가 3x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니은 보기는 바로 정답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가에서 용수철이 끊어지면 판이 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실이 판에 당기는 힘의 크기는 2분의 3mg이다라고 할때이 판과 추를 한 물체로 질량이 3m인 물체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2mg라는 추의 중력, 그리고 판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판의 중력이 두 힘이 작용하여 알짜임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알짜임의 크기는 추의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봤을 때 추의 연직 아래 방향 2mg에서 mg를 뺀 값인 mg라고 하는 힘이 알짜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힘은 질량이 3m,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a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a의 크기는 바로 3분의 1g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판으로만 가져와서 볼게요. 판에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힘, 그리고 위로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서 그때 가속도가 3분의 1g가 되도록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 이것은 장력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t-mg라고 하는 것은 질량 m의 가속도 3분의 1g를 곱한 값이 되어서 t라고 하는 값은 3분의 4mg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디귿의 오답 체크에서 기역과 니은만 정답인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식은 F는 MA라는 기본적인 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본이 잘 되면 문제 잘풀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6강입니다. 굉장히 멀리 왔죠? 26강에서는 11, 12과 내용의 그 실전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1과의 문항들입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두 과씩 이제 문제풀이를 하니까.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뭐뭐 아싸 아툴 안.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를 써요? 의문사 come을 쓰죠. come is atul ana 이렇게. 그랬더니 B가 아싸투 아나 지금 시각은 아싸비아투 원니스푸 이렇게 보통 알 아나를 중간에 집어넣는 이유는 없으면 아싸투 사비아투 원니스푸 문장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딱 말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7시 30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각이 지금 7시 30분이다. 주어 수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아싸투 아나 아싸비아투 원니스푸 7시 반입니다. 이랬을 때 캄. 얼마입니까? 시간이 얼마입니까? 만일 누구 할 무입니까? 아이나 어디에 마다 무엇을? 정답 카미 되겠죠? 카미사투 아나 일본이 정답입니다. 2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은 피 아이사아틴 얍다우 알필무. 자, 피 아이사아틴 그러면 몇 시에 정관사 소유격이죠.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왔어요. 그러면 몇 시에 얍다 시작한다? 알필무. 그러면 영화가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B가 피 사티 사디 사티 6시에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한다는 동사는 빠졌죠. 6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시각을 묻는 것들은 여러분 숫자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사디사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시타에서 와갖고 사디손 따로 외워야 됩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원래는 할이었는데 여기 정관사가 있어서 이 스쿤과 이 스쿤이 이 스쿤과 이 스쿤이 만나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의 스쿤이 만났을 때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약자음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약자음이 탈락돼요. 그래서 필 마드라사트 할때 피하고 긴 장모음 있죠. 그 장모음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필 마드라사트 짧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둘다 강자음 강자음이면 할르가 되니까 여기다 모음을 하나 넣어갖고 할릴 마크타바투 이렇게 됩니다. 조성 모음이라고 하는 모음이 들어갔어요. 할릴 마크타바투 왔다니야투 국립 도서관이 할릴 마크타바투 가리바투 민후나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라 아니요. 히야 바이다투 난 후나. 여기에서 멉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뭐뭐 아즈하부 일레이하 사아탄 타크리반. 거기로 가는 것이 약한 시간이 걸립니다. 걸립니다. 예, 그게 주어가 이제 시간이 걸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말 야슬루 도착합니다. 거기 가는 것이 한 시간 도착합니다. 아니고요. 야르지야 돌아갑니다. 야슈랍 마십니다. 야슈타리 물건을 삽니다. 답은 야스타그리크죠. 야스타그리크. 또는 야호두도 괜찮아요. 야호두. 야호두도 시간이 걸리다 쓸때쓸수 있습니다. 야호두. 야호두 다합 일레이하 사아탄 딱리바. 그러면 한 시간 테이크합니다. 잡아먹습니다. 이런 말이죠. 야호두나 야스타그리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다. 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의 시각은 카미사툴 아나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같은 문항들이죠. 아싸툴 아나 아싸디사투 와니스푸 아싸디사투 와니스푸 할때 이렇게 아나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각은 뭡니다. 이렇게 주어와 수로를 구분해 준다 그랬죠. 아싸디사투 6시 그리고 와니스푸 이렇게 와로 연결됐을 때는 둘다 정관사를 다 써서 표시를 해주고요. 와가 아니고 일라를 썼을 경우에는 일라 이렇게 썼을 때는 일라는 무엇을 제외하고잖아요. 그러면 루브안 이런 식으로 비한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됐을 때 와로 연결됐을 때는 정관사 똑같이 넣어준다. 그래서 6시 30분입니다. 1번 6시 30분이죠. 정답 1번이네요.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오는 이 전체의 내용은 동명사 형태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나다바 일라 수키 알야오마 오늘 시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같이 시작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B가 피크라툰 쥐미 일라툰 좋은 생각이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해놓고 뭐뭐뭐 나드하부 일레이히 나드하부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지?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또는 언제 가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가지? 또는 언제 가지? 그랬으면 언제 갈까? 뭐 그렇게 했으면 피 사틸 하미사티 마사안 되긴 조금 이른데 아스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녁 5시에 우리가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갈까라고 물어본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마타 에이 마타 마타 나드하부 일레이히 거기에 몇 시에 갈까? 언제 갈까? 그다음 비 캄사탄 몇 시간을 몇 시간이 이렇게죠. 몇 시간을 또는 몇 시간이 또는 피 아이사아틴 몇 시에 마타나 피 아이사아틴이나 둘다 언제라는 말로 쓰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 갈까 이렇게 했으니까 AC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D 피 아이 마카아닌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C가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6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가 만나는 시각은 A가 카미사아툴 아나 지금 시각이 몇 시니? 아사아투 알와하이다투 다마만 사아툴 와하이다투 이 와하이다라는 말 기억납니까? 에이 한 시만이 다른 시각과 달리 한 시만이 기수를 씁니다. 다른 시각은 서수를 써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는데 이 와하이다투는 이게 하나만 그냥 하나의 시각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다른 숫자의 서수와 똑같아요. 형태가 다른 숫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니, 살리스, 라비 이렇게 쓰는데 1만큼은 와히드가 다른 숫자의 서수, 기수인데 하나, 둘, 셋, 넷인데 서수와 같아서 와히다투를 씁니다. 서수가 아니고 기수를 써요. 그래서 하나 시각, 이렇게 하나 시각, 한 시죠. 그다음에 다마만 정확하게, 정각. 다마만이란 말은 딱 이런 말이 다마만 보통 이렇게 굉장히 좋았어. 다만만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1시에 1시 정각이죠. 이단 그렇다면 할 날타키 피 막타바틀 자미아티 대학교 도서관에서 볼까? 할 날타키 우리 만날까? 대학교 도서관에서 바다 니스피 사아틴 대학교 도서관에서 30분 후에 바다 니스피 사아틴 1시간에 반 1시간에 반이니까 30분이겠죠. 그때 마다 니스피 사아틴 1시간의 절반 후에 그러니까 30분 후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날까? 따입 좋아. 따이 이분이에요. 따이 이분. 그래서 따입 좋아. 사아라카 바다 깔릴린. 잠시 뒤에 사아라카 내가 널볼 것이다. 뭔 말이에요? 잠시 뒤에 보자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아라카는 라아 동사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라아 동사 보았다라는 동사에서 미완료 형태가 야라 그가 보다 타라 당신이 보다 야라 타라 내가 보다 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라 이렇게 돼요. 내가 보다 아라 거기 뒤에다 카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알리프가 이 알리프 막수라가 이 알리프 맘두다로 맘두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안사 란 안사야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란 안사야카 안사 해놓고 안사 플러스 카예요. 그런데 안사야카 할때 어떻게 쓰냐면 이 알리프 막소라가 안사카 이렇게 안사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알리프 막수라가 맘두다 형태로 변한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알라 뒤에는 알라 뒤에 후가 붙으면 알라 뒤에 후가 붙으면 알라 이히가 됩니다. 알라 이히 이렇게 돼요. 왜? 이때 알리프는 이 알리프 막수라는 야가 원래 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글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알라에서 알라 이히가 되는 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알리프 막수라가 알리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알리프 막수라가 맘두다로 되는 그러니까 일자 모양의 알리프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사 아라카 바다 칼릴린 잠시 뒤에 너를 볼 것이다. 이랬을 때 자, A와 B가 만나는 시각 지금 30분에 보자 그랬죠. 근데 지금 1시예요.

그럼 1시 반에 만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일과 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좌두왈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좌두왈. 이건 일정이에요. 일정. 좌두왈. 그래서 의사 일정, 회의 일정, 무슨 일정 할때 좌두왈이라고 씁니다. 아, 좌두왈을 야우미유. 그럼 하루 일정 이런 거죠. 하루 일과. 알 왁트는 시각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각으로 써놓고는 또 숫자는 아랍식으로는 안 썼네요. 아랍식으로 쓸 거면은 6이 이리 오고 7, 7시 30분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6시, 6시 30분에 꼬라툴 까다미 마 아스테카 이.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기죠. 축구하기. 축구. 그 다음에 8시, 8시 30분에는 알포토르 필바이티. 집에서 아침 식사. 포토르. 아침 식사하기. 포토르라는 말은 밤을 지내고 나서 첫끼 식사. 이게 이제 푸뚜루예요. 근데 비슷한 말이 이프타르가 있어요. 라마단 때 사람들이 이제 시암, 이제 금식을 하고 싸움 또는 시암이라고 그래요. 싸움도 마찬가지고 시암도 마찬가지고 금식이라고 말인데 그걸 끝내고 하는 첫 번째 식사는 같은 어근인데 이프타르라는데 이프타르. 이프타르. 이프타르. 해가 뜨고 나서 첫 번째 식사는 맞지만 이거는 아침에 하는 거고 이프타르는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끼 식사, iftar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 사이에, 아드라사투 필 막타바티. 아드라사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4시 반, 알 아말루 필 마카하. 카페에서 일하기. 카페에서 일을 하네요. 그 다음에 8시에서 9시까지, 무샤하다 텔레비지오는 필 고르파티. 방에서 텔레비전 시청하기, 무샤하다. 무샤하다는 보기, 시청하기죠. 자, 그러면 아침에 수영해요? 아니죠. 아침에 친구들과 축구한다 그랬어요.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런 말은 없네요. 집에서 먹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 오전에 학원에서 공부한다? 아니죠. 네라사투 필 막타바티는 뭐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랬어요. 예, 마하다가 아니라 막타바티니까. 4번, 오후에 카페에서 일을 한다? 그렇죠. 알 아말루 필 마카하, 카페에서 일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장소, 마는 장소 명사니까, 마카하 그러면 커피가 있는 장소. 마땀 그러면 땀이 있는 장소, 마땀, 식당이고요. 이렇게, 마카하, 이런 식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친구들과 밤에 커피를 마신다? 그런 말 없었죠? 정답 4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카 다르순 알야오마? 오늘 수업이 있니? 할 아인다카 다르스? 자, 아인다카가 수로고 다르순이 주어예요. 주어가 수로보다 뒤에 오는 조건 뭐라 그랬어요? 비한정일 때. 주어가 비한정이면 수로 뒤에 온다 그랬죠. 그랬을 때할 아인다카 너에게 있니? 다르스. 공부가 수업이 있니? 알야오마? 오늘? 나암 에인디 다르스. 오늘 수업이 있어. 그래 놓고 뭐라고 쭉 했어요. 물어봤는데 비가 피사티 세니아티 바다 도흐리. 바다 도흐리는 정오 이후니까, 정오가 지나서 오후죠. 그러니까 오후 피사티 세니아티 2시에, 정오가 지나고 2시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수업이 언제 끝나니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시작하니 이렇게. 자, 아이나 타슈테리히, 그것을 어디서 사니? 2번, 아이야 라우닌 토이번, 어떤 색깔을 내가 좋아하니? 3번, 할 요지북, 하달라우노, 이 색깔이 너의 마음에 드니? 할 요지북, 마음에 드니? 4번, 피 아이사 아틴 얍다오 아다르스, 수업이 어떤 시각에 얍다오 시작하니? 몇 시에 시작하니? 4번 정답이죠. 4번, 언제 시작하니? 피사 아티 세니아티 바다도호르, 2시에 시작해. 5번, 캄사탄, 예스타그리꾸 아자하브 일레이. 거기 가는데, 캄사탄, 몇 시간이 걸리니? 몇 시간이 걸리니? 그래서 정답은 4번. 피아이사아틴 야브다우 다르스.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네. 9번과 10번이 묶여 있네요.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스미 살림. 제 이름은 살림입니다. 아나 탈리부 미날 우르둔. 아나 탈리미나 오르둔, 그러면 요르단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것이 전치사 구가 학생을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

구죠. 수식 구. 이렇게 아랍어에서는 문장과 수식 그 구와 절이 모두 비한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 비한정, 정관사가 없는 단어가 오면 그 뒤에 문장이 바로 그냥 수식할 수 있어요. 알라디, 알라티 이런 거 빼고. 근데 여기 정관사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알라디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알라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나 탈리부미나 우르둔, 저는 요르단에서 온 학생이에요. 와 아드루스 알로가탈 코리아타 피 자미아테 한국. 한국 대학교에서 로가탈 코리아타 한국어를 아드루스 공부합니다. 와 아다탄,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다탄, 일반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아자부 일랄 자미아티 대학교에 갑니다. 몇 시에? 피사티 아타시아티 서바한 아침 9시에 대학교에 갑니다. 아자부 일랄 자미아티 피사티 타시아티 서바한 아침 9시에 갑니다. 와 아흐둘 무하다라탈 로가탈 코리아티 아 로가탈 코리아티 한국어 강좌, 한국어 강의죠. 한국어 강의에 들어갑니다. 아흐두르. 나는 참석합니다. 들어갑니다. 피사티 라아시라티. 10시에 한국어 수업에 들어가요. 9시에 학교 가고 10시에 수업 들어갑니다. 와 바다 달리카. 달리카는 대괄 알리프가 들어가야 돼요. 바다 달리카 아타나와룰 가다 마 사디키 코리 주남. 그러니까 한국인 나의 친구, 내 친구, 내 한국 친구, 나의 친구인데 한국인이에요. 내 한국 친구인 주남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다, 아타나왈루 식사를 합니다. 숨마 알라부 꼬라탈 까다미 피 말압 알자미아티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숨마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축구를 합니다. 언제? 피사티 살리사티 3시에. 피사티 살리사 3시에 축구를 대학교 운동장에서 합니다. 와 아르지아 일랄 베이트 집에 돌아옵니다. 몇 시에? 피사티 사디사티 마사안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 거죠. 살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 살림이 대학교에 가는 시각은 뭐예요? 아다탄 아다부 일랄 자미아티 피사티 타시아티 사바한 9시에 갑니다. 다시야. 그러면 아침 9시 5번이 정답이죠. 살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리비아 출신이다? 아니죠. 리비아 탈리브 미나 우르둔 요르단 사람이죠.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온다? 아니죠. 아르지아 일랄 베이티 피사티 사디사티 알 마사안 저녁 6시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6시 아닙니다. 아침 9시에 한국어 강의가 있다. 아니죠. 아하두루 무하다라탈 로가틸 코리아티 피사티 아시라티 10시에 무하다라틸 로가틸 코리아티 한국어 강좌에 아하두루 들어갑니다. 10시에 있는 거죠. 9시가 아니라. 네. 주나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맞죠. 바다 달릭 아타나왈룰 가다 마 사디킬 꼬리 주남 나의 한국 친구 주남이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예,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친구들과 오후 3시에 농구를 합니다. 아니죠. 축구를 한다 그랬어요. 알라브 고라타 까다미. 농구는 아랍 세계에서 별로 인기가 있긴 한데 농구장이 별로 없어요. 농구장은 일단 그 골대를 세우기 힘들잖아요. 축구장은 굉장히 편한 게, 동네 마당 큰그 공터나 뭐, 다 모래사막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돌두개 갖다 놓고 골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골대 세우지 않고 돌두 개만 놓고 그 사이로만 통과하면 골인이니까. 그래서 맨날 그 들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가 이제 축구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가 일반적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네요. 피 아이 사틴 몇 시에 하라주타 미날 베이트 너는 집에서 나왔니? 하라주타 미날 베이트 리 자하브 일랄 마탈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몇 시에 나왔니? 비가 하라주투 피 사틸 하디야 다시라타 서바한 아침 11시에 나왔어. 사티는 소유격이에요. 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고 이 11시

효율적이다. 여기서는 지금 문장상 서바한 아침 11시에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A가 في أي ساعة وصلت إلى المطار 공항에 도착했다. 피아이사 몇 시에 공항에 도착했니? B가 وصلت في الساعة الثانية مساءً. 마사안 노. 마사안은 인사말에 쓰는데 마사안은 시간 쓸 때는 안 써요. 2시면 그냥 오후에 쓰거나 아니면 3시부터면 아스란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오후에 바다 도후로 이렇게 씁니다. 바다 두후리 이렇게 바다 두후리 그 오후 2시에 도착했다. 마사안은 안 돼요. 여러분 쓰면 마사안은 5시 적어도 5시 넘어서 6시 이후에 쓸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쓰기 때문에 지필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알 헤이리가 2시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마사가 그큰 범주 내에서 오후를 뭐 이렇게 오후 인사를 갖다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커버한다랄까요? 다그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알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시간 쓸 때는 안 돼요. 시간은 이건 저녁 시간에만 됩니다.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일단 그렇다면 استغرق الذهاب من بيتك إلى المطار 너희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것이 استغرق 시간이 걸렸구나. 얼마나? 몇 시간이 걸렸구나. 몇 시간. 자, 11시에 나와서 2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12시, 1시, 2시, 3시간 걸린 거죠. 3시간 걸렸구나. 3시간. 3시간 뭐예요? 사라스 사틴. 왜 타마르부터가 없냐면 타마르부터 없는 숫자가 있는 것은 이 사틴의 단수가 원래 사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성형이기 때문에 반대성으로 살라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타그라카 살라사아틴이 됐죠. 그래서 3시간 걸렸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야 라흐민 야쿨룰 아랍을 무슬림은 아랍 무슬림들은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B가 야쿠루나 라흐말 카루피 와 라흐말 바카리 와 라흐말 다자지. 그러면 카루프 양고기, 소고기 와 다자지 닭고기를 먹습니다. 이단 아이야 라흐민 라 야쿠루나.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고기는 라 야쿠루나 그들이 먹지 않습니까? 야쿠루나 보세요. 3인칭 야 우나 복수. 남성 복수. 야쿨루나. 야쿨나. 그러면 여성 복수고요. 야. 그러면 야가 3인칭. 우나. 길게. 이렇게. 라 타두루시나. 그럼 라 타두루시나. 너 공부하지 않는구나. 라 타두루시나 했을 때 타가 2인칭. 이나가 붙으면 여성형. 그런 식으로. 여기 3인칭. 야가 붙고 우나. 복수 형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가 복수 형태예요. 우가. 예. 그래서 라 야쿨루나. 그들은 먹지 않느냐? 어떤 고기를? 비가 라 야쿠루나 라흐말 흔지리.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 왜냐하면 리안나후. 왜냐하면 그것은 돼지고기는 뭐기 때문에 하람이기 때문에. 와 하디힐 칼리마투. 하디힐 칼리마투. 이 단어는 하디힐 칼리마투. 하람이라는 그 단어는 다니 무슨 뜻이냐? 샤이안 맘누안 알랄 무슬림인. 무슬림들에게 맘누아 금지되어진 것을 뜻해. 예. 이 하람이라는 것은 동명사예요. 금지되어짐이에요. 금지되어짐. 어쨌거나 자, 싸움. 금식이죠. 싸움과 씨암과 같은 말인데 싸움. 그다음에 하람. 정답이죠. 지금 돼지고기 하람입니다. 남자에 있어서는 금반지하고 뭐 실크 같은 것도 하람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하람이 있는데 하람. 3번 할랄. 할랄은 허용되어진 것. 금지되어짐, 허용되어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아따무 알 하람 동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동명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그래서 동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국어 그럼 알로가트 알 우무 어머니인데도 알 우무로 수식하듯이 동명사가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답 양쪽에 붙는데. 할랄도 마찬가지. 할랄, 아따무 알 할랄 그러면 허용되어진 음식. 할랄 푸시죠. 소위 말하는. 자카트는 소득의 40분의 1.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2.5%를 종교세로 내는 거죠.

그다음 살라트 예배, 기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강.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2과 내용입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하달 푸스탄우 사기룬 알라이야. 이 원피스가 하달 푸스탄 사기룬 알라이야. 저에게는 작습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사기룬 알라이야. 나에게 작다. 할 아인다카 푸스탄운 악바르. 자, 더큰 원피스 당신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는 여기 수로고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예요. 왜 이렇게 수로가 앞에 온다고? 예, 주어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비한정 뭐예요? 정관사가 없고 또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푸스탄 아크바르 더큰 원피스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무엇보다 더 큰? 이것보다 더큰 원피스. 지금 작으니까 더 이것보다 더 큰? 민이 들어가겠죠, 민. 민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큰 원피스 있나요? 했더니 따바안 물론이죠. 원피스 뭐그 크기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민, 비교급 뒤에 오는 민 이걸 보는 거예요. 비교급 아크바르 민. 민 썼죠? 3번이 정답이고요. 안 무엇에 관하여? 피 어디에? 아마마 어디 앞에? 칼파 어디 뒤에? 정답은 3번. 아크바르 민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라유키 피 마디나티 시울. 서울시에 대한 너의 생각은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서울시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돈 안나죠. 생각하다 이것은 내가 내 의견이 확실히 딱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야부두고 그다음에 아돈 알아 내가 본다. 그다음에 아리프 내가 안다. 아타키도 내가 믿는다. 이 모든 단어들은 내가 확신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그내 눈에 확실한 것, 이런 것 뒤에는 안나라는 그 접속사가 옵니다. 그래서 아돈 안나 하디힐 마디나타 목적격이죠. 이것도 목적격이고 이것도 지금 목적격이에요. 지금 이 문장에서. 왜? 안나 뒤에는 안나 인나 리 안나 라킨나 이런 접속사들 뒤에는 어떤 게 와요? 목적격 주어가 와요. 목적격 주어. 그죠? 목적격 주어이고 이건 동격이잖아요. 지금 두 개가. 동격이니까 또 목적격 주어의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이겠지. 하디힐 마디나타. 이 도시가 어떠어떠하다고 나는 믿어. 나는 생각해. 어떻게? 아주말룰 마디나틴 피 코리아. 한국에서 가장 예쁜 도시라고 생각해. 나는 원주라고 생각하는데, 내 고향 원주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하딜 마디나트, 아주말로 마디나트, 제일 예쁜 도시. 왜 여기 제일 예쁘지? 뭐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도 훨씬 예쁜데, 그죠? 하딜 마디, 서울이 제일 예쁜 도시다. 이러면 상당히 그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민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민. 민 아주말로 알무두니, 이렇게 아주말로 알무두니. 무두니 이렇게 아주말로 무두니 그러면 가장 민 아주말릴 무두니 그러면 가장 예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아주말로 마디나틴 서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네, 문항 출제한 분이 서울분인 것 같아요. 고향이.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 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쵸? 여기서는 안나였었죠. 안나 2번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안은 동사가 오는, 그러니까 안 뒤에는 동사가 오는 그런 접속사고요. 피는 전치사 어디에, 마 무엇과 함께, 일라 어디로 이런 말인데 정답은 안나. 명사절이, 명사가 뒤에 오는 목적격 주어를 이끄는 명사절이 뒤에 오는 그 접속사가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캄 우므루 우흐티칼 케비라티. 너의 누이인데 큰 누이예요. 나이 많은 누이. 너의 누나가 되겠죠. 또는 너의 언니. 너의 언니 나이가 몇 살이니? 우므루하 티사 아시라타. 티사 아시라타 뒤에 사나탄이죠. 사나탄. 사나탄.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 뒤에 여기 선택지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티사. 티사 하면은 뒤에 오는 이것은 반대성이에요. 뒤에 것과. 그래서 이거는 같은 성. 이거는 같은 성이고 이거는 반대성이에요. 성이

반대니까 여기 사나탄이 와야지 티사 타마로부터가 없는 게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티사트 이렇게 왔다. 티사타 아셔라. 아셔라 왔다는 뒤에는 뭐냐면 아만이 와야 돼요. 아만. 같은 해 이런 말인데 여기가 타마로부터 있는 숫자가 왔으면 아만이 와야 되고 타마로부터 없는 숫자가 있으면 사나탄이 와야 돼요. 그죠? 근데 11부터 19까지 뒤에 단수 목적격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나탄 2번이 정답이네요. 예. 뭐 복수 당연히 안 되고요. 예. 티사 아셔타 사나탄 2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계속 이렇게 전부 의문문으로 다 되어 있는 힘든 문항들만 나오네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우리도 감히 싼 아비아다. 우리드가 있어요. 우리드. 그러면 첫 번째 온 사람,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감히 싼 아비아다. 흰 셔츠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또 했더니 여지분이 캐시란 매우 마음에 드네요. 나의 마음에 드네요. 왈라킨나 그러나 왈라킨나 마카사후 사기룬 알라이야. 저에게 그 치수가 작습니다. 그러나 치수가 좀 작아요. 왈라킨나 마카사후 사기룬 알라이야 깔릴란 조금 작습니다. 좀 작아 보이는데요. 더큰거 있나요? 남 아인다나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 아인다나 했으면 아인다면 아인다가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아인다 이렇게. 아인다. 그러면 아인다 있는 거 봅시다. 아유 히드마틴 할 아인다콤 아인다 있죠. 그럼 이게 B가 여기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할 아인다콤 까미스 나크바 마 라이카 피 하다 까미스 이 셔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유 히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맨 앞에 오겠죠. 이거는 맨 앞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맨 앞에 오고 그랬더니 흰 셔츠를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 라이카 피 하다 까미스 이 셔츠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지분이 캐시이란 매우 마음에 드네요. 왈라킨나 마카사후 사기룬 알레이야 깔릴란 조금 작아 보여요. 할 아인다쿰 까미스 라크바 비죠. 그랬더니 남 아인다나 A, C, B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A, C, B 2번이 정답이네요. 5번 아미라투와 민지의 대화입니다. 야 민지, 캄 어무르키 너의 나이가 몇이니? 어무리 시트 아슈라타 어무리 시타 아슈라타 사나탄 이렇게 되겠죠. 이 16이라는 걸 읽을 때 시타 아슈라타예요. 왜? 이 사나탄이 왔으면 이것의 반대 단수 단 단단위에서는 반대성 사나탄이면 시타 타마로부터 없는 시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단위에서는 같은 성 아슈라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 아슈라타 사나탄 내 나이가 16이야. 와 안티 너는 아무리 또 티스 티스 아슈라타 티사 아슈라타 티사 타마로부터 없죠. 왜? 뒤에가 사나니까 똑같아요. 티사 아슈라타 사나탄 내 나이는 19이야. 민지가 그러면 안티 뭐뭐뭐 민니 나보다 더 크구나.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할때 안티 아크바르 민니가 되겠죠. 아크바르 민니. B 얼마큼의 차이예요? B 살라스 사나와틴 세살 나보다 많구나 했습니다. 그럼 아크바르 안티 아크바르 2번 1번이 되겠죠. 아크바르 쿠브라는 최상급이고요. 카비룬 원급이고요. 알카비르 알카비라 이건 뭐 정관사 붙었으니까 안 되죠. 이랬을 때 안티 아크바루 민니 나보다 3살 많아. 나보다 크다. 나이가 많다죠. 1번 정답입니다. 여기서 잠깐 민니는 민 플러스 2예요. 민 플러스 2. 전치사 민은 어디로부터 무엇 중에 하나 이런 말이죠. 이럴 때민 플러스 2에서 미니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단어와 혼동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세개 글자가 되면 혼동을 줄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칭 전미대명사, 1인칭 전미대명사에 이가 있는데, 목적격으로 우리가 니라고 배웠죠. 니. 근데 실제로 이 니가 아니고, 소유격 목적격이 전부 이는 맞아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간 거냐면, 이게 충돌을 방지하는 눈이 들어간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눈이 하나 들어가서, 민니. 이게 이가 니가 될때그 눈이 여기도 하나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학부에서는 배울 수 없고, 좀더 올라가면, 좀더 올라가면 아마 석사 과정 정도 되면은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니가 민 플러스 이가 돼갖고 운 말이다. 그래서 나보다, 내가 나보다 3살 많구나 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파리둔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나 파리둔 피 하디히 수라티 이 사진에서 파리둔이 어디 있어? 아이나 B가 후와 아뚜알루 라줄린 피 아수라티 사진에서 아뚜알루 라줄린 가장 키가 큰 남자야 뭐예요? 가장 키큰 남자? 예, 2죠.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 라유카 피 하달 부르주 이 타워에 이 부르주는 타워예요. 그래서 부르주 칼리파 부르주 두바이가 전부 타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롯데 타워 뭐 이런 타워들은 전부 다 부르주를 쓰면 됩니다. 이 타워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이 부르주 어떻게 생각해? 하다 부르주는 알린 와라 연짓단 이 부르주 이 타워는 굉장히 높고 멋지다. 어우, 굉장히 높고 멋지네. 뭐 이런 거죠. 뭐 칼리파 부르주 칼리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뭐뭐 부르준 쩌미룬 정말 예쁜 그 타워야 했을 때 이제 강조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인나후 인나하 인 안나후 안나하 안나카. 자, 일단 앞에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인나예요. 인나. 인나 이렇게 인나가 인나가 나오는 곳은 아랍어에서 이제 네 가지 용법이 많은데, 혼자 쓰이는 경우, 강조를 위해서 혼자 쓰여요. 그 다음에, 말하다 할 때, 깔라 뒤에 올수 있어요. 깔라 해놓고 뒤에 어떤 문장을 끌어올 때 인나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 인나, 뭐, 이즈 인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단어와 같이 연결돼 쓰는 경우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인나 또는 깔라 인나 두 개만 알면 돼요. 문장 맨 앞에서 강조할 때, 뭐뭐야 말로 할때 정말 이렇게 정말 예쁜 타워야 이럴 때 인나 후겠죠 후왜 부르주가 남성이잖아요 후와 부르주는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인나 후 이렇게 그것은 정말 멋진 타워야 했을 때 인나 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을 묻는 거니까 뭐 여러분 쉬울 거예요 그런 건 8번 할 사야르 투카 제디드툰 너의 자동차 세 권이 할 사이아라 투카 타마르 부타야 썼어요 이렇게 타마르 부타야 썼는데 카가 붙어서 타가 열린 거죠 타 맙수오따라 그러는데 타마르 부타가 카가 붙어가지고 더 이상 맨 문장 말에 오는 그 표지가 아니고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왜 전민칭 되면서 붙으면서 어말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말 표지가 정상적인 타로 바뀌고 사이아라 투카가 됐습니다 제디다툰 내차세 권이 라 아니 히야 가디마툰 짓단 이차 엄청 오래된 거야 매우 오래된 차야 이런 말이에요. 왈라킨 그러나 왈라킨 또는 왈라킨나 둘다쓸수 있는데 왈라킨 그러면 동사 라킨나 그러면 목적격 주어 명사가 와야 되죠 이렇게 왈라킨 얍두 안 나죠. 얍두 안나 사야라타크 사야르타카 비할라틴 제이다틴 아 할라틴 제디다틴 그러면 새로운 새 상태인 것처럼 새로운 상태 너의 차가 새로운 상태라는 것이 보인다 내 차가 정말 새건것 같아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내차 정말 새건새건 것처럼 보여 이랬을 때 안나가 와야 되는데 안나 2번이 정답입니다 안은 뭐뭐 동사 뒤에 올때 아니고요 우리도 안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아마마 뭐디 앞에 할파 뒤에 미자니비 옆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수 있는데 야부도 안나 2번이 정답인 것을 볼수 있어요. 9번 10번 문항이 묶여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A가 사우사피르 일라 수리아 피 오틀라티 사이피에티. 여름 휴가에 또는 여름 방학 때 시리아로 나는 우사피르 여행 갈 거야. 나 시리아 갈 거야. 이런 말이죠. 일라 아이 마디나틴 사투사피르. 일라 아이 마디나틴. 전치사 일라 뒤에 아이 마디나틴 어떤 도시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로 사투사피르 너는 갈 거니? 일라 디마슈카. 일단 시리아 간다면 일단 디마슈카죠. 일라 디마슈카. 아 다마스쿠스로 갈 거야. 다마스쿠스로. 히야 민 모모멀 무두니 필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에서 도시들 마디나의 복수예요. 마디나. 마디나가 도시인데 알무든 그럼 도시들 중에서 무슨 도시들 중에서 하나다. 뭐예요? 제일 예쁜 도시, 제일 뭐 오래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여기서는 이제 제일 오래된 도시 또는 제일 아름다운 도시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다마스쿠스 올드 다마스쿠스의 그 성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도 한양 성벽이 한양 성곽이 있죠. 18.6km의 성곽이 한양에 그러니까 인왕산, 북악산, 뭐 낙산, 뭐 목멱산, 남산, 목멱산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 성벽이 있듯이 다마스쿠스도 그런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벽에 가보면 뭐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 광주리 타고 뭐 도망간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바브키스산 같은데 문도 있고 성벽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히야민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다. 민을 썼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비가 이단 그렇다면 마만 사투사피루 일레이하 거기로 누구와 함께 너는 여행 갈 거니? A가 사우사피루 마 아히 아스리르 준수. 그러면 준수라는 나의 작은 형제, 내 동생과 내 남동생과 함께 갈 거야. B가 할 후와 뭐뭐뭐 피 오스라틱. 그러면 그가 이때는 A 여기서 B는 여기서는 뭐뭐뭐 피 오스라틱 너의 가족 중에서 무엇이니 나 막내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순간 착각했습니다. A와 B가 또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자, 빈칸 A에 들어갈 말 아깔 무둔 가장 조그민 도시 아주말리 무둔 가장 아름다운 도시 2번이겠죠. 아스가리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아스가리 무둔도 뭐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마스쿠스가 크니까 그렇게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말이 좀 이상하고 아르카스 가장 싼 도시 물가도 싸요. 예. 아크사르 가장 많은 그래서 2번 아주말릴 무두니 필 알람 아랍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2번이 정답이고요. 10번은 여기서는 할 후와 뭐뭐뭐 피우스라틱 그가 막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기린 아니죠. 형용사는 안 돼요. 사기룬 그러면 그가 가족 중에서 어린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사기룬 아니고 사기란도 아니에요. 목적격. 알 아스가르 가장 어린이? 가장 막내니? 이런 말이니까 3번 정답이에요. 아스가라 뭐 목적격 소유격 안 되죠. 후와 주격인 상태로 가장 어린 했을 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알리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It's me, 알리윤. 내 이름은 알리입니다. 아나 카타리윤. 저는 카타르 사람이에요. 오므리 티사타 나오고 보니까 뒤에가 아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만 이렇게 티사타 아슈라타 아만 봐요. 티사타 아슈라타 아만 오죠. 왜? 이 숫자에 타마르부터 붙었으니까 여기에 남성형 1년, 2년 그 해에 대한 것이 남성형이 암이고 여성형이 사나인데 암이 와야 되니까 티사 아시었다 아만 이렇게 와야겠죠. 아나 아트왈루 탈리빈 필 파슬리. 나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 교실에서 아트왈루 탈리빈 제일 키가 큰 학생입니다. 아드루스 알로가탈 고리아타.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와 휘프 아시바하타 와라슴. 그 다음에 나는 수영과 그림 그리기를 휘프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글을 이해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8세이다. 아니죠. 티사타 아슈라 아마니까 19살이죠. 1번은 아니고요. 네.
쿠웨이트인이다? 아니죠. 아나 카타리윤. 카타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어를 공부한다? 아니죠. 아드로스 알로가탈 고리아타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농구를 좋아한다? 그런 말 없죠. 오이프 아시바하 와라슴. 시바하트 와라슴? 수영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5번.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렇죠. 아나 아뚜알 탈리빈 필파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항 볼게요. 나지브 마후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지브 마후딘 카티분 미스리윤. 나지브 마후드, 이집트 발음식으로 하면 나깁 마후드예요. 나지브 마후드는 이집트 작가입니다. 울리다 피 미스라,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언제? 아마 알페인 와티 세미아틴 와 하디 아하다 아셔라. 아하다 아셔라는 남성형이기 때문에 아하다 아셔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핀 와테 세미아테노 아하다시라 릴 밀라드 또는 알 밀라디 이렇게 쓰고요. 서기 AD 1911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와후와 그리고 그는 민 아슈하를 쿠타블 아라비. 그러면 아랍 작가들 중에서 이게 복수예요. 지금 카티브 복수죠. 그러면 복수 수식도 아랍도 수식인데 복수 형태예요. 왜? 알 아랍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단수는 아라비윤 뒤에다 이를 붙이거든요. 아라비윤. 그래서 집합명사 형태 자체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아랍 작가들 중에서 아샤르 가장 유명한 작가들 중에 민한 명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예요. 와 하살라 알라 자이자트 노벨 필 아답.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하살라 알라 받았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언제? 아마 알핀 와 테세미아틴 와 사마니아틴 와 사마닌. 1988년 릴 밀라드. 1988년에 노벨 문학상을 하살 알라 받았습니다. 와 민하 그리고 와 카타바 케시라 미나 리와얏. 그리고 많은 소설들을 썼습니다. 소설들 중에 많은 걸 썼습니다. 와 민하 그 중에는 키탑 아울라드 하라티나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와 뚜루지마 알 케시르 미나 아말리히 그의 문학 작품이죠. 그의 작품들 중에 많은 것이 뚜루지마 수동태예요. 번역되었습니다. 일랄 로가틴 목탈리파틴 여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미슬리 예를 들면 알 잉글리지아티 왈 파란시아티 왈 코리아티 영어와 프랑스어와 한국어 같은 레바논 작가다? 아니죠. 1911년 태어났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아울라드 하라티나를 저술했다. 예. 아닌 거 알맞지 않은 것이군요. 그럼 레바논 작가다. 예. 정답이네요. 네. 11년 태어났다. 맞고요. 아울라드 하라티나를 저술했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했고, 그의 소설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34강 전자기후도의 마지막 파트 문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파동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8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전자기후도 현상을 활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나와 있네요. 마이크의 소리를 이제 가하게 되면은 진동판에 연결되어 있는 이 코일에 통과하는 이제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서 전자기후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마이크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있는 코일, 그 다음에 충전 패드가 있을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는 전자기후도의 현상입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전자석 기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예시이기 때문에 전자기후도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특히 전자석은 구별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D.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149번 볼게요. 149번입니다. 자, 간이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이때 동그라미 기역,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골라보세요라는 이야기겠죠. 자, 첫 번째, 자석의 회전 속력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내부를 통과하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한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던 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돌린다라고 하면은 자기선속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방향만 바뀔 뿐이에요. 자, 디귿 자석의 세기를 더 강한 것으로 바꾸면 자속이 변화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서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50번입니다. 자,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 영역에서 정사각형 금속고리를 여러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이때 유도전류가 흐르는 고리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A가 자기장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A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영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B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B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마지막 C를 보세요. C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변화가 없어요. 그쵸? 면적 변화도 없고 자기장의 세기 변화도 없기 때문에 C 같은 경우에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A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50번까지 해서 우리가 드디어 전자기 유도 파트 2단원 문제를 총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면 126페이지 1번 문항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26학년도 수능 5번 문항이고요. 자, 문제 볼게요. 그림은 매질 A에서 주기가 T0인 물결파가 A에서 매질 B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에요.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A에서 실선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은 60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면이 이렇게 있을 때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이니까 이 진행 방향과 법선이 있고 법선의 수직인 선, 이 경계면과 수직인 선, 법선을 이제 그리게 되면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고 있는 입사 파동이 이루고 있는 그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긴 60도, 나머지 X라고 했을 때이 부분도 직각이기 때문에 입사각은 얼마라고 할수 있냐면 60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B를 보게 되면 B의 파면의 수직인 진행 방향을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 법선과 굴절한 파동 사이의 각, 요 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행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V equal F 람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A에서나 B에서나 같은 게 있어요. 뭐가 같냐면, 그렇죠. 진동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파장을 보니까 이 파면 사이의 거리인 파장을 보게 되었을 때 A가 B보다 파장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도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물결파의 입사각은 30도이다. 30도가 아니라 우리가 60도라고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B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T0보다 작다라 그랬어요. 매질 A에서 문제 조건에 따르면 주기가 T0라고 했습니다. 매질 B로 바뀌어도 주기에는 그리고 진동수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주기는 T0로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풀수 있었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문항 볼게요. 자, 2번입니다.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2번이고요. 문제 상황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물결파 발생기에 그 유리판을 넣어서
이제 파동을 발생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유리판을 넣는 게 도대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걸까?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유리판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 이 파동이 진행하게 될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의 깊이가 다름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의 깊이가 깊은 곳과 얕은 곳 중에서 속력이 더 빠른 곳은? 그렇죠.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얕은 곳에서의 속력보다 파동의 진행 속력이 더 그치 빠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물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파동의 진행 속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진동수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원, 투 영역의 파장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 봤을 때, A가 아니죠? 원이 2보다 파장이 더 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장이 길어? 그러면 뭐가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렇지. 속력이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크다.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볼게요. 1과 2의 경계면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V1하고 V2를 비교해 봤을 때 V1에서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1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1에서의 입사각, 그러니까 나의 결과에서 1에서의 입사각과 굴절각, 세타2라고 했을 때, 나에 해당되는 굴절각, 요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똑같아요? 다에서는? 맞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동 비교해 봤을 때 경계면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입사각이, 맞아요. 같아요. 입사각이 세타1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는 여러분들 실험 결과 다를 한번 보세요. 가에서 유리판의 위치를 바꿨대요. 이 원이 유리판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V1과 V2를 비교해 봤을 때 V2가 더 빠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도 V2의 다 상황이, 즉, 다에서의 이 굴절각이 더 크다는 거겠지? 그래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세타1 기준으로 해서, 세타1은 2에서의, 그러니까 나에서의 굴절각보다는 크고, 다에서의 굴절각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 보시면, 디귿은 다의 결과로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유리판을 요 1번 영역에다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속력이 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1과 2를 비교해 보면 파장이 더, 그렇죠. 짧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들 차이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굴절각이 지금 더 작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나에서는 굴절각이 더, 다에서는 굴절각이 더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결과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므로 다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파동의 문제를 풀 때는 파동의 진행 속력과 그다음에 각 비교를 통해서 속력 굴절률 등을 이제 잘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5번 문항이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리판을 설치를 했어요.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비교해라라는 거죠. 유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얕은 곳을 의미하고 유리판이 없는 곳은 깊은 곳. 내 물결파의 그 속력은 깊은 곳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더큰 물리량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에서는요, 나에서보다 보니까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이, 자, 파면 사이의 거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길어요? 다에서가 더 길어요. 그 말은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다에서가

더 빠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B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A나 B나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급 볼게요. 물결파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그랬는데, 지금 A에서 B로 갈 때, 나에서나 다에서나 모두 다 입사각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나에서 하고 다에서 우리가 굴절률을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속력은 A에서가 더 빠르기 때문에, A에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굴절률은 B에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선을 좀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굴절각과 입사각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입사각은 이렇게 동일한데 굴절각의 차이가 있어요. 굴절각은 누가 더 크죠? 다의 결과가 더 굴절각이 큽니다. 그 말은 입사각 굴절각의 차이는 나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에서가 더큰 거를 고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해당이 되어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고요. 자, 유리판이 역시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험 결과에서 원은 유리판을 넣은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2 같은 경우에는 넣지 않은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리판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수심이 얕은 곳이 될 거고, 넣지 않은 영역은 상대적으로 깊은 곳이 될 테니까,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더, 그렇지, 속력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물결파의 진행 속력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파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2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V1하고 V2를 비교를 해봤을 때 V2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장도 어때야 돼? 진동수가 동일하니까 파장도 2에서가 더 길어야 합니다. 1이 더 짧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니은, 진동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얘들아, 진동수 주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디귿.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기억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물결파의 속력은 물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에 해당이 되므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자, 1, 2는 각각 A, B 중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가 그림을 보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파면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되면 파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A가 B보다 더 길기 때문에 진행 속력은 A가 B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바로 해결이 됩니다.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니은 봅시다. E는 B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매질 1과 매질 2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매질 1과 매질 2에서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린 다음에 수직인 선인 법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가 비교가 되냐면 입사각과 그다음에 굴절각. 입사각과 굴절각이 지금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질 2에서의 각인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행 속력이 매질 2에서가 더, 그렇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1, 2는 A, B 중 하나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이 더 느린 1이 A하고 B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맞아요. B에 해당이 될 거고 E 같은 경우에는 A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이는 B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D군.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장은요, 속력하고 관계가 같으니까 람다 1이 람다 2보다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서 정답은 2번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도, 속력, 파장, 또 굴절률까지 이제 비교를 할수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빛을 파면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나는요, 물에 잠긴 다리를 공기 중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짧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짧게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A하고 B는 각각 공기와 물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제 볼수 있겠죠? 속력이 누가 더 빨라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릅니다. 그 말은 굴절률은 그렇죠. B에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기하고 물 중에서 누가 굴절률이 더 큽니까? 맞아요. 물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B가 물에 해당이 되고 A는 공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빛이 진행을 할때 지금 매질 A와 B에서 이렇게 속력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B는 공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디귿. 가에서 빛의 입사각이 커지면 B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사각이 커진다라고 해서 B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 않아요. 무관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매질 AB에 볼펜을 넣어서 볼펜이 꺾여 보이는 것을 나타냈어요. 굴절 때문이겠죠? 자, 나는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가에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 펜에서 나온 빛이 눈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요게 이제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광선이라고 했을 때, 이 굴절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물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실제로 이렇게 떠보이게 되는 거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를 해봤을 때, 굴절각이 더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질 A와 매질 B의 굴절률을 한번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세타 B와 세타 A 중에서 세타 A가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이렇게 B가 A보다 더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가에서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굴절률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속력도 바로 알수 있겠지. 속력은 누가 더 빨라야 돼? 그렇지. A에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디귿 볼게요. 나에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자,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물보다 공기가 더 크니까, 물이 공기보다 더 크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굴절률이 더큰 매질이 아래에 있고 작은 매질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하게 되면은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만 맞아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1, 2,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며 진행을 합니다. 자, P가 1에서 2로 진행을 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 1, 2라고 제시되어 있고,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 굴절각은 세타 3, 세타 1, 세타 3, 세타 1,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로 갈때 굴절각만 세타 2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세타 1과 세타 2 중에서 각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큰 상황이에요? 1에서의 각과 2에서의 각 중에 그렇죠. 2에서의 각, 굴절각이 더큰 상황. 그러면 속력도 2에서가 더 빠르겠네. 그러면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1에서가 더 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속력과 나란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게 파장이니까 파장도 2에서보다 더 그렇지. 짧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P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P의 속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과 3의 경계면에서 각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각이 3에서 1으로 가는 입사각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굴절각. 지금 보시면 3하고 1에서의 각을 비교해 보니까 1에서의 각이 더 큽니다. 그죠? 그럼 속력 비교 바로 되지. 3에서가 1에서보다 작을 거고 굴절률은 3에서가 1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P의 속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 그치?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세타 3하고 세타 2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세타 3는 여기 있고요. 세타 2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진성이라는 게 있는데, 빛의 역진성.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빛이 진행해온 이 경로를 따라서 반대로 빛을 진행시키게 되면 이 상황에서 그 경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이용을 해줘야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2하고 3를 비교를 할 거니까, 2하고 3가 포함되어 있는 그 경계면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두 경계면에서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그렇지. 빛을 이렇게 입사시킬 때, 이렇게 입사시킬 때의, 그렇지. 입사각이 세타 1으로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우리가 굴절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해서 써보면, 3가 1보다 커요, 굴절률이. 근데 1은 2보다 크네?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한 굴절률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타 2가 포함된 영역은 1과 2 사이고, 그지? 그 다음에 2와 3 사이는 1과 2 사이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훨씬 더, 맞아요, 커요. 굴절률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입사각으로 입사를 했을 때더 많이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세타 3가 더 이렇게 크게 꺾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세타 1과 세타 3 중에서, 세타 1과 세타 3,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를 해봤을 때그 차이값이 매질 2와 3 사이에서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타 3가 세타 2보다는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렇게 굴절률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입니다.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반원 원투로 구성된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원에 반원형 유리 A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자, 라를 보세요. P와 X축 사이의 거리 L1. 그다음에 빛의 경로가 2의 호와 만나는 지점과 X축 사이의 거리 L2를 측정한대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에서 원의 A를 반원형 유리 B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이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굴절 상황에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바로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를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원투 경계에서 법선이 있고, 요 각이 입사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 각이 굴절각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P까지, 중심에서부터 요 지점을 뭐 Q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지점까지는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높이. 반지름분의 높이. 즉, 높이가 L1과 L2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사인 세타 1. 1에서의 각.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1이 되는 거예요. 써줄게요.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 1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L1 이렇게 되겠지? 세타 2는 사인 세타 2는 반지름분의 L2 즉 R분의 L2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이 지금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식은 L1분의 L2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굴절 법칙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로 굴절률의 비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굴절률의 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N2분의 N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아, 그러면 표에 제시된 L1과 L2를 이용해서 L1분의 L2, 즉 3분의 4.5, 그리고 3분의 5.1, 3분의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한 값이 우리가 굴절률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N2분의 N1을 했을 때 N2가 즉 공기의 굴절률이 1이니까 이 값이 결국에는 뭐랑 같은 거냐면 그렇죠. N2분의 N1이니까 A의 굴절률과 같은 거고. 자, 이거는요. B의 굴절률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NA분의 N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반원형에서 우리가 굴절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을 해보면 A하고 B 중에서 여러분들 누가 굴절률이 더큰것 같아요? 맞아요. B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 다음은 A의 굴절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질이 공기니까 공기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B하고 공기 사이일 때의 굴절률이 이렇게 NB로 표현이 돼요. 상대 굴절률이. 그런데 바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역을 찾기 위해서 B하고 A를 비교를 해보면 굴절률 차이가 어때? 공기하고 B하고 A하고 B, 굴절률 차이 비교해보면 공기하고 B 사이가 더, 맞아요, 커요.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5.1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지. 5.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1번 동그라미 기역은 5.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니은 볼게요.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VB 이렇게 쓸수 있을 때 속력을 비교해 보면 A에서가 더 커야 되겠지. 굴절률과 속력은 이렇게 반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 자, 디귿. 임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 요거 기억나세요, 혹시? 자, 임계각의 사인 값은 두 매질의 굴절률을 뭐 N2, N1 이렇게 표현했을 때둘 중에서 더큰 굴절률을 가지는 매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큰 굴절률을 분 모에 쓰고 즉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두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계각의 크기가 그렇죠.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A에서 공기와 B에서 공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자, A 공기, B 공기 둘다 비교해 봤을 때 누가 굴절률 차이가 더 커요? 맞아요. B하고 공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하고 공기 사이의 임계각이
A와 공기 사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속력이 같대요. 속력이 같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의 시간 t 이퀄 제로일 때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자, t 이퀄 0 이후에 x는 1m에서 a의 변이가 처음으로 1.5m가 되는 때는 1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럼 보면은 이 a의 변이가 1초일 때, 그러니까 1초가 지났을 때 1.5m가 처음 되는 때가 1초라 그랬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변이가 1.5m인 그 곳이 1m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지? 4분의 1 주기만큼 이동을 했을 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4분의 1 주기일 때 1m만큼씩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장을 A의 파장 이렇게 할까요? A의 파장을 우리가 4m라고 찾을 수가 있고 1초가 걸렸어요. 뭐가? 1.5m가 1m에서 1m 변이에서 다시 1m 위치에서 1.5m가 될 때가 1초. 그러니까 여기가 1초. 4분의 1 주기일 때 1초. 그러면 한 주기일 때면 4초. 그러니까 아, 주기가 4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지. 그럼 우리는 파동의 진행 속력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t분의 람다 a를 하면 되니까 4분의 4 해서 아, 1m per sec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에서 뭘 비교하라 그랬냐면 주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b에서의 속력을 이용해서 주기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문제의 조건에서 b에서의 속력도 1에서와 a에서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활용을 해야 되지. 자, 주기는요, 여러분들 tb라고 보고 자, 파장 얼마예요? 2m죠, 2m. 그렇죠? 그래서 b에서의 주기는 2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주기는 4초, B의 주기는 2초니까 두 배가 맞네. 그치? 자, 그리고 B의 진동수는 0.5Hz이다라고 그랬는데,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주기의 역수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0.5Hz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보세요. T equal 1.5초일 때, X equal 1m에서 B의 변이는 1m이다. 자, 여기에서 1.5초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잘 봐. B의 주기는 2초예요, 2초. 한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는 이야기야. 그럼 1.5초라고 하는 거는 주기의 몇 분의 몇 배일까? 그렇죠. 1.5초다라고 하는 거는 주기의 4분의 3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뒤에 파동이 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4분의 3주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여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이 4분의 3주기일 때이고, 여기가 한 주기만큼 지났을 때, 이 위치가 1m 지점으로 오겠지. 그러면, 4분의 3주기, 즉 1.5초가 지났을 때는, 마이너스 1m 변이가 바로 요 1m 지점에서의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m가 아니라, 마이너스 1m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이 이만큼만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연결되어 있는 파동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진동수가 0.75Hz이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실선, 점선 각각 t equal 0, 그리고 t equal t0일 때 파동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x equal 0에서 파동의 변이는 0 이후 t0일 때 처음으로 2m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에서의 변이가 t0일 때 처음으로 2m가 된대요.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3m per sec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파동의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진동수가 0.75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f 람다로 바로 쓸수 있으니까 진동수가 4분의 3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파장은 몇 미터냐면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진행한 거리니까 4미터에 해당이 되겠네. 그러니까 4. 그래서

진행 속력은 3m/s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봅시다. t0는 1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m/s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1초에 몇 미터 이동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3m 이동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t 이퀄 제로일 때요 파동이 뒤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반파장일 때가 2m잖아요. 그럼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보세요. t0 이후에, t equal 0 이후에 t0일 때, 지금 우리가 그 t0를 찾는 건데, 그때 처음으로 2m가 된대요. 자, 보시면요.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0이 되는 때는 마이너스 3m인 지점이, 그렇지, 0에 왔을 때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오려면 3m를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1초가 걸리겠지, 1초. 그래서 t0는 1초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디귿 볼게요. t 이퀄 2초일 때 3m에서 파동의 변위는 2m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m인 지점을 볼게요. 이 3m인 지점에서 2초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자, 1초에 3m 이동하니까 2초일 때는 6m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 3m로부터 6m 왼쪽에 있는, 즉, 마이너스 3m 지점에 있는 그 변위가 2초 뒤에 3m에서의 변위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변위는 2m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잘 구한 다음에 파동의 그림을 활용하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1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그림은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과 2 사이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위를 X에 따라서 나타냈고요. 자, 1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분의 1초일 때 X equal 1m에서 파동의 변위는 마이너스 A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조건에서 4분의 1초일 때, 그러니까 4분의 1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주기를 얘기할 때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배를 했을 때 1초라는 시간이 얻어지게 되는 거지. 그 1초 동안에,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는 우리가 속력으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원에서의 진행 속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매질 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동을 보시면요. 파장이 얼마예요? 2m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인데 주기는 얼마인지 모르고 파장은 2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 주기라고 하는 것은 1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주기가 1초야? 그럼 한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4분의 1초일 때 x 이퀄 1m에서 변위가 마이너스 a래. 4분의 1초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몇 분의 몇 배일 때일까? 그렇지. 4분의 1배일 때. 4분의 1 주기만큼, 그러니까 4분의 1 파장만큼 이동한 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만이 1m 지점에서 변위가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6m/s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를 찾았으니까 2에서의 진행 속력은 주기 1초분의 파장 3에서 6, 그러니까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m/s이구나라고 해서 틀렸네요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니은, 파동의 주기는 1초이다. 맞는 설명이고. 그다음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1m에서의 변위가 플러스 a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플러스 x여야 합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되어서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할 때 T콜 0인 순간의 물결파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요. A와 B에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는 그렇지. 파장이라는 거겠죠? 파장 정보를 제시를 한 거예요. D하고 ED랍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줄에 나는 가에서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서의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냈대요. 그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물결파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두 배이다. 자, 속력 나왔네. 그러면 바로 뭐 비교하면 되죠, 여러분들? 파동의 진행 속력에서 A나 B나 진동수는 동일할 테니까 파장이 A가 B보다 그렇지, 짧아요. 그러니까 진행 속력은 A가 B보다 작겠지. 그래서 A가 B의 두 배이다. 여기선 정확하게 D, ED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대 2임도 확인할 수가 있네. 그렇지? 그래서 두 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에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진행 속력이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굴절률은 A가 B보다 더 크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로 진행할 때, 즉,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는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아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이 그림에서 경계면에 그 수직인 선, 법선 하나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린 다음에 실제로 비교를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T콜 ET0일 때, Q에서 물결파는 마루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ET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을 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지, 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기만큼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Q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마루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루가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대요. 같은 속력.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다?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리고 A, B의 어느 지점에서 변이를 각각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진행 속력을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A하고 B가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X축이 시간이니까 2라고 하는 값과 여기에서는 3이라고 하는 값이 그렇지. 각각의 주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 대 B가 주기가 2대 3이 나온 거예요. 근데 A 대 B의 속력비가 1대 1이 나오려면 파장비도 몇대 몇이어야 돼? 그렇지? 2대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람다 B분의 람다 A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풀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T이퀄 0일 때 매질 1, 2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 나타냈고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는요, 가에서 3m 지점에서 파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바로 볼게요. 2에서 파동의 속력은 1m per sec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질 2에서예요. 매질 2에서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바로 파장이 2m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을 보니까 주기가, 그렇죠. 2초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기는 1에서나 2에서나 변함이 없을 테니까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 2초분에 진행 방향 파장 2m라고 하면은 1m per sec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좀 입체적인 건 아니지만, 마루, 골, 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기 쉬운

그런 파동의 형태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지? 이 문제에서 제시한 그림은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그린 거는 앞에서 이렇게 본 파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더 쉽겠죠. 자, 그런데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X equal 3m인 지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는, 그렇지, 플러스 방향? 변이는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변이는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왼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맞아요. 바로 플러스 x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니에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x equal 5m인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는 t equal 2초일 때가 2.5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m인 지점이에요. 자, 2초일 때는요, 주기만큼 변했을 때야. 주기만큼 변했을 때니까 그대로 마루인 상황이 되겠죠. 5m인 지점에서는, 그지? 그런데 2.5초일 때는 0.5초만큼 더간 거잖아요. 0.5초라고 하는 것은 0.5m만큼 더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동 중심에서 5m인 지점이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변이는 마루가 중심일 때보다 더 크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강 우리가 파동의 일부 문항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파동 일부 문항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전반사 문항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권유정입니다. 24강까지 상권 선생님과 함께 잘 공부하고 올라왔나요? 우리 25강부터는 다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7번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우리 이제 이런 문제 형식 굉장히 익숙해질 법도 하죠. 가, 나 두 개를 읽어보고 나가 상대적으로 갖는 입장을 X, Y, G부터 하나씩 골라보면 되는 문제의 형식이었는데요. 가부터 살펴봅시다. 과학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대요. 자,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 주고 있네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므로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학자가 지켜야 되는 책임은 어디까지다. 단순히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표절은 없는지 이런 연구 안에서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외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나 봅시다. 과학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가, 이 과학기술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연구 대상 선정과 결과 활용에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 연구 대상 선정, 결과 활용에 가치가 반영된다라는 입장. 을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간과한다라는 이야기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는 안 됨이라는 거 우리 갑에서 출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 집단의 외적 책임을 부과하면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연구 활성화가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갑이 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사회적 책임까지도 과학자가 져야 돼. 내 기술, 내가 개발한 이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과학자 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과학자 집단이 준수해야 되는 윤리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 갑 인정합니다. 어떤 윤리? 과학기술 연구하는 안에서 그 연구 윤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갑 동의. 을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연구 윤리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이 연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윤리 존재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둘 모두가 동의할 선지이기 때문에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과학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간과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과학이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을도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라라는 이야기를 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5번. 과학 연구에 사회적 필요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갑보다는 의리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과학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다. 즉,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필요,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을의 궁극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볼게요.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원자 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과학 연구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학 연구를 했을 때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활용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고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지닌다. 내 연구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 뭐 원자 폭탄이 전쟁에 쓰일지, 어디에 쓰일지, 이런 거 과학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과학자는 그냥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공표할 그 정도의 책임만 지니고 있다. 라는 입장이 갑의 입장이었다면, 을.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된대요. 과학자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과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이 초래할 위험에 주목해야 된다. 자, 기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호하죠, 사실. 뭐, 우리 AI, 생성형 AI가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이걸 개발한 개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쵸? 결과가 모호하고 또한 가지,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이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쳐올지도 사실 위험합니다. 예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과학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지금 을의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에 비해 을이 갖는 특징 골라봅시다. X. 과학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 과학자가 이 기술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을이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높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Y.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정도 책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가져간 거는 상대적으로 을이었죠. 그래서 축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 더 낮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Z.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된다고 보는 정도.

과학자의 책임이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파급력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의리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X 높고 Y 낮고 Z 높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지금 그래프에서 골라보자면 디귿에 해당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브레의 가상 대화이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우리 알수 있죠. 누구예요? 야스퍼스입니다.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야스퍼스. 자, 이어서 읽어보면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힌트, 기술은 공허한 힘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야스퍼스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자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이 과학 연구 안에서의 어떤 윤리들. 그리고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을 보면요.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술에 무방비한 상태로 내맡겨지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술이라는 것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최악의 상태에 내맡겨져 있는다는 거죠. 기술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본질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자, 기억 봅시다. 갑.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활용 결과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의 대상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데거랑 야스퍼스의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야스퍼스는 활용 결과가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 생성형 AI 자체가 선한 기술이다, 악한 기술이다. 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그 기술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여부, 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야스퍼스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을,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하면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 정답이고요. 디귿 을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속박되고 이 기술에 종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 적절한 선지 아니고요. 마지막 리을 갑을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기역 선지와 굉장히 비슷한 선지인데요.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활용자들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돼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그 기술이 나중에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가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 을도 동의하기 때문에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둘다 긍정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활용 방향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죠. 야스퍼스의 입장에서는 과학자는 아무런 역량이 없어. 과학자는 그냥 기술만 내놓을 뿐이고 활용자들이 이런 윤리적 성찰을 해야 돼. 라는 것이 야스퍼스의 입장. 하이데거는 물론 활용자도 성찰해야 돼. 그렇지만 그 전에 일단 과학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입장. 어쨌든 이 선지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할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12번 볼게요.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가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갑. 기술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다시 말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안 된다.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이런 이야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상가 중에서 하이데거가 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하이데거. 을 보겠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기술이 선하다, 악하다, 그 기술 자체로 놓고는 볼수 없고 이걸 사용하는 그 방향성,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스퍼스가 하이데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선지를 골라보면요. X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정도.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가. 하이데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야스퍼스는 상대적으로 X에 대해서 낮게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Y 보면요. 기술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자,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야스퍼스가 더 높게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높게 되겠고요. Z, 마지막 보면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우리 하이데거 같은 경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관점으로 과학자가 바라봐야지만 이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지 않을 때만 올바르게 연구를 할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는 하이데거가 더 높게 나타나서 야스퍼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Y만 높으면 되니까 이 4번,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시대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가 미래까지 확장되는 행위와 관련된다. 이 행위에는 항상 불완전한 예견적 지식이 동반되며 장기적 결과의 엄청난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된대요. 자, 이 기술시대 윤리학 같은 경우는 이 인과적 범위,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범위가 단순히 현 세대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보면 환경오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근데 이 환경오염이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에게만 영향을 미치냐? 아닙니다. 그 후세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는 항상 예견된 지식들이 동반되긴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때 미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예견적 지식이 동반되며 또한 가지 장기적 결과의 엄청난 규모, 엄청난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된대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환경 파괴를 한번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인간의 지식 크기는 행위의 인과적 규모와 같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가져올 어떤 규모랑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이 우리 행위에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윤리적 의미가 발생한다. 내가 미래에 대해 아무리 예측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지식보다는 이 예견적 지식이 훨씬 더 뒤처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다. 자, 우리가 이 학자를 정말 이 과학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골라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 단순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행위가 자연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 책임. 누구의 책임? 현 세대의 책임, 지금 살고 있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데요. 누구냐면 요나스입니다. 자, 요나스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억, 책임의 범위는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까지 포함될 수 없다. 책임의 범위는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자연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나스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아, 이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이 우리 현 세대가 가져야 되는 책임 의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수 없다. 자, 미래에 대한 결과, 불확실하죠. 지금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미래에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불확실해요. 아직 불러일으키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것인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결과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핵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수 없어요.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나 책임 안 져.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 알고?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결과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조차도 나의 책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이 요나스에게 정답인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동반해야만 생긴다. 우리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과학기술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학교에서 무슨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새치기를 한번 한 거에 한것 때문에 우리 학교 전체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냐? 절대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동반해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 예견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지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밑줄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이 우리 행위의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윤리적 의미가 발생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이 더 뒤처진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윤리의 필요성,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나스 입장에 따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전통 윤리들이 있었죠. 뭐 유교 윤리, 불교 윤리 많았고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윤리 원칙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적용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바로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 과거 전통 윤리에 더해져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기술은 인간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와 인간 세계 자체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대요. 현대 기술이. 인간 기술의 시대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만 해요. 아, 미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게잘 해결될 거야. 우리 인간은 앞으로 뭐 천년만년 이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책임 그 누구도 지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낙관적인 일만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의 증가 비율이 끊임없이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의 예측, 그 누구도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피해가 지금 우리 지구를 덮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미래에는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미래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야. 인간은 100년도 채못살 거야. 우리 이렇게 좋은 공기 몇 년도 못 마실 거야. 이런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책임까지 인간이 지금 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스가 했던 이야기고요. 기억

적절한 선지 골라봅시다. 기역.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다르게 인간 간의 책임은 호혜적일 수 있다. 정말 여러 번 꼬아서 설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요나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세대의 인간은 미래세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만 져야 된다. 이게 정답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선지가 너무 당연한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 지금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인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인간을 또 책임질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단지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현세대의 인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책임만 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선지가 구성이 될 때는 뭐 현세대의 인간은 미래세대 인간에게 일방적인 책임밖에 질수 없다. 이런 선지가 정답 선지로 나오는데 기억 다시 살펴보면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인간 간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당연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미래 세대든 현재든 상관없이 자연 자체는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자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인간 간의 책임 안에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지는 책임도 있지만 현세대끼리 지는 책임도 있거든요. 현세대가 현세대한테 지는 책임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것을 넘어서서 호혜적이기도 해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책임지면 그 책임의 대상이 또 나한테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상호 혜택을 주는 호혜적인 책임이니까 인간 간의 책임 중에서 현세대의 인간 간의 책임은 인간 간 책임은 호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역 선지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기술에 대한 평가는 활용 결과를 배제하고 개발 의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그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의 의도를 살펴보고 이 기술의 선악을 평가하는가?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단순히 좋은 의도로 기술을 개발했을지라도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잖아요. 미래 세대에도 또 나쁜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 활용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배제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선한 의도로 어떤 과학자가 선한 의도로 개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선한 의도로 개발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혹은 기술이 파급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 결과를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논지이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선지고요. 디귿.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악을 인식할 수가 없다. 즉,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요나스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스는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디귿선지, 틀린선지 되겠습니다. 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해야 한다는 정원 명령에 예속되어 있다. 자, 요 선지 별표 쳐봅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선지를 통해서 요나스의 입장을 또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이 정원 명령 누구한테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칸트죠, 그쵸? 근데 요나스가 이 칸트의 정원 명령을 재해석해서 현대로 끌어와서 생태학적 정원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학적 정원 명령. 우리 먼저 칸트의 정원 명령은 어떤 형식의 정원 명령이었는지 되짚어보면, 칸트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의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라. 혹은 너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을 우리가 정원 명령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명령을 현실의 이 생태학에 끌어와서 생태학적 정연 명령으로서 요나스는 너가 어떤 행위를 할때그 행위가 미래 인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행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정원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그냥 현 세대만 생각할 거야. 나뭐 어떻게 되고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행위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생태학적 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선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되어야 된다라는 정한 명령 안에 존속되어 있다. 맞는 선지죠? 그래서 리을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이었어요. 넘어가서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만큼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비례해서 커진대요. 전통 윤리학은 타인의 권리 존중, 불의의 개선 등을 강조해 왔고요. 의무의 대상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대요. 그렇죠. 우리 전통 윤리 생각해보면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사랑, 인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었죠.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 역시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로까지 확대되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행위 능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능력이 커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책임 능력도 같이 커졌다는 것, 이런 이야기 요나스가 할 수 있는 지문이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현 세대의 책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된다. 자, 1번부터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요나스식 용어로 다시 재해석해보면 공포죠,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가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100년 뒤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에게 적절한 선지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현 세대는 전통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전통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물론 전통윤리학 그 위에 또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윤리학을 다 무시하냐?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 틀린 선지고요. 3번 인간은 현대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다. 그런가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 지금 현대기술이 생성해낸 모든 문제들 지구온난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스도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무로 확장될 뿐인 것이지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4번,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이다. 아니죠.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 둘 모두 다 인간, 현 세대의 인간이 지녀야 되는 책임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상호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5번,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죠.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도 살펴보면요.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책임도 확대되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즉, 책임이 확대된 것은 기술이 커지면서 확대되었다. 절대 둘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기술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대요. 미래 세대의 인류,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책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윤리적인 범주를 의미한다. 책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미래 세대 인류, 이런 키워드들 살펴봤을 때 우리 쉽게 요나스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인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일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면 현 세대의 사람들끼리 갖는 인간관계예요. 뭐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여러분과 부모님, 이런 현 세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그 관계 안에서는 호혜적인 책임 발생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졌으면 상대도 나한테 책임을 주는 그 호혜적인 책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니은, 인간의 책임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미래 세대 인간

그리고 지구 생태계 전체, 자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논지였기 때문에 니은 정답인 선지고요. 디귿,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한다.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지녀야 되는 의무, 우리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 인류 존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위해라. 혹은 자연 전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면서 행위해라. 라는 그런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서 인간의 의무가 발생했고요. 그 의무로부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한다. 라는 그 책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 1.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인간의 예측 기술, 예측 가능성, 이거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만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결과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죠? 나쁜 결과가 또 예측될 수도,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한 결과가 예측되더라도 반드시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제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자,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다.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혹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 선택에 포함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아라. 뭐 어찌됐든 말이 어려울 뿐이지 다 해석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라. 그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연과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행위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그냥 지금 우리들 잘 살자고 미래 세대한테 책임을 떠넘길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나스고요.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이 이야기가 요나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현 세대의 인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거 플러스 미래 세대. 요렇게 확장되는 게 요나스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자, 요런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호혜적인 책임, 현 세대 간의 인간 안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래 세대 인간에 대해서는 현 세대는 일방적인 책임밖에 질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혜적인 책임 아닙니다. 3번.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의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예측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틀림. 4번.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책임 윤리의 핵심이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미래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책임 윤리였습니다. 오, 말이 꼬이네요. 이 행위되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요나스가 주장하는 책임 윤리였어요. 그래서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 5번.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지 않죠. 미래에 우리가 50년 뒤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현 세대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촉진시키게 되겠죠.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대요. 전통 윤리학은 그냥 현 세대의 인류 간의 어떤 책임을 강조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및 결과는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대요. 우리 행위가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본성은 새로운 책임 윤리를 요청한다. 이제 더 이상 현 세대에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 문제들은 과거 전통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라는 거죠. 역시 요나스고요. 1번 봅시다. 현 세대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맞는 선지, 근데 틀린 거 고르니까 1번 아니네요. 2번,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나요? 아니죠. 미래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우리가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범위를 확장시키는 그 계기가 됩니다. 틀린 선지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현 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 책임이 있다. 그렇죠. 현 세대 사람들은 이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밖에 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미래 세대는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맞는 서치. 4번. 인간이 책임져야 될 대상에는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될 대상. 지금 현재 인간, 그리고 미래 인간, 그리고 또 자연. 근데 자연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번.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비롯된다. 자, 요것도 역시 요나스의 핵심 문장인데요. 능력에서부터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연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없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인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에게 적절한 선지.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9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은 그 규모와 대상, 결과가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전통 윤리학의 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나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하나는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인간 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행위의 변형된 본질로 인해 윤리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전통 윤리학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판단하기가, 아니 뭔가 선악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해요. 라는 거 요나스의 입장이었죠. 1번.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제 좀 요나스 반복하다 보니까 선지가 반복되는 거 느껴지시죠? 인간이 지니는 책임의 대상. 첫 번째, 미래 세대. 당연히 현 세대는 포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 전체. 그렇지만 미래 세대와 자연 전체에 대해서 인간이 호혜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랑 자연은 우리한테 책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연은 이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있지만, 틀린 거는 뭐냐면,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는 않죠. 다른 존재들, 일방적 그런 책임을 맺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2번. 현대 과학기술의 힘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요런 거는 우리 잘 읽어보면 골라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어디서? 지금 방금 선생님 표시한 여기서.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 이번 선지 다시 보면 과학기술의 힘이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정말 상반된 선지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3번. 기술로 얻은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넓어진다. 그렇죠. 이 요나스가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능력이 커지면 혹은 뭐 힘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그 의무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힘 너무 커졌죠. 우주도 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범위도 점점 넓어진다라는 3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4번. 과학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는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자, 우리 모든 결과가 다 의도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과학기술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도는 안 했더라도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전통 윤리학은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 잘 읽어내면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끌어오냐면요. 이두 번째 문장. 전통 윤리학의 틀로서는 더 이상 이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 문제점,
해결책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윤리학 자체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들린 선지. 자, 20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존속은 부정적 방식으로 강력해진 기술 문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일차적 책임이다. 인류 존속이 우리의 책임이래요. 현재 우리 손에 달려있는 지구의 생명은 그 자체로 우리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요청은 또 미래 세대에게도 해당된다. 지구의 생명,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인간이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스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문제 상황 봅시다. A는 핵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권위자인데 정부로부터 핵무기 개발을 요청받았대요. A는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지금 A에 대해서 요나스가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인류의 존속을 위해 과학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함을 생각해라. 자, 우리 요나스의 입장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만약에 자연이나 미래 세대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 과학기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인간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존속을 위한 거라면 과학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 A의 고민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핵무기 개발이에요. 핵무기 개발이라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그 나라 하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과학기술인데, 그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중단하고 억제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선지입니다. 2번. 과학기술의 장기적 결과의 위험성보다 단기적 효과를 생각해라. 아니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한테 어떤 위험을 가져오니, 그리고 자연 전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니,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 아니고요. 3번.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과학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임을 생각해라. 자, 이런 문장들, 뭐,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왔지만, 그치만 쉽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 자, 과학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이 될수 있나요? 어떤 의미였어요? 지금 요나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거는 과학기술을 성찰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가져올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자연에 대한 영향, 윤리를 통해서 성찰해라. 이거였는데 반대로 역으로 윤리의 나침반이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로 윤리를 이렇게 잣대를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4번. 환경 파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대가임을 생각해라. 아니죠. 환경 파괴되면 자연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거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책임 윤리학자인 요나스가 할수 있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5번. 도구적 이성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해야 함을 생각해라.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뭐 여러 가지 이성이 있죠. 윤리적인 행위를 할때 쓰는 이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생각해내는 이성도 있는데,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목적을 설정해두고 그 수단을 강구해내는 그런 이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도구적 이성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게 되면 그냥 우리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개발해도 돼. 아무거나 활용해도 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자, 21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특정한 실험을 금지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 전체의 실존과 본질이 도박 행위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자,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할때 인간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약간 담보로 도박처럼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포스러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요나스고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봅시다. 1번.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생명을 지니는 모든 존재에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지만, 뭐, 동물도 있죠. 식물도 있습니다.

0: 동물과 식물이 자연에 대한 책임질 수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져야 하는가 틀린 선지. 2번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한정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의도대로 나타나면 땡큐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나쁜 결과면 책임을 져야 된다. 3번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인가? 자, 이 공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공포라는 것은 요나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촉진해주는 마치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지,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뭐, 미래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당장 아무런 과학기술도 개발 안 하고, 집에서도 안 나오고, 쓰레기 아무것도 못 버리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는 공포, 요 내용이 틀린 거죠. 4번.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책임의 윤리학이 요청되는가? 미래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져도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책임 윤리학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인 선지고요. 5번. 인류 존속은 세대 간의 상호 책임에 근거한 윤리적 의무인가? 자, 미래 세대, 우리한테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 누구? 우리. 그래서 상호 책임질 수 없어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나스 그리고 하이데거, 야스퍼스 혹은 뭐 내적 책임, 외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 총 15문항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과학기술의 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24번째 강의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계획과 재개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또 이어서 오늘은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셨죠? 그리고 뒤에 마무리 그 OX 퀴즈 단답형 문항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주제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리를 하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능특강에서도 계속 다룰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문항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선지가 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큰 틀에서 일단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핵심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토 개발은요. 제1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서는 성장 거점 개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적용이 되었던 거고요. 3차부터는 균형 개발 방식을 지금까지도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차, 2차, 3차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먼저 큰 틀부터 잡아드리면 제1차는요. 성장 거점 개발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거점 개발. 그리고 2차는 이 3차가 방금 뭐라고 했죠?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거점과 그리고 균형의 약간 중간적인 형태라고 할까? 약간 중간적인 성격인데요. 광역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든 사탐에서는 약간 중

인간적인 성격을 자주 묻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물어보는 경우는, 네, 특히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는 크게 많진 않고요. 1차와 3차 혹은 1차와 4차 이런 식으로 약간 좀잘 비교가 되는 성격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차가 선지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성장 거점 개발로 시행이 되었던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설정과 그 비교해서 제1차 국토 개발 계획을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시행 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인데요. 지금 1차, 2차, 3차가 지금 이렇게 10년씩 이루어지고 있죠. 요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앞서서 뭐가 설정이 되었다? 1971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었다.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랑 좀 비교를, 시행 시기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1970년 7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첫 삽을 판 거는 1968년이에요. 그래서 약 2년 5개월 동안의 사업이 끝나고, 네, 1970년 7월에 개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내용이냐면, 이게 선지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때 시행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때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둘다 아니죠. 네. 그래서 둘 다, 이거 두개 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들을 또 떠올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 한국사가, 수능 한국사는 필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지어서 근현대사를 또 연관 지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네,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서야 드디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 돈이 얼마 없어. 개발 도상국이에요. 그것도 낮은 수준의 개발 도상국.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자본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립 배경은 우리나라 국력을 신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공업화, 그러니까 산업화를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우리 경부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왜 경부예요? 서울하고 부산을 이렇게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업 기반이 이 축을 따라서 우리 경부 축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경부축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정리를 해보면,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남동임의 공업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뭐를 기대하면서, 그죠. 파급 효과를 기대하면서 여기다가 자본을 쏟아부어요. 여기를 먼저 개발시키면 국토 전반에 이 효과가 퍼지겠지라고, 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들이, 네,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할때 1차에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차가 뭐였다고요? 성장 거점 개발이었죠. 근데 이 파급 효과 대신 뭐가 나타났어? 역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수도권 남동임의 공업지역으로 갑니다. 이촌 향도에서 가요. 이때 우리나라 그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 수도권 남동임의 공업지역 중심의 개발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균형 개발의 내용을 조금 담아서, 네, 광역 개발 방식의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요,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그러니까 복지가 좀더 강조가 되는 복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수도권 과밀을 완화시키는 거. 이거에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2차인데요. 국토종합은 2차인데 수도권 정비는 이게 1차예요. 그리고 2차고 그다음 3차.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국토개발계획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몇 차다? 2차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엄밀하게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1984년도거든요. 1984년도. 내용은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좀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다핵구조, 여러 이제 핵을 설정을 해서 좀 광역개발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역류 효과를 관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부터 또 중요해요. 3차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균형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균형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고 자율적 지역 개발을 전개하는, 왜냐면 이때부터 지방자치 제도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자율적인 지역 개발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제도, 그리고 자율적 지역 개발, 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 전달 방향과 관련해서 성장 거점 개발은 하향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내용을 보면 뭐죠? 상향식이 느껴지죠. 그래서 지방 육성, 수도권 집중 억제는 계속 이루어지고요. 신산업지대 조성, 요거. 여기가 뭐냐? 바로 기존에는 개발되지 못했던 서해안 일대의 개발입니다. 서해안 공업지역. 자, 그래서 여기가 좀 낙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가 점점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1차 중심에서 2차에서 3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지역의 개발 관리, 평화 통일과 관련한 그런 사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체크를 할게. 제3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995년에 도농통합시가 출범을 합니다. 도농통합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도 이때, 그때는 울산광역시는 아니고요.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제 도농통합시가 된 연도가 1995년인데, 그걸 발판으로 1997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등재된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농통합시가, 많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일단 신산업지대 조성도 이유가 지역격차잖아요. 지역격차.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지역과 수도권에 집중된 이 개발이 여기에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 발전의 일환이고요. 자, 도농통합시는 뭐냐? 이 도시를 위주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 그러니까 촐락 지역이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해소하기 위한 거야? 촐락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산업지대, 도농통합시 이런 게 포인트인데 둘다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차인데요. 요즘에는 1차, 4차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4차도 계속 균형이에요, 균형. 계속 균형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20년 단위죠. 지금 5차거든요. 그것도 20년 단위인데, 이제 시행 그 계획 시기가 2000년부터입니다. 우리 3차가 2001년에 끝나는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2000년, 딱 이제 20년씩. 근데

제일 빨랐던 기차인데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막 세상이 바뀌었어. KTX를 탔더니 2시간 40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2004년 KTX 개통. 자, 그 다음에 계속 중요시되는 남북 교류. 그 다음에 이제 1차 수정이든 2차 수정이 이 내용 1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여기도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입니다. 네,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을 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4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추진.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10개 정도의 권역이 있어요. 혁신도시. 근데 이거는 10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 혁신도시 반드시 아셔야 되고, 기업도시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태안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충주, 원주. 그러니까 네 개밖에 없잖아요.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지리를 하는 친구들은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10군데 그리고 네 군데 정도의 위치 그리고 지역명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방 그리고 다핵 연계형.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의 균형을 더 맞추려는, 추구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4차 국토 종합계획 2차 수정을 보시면 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있었고, 자유무역 협정 시대의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 실현, 뭐 이제 글로벌 국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광역 경제권 형성, 지역별 특화 발전,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제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룰 5차에서 좀더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뭐 균형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 남북 교류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조금 구체적인 연도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 고속교통 정보망,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네, 출범 시기 이런 거를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에는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고, 그래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큰 사회적 문제가 뭐죠? 네, 인구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지방 소멸.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이런 거와 관련한 국토 정책 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기후 변화 대응.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이거는 뭐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 혹은 국토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냥 도래를 했어요. 그쵸? 네, 뭐 이제 초지능,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는 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관련한 국토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지역 발전, 연대 협력 촉진, 뭐 문화 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 뭐 환경 친화적, 인프라 효율적 운영,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앞에서 봤던 그 균형 개발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키워드들을 좀더 중시하면서 국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59번이고요. 20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수능. 그래서 얼마 안된 수능이고요. 요즘에 이런 그쵸. 표와 함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 자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이두 시기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관한 것인데, 혹시 여러분, 잠깐만요.

개발이 지금 계속 가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1, 2, 3차까지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빠져요? 4차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게좀더 환경을 좀 훼손하는 약간 이러한 좀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개발을 중간에 4차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로에 있는데 2식이니까 네, 가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나 시행 시기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2차와 4차가 나왔어요. 네, 2차와 4차. 우리가 그 약간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2차를 이렇게 허를 찌는 그런 느낌이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특히 4차 같은 게 너무 뚜렷한 균형이고 2차는 광역이잖아요.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의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가를 보시면 경제성장과 경제성장과 균형개발을 조화를 꿈꾸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광역개발은 성장 거점과 균형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왜냐하면 1차 때문에, 1차의 결과로, 성장 거점 개발의 결과로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짧은 시간 안에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가시고요.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그쵸? 그래서 광역이라는 거는 다획적, 그런 구조에 여러 획을 두면서 균형적으로 개발하려는 내용이 처음으로 시도가 된 내용이고요.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 복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가 광역 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2차고요.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합 국토를 지향하다.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각 지방을 이제 살리려는 그러한 시도,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그다음에 남북 교류 다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균형이면서 3차부터 계속 균형이죠. 그리고 4차 국토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가나에 예, 아니오를 이 기억에서 리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야 돼요. 이런 문제 여러분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고지도에서도 이런 유형들이 자주 나왔고 다른 주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뭐 완전 생소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가나 모두의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가는 얘인데 나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답을 적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기억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수능이었는데 공부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선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부고속국도, 네, 선생님이 네, 중요한 거를 지워버리고 있었네. 계속 지우면 안 되고, 네. 자, 너무 중요해서 자주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국도 전구간 개통.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계속 반복했던 그 내용인데요. 경부고속국도는 전구간이 1970년 7월 7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개통식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68년에 첫 삽을 파서 1970년에 개통이 되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차인데 1982년부터 1991년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쵸? 4차가 2000년이죠? 네, 4차니까. 2000년부터 2020년인데 둘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 1차도 아니고요. 그냥 둘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딱 들어가 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둘다 아니에요. 자,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습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 안타깝지만 1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도권이 전국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었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시행 이전보다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한 거는 얘도 맞고요. 2차도 맞아요. 1차부터 2차 더 증가했죠? 4차? 균형 개발을 3차부터 추구했지만, 그건 추구한 거야. 우리의 결과랑은 달라. 그래서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둘다 오해요. 둘다 오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자, 그래서 요거도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3차부터 균형 개발을 했으니까, 중간에 3차에서 4차는 조금 그래도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요,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돼요. 5,200만 명. 그런데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 930만 명 정도, 그리고 경기도에 1,370만 정도, 그리고 인천에도 한 300만 정도. 거기 합치면 2,600만 명 나오죠. 여러분, 빨리 계산하신 거 맞죠? 2,600만.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어요, 실제로. 이게 많은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집중 비율이 절대적으로 1위예요, 거의. 최근에 그 신문기사나 이런 거 봐도 일본도 30%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50% 넘잖아요. 근데 이게 인구만 집중되냐? 그게 아니에요. 자본도 집중되죠? 일자리도 집중이 돼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신문기사 제목이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전히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분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차부터 균형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그래서 이 니은은 둘다 맞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또 나중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디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뭐라 했죠? 최초니까. 이게 1차일 거 아니에요? 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몇 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네, 2차입니다. 최초니까 뭐둘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가에는 맞지만 여기는 아닌, 여기 B에다가 디귿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오, 이것도 선생님이 앞에서 내용 정리할 때 설명드렸는데 몇 년도였죠? 네,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2차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4차에는 해당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세종시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에 건설이 된거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능에 나왔던 선지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허투루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 반드시 함께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면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수능 문항이었어요. 잘 정리하세요. 자, 6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6월 모평, 그러니까 수능 전, 네, 5개월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을 진짜 열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은 다른 학력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능과 연계성이 정말 높아요. 수능 예고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이게 나왔어. 나오고. 수능에서 방금 59번 문항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출문제, 그리고 그 해, 그 해당 연도 모평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그쵸?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정부는 장기적인 국토개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1972년부터 제1차가 시작되죠. 국토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대규모 공학 기반 구축을 강조한, 그쵸? 여기가 어디였죠?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중심이었죠? 자, 그래서 기역. 1970년대의 거점 개발. 네, 성장 거점을 줄여서 거점 개발이라고도 하고요.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에 중점을 둔 1980년대의 광역개발. 그쵸.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억제에 중점을 둔 1990년대 균형개발.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세요. 수도권 집중 억제에 중점을 둔 1990년대 균형개발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네, 2차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을 강조한 2000년대 이후의 균형 발전. 요것도 계속 균형인데요. 제4차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묻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970년대 거점개발인데요. 기억은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졌다. 선생님이 이거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점개발은 중앙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을 지정한 데 있죠. 그리고 의사 전달 방향도 아래쪽으로 계속 지방을 향해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는 네, 균형 개발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니은 시기에 도농통합시가 출범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선지들이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온 선지들은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도농통합시는 몇 차에서? 네, 3차에서. 그리고 19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도농통합시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차의 도농통합시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선생님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설명을 했고요. 3차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신산업 지대를 조성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해안 개발, 뭐 이런 내용들이 3차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다음 뒤끝을 보시면 1990년대 균형 개발인데요. 자, 우리 이제는 너무 네, 익숙하죠. 그래서 기출을 풀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국도가 개통되었다. 이거 도대체 몇번 나온 선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4차 당연히 아니고, 1970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리을. 2000년대 이후의 균형 발전인데요. 이 시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출선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보이죠? 여러 번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라고요? 이거 2012년이고요. 2012년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나 암기하지 않으면 아유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외워야 될 부분은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리가 상당히 인과관계가 뚜렷한 그러한 과목이라서 외우라는 표현은 상당히 안 좋아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도 볼게요. 기역 시기에서 리을 시기 동안에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안타깝지만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6월 모평에 나오고 이 선지들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됐죠. 방금 여러분들 한번 60번의 선지들이랑 59번의 선지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대로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해 연도 평가원 기출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2024학년도 3월 학평 14번 문제인데요. 이게 2025학년도 평가원 수능하고 같은 연도예요. 다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3월이니까 그 문제가 막 엄청 복잡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진 않죠? 자, 61번이고요.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행정구역 개편은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치. 오,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치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입니다.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여러 행정구역의 통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또 도농 통합을 하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 경북 달성군과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통합되었습니다. 아주 최근 뉴스.